0: What I think of you. 코디 심슨 라라디 들으셨습니다.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얀마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 혹은 요리사들이 늘어나면서 미얀마 음식을 접할 기회가 미국에서 늘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양상은 미얀마의 현재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독립 직후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내전이 오래 지속됐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군정이 아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후 앙상수치가 국가 수반이 되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2021년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 중 약 400만 명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언급되는 미얀마 출신 셰프들도 다 그런 디아스포라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단락에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Phu Sin, who's based in Bangkok, is part of this scene. Luca, a restaurant usually packed with digital nomads, serves three of her recipes. One noodle dish, a staple of the Shan ethnic group, is uncharacteristically garnished with edamame. For the protein, she said. Many of the restaurant's service staff, who are Burmese, and as is often the case in Thailand, were excited to see food from their homeland pop up at a trendy spot. I am so proud, said Nan Mue Mue Aung, an engineer who left Myanmar after the coup and is now a server at Luca.
0: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셰프 피우 신도 이 흐름의 일원입니다. 평소 디지털 노마드들로 붐비는 레스토랑 루카에서는 그가 고안한 요리 세 가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샨족의 대표 음식인 국수 요리 한 가지는 원래 형태와는 다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익힌 풋콩을 곁들여 냅니다.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미얀마 출신인 이 레스토랑의 서빙 직원들은 이처럼 트렌디한 장소에서 고국의 음식이 등장하는 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는데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떠나 현재 루카에서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 난 모에 모에 아옹은 정말 뿌듯하다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What's a digital nomad?
1: Yeah, this is a term, obviously it's very recent in this digital age. It's someone who doesn't have a permanent office or, you know, it works at home, but... or doesn't work at home, but works in a different country.

0: different place using just the internet when right. all they need is a connection.
1: 노마드가 유목민인데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 연결만 되면 mm-hmm. 어느 나라에서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0: Yeah. Dig gnomes.
1: 아, 그렇게 줄여서 말해요?
0: Some people Did... do.
1: Okay.
0: Just, yeah.
1: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 미얀마 출신의 사람들도 꽤 있는데
0: yeah.
1: 이런 식당에 오면은 너무 반가운 거죠.
0: Of course. You know, mm-hmm. when you're in a foreign country and you see Korean food, oh, nothing could be, you know, it's a great sight.
1: Yeah, definitely. Yeah. If we say that is the case.
0: Yeah, that means that's the truth. Mm-hmm. It's the fact. It's a fact. And when you say in this case, it's often the case, that means it's usually correct.
1: Yeah.
0: Yeah. Mm. It's very common.
1: Mm. Oh, it's the case. This is the case. Or this uh-huh. is often the case. 그러면은 자주 그렇다. 그렇다 이런 yeah. 뜻이에요.
0: Basically, it's very common to see people from Myanmar and other parts of Southeast Asia working in the
1: Thailand.
0: Food in yeah. Thailand. Yes,
1: 맞아요. 그 미얀마가 주변국들을 보면은 이제 태국과 아주 길게 국경을 이제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차이나, 인디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mm-hmm. 주변국들이 있는데 특히 태국에서는 미얀마 출신의 Burmese 스태프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요 식당에서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0: Mm-hmm.
1: So that is the case.
0: In Thailand. In Thailand. Case, right? Yes.
1: That is often the case in Thailand.
0: Mm-hmm.
1: 태국에서 흔히 그렇듯이 이 식당에서도 Burmese, 미얀마 출신의 레스토랑 스태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0: He believes most of the world has negative connotations about Myanmar. He is trying to change that with his cooking, adding, I am proud to introduce people to our food. But the reality at home is never far away. Recently, Pyu Sin lost contact with the farmer from whom she buys chilies. The fighting had been inching closer to the woman's home in eastern Myanmar, but she had managed to flee and was safe. Both hope the farmer can again grow chilies, which Pyu Sin can serve around the world. I use food as a tool to let people know that we still exist, Pyu Sin said.
1: 호주 멜번에서 미얀마 식당을 운영하는 아웅 초 초의 경우에는 전 세계 대다수가 미얀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요리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미얀마 음식을 소개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고국의 현실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최근 피우신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고추를 공급하던 현지 농부와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 전투가 미얀마 동부에 있는 그 농부의 집 근처까지 점점 근접해오는 바람에 농부는 간신히 탈출을 했고 지금은 다행히 무사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농부가 다시 농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피우신이 전 세계에 그가 재배한 고추를 요리해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피우신의 말입니다. 저는 음식을 도구로 삼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입니다.
0: I think that's the crux here where food unites people, I think.
1: All right, what's the word connotation here? A negative connotation?
0: Yeah, so in this case, we were talking about Myanmar itself, how the country conjures up negative connotations. A connotation is sort of the feeling
1: yeah.
0: or the idea of a word that might be a little different from or separate from the actual dictionary definition of it, right?
1: Mm.
0: So for example, slim has a positive connotation, but skinny could be a negative connotation, right?
1: Sure.
0: Yeah.
1: 자, 우리도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뉘앙스 설명드리면서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인다, 뭐 긍정적인 뉘앙스다라고 할 때 It has a negative connotation
0: yeah.
1: or a positive connot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뉘앙스랑 좀 비슷한 단어예요.
0: Right. There are a lot of examples of that, right? Like something that's cheap could be something of possibly poor quality, so a negative connotation, but more positive would be affordable. Right.
1: Yeah, exactly.
0: It means the same thing.
1: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함축된 의미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미얀마라는 이제 국가의 이름만 들어도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미얀마 출신 셰프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What about to inch towards something?
0: Obviously Americans use inches still. So if you're inching closer to it, you're slowly getting closer, inch by inch, in very small increments.
1: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다,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미얀마의 전투가 동부에 있는 한 농부의 집 근처까지도 계속 가까이 가다 보니 농부가 한때는 이제 그 피우신과 연락이 끊겼었고 그러나 다행히 잘 탈출을 해서 지금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주요 표현 5개를 이제 셰인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Go into something blind.
0: Yeah, when you're not prepared for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you should never go into a job interview blind. Research the company first.
1: So important. Job 인터뷰를 사전 준비 없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게 go into something blind. 그 하지 말라는 거죠. Never go into a company interview or a job interview blind.
0: I can imagine someone saying, why isn't it blindly, right? So, well,
1: Ah.
0: grammatically, it could be to go into something blindly, I think,
1: It's a good
0: right?
1: point, but this is just a fixed expression.
0: Exactly. And another example of this, if you tell someone, hey, drive safe, right? Which is a common expression. Grammatically, I've had someone say this to me. Why is it not drive safely? Which is correct, but I think in just regular parlance, we just say drive safe.
1: Okay.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expression, which is well-rounded.
0: The chef created a well-rounded sauce by balancing sweetness, acidity, and umami.
1: 네. 달짝지근함과 그다음에 약간의 산도 그리고 감칠맛이 두루두루 잘 밸런스가 된 그런 요리를 한 셰프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well-rounded sauce가 되겠죠. well-rounded는 이게 다 골고루 잘 들어있다는 뜻이어서 사람한테 썼을 때는 다재다능하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What about taking center stage?
0: Right, getting all the attention. For exampl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economy took center stage.
1: 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경제 이슈가 이제 가장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세 기간 동안에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economy took center stage. 자, 다음 표현은 breakdown in tears.
0: The little boy broke down in tears after losing his favorite toy.
1: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자 어린 남자아이는 울음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슬프죠. 자, 마지막인데요. connotation.
0: The advertisement uses words with strong emotional connotations to persuade consumers.
1: 그 광고는 굉장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법한 그런 이제 문구를 이용해서 광고가 활용이 되는데 바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the ad uses words with strong emotional connotations. 아무 단어나 쓰지 않죠, 광고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strong emotional connotations가 있는 단어를 활용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main expressions. 기사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속에 이제 방송 내용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뉴스 커버리지 기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미얀마 혹은 버마가 속해 있는 곳은?
0: Of course, number one, Southeast Asia, SEA, as they say,
1: Exactly.
0: right?
1: 맞아요.
0: Apparently, they can divide it between mainland Southeast Asia and maritime Southeast Asia. In the former, you have countries like Thailand, Vietnam, Cambodia, and Myanmar. Maritime would be like Indonesia, the Philippines, Malaysia, Brunei. We call them ASEAN countries, right? ASEAN as well.
1: Yes, that'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0: right,
1: Asian
0: Nations. Right, that's a specific political yeah. or diplomatic group.
1: 네,
0: right.
1: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Southeast Asia인데 뭐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mainland Southeast Asia가 있고 그다음에 maritime 해상에 있는 이제 반 저희 열도로 된 섬으로 된 국가들이라든지 반도로 된 국가도 있나요? 인도네시아는 그렇죠.
0: Yep.
1: 네, 뭐 그런 국가들.
0: 인도네시아.

0: an island.
1: Oh, sorry. Indonesia is an island. Yeah. So is the Philippines. Okay. Yes. Archipelago죠.
0: Malaysia would be a peninsula. 그러네요. Think, 그러네요. With Singapore at the end.
1: 네, 맞습니다. East Timor도 island이고. 그래서 mainland Southeast Asia, maritime Southeast Asia가 있지만 뭐 통틀어서 다 Southeast Asia인데 거기에 미얀마가 당연히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Iberian Peninsula는 우리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네, 그게 영어로는 Iberian Peninsula. So Spain, Portugal, Gibraltar, Andorra 이런 나라들.
0: Yeah.
1: 그다음에 Oceania, 오세아니아는 Australia, New Zealand, Micronesia, Polynesia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0: Right. World Cup in the quarterfinals, there's going to be an Iberian sort of battle between Spain and Portugal. So watch out. Yes.
1: 굉장히 강국들이잖아요.
0: Yeah.
1: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who won prizes today. 시카크림과 앰플은 이하얀님께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옆 나라에서 들으면서 출근 중이에요. 어? 태국에서 듣고 계신가 혹시?
0: 예. 네.
1: 2시간 느린 중이거든요 하셨습니다. 네. 미얀마 옆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인지도 알려주세요.
0: I wonder.
1: 네. 제 생각에는 태국이 아닐까.
0: Yeah, well,
1: 아닐 수도 있습니다. Yeah. 자, 그리고 곡물 라떼 파우더는 김병현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은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외국에 계신 분께도 선물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되겠죠? 좀 어려운가요? 네. 우리 국내 주소를 주시면은 저희가 네, 국내로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배송까지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소라님,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훌쩍이길래 울고 있었군요. 보니까 코가 막힌 게 아니라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또르르르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재밌었대요. 아, 여행 다녀와서 이 상황에서도 눈물이 브레이크다운 했다고 표현 가능하려나요?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0: Yeah, I mean, you could just say he broke down because of, you know, out of joy. Perhaps because I guess
1: he really wanted to go back.
0: Is that what it was? Was he sad?
1: 집에 오는 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0: okay.
1: 아닐까요?
0: Yeah. So in that case, I mean, he's still breaking down in tears.
1: Yeah.
0: Perhaps
1: yeah.
0: out of yeah.
1: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Right.
1: 그 뭔가 이렇게 떠올렸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이럴 때 break down in tears. 근데
0: yeah.
1: 그런 상황이라면 쓸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씩 훌쩍거렸다고 하니까 약간. 요거는 breakdown in tears는 아니거든요, 사실.
0: Right.
1: 그냥 이게.
0: It would have to be uncontrollable, right?
1: 그렇죠, yeah. 그렇죠, 그래요.
0: How cute though. That's so adorable. How much fun could he have had?
1: I don't want to go
0: that
1: home.
0: He wants to go back.
1: I want to go back to the beach.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0: How precious.
1: 네, 아주 귀엽습니다. All right, let's take a break. Dionne Warwick,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0: project.
1: Yeah.
0: By yourself.
1: 그렇죠.
0: To clean up the mess.
1: 자, left to clean up the mess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idiom은 be left holding the bag였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1788님이요. 아침에 모닝 스페셜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너무 좋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항상 조심하세요.
0: Ooh.
1: This whole week, it's going to rain.
0: Yeah, it looks like there's rain in the forecast this
1: week. Yeah, exactly. Different regions will have different, I guess, amounts of precipitation. Mm-hmm. But nonetheless, just prepare your umbrellas every single day this week.
0: Yep.
1: Because it is monsoon season. And oh my goodness. It's raining quite a lot in some regions right now.
0: Yeah, good tip.
1: 5654님, eatery 스펠링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EBS 듣기로 하루를 즐기며 노후 자유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복습을 유튜브로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만 접속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0: Yeah.
1: 네, 물론 이제 EBS 공식 라디오 채널에 subscribing을 하시면 더 좋죠.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 올리는 영상이 바로 뜨니까. 근데 안 하셔도 네, 보실 수는 있고 그러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겁니다.
0: Yeah, the morning headlines in our first hour.
1: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headlines는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을 이제 다시 보기,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니까요.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님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0: 오.
1: 모스에서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맞구나 확인받는 느낌? 그래서 무모한 문장 자꾸 도전하고 싶어져요 하셨습니다. Yeah.
0: You are our flower, young.
1: 김춘수 시인의 문구인가요? 시구인가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저희가 보람이 있네요. 네, 저희는 뭐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의 문장을 보면서 가끔은 이렇게 떠듬떠듬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0: Young.
1: 네. 또 다시 불러주시는 건가요?
0: Yes.
1: 영님. 네. 네. 아유,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희가 더 거꾸로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있네요. 이유미 님이 well-rounded와 all-rounded 같은 뜻인가요?
0: Yeah, I think so. All-rounded means you're well-versed in all things.
1: Yeah, I think
0: yeah,
1: so.
0: I think so.
1: 그럴 것 같아요. Well-rounded, all-rounded.
0: But I think well-rounded is more common, commonly used. Yeah,
1: exactly.
0: Yeah.
1: All right, great question.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thank you, Shane,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Thank you, Sue. It was my pleasure. See you next week.
1: 네, 지금까지 Shane 선생님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n this Monday, the 6th of July. Our final song is The Goo Goo Dolls with Iris. Have a great day. Stay out of the rain. We'll see you in 22 hours.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바이올린을 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악을 통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가곤 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에게 음악이 창의성의 원천이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는데 아름다운 선율이 실마리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7월 6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1번 2단조 교회번호 304종 2악장 템포 디미뉴에토 아르투르 그루미어의 바이올린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켜는 과학자로 불릴 정도로 음악을 정말 가까이 했는데요. 평소 연주하던 바이올린에 리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곤 했습니다. 지난해 그 리나가 영국 경매에 나왔는데요. 86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를 아주아주 좋아했던 광팬이기도 했는데요. 세상을 가장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삶의 기쁨과 위안은 음악에서 얻었던 겁니다. 음악 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곤 했던 아인슈타인처럼 여러분 앞에 놓인 복잡한 일들도 음악과 함께하는 동안 술술 잘 풀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지금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애경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지금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정경의 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이 참 잘 어울리는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클래식은 어느 공간에서든지 참 묘하게 어울리는데요. 지금 백화점에 계시는군요. 김혜경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찌나 음악이 잘 어울리는지 낭만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독일 가곡의 해석에 대가로 꼽히는 테너죠. 이안 보스트리즈가 이번에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덧없음까지 표현한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슈베르트의 가곡 Auf dem Wasser zu singen, 물 위에서 노래함, 도이체 번호 774,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줄리어스 드레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Auf dem Wasser zu singen, 물 위에서 노래함, 도이치문호 774, 테너 이안 버스트리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지영님, 올해의 마지막 블루베리입니다. 동네 농장에서 블루베리 사서 텃밭에서 책도 읽고 블루베리 넣은 토마소 마리네이드 만들며 들어요. 농장 사장님이 주신 믹스커피랑 과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와, 이 블루베리와 커피, 과자, 그리고 클래식까지. 박지영님, 혹시 그곳은 비가 오지 않나요? 혹시 실내인지 또 실외인지도 궁금합니다. 박지영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손끝의 유연함과 음색의 다양성을 익히기 위한 유명한 피아노 연습곡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2번 쇼팽 에뛰드 흑건.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통화 연결음으로 너무나 익숙한 곡 있죠. 오랫동안 하이든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하이든을 무척 존경하며 그의 음악을 모방해온 수도사이자 작곡가 호프슈테터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음악학계의 정설입니다. 당시엔 악보가 필사본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작곡가 이름이 잘못 붙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하이든의 세레나데라는 이름으로 사랑받은 덕분에 지금도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하이든, 호프슈테터의 세레나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부다페스트 스트링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든, 호프슈테터의 세레나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부다페스트 스트링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윤영록님,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클래식 음악과 어울리지 않은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후덥지근함을 클래식 음악으로 견디어 보렵니다. 네, 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습기도 차고 그러죠. 윤영록님, 말씀하신 대로 이 클래식으로 이겨보는 거 어떨까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은근히 어울리는 곡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윤영록님. 8716 쓰시는 분, 운전하면서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이

일이 좋은지 조금 늦게 알았지만 마음에 평온을 주네요.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클래식의 세계에 들어오셨으니 무궁무진한 이 레퍼토리, 또 작곡가들의 이야기, 스토리 아마 점점 더 흥미를 가지실 겁니다. 8716님,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클래식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 헨델이 남긴 곡을 이번에 준비했는데요. 건반 모음곡 D단조입니다. 원래 하프시코드를 위해 작곡된 곡이지만 지금은 피아노는 물론 현악 편성으로도 연주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헨델의 건반 모음곡 D단조, 헨델 작품으로 437중.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악장 사라방도와 변주, 콜라트 라거슨리히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권수연님의 사연이네요. 최근 며칠은 오보에 연주곡을 들었어요. 여전히 곡명과 작곡가, 시대별 연주자들을 매칭하는 게 어려운 클래식이지만 마음이 먼저 클래식이 좋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니 오늘도 듣고 또 신청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거든요.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D단조 신청합니다. 올해는 더 덥다는데 어쩌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바쁘지만 지금을 잘 지내다 보면 또 어느새 선선한 바람도 불고 뜨거운 여름볕이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권수연님 요즘은 오보에 연주에 빠지셨군요. 권수연님이 지금 보내주신 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곡명을 잘 모르면 어떻고 또 우리가 연주자 이름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음악이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듣고 싶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권수연님 덕분에 오랜만에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을 들어보겠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권수연님의 신청곡입니다.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바흐 작품으로 1060중 1악장 알레그로, 파벨 슈퍼르첼의 바이올린, 빌렘 베베르카의 오보에, 슈퍼르첼 체인버 플레이어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바흐 작품으로 1060총 1악장 알레그로 파베 슈퍼르첼의 바이올린 빌렘 베베르카의 오보에 슈퍼르첼 체인버 플레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아주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른손이 거의 검은 건반만 연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번 모차르트 턱 행진곡, 2번 쇼팽 에티드 흑건.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8813 쓰시는 분, 정신없는 주말의 흔적을 치우며 집안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심신이 다 편안해지네요. 저희 동네엔 소나기가 미친 듯이 오더니 사라방들을 듣기 딱 좋게 해가 반짝 나기 시작했어요. 와, 멋진 표현입니다. 사라방들을 듣기 딱 좋게. 8813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아, 비가 멈췄나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있어서 바깥 날씨를 모르는데, 아, 또 시원하게 내리는 이 장마비가 그립기도 하고, 지금 8813님 말씀처럼 또 태양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737님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햇살이 비추는 걸 보니 오늘은 여우가 시집가는 날인가 봅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 아,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상태에서 이 태양이 비칠 때 비가 내리면 또 호랑이가 장가간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또 여우가 시집을 가는, 비가 오다가 햇살이 싹 비쳤습니다. 자, 경이로운 연주 실력을 가졌던 파가니니는 기타를 아주 사랑했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실내악 작품을 100곡이 넘게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기타가 오케스트라를 대신해서 섬세한 화성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곡입니다. 작은 종이라는 뜻의 라 캄파넬라. 파가니니의 눈부신 기교가 모두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양성식의 바이올린, 장승호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와, 브라보.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 양성식의 바이올린, 장승호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9947 쓰시는 분, 처음이에요. 2번 쇼팽 에뛰드 흑검 보내주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9947님. 3902님, 2번이에요. 새싹은 아닌 묵은 싹이지만 예삐 잘 봐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애청자 3902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쇼팽 에뛰드 흑건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정답이었던 에뛰드 5번 흑건에 이어 6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쇼팽 에뛰드 작품으로 10 중에서 5번과 6번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에뛰드 작품으로 10 중에서 5번과 6번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창단 100주년을 맞은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첫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는 발트해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악단입니다. 방송국의 작은 앙상블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했거든요. 발트 지역의 현대음악을 세계에 널리 알린 지휘자 올라리 엘츠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요.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선우 예건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7월 불멸의 음악가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더위를 잊게 해줄 음악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곡가가 7월의 불멸의 음악가로 함께할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 끝곡은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이번 내한 공연에서 선보일 곡을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적모로 67 운명종 1악장 할라그라 컴브리오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도서관을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의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9244님의 신청곡입니다. 슈만 미르테이코 작품으로 25종 헌정,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 에릭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9244님, 천둥 벼락과 함께 시작된 무서운 아침입니다. 이런 날은 창문을 꼭 닫고 사랑이 가득한 고운 곡을 듣고 싶네요. 슈만의 가곡집 미르테의 꽃 중 비드뭉 헌정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환희, 나의 고통입니다. 클라라가 이 곡을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상상하면서 사랑에 빠진 모든 분들과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 클라라는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 오늘 비드뭉을 들었는데 마티아스 게르네의 음성이 오늘 날씨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가족인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소개하겠습니다. 5337 쓰시는 분, 일부 퀴즈곡이었던 쇼팽의 에뛰드 흑건, 예전에 작곡 공부하면서 피아노를 같이 배울 때 열심히 쳤던 곡입니다. 지금은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갓 돌이 된 아기를 키우며 살아가는 주부가 되었지만 음악을 듣자마자 10대 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항상 출근길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출근길마다 정클클을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 메시지 보내주실 때마다 아, 어떻게 더 힘을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대 때의 추억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7259님 처음이에요. 아침에 아들 학교 데려다줄 때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오늘 핸드폰 어플 다운받아서 하루 종일 들을 계획이에요. 흑권도 설화방드도 오랜만에 악보권에서 연주해보고 싶네요. 저는 피아노 전공 5학년, 아들은 바이올린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모두 음악을 사랑해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청취 계속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7259님 피아니스트시군요. 반갑습니다. 아드님이 5학년인데 바이올린을 취미로 하고 있군요. 어머니와 함께 협연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 어머니 반주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거를 우리 아드님이 아셔야 될 텐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4416님, 포도밭에서 캠벨 포도 봉투 싸면서 잘 듣고 있어요. 정경님 소개로 클래식을 들으니 왠지 일의 능률이 더 오르는 느낌이네요. 하하하, 보내주었습니다. 포도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봉투를 싸고 이제 출하를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 4416님이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이 포도가 많은 분들이 먹고 건강하고 또 맛있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4416님 말씀처럼 일의 능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7님 블루베리 열매 지키느라 캠핑용 의자에 큰 우산 묶어놓고 또 무릎 앞에도 우산 펴고 앉아있는데요. 천둥 번개치는 빗속에서 EBS를 듣고 있는데 괜찮네요. 우산에 떨어지는 비 소리를 들으니 20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보내주시는 4416님, 또 블루베리 열매를 지키면서 보내주시는 2327님. 아, 지금 2327님 계신 곳은 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나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항상 안전사고 주의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비가 내리면 막 비를 맞으면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그러기 쉽지 않죠. 예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메시지 보내주신 2327님 고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음악가, 그들의 음악과 음악에 녹아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불멸의 음악가.

프랑스 최고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로마 대상. 1884년 이 상을 받으며 세상에 이름 알린 작곡가이자 20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화폐 20프랑의 초상에 실릴 정도로 프랑스 예술계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7월 불멸의 음악가의 주인공은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드뷔시는 전통적인 화성과 작곡 기법을 배웠지만 기존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낭만주의 이후 현대음악의 문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20세기 현대음악의 문을 연 프랑스 음악의 혁신가 드뷔시. 그는 음악으로 빛과 색채, 그리고 바람과 물결까지 그려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빛의 음악가 드뷔시라는 주제로 그의 음악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드뷔시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상주의 음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음악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순간의 분위기와 색채, 빛의 변화와 감각적인 인상을 그려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작 드뷔시는 인상주의 작곡가라는 수식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프랑스화가 모네의 그림과 비슷한 미학을 보여줬기 때문에 드뷔시는 오늘날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불리게 됐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드뷔시는 전통적인 규칙보다 순간의 색채와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결과 달빛, 바람의 움직임까지 음악으로 그려내면서 현대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베토벤의 월광이다, 이렇게 불리는 곡, 바로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이 곡은 네 곡으로 이루어진 베르가마스크 몽곡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인데요. 아름다운 선율과 색채가 풍부한 화음은 점차 확립돼 가고 있던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달빛이 호수 위에 번지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 음악, 함께 만나보실까요?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몽곡 중 달빛,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백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7월의 주인공은 드뷔시입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813 쓰시는 분, 드뷔시의 달빛은

언제 들어도 낭만적인 풍경이 떠오릅니다. 오늘 불멸의 음악과 코너는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드뷔시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8813님, 고맙습니다. 오늘 드뷔시와 좀 더 친해지시죠. 5690님, 드뷔시의 달빛. 처음 들었을 땐 따스하고 낭만적이다 느껴졌어요. 어릴 적부터 고요하고 깊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제겐 더없이 좋은 배경음악이랍니다. 와, 어릴 적부터 달빛을 많이 들으셨군요. 이제 드뷔시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님, 드뷔시의 곡은 고요한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의 달보다는 시골 초가 지붕 위에 떠있는 달이 연상되어 보내주셨습니다. 김소연님 말씀 들으니 또 상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드뷔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의 기틀을 마련한 음악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근현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초기 작품은 어땠을까요? 드뷔시가 아직 18살의 청년이었을 때쓴첫 출판 작품으로 알려진 곡이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테오르드르 방빌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인데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밤하늘을 묘사한 곡이 아니라 지나간 사랑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회상하는 서정적인 가곡인데요. 훗날 인상주의 음악의 거장이 될 드뷔시의 섬세한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드뷔시의 가곡입니다. 누데뚜알, 별이 빛나는 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투명한 목소리와 하피스트 자비에르드 메스트레의 하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의 가곡 니데뚜알르, 별이 빛나는 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자비르드 메스트리 하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선영님 메시지 주셨네요. 아름다운 곡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동일님, 레이니 필터까지 더해지니 더욱더 라고 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와서 음악이 더 촉촉하게 아름답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작곡가들의 목록은 사실상 20세기 작곡가들의 목록과 다름없다. 음악학자 로저 니콜라스의 말인데요. 그만큼 20세기 작곡가들은 드뷔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의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뷔시가 가장 존경한 음악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쇼팽입니다. 드뷔시는 젊은 시절부터 쇼팽의 작품을 깊이 연구했는데요. 특히나 쇼팽이 피아노에서 만들어낸 섬세한 음색과 자유로운 표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드뷔시가 추구한 음색의 아름다움, 피아노 페달의 섬세한 사용, 그리고 자유로운 리듬 감각은 쇼팽에게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년에는 직접 쇼팽 작품 전집, 편집 작업에 참여할 만큼 쇼팽에 푹 빠져 있었죠. 드뷔시는 쇼팽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각각 12곡으로 이루어진 전주곡집 두 권을 남겼습니다. 그중 아마빈 머리의 소녀는 1910년에 완성된 전주곡 1권의 8번째 곡입니다. 프랑스 시인 르콩드 드릴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아마빛은 아마섬유의 황금빛 빛깔을 뜻합니다. 즉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붉은 입술에 긴 속눈썹의 소녀를 바라보며 느낀 감정을 아름다운 선율과 환상적인 화음으로 그려낸 곡입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으로 쓰였지만 오늘은 기타 연주곡으로 준비했는데요. 기타의 따뜻한 음색은 드뷔시가 표현하고자 했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움을 또 다른 매력으로 들려줄 겁니다. 드뷔시의 프렐류드 1권 중 아마 빈머리의 소녀, 무라지 카오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드뷔시의 프렐류드 1권 중 하마 빈머리의 소녀, 무라지 카오리 키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빛의 음악가 드뷔시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라베스크는 원래 아랍 건축이나 공예에서 볼 수 있는 장식 무늬를 뜻하는 말입니다. 식물의 줄기나 잎사귀를 반복적이고 유려한 곡선으로 엮어낸 문양을 가리키는데요. 드뷔시는 이 아름다운 장식 무늬를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선율이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냈죠. 바로 그의 초기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아라베스크입니다. 두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곡은 마치 숲속의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들려주고요. 2번 곡은 햇빛에 반짝이며 튀어오르는 물방울 같습니다. 두 곡 다 들어보실까요?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과 2번,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의 하라베스크 1번과 2번 알더 치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석희님, 드뷔시의 곡들은 제 머릿속에서 이런 장면을 꺼내줍니다. 1번, 밤하늘 환하게 빛나는 초승달의 모습. 2번, 초록으로 물들인 화초, 나무를 배경으로 약한 비가 내려 잎사귀에 이슬을 맺힌 풍경. 와, 정말 드뷔시는 행복한 작곡가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음악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상상하게끔 해주잖아요. 이석희님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니까 1번, 2번으로 또 정리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둘 다 근사해서 저는 선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석희님, 아, 근사한 정리 고맙습니다. 이동일님, 투명한 물방울이 하얀 접시 위에 마구마구 떨어지는 느낌. 투명한 눈물 같기도 하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동일님도 드뷔시를 무척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드뷔시는 1905년 관현악의 걸작으로 꼽히는 바다를 완성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교향곡이 아니라 세계의 교향적 스케치라고 불렀는데요. 제1악장 바다 위의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밤이 거치고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면서 마침내 정오의 햇살이 바다를 가득 비추기까지의 변화를 담아낸 음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드뷔시가 이 곡을 쓸 당시 바닷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데요. 아마도 내면의 바다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바다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파도 소리를 흉내내거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물결의 움직임과 빛의 변화, 그리고 바다에서 느낀 인상을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드뷔시를 두고 소리로 그림을 그린 작곡가라고도 하죠. 그는 오케스트라를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드뷔시가 소리로 그려낸 바다의 풍경 함께 만나보실까요? 드뷔시의 바다 중 1악장 바다 위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K-오페라 갈라, 한국이 빚어낸 세계의 목소리 공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는 공연인데요.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활약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소프라노 김효영, 테너 이기엽, 바리톤 박사무엘이 KG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클클에서 선정한 7월의 불멸의 음악가는 드뷔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김소연님, 상상의 바다가 더 서사가 풍부할 수도 있겠어요. 루이스 호수처럼 점점 보내주셨습니다. 김소연님, 아, 드뷔시의 바다를 또 들으시고 스토리까지 들으신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바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는 건 솔직히 전공자 입장에서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김소연님 말씀처럼 상상의 바다가 더 서사가 풍부할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니 러브스 뮤직님,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연상되는 음악을 만든 드뷔시 보내주셨습니다. 이 드뷔시의 음악 팜플렛에 유달리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참 여러 상호작용을 잘 시켜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도 그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김영희님, 너무나 독특하게 빛깔이 다른 드뷔시의 음악 듣게 되어서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미셀님, 정경님이 메시지 읽어주시는 멘트를 들으며 정클클 음악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미슬님, 예, 다음 주 불멸의 음악과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시 바랍니다. 좋은 음악으로 준비할게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드뷔시가 동시대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라벨의 물의 유희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입니다. 1905년에 작곡한 영상 제1집에 수록된 물에 비치는 그림자인데요.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 세계가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결 그 자체보다 그 위를 스쳐가는 빛과 흔들리는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낸 곡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드뷔시와의 다음 만남도 기대해 주시고요. 드뷔시의 영상 1집 중 물에 비치는 그림자,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4: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3: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4: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5: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4: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3: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주문은요, 짬뽕 곱빼기. 맵게요. 아주 맵게요. 6,000원이고 선불이에요. 선불이에요? 근데 곱빼기면 5,500원 아니에요? 소희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묻자 여자가 역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맵게 하면 500원 추가라고 말했다. 모든 메뉴 아래에 빨간 고추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500냥이라고 적혀있다. 500원이나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계산지를 꺼내 표시를 하고는 큰 인심 쓰듯이 말했다. 여기는 매운맛 소스를 안 쓰고 유기농 청양고추로 맛을 내거든. 6,000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를 한 근 살 수 있다. 곱빼기도 말고 맵게도 말고 그냥 4,500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음에 올게요. 권여선 작가의 소설 손톱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우지의 행진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문학동네에서 펴낸 권여선 작가의 소설집 아직 멀었다는 말에 담긴 수록작이죠. 손톱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지금 소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짬뽕을 너무너무 매운맛의 짬뽕을 먹고 싶어서 그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아주 맵게요 이 한마디 추가한 것으로 이 값이 500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다가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옵니다. 이게 단지 뭐 매운맛에 500원 추가되는 거 지금 나는 뭐 내고 싶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소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쭉 나옵니다. 엄마도 떠났고 언니도 지금 떠났어요. 그렇지만 언니는 돌아올 거라고 소희는 믿고 있고 이렇게 월마다 월급을 받으면 그걸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딱딱 떨어지도록 그 계산하는 것을 소희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매달 62만 원씩 내가 저금을 하면 그래 7개월 만에 나는 깨끗하게 빚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빚을 7개월 만에 다 갚을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다가 아 옥탑방 그 월세를 또 뺐네. 그 월세를 내고 하면 또 계산이 달라지네 하면서 계속 이 착착착 뭔가 자신에게 지금 입출금 되는 그 금액들을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몸으로 마음으로 아주 매운맛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필요로 해서 들어간 그 짬뽕집에서 여기서 매운맛을 500원 추가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단순 500원 금액 추가 정도의 그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여선 작가의 소설 중에서 제가 아름다운 한국 그 문학 단편 한 100편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100편 중에 무조건 권여선 작가의 작품 요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손톱하고 그리고 봄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손톱과 봄밤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직 멀었다는 말에 담긴 수록작 손톱의 일부 깔아드렸습니다. 정경희 님이 지금 다음에 올게요. 그 말에 마음이 이해가 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지금 한 푼 한 푼이 다 너무 아쉬워요. 이 소희는 그러니까 소희의 머릿속에 계산된 그대로 입출금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은데 몸을 다친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우리 인생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분이 지금 너무 없는 청춘의 삶을 얘기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장수정님, 오늘같이 습한 날 반짝 한 주 또 즐겁게 북카페에서 놀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북카페 개장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번 주도 12시부터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해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또 이번 주 이어지죠. 우리 카페인 분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낮

12시부터 2시까지 본방 혹은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방 들으시는 거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2729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반짝 장마철이어도 구름 사이 빼꼼한 햇살 놓치지 않은 오늘을 만들어 보기로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장마철 본격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다 우산 챙겨 들고 나오셨죠? 저도 오늘은 우산을 꼭 비가 많이 오길래 우산 긴 우산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출석 암호 그래서 우산으로 정했습니다. 우산입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암호 우산 오늘의 암호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반디 앱도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이 출석 이벤트 3주간의 생방 출첵 이벤트 모두 개근하시면 북카페에서 준비한 책 선물 드리고요. 지난주에 갑자기 생겨난 변수가 있었죠. 한 번 빠진 경우 어쩌다가 3주 중에 딱 한 번만 빠졌어요. 그런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 사연이 너무 많아서 아차상도 우리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신 분들 아차상 그리고 모두 출석 암호 입력하신 분들 개근상 이렇게 네 3주가 지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 우산 이 여름 하면 또 우산이 필수죠. 날씨도 워낙 변덕스럽기도 하고 또 우산은 우양산 역할도 하잖아요. 양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끔은 햇빛 가리개도 되었다가 또 갑작스런 소나기를 막아주기도 했다가 해서 저도 늘 자그마한 그 겸용 우산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아주 큰 우산 들고 왔습니다. 출석 암호 기다릴게요.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그리고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티켓 이벤트도 있습니다. 우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7월 26일까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요. 매일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입니다. 오늘도 네 분께 이 티켓, 모바일 티켓 전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면 오늘 방송 끝날 때 당첨자 발표 드리고요. 이 이벤트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모바일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당첨자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것도 이 이벤트 준비해주신 허슬심 심성아 도슨트가 주신 질문인데요. 이겁니다. 나는 왜 미술관에 가는가? 왜 미술관에 가세요?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이 미술관 이벤트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 이 뮤지엄 이름이죠. 미메시스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 더하시고 그리고 내가 미술관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이님도 진짜 여러 이유로 미술관에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러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상으로 내가 그런 내가 미술관에 간다면 어떤 이유로 가는 걸까?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벤트에 당첨돼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미술관에 가는 이유 더하셔서 사연 보내주시죠. 그리고 최자윤님 암호 우산 하시면서 네 개그는 이미 넘어갔지만 적적한 마음에 출석 입력해보아요 하셨습니다. 네 암호를 꼭 우리가 출석 개근하기 위해서만 입력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 시기에 이 또한 그냥 제철 인사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게임하듯이 즐기시면서 인사해주시는 마음 너무 좋고요. 1727 쓰시는 카페이님 아 오늘은 우산이군요. 아차상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합니다. 왠지 마음이 놓여서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나는 개근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진짜 아차 해가지고 놓치는 하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분으로 아, 한 번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분이 있다는 거 자체가 우리에게 안심이 된다.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우산 아, 진짜 필수적인 단어네요. 우산도 참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우산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2729 쓰시는 카페이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이 카페이님은 2729님은 어떤 우산을 선호하실까요? 저 진짜 종류별로 다 우산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건 원래 비닐우산인데 투명한 우산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비닐우산 좀 자그마해서 조금 더 큰 우산 진짜 큼직한 파라솔 같은 그런 우산을 들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자주 이제 들고 가는 우산은 초경량, 무게가. 저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고 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초경량이면서 자외선도 좀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으면서 비 올 때는 우산도 되면서 이런 정도의 그 아주 자그마한 우산. 가벼운 우산을 제일 많이 이렇게 건드리긴 하죠. 최근에는 그 어느 그 러닝 대회에 그 나갔는데 제가 뛴 건 아니지만 신청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참여는 하죠. 근데 거기서 자동 우산을 주더라고요. 3단 자동 우산. 그런 거 좋던데요. 이게 딱 접을 때도 손에 물이 묻지 않고 그런데 약간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초경량 우산입니다. 그리고 9339 쓰시는 서지연님 얼마 전 초경량 암막 우양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마련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서지연님은 소나기 자주 오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마련했으니까 소나기도 좋고 사실은 해가 쨍쨍해도 좋죠. 양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송경민님, 구름 사이로 잠시 반짝 나온 햇살처럼 오늘도 순간의 설레임을 포착하는 하루 만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은지님, 우산 써보고 싶어서 비를 기다리는 23개월 아기가 있답니다. 익숙한 일들이 아이에겐 뭐든지 처음이라는 사실이 저도 덩달아 삶을 새로 사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첫 비, 첫 우산, 그리고 무릉덩이, 그리고 바다, 뭐 첫 모든 것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은지님도 나에겐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 같은 느낌을 느끼신다는 거 너무 알 것 같습니다. 2476 쓰시는 카페이님, 어릴 적 어두컴컴한 학교 복도에서 언니 우산 건네주려 기다린 국민학생이었던 작은 제가 우산하면 떠올라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저도 국민학교 졸업생이죠. 초등학생. 그랬을 때 정말 비가 갑자기 오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우산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가끔 보면 형제 자매가 또 우산 들고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또 친구와 함께 혹은 빗속을 돌진하듯이 가기도 하고 그 어릴 때의 갑작스런 소나기와 우산에 얽힌 추억들이 지금 이 사연 보니까 새록새록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카페인님도 우산하면 뭐 얘기 쓸 거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이번 주 일강

카페인 주제도 새 것입니다. 틈새와 그늘이에요. 틈새와 그늘. 아마 리넨 셔츠 같은 거 여름에 한 벌쯤 입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 만나보시죠.

여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부에 닿는 감촉이 다른 옷을 찾게 됩니다. 땀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리넨이나 까슬까슬한 모시 같은 여름 옷감들 말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물리적 특징은 실과 실 사이의 간격이 매우 성글고 헐렁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 한치의 틈도 없이 촘촘하게 짜인 겨울의 스웨터와 달리 여름의 옷감들은 굳이 실을 바짝 당겨 묶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긴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극에 비어있는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드나들며 우리의 뜨거워진 체온을 식혀주죠. 어떻게 보면 옷감의 불완전한 결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 헐렁하고 무심한 빈틈이 역설적으로 숨막히는 무더위를 견뎌내게 하는 지혜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단 하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팍팍한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타인에게 언제나 완벽해 보이고자 하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마치 한겨울의 두꺼운 방한복처럼 내 삶을 촘촘하고 틈새 없이 엮어내야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곤 하죠. 그러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직조된 삶은 우리를 쉽게 지치고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는 마음을 식혀줄 아주 작은 바람조차 드나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빈 공간을 억지로 채워넣으려는 고군분투가 오히려 내면의 온도를 위험수위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리넨의 헐렁한 짜임새는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비워둠의 쓸모를 가만히 일깨워줍니다. 모든 순간을 촘촘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에도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너그러운 틈을 의도적으로 허락해보자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우연히 빈 시간이나 누군가에게 무심코 들켜버린 나의 작은 서툼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팍팍한 삶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여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한낮, 나를 향해 세워두었던 날선 기준들을 옷깃을 여미듯 바짝 조이지 말고 조금은 헐렁하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느슨한 틈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어 요동치던 마음을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윤종신의 그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 리넨 옷감에게서 우리가 이런 힌트를 좀 얻어야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에게 빈틈을 허용하자, 이 틈새를 허용하자, 이런 마음 아마 오늘 일카 들으시면서 와, 지금 저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니까요. 지금 조지현님은 운동하는 아들에게 너무 팍팍하게 몰아붙인 건 아닌가, 일카드리며 반성해 봅니다 하셨거든요. 제 아들의 마음에도 이따금 바람이 드나들며 작은 여유와 느긋함이 닿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사실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또 깊게 이렇게 후비고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빈틈을 허용치 않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좀 덜렁덜렁합니다. 허당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빡빡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빈틈과 그 틈새 이런 것들 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2802 쓰시는 카페인님, 저의 새벽의 빈틈이요 하시면서 지금 사진도 첨부해 주신 거죠? 이 텃밭 근처 블루베리 농장 가서 블루베리를 사고 사장님에게 커피를 얻어먹고 정자에서 책 읽기요. 저의 새벽마다의 빈틈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아니, 그 블루베리 사고, 커피 얻어먹고, 책 읽고, 이렇게 하시는 이 지금, 이 행동들이 그냥 한낮이 아니라 오전도 아니라 새벽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일찍 종달새처럼 움직이시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나에게 허용하는 이 달콤한 빈틈이 있는 거겠죠. 우리 오늘 출석 이벤트 암호가 우산입니다. 그래서 우산 관련 사연 정말 많은데요. 박준영님, 저는 우산을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블루투스로 몸에서 멀어지면 울부짖는 우산이 나오면 좋겠어요. 와, 이거 엄청난 소설, 영화, 드라마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로 이내 몸에서 멀어지면 울부짖는 우산이 나오면 좋겠다. 와, 이 기능이 진짜 생기면 우산에만 쓰실 건가요? 휴대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근데 아무튼 우산이라는, 한정된 것에 사물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절규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거리가 비 오는 날마다 울부짖는 소리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서, 와, 너무너무 놀라운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어릴 때 가족도 많고 우산도 늦으면 고장난 것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쓰고 가야 했어요. 소녀 감성이라 비 오는 날이 싫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가족 식구가 많아가지고 우산 먼저 들고 나간 사람은 이제 멀쩡한 걸 이렇게 펴보고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후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고장난 우산이지만 들고 나가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가득했던 밀착된 그런 우산 관련 추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 계속 기다릴게요. 그리고 미술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이벤트 티켓 안내도 드렸는데요. 아까 보니까 2390 쓰시는 카페인님이 그 미술관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를 잘 보내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미션이 미술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찾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 때문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없어요. 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 그리고 말머리를 미메시스, 이 미술관 이름으로 해주셔서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뭔지까지 더해주셔야 이벤트 응모가 가능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김사월이 함께한 곡 가능성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3: 아니 궁금하십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비가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비를 뚫고 두 분 또 오셨는데요. 최대한 이 시간 통해서 그래도 장마철의 습기를 좀 꿉꿉한 기억을 좀 많이 날려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럴 만한 작품을 또 골라주셨어요. 오늘 책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습기를 날려버릴 작품을 제가 선정했는지
0: 우리가
2: 조심스러운데요.
0: 집중하면 나를 둘러싼 어떤 그러니까 여름에 공포소설 같은 것도 인기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잖아요.
2: 아 그래요? 네,
1: 무서운 거 하면 세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작년쯤에 일간 카페인을 한번 썼는데 벌써 까먹었네요.
0: 지금 들어오는 족족 어딘가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입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 카페인은. 네,
1: 함부로 인풋을 많이 받은.
0: 네. 뭐 뒤섞였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진짜 좋은 이야기 읽으면 지금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은 잠시 까먹게 되긴 하잖아요. 전 그러니까 책 읽다가 지하철도 많이 내리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1: 그거 되게 마케팅하기 좋은 용어네요.
0: 어떻게
1: 네, 읽다가 지하철을 놓친
0: 놓칠 뻔했다.
1: 그런 작품은 무엇일까? 지금 작품 제목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0: 네.
1: 나중에 밝히시면 그거 다 사러 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0: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1: 지하철을 놓칠 정도면 진짜
0: 근데 이게 재밌죠.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윤고은이면 이분은 자주
1: 재미가 없더라도
0: 이분은 자주 놓친 상습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정신없는 사람이야.
0: 그냥 네. 별로 개의치 않더라 그래도 놓치면 다음 지하철이 있다 네. 뭐 이런 생각하더라. 뭐.
1: 왜 놓쳤지 네. 이걸 보고
0: 그래요. 근데 놓치면 다음 지하철이 있긴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여분을 약간은 두고 타긴 해야 돼요. 다음 지하철 탈 수 있는 여분을
2: 그래도 뭐 책 읽다가 내릴 정거장 놓치는 건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어떤 집중력도 높았다는 얘기니까.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기 정도도 잊을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작품은
1: 어떻게든 네. 습기를 이렇게
0: 네.
1: 아니, 네. 이렇게 주시는데
0: 의아해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2: 네. 7월부터 외국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저도 뭔가 본능적으로 약간 무서운 작품들 읽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그렇죠. 뭐 본격 공포 호러 소설까지는 뭐 저도 겁이 많아서 잘 못 읽지만
0: 저도 겁이 많아서 잘 못 읽는데
1: 저도요.
2: 네. 근데 이제 매년 북클럽 따라와 주신 네. 이 북클럽 카페인 분들께서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하는 미스터리 뭐 호러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만인이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약간 오싹
0: 약간
2: 오시옷 정도 오삭 정도 오삭함 정도 느낄 수
0: 오싹한 거 아니고 오삭
1: 네, 정도 네.
0: 오삭
2: 제가 감히 오삭함까지는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0: 네.
2: 제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0: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소설 북클럽에 여기 앉아있는 세 명 다 심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1: 노약자.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약해. 맞아요.
2: 그래서 우리는 오삭함 정도 지향하면서 앞으로 한 3주 오삭. 정도? 네. 3주 정도 그런 오삭한 소설들을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0: 이것도 네. 마케팅 괜찮은데 오삭한.
1: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실 무섭거든요.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런 공포소설 같은 거 나오면 어쨌든 더 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

0: 진짜 무서워. 이건
1: 강렬하고 막
0: 장난 아니에요. 이런
1: 강력한.
0: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전 무섭단 말이죠. 오히려
1: 맞아요.
0: 손에 안 댄단 말이죠. 근데
1: 맞아요.
0: 이거는
1: 이건
0: 약간,
1: 오싹한 것이다.
0: 1단계 정도다라고 하면
1: 1단계.
0: 또 손에 댈수 있죠.
1: 만약에 공포 지수가, 오싹 지수가 1부터 만약에 한 5까지 있으면 이건 한 1단계?
2: 1에서 2
1: 1에서
2: 정도?
1: 2고, 만약에 5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초대석 2부 놓치지 마시죠.
0: 아, 또 이렇게
1: 예,
0: 그런 거를.
1: 그렇군요. 예, 지금 틈새, 거기 5가 있어요.
0: 그거 어떻게 보고
1: 세상에.
0: 계신가요?
1: 저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5, 그날 얘기할 수
2: 네.
1: 있겠지만, 아무튼 5는 수요일 2부에 있을
2: 5까지라는군요.
1: 거라는 거,
2: 네.
1: 네.
2: 오늘은
1: 뭐,
2: 1, 2
1: 오늘은
2: 정도니까.
1: 5삭으로.
2: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처음 보는 작가입니다. 국내 초역이고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로즈 키팅이라는 여성 작가거든요. 표제작은 오드바디인데, 오늘은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벨라 로고시는 죽지 않았다 라는 단편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1: 네, 벨라 루고시는 죽지
2: 네.
1: 않았다. 어떤 얘기일지, 들어가기 전에 카페인 분들, 이 오싹한 소설, 네.
2: 네.
1: 오싹에서 조금 약한 이 오싹한 소설, 원하시면, 받기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우리 집 주소 포함하셔서, 나의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포함하셔서 말머리를 오삭으로 할까요? 그 말머리. 오싹은 안 돼요.
0: 오싹하면 실패.
1: 네, 오싹은 실패.
2: 오타나면 어떡해요?
1: 오타 안 돼요. 우리 오타나 맞춤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2: 네.
1: 오삭으로, 오삭해서 이제 주소 하셔서 보내주시면 그 책이 갈 겁니다.
2: 네, 좋아요. 이 책도 로즈 키팅 단편집 오드바디라고 해가지고, 이런 낯설고 약간 기묘한 제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집어들게 되는데,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보 문구예요. 극단적인 충격과 불편함 속에서 외면했던 감정의 진실을 마주하다. 이런 홍보 문구도 사실은 이 작품을 손에 쥘까 말까 고민하게
1: 네.
2: 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극단적인 뭐 이런 표현들,
1: 그렇죠.
2: 그렇죠? 약간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데 첫 단편인 오드바디부터
1: 네.
2: 굉장히 기묘함을 넘어서서 기괴합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소설의 분위기나 정조 자체가
1: 네.
2: 기괴해요. 왜냐하면 신체 부위 같은 것들이 약간씩 뒤틀려 있고 어느 정도 작중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 수치심 같은 감정 구조와 결합이 돼서 약간은 읽어나가기에 낯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오드바디를 지나가면 이제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 를 만나게 되는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는 약간 시각적인 불편함보다도 독자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여러 영상적 요소들을 활용한 것 같아요. 일단 벨라 루고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어도 벨라 루고시라고 하는 실존 배우가 있었대요.
1: 네.
2: 헝가리계 미국 배우라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공포 영화의 고전으로 불렸던 드라큘라의 주연 배우였다고 합니다. 벨라 루고시.
1: 네.
2: 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드라큘라 역할을 한 사람인 거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드라큘라 이미지를 그 사람의 이 벨라 루고시의 얼굴로 기억할 거
2: 그럴
1: 아니에요.
2: 수 있죠. 약간 뭐 분장도 가미 됐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특정한 영웅, 히어로물에서 특정 배우와 연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큘라를 연기하는 배우였을 뿐인데도 한평생 벨라 루고시는 드라큘라 그 자체로 통용이 됐던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드라큘라 하면 무조건 실체 없는 유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존했던 이 배우의 얼굴을 연상하게 된다는
1: 네.
2: 거니까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2: 제목부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큘라 역할을 맡았던 실존 배우는 이미 1956년에 사망했는데
1: 네.
2: 2026년에 아일랜드계 여성 작가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 소설의 제목이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라니 어느
1: 무서워.
2: 정도
1: 벌써 무서운 것
2: 네.
1: 같아요.
0: 제목이
2: 네.
0: 무서워요.
2: 미스터리 추리물에
1: 맞아요.
2: 아주 전형적인 제목인 네. 거죠.
1: 그러네요. 네.
0: 낚으신 것 같은데 오사카 많이 갔는데.
2: 오사카 맞고요.
1: 네. 오사카. 네. 자, 박주영님이

0: 승숙 작가님의 호러는 저도 읽을 수 있는 책들.
1: 아, 그럼요. 네. 이제 뒤에,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2: 뒤에 물결 이 두 개가
0: 너무 지금 즐겁게 그냥 아 호러 이렇게 하시는 느낌.
1: 저도 읽을 수 있는 책들.
0: 네, 그러니까요. 또 볼까요?
2: 네, 이동일님께서는 세포가 쫄깃쫄깃 하면서 이렇게.
0: 그러니까 이게 다들 우리 선배님 긴장을 안 하시는 느낌인데요. 자, 네. 신영아님, 저도 겁이 엄청 많은데 너무 궁금해요. 오싹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크크크 크크크 왜 붙죠?
2: 놀리고 계신 것 같아요.
0: 크크크가 왜 붙어요? 네. 지금
1: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하신데요.
0: 우주주 오삭 네. 이런 느낌이 좀 약간.
2: 그 무서운 거구나.
0: 아 그렇구나. 무섭구나.
1: 근데 이게 이런. 또 독자분들마다의 네. 상상력 그 역치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또 오삭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오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2: 그렇죠. 그 맞아요. 바이킹도 네. 되게 큰 놀이공원에 있는 바이킹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안 무서운 사람도 있고
1: 맞아요.
2: 저는 그 아파트에서 가끔 하는 그런 벼룩시작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바이킹이 온단 말이죠.
1: 어린이용
2: 되게 네. 작은 거. 네.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그네 정도 올라가는 느낌.
0: 그렇죠. 내가 네. 너를 위해 전체 대여할 그쵸, 수도 그쵸, 있을 그쵸, 것 같은 그쵸, 그런 그쵸. 그 정도 네, 규모.
2: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무섭단 말이죠. 네. 누가 타자고 하면 물론 못 타지만 이제.
1: 아, 이런 분들 좋은데.
2: 네.
0: 그러니까.
2: 네, 네, 그리고 이런 게 역치가 아닐까?
0: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게 또 뭐 단지 진짜 옷상 여부만은 아니니까. 네네, 여기 네. 보면 그 극단적인 충격 속에서 그 충격과 불편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한다고 네. 하니까 또 뭔가 이렇게 오삭하다고 우리가 너무 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오삭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네. 되게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투영하게 되는 네. 그런 작품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상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작품만 보면 오삭할 수 있지만 상상을 엄청 하면서 아 그런 장면 이런 장면 이렇게 떠올리면서 막 그쵸. 피도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 보면 진짜 네. 오삭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0877 쓰신 카페인님이 이 지금 책 제목이 표지작 오드바디인데 오드 아이는 좌우 눈 색깔이 다른 것을 말할 때 이제 쓰는 말인데 오드바디라고 하면 야누스 같은 반반일까요? 어쩐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1: 맞아요. 뭔가 야누스 같은 반반이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신체가 기형화되는 감각들을 느끼고 있는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고 네. 그래서 뭔가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편한 감각들 낯설고 이질적이고 섬뜩한 것에 의해서 내 몸이 건드려지고 만져지는 감각들 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형화되는 감각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드바디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오드바디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소설집 전반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일상의 감각이 존재하는데 네. 또 다른 절반의 한편에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교차되면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실제이고 어느 것이 상상인지를 도무지 분간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이 기묘한 이질감의 세계 그것이 오드바디의 세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평범한 인물들의 속으로는 뭔가 곪아 있고 터져 있는 것 같은 아주 내밀한 이 고통의 감각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이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도 마찬가지로 14살 소녀 시어셔가 네. 주인공입니다. 제목에서도 벨라 루고시가 등장하지만 고전 호러 이 드라큘라의 아이콘을 내세워서 뭔가 환상적인 존재를 사춘기 소녀의 일상 속으로 틈입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좀 서늘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주조해 나가고 네.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14살 소녀 시어셔는 좀 아파요. 근데 네. 이 아픈 게 막 큰 질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약간의 감기 기운? 그런 것들에 좀 취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뭔가 시야가 흐릿하고 뭔가 코가 짓눌리는 그런 느낌 같은 네. 것들이 들고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그래서 방이 너무 덥게 느껴지고 그래서 엄마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얼른 일어나야지 네. 엄마는 이제 일하러 갈 거란 말이야 너 혼자 집에 두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꾸물럭거리고 있어 라고 엄마가 막 얘기를 하면 아, 다 몸이 안 좋아요 엄마 나 그리고 집에 14살이나 됐는데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독촉은 못하고 이 감기약을 이제 물에 타서 이제 시어서한테 먹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둘둘 말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난 아기가 아니니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툴툴대면서 엄마가 현관문 밖을 나서는 걸 보고 있는 거죠.
0: 자, 혼자 남게 됐어요.
2: 네. 이제 맞아요. 판이 깔린 거죠.
0: 그러니까 오싹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 네. 김연지님이 오늘 뭔가 공포 쪽인 것 같아서 라디오를 끌려다가 승숙 작가님 믿고 계속 듣습니다 하셨는데
1: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시면 안 돼요.
0: 네.
1: 그렇게 연지님 무섭지 않다고요.
0: 수요일 2부에도 오시긴 오셔야 돼요. 저도 무섭거든요. 지금 같이
2: 그러니까 같이 도와줘야지. 네.
0: 같이 해야 돼요.
1: 지금 무서운 상황은 얘기도 안 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집에 있게 됐다. 네, 네. 거기까지 이제 두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돌아와서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잔인토의 파반 듣고 가시죠.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 하는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로즈 키팅의 단편 소설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 입니다. 열림원에서 나온 오드바디라는 소설집 안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 이 책 원하시면 말머리를 오삭으로 하셔서 오삭보다 약한 강도여서 오삭입니다. 오삭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사연들을 좀 보면요. 3793 쓰시는 카페인님.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라고 아까 동민 작가님 네. 얘기하셨죠.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쫄깃쫄깃. 사연이 계속 웃음이 따라붙어요.
1: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판 까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옛날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멍석 깔아주는 거.
1: 그러니까 옛날 막 이렇게 애거사 크리스티처럼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판을 엄청 깔잖아요. 판을 깐 다음에 살인이 네. 딱 벌어지고 이제 그 판을 해결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골자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런 것들도 많고 갑자기 판이 깔린 채로 시작하는 것도 많고 네. 근데 저는 미약하다 보니까 심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그래서 좀 싫거든요 그런 네. 거. 그래서 이런 옛날 방식
0: 전통적인 방식의
1: 그쵸, 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0: 약간 기승전결이 있는 스타일이죠. 예열도 길고 이런 거
1: 그쵸, 서사 길고 네.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소설도 약간 요즘 나온 거지만 그런 옛날 방식을 좀 차용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 고전적인
1: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0: 5431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공포의 서늘함이 뇌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운데요. 라고. 네.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네. 분이 계시는군요.
0: 그렇죠. 김여진님. 무서운 거 안 좋아하는데 무서운 건 이해되는 순간 공포가 되는 거라 오늘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이해하지 않겠다.
1: 그렇죠.
0: 야 나랑 먼 얘기다. 이렇게 그냥 밀어두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2: 소설은 소설일 뿐.
0: 네. 그렇게. 네. 네. 7915 쓰시는 카페인님. 14세 이제 주인공.

주인공. 아까 유영주님 사연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시어셔잖아요. 시어셔란 이름도 뭔가가 좀 아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어셔란 이름 자체도 약간 그 오싹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7915

0: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1: 아,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맞아요. 네. 오현주님은 지금 남양특집이라는 단어도 여름에 기습적으로 당하는 공포영화 광고 어택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인데 흐흐 웃으시면서 오삭 아 왠지 안심되고 재밌네요.
1: 네네네.
0: 수요일 2부는 고민 좀 해볼게요 하셨는데 수요일 2부 그 작가님이 되게 매력적일 거라서 저도 그 작가님을 뵙고 싶어서 읽은 거거든요. 그쵸. 책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주님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오삭 1단계 네, 1, 맞아요. 2단계로 갑니다.
1: 네, 이 소설 도입부부터 지금 14살 사춘기 소녀 시어셔가 감기 기운으로 지금 집안 소파에 틀어박혀 있고 담요를 둘둘 마른 채로 엄마가 주는 감기약 마시고 누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나가셨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파에는 시어셔만 있는 게 아니라 벨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0: 네.
1: 벨라도 머그잔 하나 들고 있고 시어셔도 머그잔 하나 들고 있는 채로 계속 이 이불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벨라가 담요 밑으로 시어셔를 막 관로 툭툭 차면서 장난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문장들이 있는 거죠. 벨라의 차가운 맨발이 닿으니 동상을 입어서 피부가 화끈거렸다. 이런 문장들이 나열되는데 벨라 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 수족냉증이네. 벨라는 아니, 발이 차다.
1: 수족냉증이 동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0: 심한 거죠.
2: 네. 순환이 잘 안 돼서.
1: 그렇죠. 그래서 시어셔의 발목에 그을린 자국 같은 것들을 이제 독자들이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시어셔가 막 아프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진저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가
0: 네.
1: 시어셔의 무릎으로 훌쩍 뛰어오르고 뭐 그런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제목부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이니까 어떤 면에서든 이 벨라 루고시라고 하는 1956년에 사망한 이 실존했던 배우의 이미지를 네. 활용하게 되잖아요.
0: 그쵸.
1: 당대 최고의 드라큘라의 아이콘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드라큘라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사실은 실제 배우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0: 네.
1: 다른 배역에 이제 캐스팅이 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약물 중독 으로 이제 너무 험난한 노년의 시기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소설에서 벨라의 외향을 시어셔가 묘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시어셔는 벨라의 외모가 굉장히 좋았대요.
0: 네.
1: 약간 못생겼는데 또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코가 크고 귀가 뾰족하고 약간 잔인하고 돌출된 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0: 네.
1: 눈이 너무 낯설고도 멋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눈빛 소위
0: 강렬하네요.
1: 네, 그런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천장 어딘가에서 항상 벨라의 눈빛이 조명처럼 쏘아내리고 있었는데 시어셔는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 방향의 출처를 네.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큘라 백작 하면 늘 떠올릴 수 있는 외양이 있잖아요.
0: 그쵸.
1: 특징적인 외양. 뚜렷한 M자 헤어라인. 그 뚜렷한 M자 헤어라인으로 둘러싸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시어셔는 무엇보다도 이 벨라의 강렬한 눈빛과
0: 네.
1: 그 이마의 푹 팬 선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통 영화 속에서와 같은 모습을 벨라가 하고 있었는데 다재다능한 변신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는 그냥 시어셔의 옆에서 드라큘라의 외양을 가지고 늘 툭툭 찔러대고 만져대고 이러는데 항상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박쥐,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늑대, 또 어느 때는 쥐. 뭐 이런 동물로 변신해 있었대요.
0: 네.
1: 그리고 가끔은 또 고양이로 변해가지고 진저가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부엌 내내 돌아다니면서 이 잡기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끔은 다른 사람으로도 변했대요. 동물로도 변할 수 있었는데 데이빗 보이,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로도 네. 변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벨라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환하고 솔직한 미소가 있는데 뭐 너무 유명한 남자 배우로까지
0: 네.
1: 막 변신을 하니까 시어셔로서는 그게 얼마나 놀랍고도 또

0: 반짝반짝 황홀하다가 그렇죠. 또 어느 때는 막 늑대, 박쥐 이런 걸로 변하면 또 섬뜩했다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이 엄마가 놓아둔 이 거실 한 켠에 이 벽장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는데 시어셔가 그 아버지의 사진을 또 골똘히 보고 있는 날에는 벨라가 또 은근슬쩍 슥 다가와가지고 요즘엔 착하게 지내고 있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시어셔가 딱 옆을 돌아보면 벨라가 자기 아버지의 얼굴로 변해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는 거죠.
1: 이런 벨라와 함께 사는 거 어때요? 동민 작가님.
2: 어떠냐고요?
1: 네, 어떨 것 같아요? 네,
2: 고민도 안 하고 싫은데요.
1: 아니, 고민도 안 하고 싫다고요?
2: 좀 은응스럽잖아요. 이게 모습을 변한다는 게 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 영화를 봐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요즘 변장술 같은 게 되게
1: 맞아요.
2: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맞아요. 마스크 같은 걸 딱 쓰면 너무 완벽하게 변하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네. 상황이 되면서 엄청난 서스펜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1: 우리 작가님 지금 네. 손으로 벨라를 꼭 집어서 던지고 싶은 것 같은 그런
2: 집에
1: 모습이.
2: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 문제가 커지죠.
1: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또
0: 맞아요.
1: 그게 문제인데
0: 맞아요.
1: 우리 아이언 앤 와인의 피버드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카페인님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들은 얘기 통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227 쓰시는 카페인님 헌혈하고서 들으니 더 오싹합니다 하셨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로즈 키팅의 단편 소설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입니다. 오드바디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아, 867이 신카페이님,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책이죠. 커피 네. 괴담 지금 읽고 있어요. 그때는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야 해서 도전했는데 날씨도 갯다 어두웠다 아주 으스스합니다. 책상에 책을 두기도 무서운데 자꾸 펼쳐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네요. 커피 괴담과는 좀 다른 무서움일까요? 도전하셨는데 그쵸? 어때요?
1: 그때 당시의 커피 괴담 내용은 사실 너무 일본의 아주 주요 도시 관광지들을 네. 막 오가면서 낯선 맞아요. 카페에 들어가고 그 카페에서 약간 으스스한 괴담 얘기를 미션처럼 나누는 네. 거였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커피 괴담 읽을 때도 음료를 드셔야 돼요.
0: 아.
1: 읽으실 때 책상에 책 두기고 무서우면 이것저것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막 저는 요새 생크림 커피에 빠졌거든요.
0: 생크림 커피? 네,
1: 그냥 커피인데 커피 위에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거 안 붓고 네. 아예 동물성 생크림만 붓는 거죠. 네, 꽤 맛있더라고요.
0: 그렇죠. 맛있을 것 같아요.
2: 맛이 없을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1: 저도 이것저것 막 많이 만들어보는 편인데 커피 괴담 읽으실 때 아무거나라도 만들어서 향도 느끼고 온기도 느끼면서
0: 그래야 진짜 완성이 되는 독서인 거죠.
1: 네. 같이 그 괴담을 들으면서 같이 드셔야 되는 거죠.
0: 네, 그 앞에 책상 앞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얘기하면서 네네네.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 그렇죠. 그게 사람일지 아닐지도
0: 네, 알 수 없지. 0686 쓰시는 카페인님 혹시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니 오늘 밤엔 다시 듣기는 안 할래요. 낮과 밤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직은 없었어요.
2: 그렇죠. 네. 그 변신하는 친구밖에
1: 크게 안 무서워요.
0: 네.
2: 없었으니까 밤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0: 그렇죠. 네. 단지 벨라라는 그 존재가 너무 수상할 뿐이죠.
1: 맞아요. 네.
2: 지금까지는 이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벨라 루고시라는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0: 아, 이름이
1: 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편향되어 있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명사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벨라 루고시.
0: 그렇죠.
1: 그래서 무서운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시어셔는 지금 집에 혼자 있고 네. 혼자 있다기보다는 벨라와 함께 있는데 벨라는 인간 존재는 아니고 끝없이 변신을 거듭하는 유령 같은 존재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조금 섬뜩하고 기괴한 면이 있는데 때로는 벨라가 시어셔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뭔가 멍해지고 좀 새로운 감정에 휩싸이는 시어셔 앞에서 착하게 지내고 있니? 라는 식으로 네. 옛날에 아빠를 흉내내는 장난을 칠 때 시어셔의 반응이 벨라 루고시의 낯빛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0: 좀 하지 마세요.
2: 네, 그렇죠.
1: 네,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벨라는 또 그때는 또 의기소침해져요. 벨라가 하지 마세요라고 시어셔가 말하니까 장난을 뚝 멈추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네.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사진 속 아빠의 모습. 파란 작업복 차림이었대요.
0: 네.
1: 햇볕에 탄 팔이 아주 젊고 강해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시어셔의 모습을 통해서 아 지금 소설 도입부에서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고 감기약을 타주고 나갔지만 아버지와는 꽤 오랜 시간 전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좀 하게 네.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는 시어서의 표정이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감 같은 것들로 좀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벨라의 장난을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뿌리친 것을 보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마저도 또 느껴지는 대목이어서 시어셔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실제로 이 소설은 계속해서 이 벨라 루고시와 함께 이 가정 내부에 존재하는 시어셔의 일상을 포착해 주는데 둘이 함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지? 라고 독자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 계속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봐요. 그 안에는 이런저런 아주 고전 영화들도 있고 당대 영화들도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거나 되감기를 이용해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거나 네. 그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어느 날엔 엄마가 다가와서 뭐 이렇게 봤던 영화를 보고 또 보고 재밌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어셔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엄마는 아 지루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는 게 어떻게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또 보고 할 수가 있어. 또 막 한탄을 하면 뭐가 잘못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 라고 시어셔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0: 뭔가 밑줄 긋게 되는
1: 지점이에요.
2: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스포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미리 알고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놀라는 거 싫고 슬픔도 미리 알고 봤으면 좋겠고 네. 기쁨도 마찬가지고 공포는 더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겁쟁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계신지
0: 그게 네. 겁쟁이 유전자인
2: 네.
0: 거예요?
2: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1: 근데
2: 저는.
1: 단순히 겁이 많다기보다는 뭐가 잘못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라는 시어셔의 말을 통해서 그 내면에 감춰진 감정 구조가 뭘까
0: 그쵸,
1: 궁금해지는
0: 궁금해요.
1: 거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고
0: 네.
1: 그 잘못된 것을 감각하고 불행을 유예시켜왔던 어떤 방식으로든 시어셔만의 좀 안전 법칙이 있지 않았을까. 그쵸.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일상세계가 흐트러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격렬한 이 뭔가 감춰져 있는 이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0: 안간힘을 쓰고 있는
1: 그쵸?
0: 거죠. 지금
1: 뭐가 너의 일상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왔고
0: 네.
1: 앞으로 무언가 잘못되리라고 하는 예감에 왜 휩싸여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까지 느껴지는
0: 네.
1: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비디오 테이프 재생, 되감기 기능이 계속 소설 안에서 활용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실제 일어났던 현실 사건을 벨라가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거든요. 그 예로 고양이 진저에 관한 건데요.
0: 네.
1: 어느 날 시어셔가 부엌 식탁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을 때 노을이 막 창문 틈으로 흘러들고 있는 저녁 즈음이었는데 현관문 밖에서 막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진저를 품에 안고 혹시 너희 집 고양이니? 라고 아주 다급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 이 고양이가 지금 집 주변에 나와 있었는데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살짝 치였어. 미안해. 근데 멀쩡하다. 어쨌든 난 네 고양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잘 돌봐줘. 하고서는 후다닥
0: 네.
1: 자기 차로 돌아가서 차 몰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시어셔가 잠깐만요. 이 진저는 암컷이에요. 라고 이제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남자가 운전수가 사라져버리니까 뭐지? 라고 하면서 진저를 받아든 거예요.
0: 네.
1: 근데 진저는 지금 귀를 빠르게 팔랑거리고는 있었는데 그 진저의 이 정수리 있죠. 투개골이 뭔가 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진저의 얼굴이 되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진저를 쓰다듬으려고 진저? 진저? 하고 있는데 손에 닿는 털이 축축하고 끈적한 거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시어셔가 진저를 무릎에 내려놓았는데 이 고양이 진저의 배가 점점 차갑게 굳어갔더라는
0: 네.
1: 거죠. 그래서 시어셔가 이제 담요를 이제 덮어줬는데도 담요 덮으니까 괜찮다, 좋다, 그치? 하고 있는데 이제 시어셔는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진저는 반응 없이 차갑게

0: 굳어간 거죠. 네.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고양이 진저는 집 주변 바깥에서 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고양이의 죽은 사체를 껴안고 이제 마치 죽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담요를 덮어주고 털을 쓰다듬어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저가 보이지가 않아서 엄마한테 시어셔가 진저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죽었잖아. 엄마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렸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라고 엄마가 이제 차갑게 얘기했는데 시어셔는 그 죽음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출근하고 나서 벨라와 둘이 있을 때 벨라가 비디오 테이프 보자 라고 하면서 테이프를 이제 재생시켰는데 그 안에 화면에 벨라가 손을 쑥 집어넣더니 고양이 진저를 쑥 뽑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비디오 화면에서는 고양이 진저가 트럭에 치이는 장면은 나왔지만 전혀 아무런 사고 없이 멀쩡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마치 시어셔가 부정하고 싶고 간절히 다시 복구를 염원하는 장면들을 벨라가 재현해주고 있는 광경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이런 너무 부분들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0: 네, 놀랍고 좀 섬뜩한 거죠.
1: 현실과 지금 이 비디오 화면 안에 세계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0: 맞죠. 우리 일상 세계에서는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사실은 아주 사사롭든 아니면 엄청 크든 그 경도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1: 네.
0: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불시에 무시로 일어난단 말이죠.
1: 그쵸.
0: 근데 이 모든 삶의 여로에서 나쁜 일을 무조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러한 비극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어셔는 이 14살짜리가 계속해서 자신한테 다가드는 이 어묵한 세계의 비정성을 좀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벨라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수정하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듯한 그 벨라의 곁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1: 자, 라나 델레이의 비디오 게임스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로즈 키팅의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홍은심님, 오늘의 영덕은 쨍하니 맑아서 하나도 안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처럼. 왜냐면, 비 오거나 흐린 날은 분위기가 벌써 공포스러운데, 맑은 날은 좀 낫다.
1: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2: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게 무서울 때 아이들이 나안 무서운데 이렇게 하면서 허세 부릴 때 있잖아요.
1: 아닌데,
2: 하나도 안 무서운데
1: 아닌데.
2: 지금 약간
0: 그러니까
2: 그런 느낌도 혹시 아닐지.
0: 의심님이 지금 사연이 귀엽게 느껴지는데 또 볼까요?
2: 네, 1867님께서는 저도 벨라라는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서도 막상 옆에 있으면 섬뜩할 것 같아요. 오싹도 아니고 오사기 이런 느낌이군요.
0: 와.
2: 네, 아 벨라가 오삭
0: 그러네요.
2: 같은 친구군요.
0: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승숙 작가님이 어디 뭐 오사 컬렉션 이렇게 좀 이렇게
1: 한번
0: 엮으셔야 될것 같아요.
1: 해볼까 봐요.
0: 그렇죠.
2: 겁쟁이들이 모은 공포소설
0: 네.
2: 특집 그래가지고
0: 서명희님, 점점 기괴합니다. 뭔가 조마조마한 것이 아 오늘 오후는 카페인이 필요 없네요. 잠이 안 와요. 벌써.
2: 네. 아직
0: 이런 효과가
2: 낮이니까. 네.
0: 낮이니까이기도 한데 그런데 원래는 좀 카페인이 필요하셨던
1: 카페인
0: 것 같은데
1: 절감 효과까지. 오사 컬렉션의 뭔가
0: 그렇죠. 벌써 지금 잡아가시는
1: 네.
0: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2: 네, 서혜진님께서는 어쩌면 벨라는 주인공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상상 친구가 아닐까요? 아, 이래서 눈치 빠른
0: 문학을 좀 문학으로
1: 맞습니다.
0: 다져진
2: 네.
0: 독자들은 또 조금
2: 그렇죠. 의심하게 되죠.
0: 맞아요.
2: 요즘 이랬는데 아니었다.
1: 그렇죠.
2: 대려 이런 게더 반전일 것 같아요.
0: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2: 네.
0: 하면서 또
2: 네. 그런데 진짜였어.
0: 네.
2: 네, 라거나.
0: 뭐, 두뇌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2: 네.
1: 맞아요.
0: 네,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1: 네, 그래서 시어셔는 계속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벨라와 함께하고 있고 벨라가 아주 짓궂게 뭐 아빠로 변신해서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어셔의 내면의 꿈틀거리는 약간의 성적 충동 같은
0: 네.
1: 것들을 건드리는 기제로서 아주 아리따운 소녀로 변신해가지고 입을 맞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말 이제는 그들만의 환상적 세계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엄마가 다시 등장해서
0: 네.
1: 너한테 벨라는 정말 좋지 않다.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리모컨을 막 폭력적으로 집어 들거든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엄마가 무언가 이 모든 상황을 제지하고 통제하려고 할때 갑자기 이제 벨라가 엄마를 멈춰 세워놓는
0: 네.
1: 이런 환상적인 상황도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어셔가 겁을 먹고 엄마를 저대로 둬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벨라가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지만 무언가 이 시어셔를 둘러싼 일상세계가 자꾸만 비틀리고 뒤틀려간다라고
0: 네.
1: 하는 예감을 독자로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의 세계는 재생과 멈춤, 되감기 많은 기능이 있어서 특정한 현실 세계의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재생하고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을 유예시키는 방식이
0: 네.
1: 있을 수 있지만 인간 세계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총각을 다투는
0: 네.
1: 이 순간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똑같이 동시에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벨라가 아주 너무 놀라운 축하 파티야라고 하면서
0: 네.
1: 어느 특정한 장면을 재생하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시어셔를 초대하면서 무엇이든 축하하자라는 방식으로 박수를 치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하는데 시어셔가 너무 놀라운 부분을 인지한 거예요.
0: 네.
1: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없이 그들의 몸통만 있는 테이블에서 시어셔가 앉아 있다가
0: 네.
1: 너무 깜짝 놀라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케이크 위에 촛불이 사라지면서 그 시어셔가 앉아 있었던 가정집 내부가 아주 회색빛으로 재가 흩날리듯이 날리게 되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엄마가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한 침대에는 엄마의 유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벨라가 엄마와 충돌하면서 무언가 실재한다고 느꼈던 감각적 네. 세계가 이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난 뒤 부모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시어셔의 아주 날선 상상력이 만들어낸 좀 끔찍한 이 세계였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럴 때 어떤 공포심을 자각하게 되는 이 시어셔의 면면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환상이 붕괴되고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이 고양이 진저의 사체, 엄마의 유해, 네. 그리고 사라진 아빠. 벨라와 한창 싸울 때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의 아버지는 그냥 날 우리를 떠난 거야. 어떤 특정한 뭐 교통사고라든지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어서 널 떠난 게 아니야 라고 막 소리소리를 질렀었던 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벨라가 아버지가 이 시어셔와 엄마를 떠나게 된 상황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되감아서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상황을 날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엄마가 그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떠난 거야 라고 소리를 쳤던 장면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엄마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혼자 남겨진 시어셔의 내면이 아주 기괴하게 얼크러져서 나타난 이 상실의 감각이었다는 거죠.
0: 그쵸.
1: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섬뜩한 지점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다고 라고 감각하게 되는 것.
0: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 아니다 이런 뭐 공포스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슬픔 이런 것들을 결국 그쵸. 끝에 가면 우리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인간의 상실감, 이 죽음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잠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타인의 이 친밀한 존재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쵸.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벨라 루고시와 같은 드라큘라와 같은 존재가 만들어준 죽지 않는 비극의 영화 속에서
0: 네.
1: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영원히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 영원한 구속적인 감각에서 이 시어셔의 어리고 유약한 내면이 더 공포스럽게 뒤틀리는 것 같아요.
0: 이 로즈 키팅의 이 오드바디에 수록된 작품들, 이 작품들 우리 이제 고딕 호러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한국 작가 중에 뭐 강화길 작가님도 고딕 호러 소설로도 이제 많이 쓰는 작가로도

0: 알려져 있고 고디 붙어 있고 그렇죠. 고디 코러 장르를 사람들이 지금 이 21세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해요.
1: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확실히 고디 코러라고 하면 그 아주 고전적인 이미지들 유령. 그렇죠. 드라큘라,
0: 대저택,
1: 흡혈, 뭐 죽지 않는 어떤 영생,
0: 그렇죠.
1: 막 흰 낯빛들, 뭐 이런 것들.
0: 거미줄 낀 샹크리에
1: 이런 거. 네.
2: 그럼 왜 청소를 안 했을까?
1: 맞아.
0: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21세기에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익숙한 것 속에서 약간 또 그 익숙한 듯 또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을 느끼나 봐요.
1: 맞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이 소설도 아주 부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진실을 외면한 존재. 얘가 시어셔라는 주인공이고
0: 네.
1: 그를 위로하고 좀 구원자처럼 벨라 루고시가 등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0: 네.
1: 진실을 파헤쳐 보면 아니었잖아요.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갇혀 있게 만드는
0: 그렇죠.
1: 포식자 같은 존재로 벨라 루고시가 등장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두려움의 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요. 고디코로는 저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네. 이유가 되게 어떻게 보면 본성과 되게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저택이라거나 그런 안정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0: 네.
2: 근데 그건 우리 모두가 찾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안정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현실에서 찾고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는 본성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안정성이 항상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다음 날 되면 무너질 때도 많고
0: 맞아요.
2: 갑자기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죠. 그럴 때 심각한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0: 아.
2: 그거를 이 벨라 루고시 이 소설 안에서의 시어셔는 그걸 반복해서 보는 걸로
0: 네.
2: 그걸 좀 배워가는 과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디코르를 보는 것도 그렇게 대저택 좋았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상처받았을 때
0: 네.
2: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공포 소설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의잖아요. 그런
0: 그렇죠.
2: 유의 장난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려 요즘에 이런 되게 현실적인 그런 공포보다
0: 네.
2: 고디코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도 그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셔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0: 네.
2: 이 친구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유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계속 반복해서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의 불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0: 네. 김주영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말이 너무 무섭네요. 이 책 왠지 모르게 승숙 작가님이랑 잘 어울려요. 아, 저 작가님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1: 왜 덧붙이시는 거죠?
0: 네, 지금 오사 컬렉션을 이렇게 네. 이제 만들게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366에 쓰신 카페이님 중1 딸 요즘 매일 소설을 써요. 유일한 독자는 동생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와 이야기 나누는지 궁금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오싹한 기시감은 뭘까요?
2: 이거 거의 에거스 크리스티잖아요.
0: 아.
2: 네. 네, 항상 자기 자매 둘이 같이
0: 네.
2: 소설 써서 와. 서로 이렇게 돌려봐주고 이런
0: 멋있다.
2: 네, 그런 모습인데 미래가
0: 그러네요?
2: 되게 기대가 되네요.
0: 네. 그러네요 지금. 자, 시간은 애프터 섹스 아포칼립스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기대감이 넘치고요. 네. 우리 최아진님도 동민 작가님 얘기하신 그 고디코러에 대한 얘기 들으시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깊은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고 생각해볼 수 있군요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제가 괜한 말을 드린 게 아닌가 또 갑자기 얘기소침해지고 무서워지네요.
0: 네, 네. 네. 지금 매력적으로 전달해주셨어요.
1: 네, 고디코러 진짜 재밌죠.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출구 상점에서 물건을 또 팔아야 되니까 처음 생각한 물건을 먼저 꺼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팔 건 아니고 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테이프 클리닝 테이프가 있었어요.
2: 저 알아요.
0: 네. 저도 알아요.
1: 다 아시는 역시 네. 같은 세대. 네. 네, 클리닝 테이프라고 해서 이거 하얀색 이렇게 테이프 카스 비디오 테이프인데 네, 맞아요. 거기 알코올 같은 걸 떨어뜨려서
2: 맞아요.
1: 네 그걸 한 바퀴 돌리면 네 그 비디오라고 하나요? 비디오 데크 안에 그쵸? 있는 헤드가 딱 껴서
2: 맞아요.
1: 네 이제 먼지도 안 묻고 이렇게 더 쨍한 화질로 보일 수 있어요.
0: 맞아요. 잠입해서 걔가 네. 그 내부를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네,
1: 지금도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0: 그걸 되게 신격화해서 저는 비디오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거 해서 막 한번 돌리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서 이 쉬어셔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계속 돌려보잖아요.
1: 그쵸.
0: 그럼 분명 망가진단 말이죠. 그럴 때 클리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너무 나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불량 음식을 하나 더 주는 것 같은 느낌? 네. 비디오는 멀쩡해지겠지만 그러면 쉬어셔는 계속 그 비디오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1: 그쵸.
0: 고장나기 전까지 볼 테니까. 그러면 계속 현실에서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서 계속 머물러서 벨라루고시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뭘까요? 반대의
0: 네,
1: 의미?
0: 오늘은 장난감 하나 준비를
1: 장난감?
0: 했고요. 네, 토이스토리도 개봉한 마당에 네, 장난감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장난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장난감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환상적이었 겠다 생각이 드는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발명되기 전,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이 트로프라는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름만 들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이게 1834년에 만들어진 장난감인데 원통형 드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드럼을 만들고 거기에 연속된 동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면 말이 뛰는 동작을 한컷한컷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통에 길쭉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통을 회전시키면 바깥쪽 틈새를 하나 쫙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에 눈을 갖다 대고 이 원통을 돌리면 말이 뛰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장난감인데 당시에 사람들은 어쨌든 움직이는
1: 그쵸.
0: 무언가를 보게 되니까 그림이 움직이니까 되게 신기하게 봤던
1: 재밌죠.
0: 네, 그런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이름은 해석해 보면 생명의 바퀴라고 해요. 왜 이름이 붙었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장난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되게 명확한 장난감인 거죠. 왜냐하면 뭐 많이 그려봤자 10장 정도 그렸다고 해요. 이 원통이 무한하게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0: 10장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처음 몇 바퀴는 재밌죠. 근데 다섯 바퀴쯤 되면 이게 뭐 하나 싶겠죠.
1: 팍 됐다
0: 그렇죠. 어떤
1: 싶겠죠.
0: 내용인지 다 아니까. 그리고 서사를 만들어내기 열 컷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서사 없는 그냥 움직임만 담겨 있는 그런 장난감이다 보니까 이 장난감은 처음엔 재밌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어셔가 지금 이 소설 안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자기가 계속 돌려보고 있는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현실의 모습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조이 트로프 안에 있는 10컷 남짓의 그런 서사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움직임은 있지만 그건 계속 자기가 반복해서 보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원통 안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어셔한테 이 조이 트로프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놀게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1: 그쵸.
0: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결국 아무리 긴 영화라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 이 조이 트로프 세계 안에서 과거에는 생명의 바퀴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시시해진 그런 장난감의 삶을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이 트로프, 요즘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만드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기념품으로 사가기 되게 좋은 이 작품과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하는, 만지면서 누리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0: 네.
1: 그렇게 하면서 이 시어셔의 생각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0: 그렇죠.
1: 하게 돼요.
0: 네. 그리고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초반에는 70분짜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됐을 때좀더 양을 늘려서 120분짜리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옛날 긴 영화들은 두편 이렇게 두 장짜리로 카세트 두개
1: 맞아요.
0: 빌려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1: 그러네요,
0: 나는데,
1: 맞아요.
0: 결국 우리가 보는 과거의 영화들 찍혀 있는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결국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셔도 그렇고 쉬어셔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 조이트로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 책 로즈 키팅의 오드바디 선물 받으실 분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1360 그리고 9276 이렇게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밈네시스 아트뮤지엄 기획전 티켓 받으실 네 분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4000 그리고 7745 그리고 2390 그리고 0385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지금 0385 쓰시는 카페님 파주에서 네. 살고 계신데 신혼부부시래요.
0: 가깝고 좋네요.
1: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머리는 미메시스 요거고요. 우리 그 말머리 놓치신 분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내일도 이벤트 이어가니까 또 기대해 주시죠. 다음 주 어떤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2: 네. 다음 주에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1: 네.
2: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복수.
1: 복수.
2: 네.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1: 아름다움이 사람을 사랑을?
2: 사람을 죽일 때.
1: 사람을 죽일 때.
2: 네.
1: 무섭습니다.
2: 제목은 네. 복수.
1: 사랑을 죽이는 게 난 것 같아요. 조금 덜 무서워요.
0: 이게 오늘 거보다 무서울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1: 네, 알겠습니다.
2: 무섭지 않습니다.
1: 네. 역시 네. 1, 2 정도.
2: 아, 그럼요. 오사칸
1: 컬렉션. 오사 컬렉션이니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팻 메스니의 And I Love Her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0: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유럽 최대의 음악 축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2027년 내년에 참가국을 하나 더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참가국은 바로 캐나다입니다. 유로비전의 참가국 추가, 이것은 2015년 호주가 합류한 이후 12년 만인데요. 호주도 캐나다도 유럽이 아니죠. 하지만 이 유로비전은 이름과 달리 유럽 국가만 참가하는 대회가 아니죠. 참가 자격은 유럽 방송 연맹, 즉 EBU의 회원 방송사를 보유한 나라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EBU의 정회원이 되면서 참가 자격이 부여된 거죠. 캐나다와 유로비전의 인연은 이미 오래됐죠. 1988년 캐나다 국적인 셀링 디옹이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을 차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신기하게도 청취자 한 분이 이곡 나오기를 7년 기다리셨다고 써주셨는데요. 옹이 뉴키님께서 7년 기다리신 캐나다 가수 나타샤 송피에르가 부른 Je n'ai que mon âme. 내게 남은 건 영혼뿐이었습니다. 이곡 역시 캐나다 출신의 가수가 프랑스를 대표해서 당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불렀던 그런 곡입니다. 7년을 기다리셨다는 사연이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올해 유로비전 결과를 새 음향에서 소개했었죠. 불가리아의 가수 다라가 부른 망가랑가, 뭐 대혼란이라는 뜻이었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곡으로 우승을 차지해서 내년 컴페티션은 불가리아에서 열리게 됐죠. 캐나다는 그동안도 유로비전에 열렬한 지지자였답니다. 캐나다 국민의 관심이 꽤나 높았는데, 예를 들면은 올해 치러진 70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비유럽, 그러니까 BEBU 유럽 방송연맹 멤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온라인 투표율 상위 3위에 꼽힌다네요. 캐나다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온라인 투표도 꽤 활발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같은 70회 비엔나에서 열린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준 결승 그리고 결승 무대를 보기 위해서 이 표를 구매한 그 숫자도 꽤나 높은 게 바로 캐나다 팬들이랍니다. 뭐 분위기가 이러니 CBC 측에서 이러느니 차라리 우리도 가입을 하는 게뭐 이런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캐나다 뭐 별로 바뀌는 건 없겠지만 이제 뭐 캐나다 가수가 캐나다 대표 이런 대표성을 갖고 참여를 한다면 좀더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유로비전 이번에 보이콧 사례로 시끄러웠죠.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바니아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다섯 개 국가가 이스라엘 참여를 보이콧을 했죠. 이 문제는 이렇게 뭐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여기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를 따라 추적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공영방송사 KAN이라고 하던데 EBU의 멤버죠. 요 방송사가 경고를 먹었네요. 26년 경연에서 2위를 차지한 이스라엘 출신 가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자국민들은 이스라엘 가수가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룰 때문에 이제 뭐타 국가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는 그 결과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데 KAN 방송에 이스라엘

대표에게 무더기 투표를 해라라는 그런 조직적 투표 독려 사례가 이 적발이 돼서 경고를 날렸고 KANSA 측은 즉시 뭐 한 20분 만에 그 광고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또 많은 변명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방송사나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참여 아티스트 측에서 개인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설명 해명. 그런데 26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25년에 이 온라인 투표 결과가 굉장히 기울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점수가 심사위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스라엘 참가자가 순위가 바뀔 정도로 온라인 투표 결과가 전체 점수의 한 80%를 차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도 냈는데 이렇게 조직적인 투표 독려 이런 캠페인이 이 전체 점수 순위까지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좀 조사하는 그런 탐사 보도까지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한국 아티스트도 참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유영주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글로벌 방송 연맹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사실 다 하면 좋을 텐데 아닌가?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아티스트가 피처링된 음악 두 곡입니다. 영국의 데이브, 나이지리아의 템스가 함께 부르는 래퍼와 싱어의 조합으로 발표한 곡 Rain Dance, 비를 부르는 춤 먼저 듣고요. 한국에 지금 어디 계시나? 독일에 계시죠? 영국인가? 아무튼 DJ이자 프로듀서인 패기구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가수 아이라 스타가 함께한 신곡 워맨, 이렇게 두 곡입니다. 듣고 오죠.

한국계 DJ 프로듀서 패기구의 신곡이었습니다. 노래는 나이지리아의 아이라 스타였고요. 워만이었고요. 뭐 클럽 버전은 훨씬 더 길겠죠. 3분 20초 남짓으로 편집된 버전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나이지리아의 댄 템즈 그리고 영국의 데이브

함께한 Rain Dance, 비를 부르는 춤이었습니다. 김현우님께서 시원한 느낌의 곡이다라고 써주셨네요. 박미희님께서 덤블링 하고 싶어지는 곡이다. 몇 번을 하실 수 있어요? 예, 한 3분 동안 하면 한 100번? 와. 7월 6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잔혹한 군사 정권의 수렁 속에 빠져 있던 1972년은 브라질 팝, 흔히 에미페베라고 불리는 장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 노부스 바이아노스, 리뉴 다비올라, 네우송 안젤루, 조이시, 칭마이아, 잘지 마스칼리, 통제 엘리세지나가 역사적인 앨범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랜 망명생활 끝자락에서 각각 걸작 앨범을 발표한 트로피칼리아의 영웅 지우베우투 지우와 가이타노 벨로주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사건이 있었으니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음반 중 하나 글루비다 이스키나였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영미팝 음악사의 명반, 예를 들어 밥 딜런의 블론드 온 블론드나 더 롤링 스톤스의 엑사일 온 메인 스트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시에 더 희망적이고 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2018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피치포크에서 1972년 브라질 음악 명반 글루비다 이스키나에 바친 헌사입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 길모퉁이 클럽. 이 이름은 앨범 타이틀을 넘어 브라질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소, 공동체, 그리고 음악 운동을 상징합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브라질 문화에선 고립된 곳이었던 주 미나스 제라이스 고유의 음악을 브라질 전역은 물론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도약대였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가톨릭 성가의 현대 재즈의 화성이 결합한 이 독창적인 사운드는 글루비다 이스키나 음반을 거쳐서 마침내 세계 대중음악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의 거장 미우동 나시멘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브라질에선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나시멘뚜와 나란히 음반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가 바로 로보지스였습니다.

그룹이 나이스기나를 발표했을 때 로볼지스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볼지스 가문은 미나스제라이스의 주도 벨루 오리존티 중심가에서 대대로 음악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우동 나시멘토는 이들과 일찍부터 교류하고 있었고, 로볼지스는 10살 때부터 그와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미나스 제라이스는 영국에서 건너온 비틀즈 음악에 열광했고, 로볼지스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똥 나스멘뚜는 그에게서 브라질 음악의 미래를 봤다죠. 그래서 히우지자네이루의 창작 레지던시

집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거장과 신예의 협업은 글루비 다이스키나 모퉁이 클럽이라는 불멸의 음악 유산을 낳은 겁니다. 동시에 로보지스라는 새로운 거장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로벌지스는 미나스테라이스 공동체 음악의 유산을 바탕으로 하되 내면의 독백과 사이키델릭 록의 서사로 나아갑니다. 그는 당시 브라질에서는 대세이자 절대적인 교본 같았던 삼바나 보사노바의 틀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바로크 팝, 재즈, 프로그레시브 록의 실험적인 사운드를 탐험하며 브라질 팝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국제음악신에서 로볼지스는 1960년대 영미팝 스타일을 브라질, 특히나 미나스테라이스의 지역색과 실험적으로 접목, 독자적인 음악 언어로 발전시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치포크가 로볼지스에게 바친 헌사를 인용하며 이야기 마칩니다. 로볼지스는 20세기 음악을 통틀어 가장 심오한 영역에 거한다. 브라질 동료들은 물론 폴 사이먼, 어스, 윈드 앤 파이어, 허비 행콕, 애니멀 컬렉티브 같은 국제적 거장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고향 미나스 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당대 국제 팝의 조류를 실험적으로 접목한, 그렇게 해서 브라질 대중음악 에미페베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 로보지스를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대표 수많은 작품 가운데 대표곡 두 곡이었죠. 성인의 나이도 아닐 수 있는 그 10대의 나이로 발표한 1972년 작 글로비다 이스키나 수록곡 웅지라소 다꼴두 세우 카벨루, 너의 머리카락 색을 닮은 해바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은 글쎄요, 아까 그 비틀스와의 비교도 나왔지만 유럽의 영향도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프로그레스 반 작품 세계도 있었구나. 뭐 두 번째 곡은 좀 더 브라질, 특히 미나스 제라이스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말이죠. 뭐 21곡 중에 8곡에 로보르지스가 작곡자로 크레딧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시작이었죠. 데뷔 시절부터 이렇게 모차르트만큼의 주목은 아니었을지언정 어쨌든 미우동 나우스멘트의 가이던스를 받아서 출발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스트레스나 부담도 따라왔겠죠. 아니나 다를까 72년 데뷔 이후 그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웠던지 7년 동안 음악을 떠난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79년에 아비아 락티아 은하수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이 앨범 수록곡 에콰토리알 적도 두 번째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곡 자체는 67년도에 이미 발표 이전에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2년에 19살이었으니까 그보다 5년 전이니까 아이고 14살. 우주적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또 최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법이 들어서기 전에 원초적인 공간, 삶이 있기 전에 우주적 공간, 빛과 어둠, 만남과 이별, 소멸과 탄생이 서로의 꼬리를 문 채 순환하는 공간으로 등장. 무한한 자유, 새 출발의 가능성을 내포. 밤은 낮이 되고 작별은 만남이 되고 늙어 죽은 아버지가 아기로 태어나는, 그래서 역설이 희망이 되는 공간. 이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은하수라는 앨범 제목을 보면서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도 생각이 났습니다. 뭐 아까 수많은 뭐 영미권의 아티스트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극찬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미국의 특히 그 재즈의 거성이죠. 팻 메스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음악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브라질에서 직접 리서치 좀 해봐라 라고 부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보내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DJ 선곡 시간에 2019년 그가 7순을 바라보는 나이부터 좀 더 촘촘하게 음반을 냈다라고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디스코그래피가 약간 거꾸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황혼기에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새알은 마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시고요. 이탈리아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아 말티니가 부르는 에논 피니시에 미카 일체도 하늘이 사라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아. 역시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지니가 벨케 로파에 왜 그런 거니 두 곡 듣고 새우맹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르는 카보베르지 만다 만테냐, 카보베르데가 안부를 전합니다 입니다. 축구보다 먼저 카보베르데를 전세계에 알린 거장이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1999년 앨범 카페 아틀란티쿠의 수록곡입니다. 카보베르데의 언어 크리올로 노랫말을 썼습니다. 제목 만다 만테냐는 1차적으로는 안부를 전한다는 뜻이지만 포르투갈의 식민지 시절 노예로 팔려간 카보베르데 사람들에게 이 인사말은 이 특유의 서름과 그리움, 소다지의 정서를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노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나라의 향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나라

카보베르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담긴 곳입니다. 카보베르데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축복과 그리움을 담은 입맞춤을 전합니다. 카보베르데가 내게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옛 시절의 온기를 그대로 품고 있다고. 그녀가 낳은 모든 자식에 대한 사랑 또한 변함없다고 여러분에게 전하라 말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카보베르데의 전설적인 세사리아 에보라의 1999년 발표곡 카보베르디 망다 망테냐 카보베르데가 안부를 전합니다 였습니다. 축구를 정말 잘했다고 하네요. 이번

이번 경기를 지켜보신 AP야 71776177685님께서 아르헨티나 대항 경기를 보면서 카보베르데를 절로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아깝게 도전이 끝났지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이거 꼭 볼랍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실제 축구 전설인 띠에리 앙리도 이거 보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기분이었다. FIFA는 특별상이라도 줘야 한다라고 했다니까요.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2부로 다시 복귀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까치산의 한태인과 잠시 후 함께합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장 로크의 Can You Feel It? 이 음악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0: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번 달 July 7월을 또 재즈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느껴봤는데요. 핀란드의 이로 란달라의 July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서 SMMFOT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비 시프레의 캐넉 체이스 신청합니다. 최근에 센티멘털 밸류 봤는데 영화 좋더라고요. 이 노래도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최신 영화네요. 노르웨이의 요아킴 트리에의 센티멘탈 밸류에 수록된 영국의 아티스트 라비 시프레의 72년곡 캐넉 체이스 함께 듣고요. 바로 이어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이어갑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한태인 씨 웰컴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아주 아주 오랜만에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 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주말에 무지무지 바빴네요. 페스티벌 무대를 하나 아니라 두 개를 소화하고 오셨어요. 2026 팔레트 페스티벌 고향 무대 그리고 민트페스타 볼륨 84 무대를 정복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주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면 뭐 객석에서 만난 사람 또 겹치는 사람도 꽤 많 반가운 얼굴도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고 이게 네. 좀 먼 데는 잘 안 보여요, 사실.
0: 아예 못 보죠.
1: 네, 먼 데는 네. 사실 되게 네. 점점이 작게 보이니까 네. 얼굴을 감식할 수 있을 정도로 판별할 수 있을
0: 근데
1: 정도로.
0: 근데 앞으로 와서 펜스 잡으면서 아는 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네. 이제 그 이제 정신이 없을 때는. 네. 한 분 한 분 얼굴을 자세히 볼 정도로 제가 네.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0: 자세히 그래서. 보려고 할 겨를이 없지.
1: 그렇죠. 바쁘죠. 아. 내 거 하기에도 바빠가지고 한 분 한 분 네. 얼굴을 뭐 이렇게 약간 좀 하나하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해서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라는 추억을 안고 가시는 분들은
1: 그렇죠.
0: 야 눈이 마주쳤어 하면서 아, 평생 있죠. 가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좀 관객석을 어쨌든 많이 보려고는 하는데 네. 긴장을 많이 하는 탓이라
0: 이제. 혹시 야외 페스티벌에 태양광도 있고 그러니까 선글라스 같은 것도 쓰세요?
1: 아니면 선글라스는 공연 때 아. 땀나고 이런 불편해서 아. 안경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0: 좋네요. 그럼 네. 눈을 볼 수 있네요. 저희 팬들의 입장에서
1: 그렇죠. 네. 어쨌든 눈은 좀 맨눈으로 공연을 하는 편이긴 한데 나중에 뭐 괜찮으면 선글라스도 한번 써볼까요?
0: 너무 눈이 부시면 네. 선글라스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찡그리게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햇빛을 네. 이렇게 막 맞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선글라스를 네.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0: 이제 쓸 것 같은데
1: 생각해
0: 눈 마주치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1: 안 보면 되는 거라서 사실 괜찮습니다. 네.
0: 어땠어요? 이 팔레트 페스티벌 고향 그리고 민트 페스타 볼륨 84 별 이변 없이 잘 넘어갔나요?
1: 네,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뭐 전에도 해봤던 그 아, 곳들이라서 네, 킨텍스하고 이제 상상마당이라는 곳에서 공연 잘 하고 재미있게 하고 왔습니다.
0: 아, 이렇게 인기 아티스트네요. 콜백을 받는다는 게 한번 했던 아티스트 다시 부른다는 게.
1: 어, 그렇죠. 장소가 같았을 뿐이죠. 네, 아, 같은 브랜드의 공연은 아니었는데.
0: 아, 그 공연 장소에 경험치가 다른, 네, 있기 다른, 때문에
1: 네, 다른 공연으로 그 장소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엄청 처음은 아니었어가지고 네. 뭐, 그 긴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런 네. 느낌인 거죠. 긴장은 하지만 네. 심각하진 않았다.
0: 앞으로도 페스티벌은 또 잡혀 있죠?
1: 그렇습니다. 일단 네. 확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8월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올해는 어쨌든 공연 다양한 공연으로 좀 많이 네. 인사를 드리자라는 네. 게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의 목표였기 네. 때문에 얼굴 많이 보여드리고 자주 보여드리고 좀 아끼지 말고 네. 공연 좀 하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쨌든 다양한 공연으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차트 등반 어느 나라 가볼까요?
1: 네, 오늘은요 아르헨티나. 오늘 아르헨티나 얘기가 앞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아르헨티나. 네. 예.
1: 그럴 줄 알고는 네. 뻥이고. 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차트 그리고 이탈리아 네. 차트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아니 월드컵 네. 열기가 이제 아직도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0: 예예. 예.
1: 네,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좀 탈락을 하긴 했지만. 네,
0: 그건 참 많이 아쉽지만. 네,
1: 굉장히 네. 아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기력이 좋은 팀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네. 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0: 이건 경기가 재밌는데 싶을 만한 경기들이 명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1: 그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0: 네네네.
1: 경기 혹시 보셨나요?
0: 아니요, 저는 그 장면만 봤어요. 골 장면 이런 것만 이제.
1: 아, 모아놓은 거?
0: 네네네, 맞아요. 경기를 그 새벽같이 봐야 되니까 이번에 경기들이 전부 쉽지 않더라고요.
1: 한 청취자께서
0: 네.
1: 감동의 경기였다.
0: 그럴 만해요. 이게 참전 세계적인 공통이잖아요. 언더독의 어떤
1: 그러니까
0: 언더독의 이런 신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1: 언더독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0: 맞아요. 저도 엄청 좋아요. 저는 무조건 언더독의 편이에요.
1: 그래요.
0: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진짜 아쉽게 패배하는 이런 그 공이 둥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꺾고 올라갔어도 진짜 멋있는 건데 어쨌든 진짜 최고의 우승 후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아깝게 패배한 것도 좀 그림 같았다. 그 이제 멘트도 딱 우리는 이렇게 퇴장합니다. 다 하는
1: 멘트도. 그런 멘트를 날렸어요.
0: 네, 이게 그 인터뷰도 봤어요.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1: 그 가바베르데의 그 한 선수의 어머니가 비자 거부를 못 왔는데 비자를 불합리라 허가를 내줘가지고
0: 오.
1: 아들의 경기를 보러 이렇게 오는 장면이 막 뉴스에 나오고
0: 그러더라고요.
1: 대단한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월드컵입니다. 이게 스포츠입니다.
1: 언더독 스토리 이 참 감동의 신화가 기록된 축구 경기는 축구 경기고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차트를 살펴보시고 또 이탈리아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순서네요.
0: 네.
1: 아르헨티나는 음악 면에서 언더독인가? 땅고가 있으니까
0: 어쨌든
1: 일단은.
0: 자국의 음악의 이런 뿌리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확실히 스페인어권의 어떤 이 록음악, 록밴드로서의 이런 정체성 같은 것도 얼터너티브한 그런 장르의 정체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애초에 록은 에스파뇰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에스파뇰 록,
1: 스페인어권의
0: 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그게 사실 뉴웨이브죠. 뉴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뉴에버 록이라고 해서 그 좀 뉴록이다라고 좀
1: 우리도 본인들의. 한번 만들어보자. 네. 뭐 이런
0: 어쨌든 흐름은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흔히 80년대의 뉴웨이브를 생각하는 그런 흐름하고는 엄청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기에 이 록이라는 장르에 믹스 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장르들이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신스가 잘 들어간 일렉트로닉한 이런 장르라든지. 아니면 뭐 전통 어권 이게 말만 달라도 사실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누에버 록이라고 본인들의 장르로서 록앤 에스파뇰이나 누에버 록이라는 이름으로 좀 뿌리를 좀 본인들이 이렇게 드러내곤 하더라고요. 말로서.
1: 아니 세음행에서도 뭐 주요한 아티스트 뭐 피토 파에즈 뭐 짤리 가르치아 뭐 구스타보 세라티 이렇게 빅 네임들을 소개는 했었죠. 네. 밴드 음악들은 자세히 이제 뭐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0: 아 그렇죠. 저는 일부러 좀 밴드 음악
1: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0: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골자는 하드록.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클래식 록이라고 했던 70년대 위주의 일렉트로닉 기타가 좀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찐득한 드라이브톤 사운드, 앰프 진공관 앰프 사운드. 그런 하드록 기반의 클래식 록 기반의 음악들이 많기는 해요. 지금도 그래요.
1: 지금도 그래요. 네,
0: 지금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라틴 록이라든지 라틴 팝이라든지 이런 리듬이라든지 색깔들 이런 거를 좀 섞어서 내보내는 듯한 얼터너티브한 느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좀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장르를 다른 결로 가져와 보고자 노력을 했으니까요. 한번 소개해드리는 음악 들어보시고 아 요건 요렇게 다르구나 요건 골자가 뭐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시면 차이를 찾아보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0: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르헨티나 스포티바 아이데인티 차트부터 그러면 발견한 첫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0: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의 16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꽤나 높은 순입니다.
1: 16위 그러네요. 네,
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밴드예요. Airbag이라는 밴드고요. 2021년 발매 앨범입니다. Al parecer todo ha sido una trampa라는
1: 길다.
0: 네 앨범이에요. 이게 이제 뭐 모든 게 함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그런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Pensamientos라는 곡이에요. 이게 thoughts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상념,
0: 상념들, 뭐 생각들, 뭐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이제 에어백이라는 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 고전적인 록 밴드 포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드

0: 하드록 성향이 있고 아무래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드록 밴드들에서 대중적인 히트가 하는 곡들은 어쨌든 록 발라드란 말이에요.
1: 좀 나긋나긋해지는 그런
0: 록 밴드 성향의 네. 어떤 클래식 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발라드가 섞여 있는 이런 곡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높은 차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곡도 그런 호흡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팀도 하드록적인 기타 리프나 밴드 앙상블이나 뭐 록 발라드 이런 하드록적 에너지에 좀 무게를 둔 팀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재미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면에서는 본인들이 아르헨티나 록이라고 해요. 본인들을. 근데 이제 사실 아르헨티나 록이라는 건 명명하기 나름인 거고 70년대에 클래식 록 하드록적인 사운드가 강한 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21년에 일곱 번째 앨범이 나왔고 이 곡이 그 수록곡이라면은 커리어가 상당히 뭐 적어도 한 뭐 2000년 초반 초중반부터 시작한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2004년 네. 정도에 데뷔를 4년? 했다고 하고요. 데뷔한 지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견 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그 안에서도 70-80년대에 클래식 록을 하드록을 기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0년대에 시작한 밴드이다 보니 2000년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얼터네티브 록적인 골자들도 잘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서 그거를 현대에 와서도 자기들의 색깔로 믹스 매치를 해가지고 잘 풀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중적인 호흡의 발라드 곡도 상당히 잘 뽑아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은 차트에 예. 아직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예. 아주 음악력이 좋은 팀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1: 노랫말은 좀 단순한 편인데 우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0: 이런 것도 정확하게 70-80년대 록밴드들의 가사와 맞닿아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네.
0: 되게 그럼,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고 방탕하고.
1: 방탕.
0: 그런 느낌으로 미국의 70-80년대 록밴드들이 흔히 드러냈던 하드록밴드들이 드러냈던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뭐 뭔가 좀 2차, 3차 적으로 막 꼬지 않은 그런 가사들이 인상적인 그런 팀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일단
0: 욕망에 충실하다.
1: 욕망에 충실한
0: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랑 노래긴 한데
1: 그래서
0: 단순한 사랑 노래는 아닌 거죠.
1: 에어백이 있어야 돼요. 가서 큰 사고.
0: 네, 네. 기본적으로 어두운 정서가 섞여 있어요. 네. 네, 알죠. 이게 술이라든지 뭐 후회, 체념, 뭐 아, 난 도망칠 수 없어 이 사랑으로부터 왜일까 하면서 술을 착 마시면서. 네.
1: 이 에어백이라는 이게 노래 제목이기도 했잖아. 저기 라디오헤드.
0: 아 맞아요. 네, 근데
1: 좀 헷갈, 약간 뉘앙스가 그쪽으로. 생각이 가다가 약간 멈췄어요. 네. 전혀 다른 동네죠.
0: 밴드명이라는 거.
1: 네. 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의 16위 곡입니다. 에어베그의 벤사미엔토스 상념들 듣고 오죠.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 차트 16위 곡이었습니다. 2021년 그들의 정규 7집 수록곡 아르헨티나의 밴드 에어백의 펜사미엔토스 상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0, 80년대 말씀하신 게 이런 아레나나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토치송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발라드 맞아요. 그런 넘버의 뉘앙스라고 하셨는데
1: 맞아요. 스타디움 록적인 네. 이런 성향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부에노스아이레스 씬의 이런 밴드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0: 그 프론트맨도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근데 헤어스타일을 그 예전 복고풍으로 아직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1: 옷, 뭐 네. 스타일, 바지 핏, 뭐 모든 거, 그 눈화장, 네. 그 모든 게 이제 70, 80년대 네. 그런 하드록적인 뭐 요소에 맞춰져 있어요.
0: 90이나 2000년 초반으로 봐도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90년대까지는 그런 팀들이 좀 있었죠. LA 메탈이나 글램 쪽으로 가기 전까지의 어떤 네,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보였던 이제 아웃핏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유지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0: 노랫말 뭐 좀 더 소개하시겠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1: 아니요, 아니요. 노랫말은 네, 이제 네. 시간이 네. 한국에서 너무
0: 욕망이 충실하고 방탕한 네. 그런 어떤 예. 자,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1: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의 19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이것도 차트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아르헨티나의 마찬가지로 밴드인데요. 여기도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라고 해요. 네. 아르헨티나의 밴드 바바소니코스라는 밴드고요. 예. 2008년 발매 앨범이에요. Mucho. 이제 많다 이런 얘기죠. 예. A lot 뭐 이런.
0: 아, 딱 한 단어예요.
1: 네, Mucho.
0: 많아.
1: 네, Mucho.
0: 골라봐 뭐 이런 네, 이런 느낌이네.
1: 그렇죠. 예. 이 중에 하나 골라봐 Mucho니까.
0: 설마.
1: 아니겠죠. 네. 네. 네. Mucho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Como eran las cosas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제 뭐 직역하면 예전엔 어땠는지 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91년 결성된 밴드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팀을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런 팀입니다. 네,
0: 30년 넘었어요.
1: 그렇죠. 이 팀도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뭐 Rock en Español, 뭐 라틴 Rock, 뭐 라틴 Po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라틴이라는 스페인어권과 라틴이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네. 본인들의 어떤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까도 맨 처음에 뭐 뉴웨이브랑 이런 걸 걸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에보 록이라고 해서 락인데 우리는 그래도 이 에스파뇰 업권에서 좀 새로운 흐름으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누에보 록이라는 걸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터네티브 락에 그 골자를 두고 90년대 락에 골자를 두고 이제 섞어내는 거죠. 일렉트로니카라든지 심지어 힙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뭐 펑크, 노이즈, 뭐 글램, 뭐 이런 포스트록적인 이런 것들도 다 좀 흡수를 해서 라틴어권의 호흡으로 보여주겠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내수용이자

0: 언어로 뭉친 그 스페인 어권 용이다.
1: 그렇죠. 스페인 어권에서 예.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겠다라는 예. 게
0: 뭐 영미권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1: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보통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팀들은 보통 영어로 이제 가사를 하거나 하더라고요.
0: 하거나 음악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 텐데.
1: 맞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 밴드가 이제 바바소니코스라는 밴드가 대중적인 팝 록 밴드 라틴어권의 대중적 팝 록 밴드로서 완성도를 높이던 시기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고요. 네. 예, 상당히 이제 기타가 전면에 나서서 막 과격하게 하드록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뭔가 질감이라든지 짧은 멜로디 라인 같은 걸로 분위기를 메이킹해 나가는 그런 곡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바소니코스의 Como eran las cosas? 상황이 어땠는지 듣고 오죠.

0: 인월드 차트 까치산의 한태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르헨티나 스포티파이 데일리 19위 곡이었는데요. 밴드 바바소니코스의 Como eran las cosas, 예전에는 어땠는지였습니다. 2008년도 발표 음반에서 소개해드렸고요. 이 음악 나간 동안에 이들은 비범한 그런 음악 실험으로 또 유명세가 높은 밴드라고 해주셨고.
1: 맞아요. 초창기에는 엄청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했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맨 처음 초창기 음악들을 좀 들어봤는데 난해한 곡들도 굉장히 많고 멜로디의 흐름이 썩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꽤나 있었어요.
0: 이 곡도 약간 기승전 기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1: 그렇죠. 결이 없고 그냥 어쨌든 흘러가고 어쨌든 이런 몽환적인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한 듯한 그런 호흡들이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이들이 굉장히 나 이제 팝스타 나 이제 완전히 대중적인 음악 할 거고 나 이 과거의 이 익스페리먼트
0: 실험실을 나왔어.
1: 실험실 랩 나 이제 랩에서 나왔어. 나 끝. 오케이. 나 이제 대중의 호흡을 완벽하게 맞춰 갈 거야. 라고 낸 건데 그냥 대중들이 듣기에는 분위기가 그렇네.
0: 그렇네.
1: 얼터너티브 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적인 음악들이나 아니면 도전적이고 막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본 팀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호흡을 냈을 때 그 뭔가 딱 그 조합이랄까요? 그 비율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0: 이 정도만 해도 좋다?
1: 네. 저는 충분히 이 정도도 이들이 생각하는 대중성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어쨌든 납득이 좀 되는 느낌이라서. 어쨌든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흐르잖아요.
0: 훅이 약간 들려서.
1: 다다다다디다다다다 이런 흐르는 멜로디가 있으니까 어쨌든 좀 팝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얼터너티브 팝록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이들이 말하는 누에보 록의 흐름이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 외모 품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헤어스타일인지 옷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 중에 하나잖아요.
1: 중요한 단서예요. 이들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이들이 추구하는 어떤 에라가 어떤 에라인지에 대한
0: 시기적으로도
1: 힌트가 생기거든요.
0: 힌트가 있죠.
1: 그래서 확실히 얼터너티브 에라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런 복장의 뉘앙스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재미가 있었던
0: 그런 재미도 그랬습니다. 있군요. 자료, 영상 자료도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곡이고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의 2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26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밴드예요. 딴 비오니카라는 밴드의 2010년 발매 앨범이에요. 네. Obsessionario라는 앨범인데 요건 이제 없는 말인데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0: 아, 신조.
1: 네. 네. 그래서 이 집착적인 옵세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착적인 강박적인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수록곡인데요. Obsessionario en la mayor라고 하는 en la mayor라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마찬가지로 앨범에서 따온 이 Obsessionario라는 걸 이 곡 제목에도 이제 같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en la mayor 이게 뭐냐면 A 메이저예요. A 메이저의 강박 이런
0: 지선상의 느낌. 아리아 이런 거구나.
1: 정확하네요.
0: 랩소디 인 블루 이런 것처럼
1: 진짜 딱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이 A 메이저의 강박이라는 곡인데 제목부터 이미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만 보고 일단 골랐거든요.
0: 제목도 중요하죠.
1: 제목 보고 나 이거 무조건 들어봐야지 이러고 딱 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A 메이저예요. 진짜 A 메이저야.
0: 에 장조에 들려주는 옵세시오나리오
1: 그런 강박. 근데 물론 뭔가 그 A 메이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밝게 막 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6도 마이너나 이런 걸 또 쓰고 그래가지고 F 샵 마이너나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써가지고 마이너의 색채도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A 메이저 이런 느낌은 또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음악으로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티를 냈구나라는 게 또 재미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록 밴드 포맷을 갖고 있는 팀이긴 한데 사운드도 그렇고 그 들려주는 것도 그렇고 기타 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앙상블이나 밴드 이런 거는 제대로 나오는데 그래도 좀 신스팝이라든지 얼터너티브 록에 어떤 좀 기묘한 혼합이랄까? 이런 뉘앙스도 좀 느껴졌고 보컬적인 것들도 그렇고 들어봤을 때 클럽 음악이나 댄스 음악으로

0: 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댄서블한 음악도 잘 하고 이런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라디오 팝적인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챙긴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밴드다. 이렇게 좀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1: 네. 이 뭐 오늘 밴드들은 다 그 프론트맨이 남자죠?
0: 맞습니다. 네. 네.
1: 왠지 탄비오니까는 혹시 여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아르헨티나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26위 곡 밴드 탄비오니카의 옵세시오나리오 엔 라 메이홀 듣고 오죠.

0: 지난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현재 26위 곡이었습니다. 단 비오니까의 옵세시오나리오 엔 라 메요르. A장조의 강박증 등등 뭐, 예. 아까 다 태인 씨가 설명했죠. 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이 아니라 두 곡 더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탈리아 차트로 옮겨가야죠.
1: 네, 아르헨티나에서 네. 어쨌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이런 세 밴드들 음악적 색깔이 네. 조금씩 다른 이 재미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밴드들의 세 곡을 잘 들어봤고요. 네. 좀 이탈리아 차트로 넘어가서 또 두 곡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15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입니다. 아날리사의 2026년 3월 발매 싱글이에요. 깐소네 에스티바라는 곡입니다. 제목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름 노래.
0: 여름 노래.
1: 여름 노래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쿨 같은 거. 와 여름이다. 이런 걸 그죠 생각하는 거죠. 네이저풍에 이제 촥 하는 이제 파도 소리가 다 깔려 있고 그런 느낌을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대 이제 유럽의 팝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런 제목을 공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아날리사라는 뮤지션이 여름 노래라는 제목을 걸어놓고 본인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지 어떤 이미지로 그들이 나를 볼 건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그런 곡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대중은 나한테 어떤 노래 어떤 이미지 어떤 여름을 기대하는 것인가 라는 메시지인데 가사 중에 이게 되게 재밌는 그게 있어요.
0: 네. 여기 있네.
1: 네. 네. 설명이 여기 아마 적어주셨을 네. 거예요, 작가님이.
0: 수녀의 모습을 원해 아니면 성인 배우 성인물의 배우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길 원해. 뭐 이런 맞아요, 극단의 맞아요. 모습을 예, 이렇게
1: 되게 극단적인 네. 모습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할 것인가. 이제 비디오에서도 비주얼적으로도 그 양쪽의 모습을 다 이제 본인이 표현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다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목은 전혀 상관없는 여름 노래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광고 홍보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럼 완전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반전인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노래가 시즌에 하나씩 딱 나와가지고 그거를 뭔가 상업적으로 대형 기획사라든지 회사나 음반사에서 밀어가지고 성공시켜서 어딜 가나 틀어지게 만드는 예. 그런 식의 상업적 클리셰를 좀 비틀어내보고 싶었다라는 느낌인 거죠.
0: 결과가 어땠을까 궁금한데 이 3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3개월 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차트 115위에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0: 이걸 이 메시지를 전광판에 홍보를 했대네. 밀라노 시내 전광판에.
1: 멋있는 거죠. 예. 여름 노래 이러면서 막 홍보했는데 QR 찍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0: 성모 마리아인가 성인물 배우인가
1: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르적으로는요 신스팝이라든지 댄스팝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냉소적인 노래예요. 메시지에서도 냉소군요. 그렇고 네. 한번 들어보시면서 재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 이탈리아 가수 아날리사의 신곡 간소네 에스티바 여름 노래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랜만에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 씨 안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선곡은 안나리사 이탈리아 아티스트의 신곡 깐소네 에스티바 여름 노래였습니다. 앨범에도 소녀 복장이네요. 오 까치 도둑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그렇구나. 네,
1: 커버도 이런 식으로.
0: 예, 근데 어두운 이제 조명 아래
1: 조명을 네. 잘 써서 네. 얼굴의 절반을 싹 가리게 한 것도 이제 이게 연출인 거죠. 방식이에요.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빛이 오는 부분에서는 쫙 이게 네.
0: 이쪽, 성녀의 모습이고 네,
1: 그렇죠. 이쪽, 이쪽에서는 네. 이제 어느 이 중에 네. 어느 방향에서 날 볼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커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네.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봅니다.
0: 전광판 광고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앨범 나
1: 비싸던데요, 전광판은.
0: 그 저기 유명한 오거리에다가 예. 이거 래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네.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1: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0: 안날리사의 신곡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45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네. 푸미나치라는 아티스트고요. 2026년 3월 발매 앨범이에요. 네. 깔치나치라는 아, 맞아요. 이거예요. 깔치나치. 깔치나치라는 앨범이고요. 네. 파편 뭐 이런 뜻이라고
0: 깔치나치.
1: 해요. 네, 깔치나치라는 네. 앨범 수록곡입니다. 말레데토메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직역하면 뭐 제길 뭐 정도가 되겠죠. 안 좋은 말이에요. 말레데토 이게
0: 주운 뭐 욕이군요. 네. 주운 욕.
1: 땡 이런 거죠. 뭐 아무튼 제길 뭐 나란 놈은 뭐 요 정도가 되겠어요. 매는 미입니다. 미.
0: 자기에게 실망해서 그냥 네. 욕이 나오는 거죠.
1: 맞아요. 제길 나란 놈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안 인디팝이에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오늘 네네. 마지막으로 듣기에는 되게 환기가 될 만한 그런 노래라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고요. 네네. 그러니까 깐타우토레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면은 싱어송라이터죠.
0: 그러니까요. 네,
1: 깐타우토레라고 하는 깐타우토레 팝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 내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근데 인디팝이라고 해서 뭐 인디팝도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되게 막 로우파이 하거나 막 실험적인 쪽에서 머무는 그런 아티스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노래를 몇 개를 많이 안 들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호흡으로서 좀 깐타우토레 그 우리가 흔히 싱어송라이터라고 한국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쨌든 멜로디적 서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몇 개 들었을 때도 아 이건 되게 무겁지 않고 경쾌하다. 노래를 앨범을 쭉쭉 들었을 때도 무리 없이 뭔가 BGM으로서도 그냥 무리 없이 소화가 될 만한 그런 소화 잘 되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아티스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팝 리듬 깔끔하고요. 영국에서 뭐 베이스 드럼도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복잡하고 실험적이지 않은 네, 그런 팝적인 사운드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프로듀서형 깐타우토레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주말 힘들게 또 공연하고 좋은 선곡으로 또 돌아와 주셨는데요. 정말 반갑고요. 건강하게 이따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0: 예, 풀미나치의 말라데또메 빌어먹을 나란 놈 이 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리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differenza tra bugie e formalità.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나켄빈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정확하게 K-POP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카야 특파원 연결됐나요?
3: 야! 좀비다 좀비! 여긴 저승사자고 저긴 척키 드라큘라도 있어요.
2: 아니 마카 특파원 귀신의 집이라도 갔어요? 어디서 그렇게 무서운 귀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3: 아니 여기는 귀신의 집보다 10배는 무서운 호러 세계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저를 구해줄 영웅들을 찾으러 왔어요. 보이그룹 피원하모니가 공포 세계관을 담은 호러 컨셉의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더운 여름날 색다른 연출과 오싹한 컨셉으로 팬들에게 스릴 넘치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 와, 공포 특집이라니 더위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은데요. 마카 특파원, 다음 소식도 여름에 어울리는 소식이라면서요?
3: 맞습니다. 캔디 야호, 막디 야호, 리센느 야호.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걸그룹 리센느가 선배 그룹인 카라의 명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했다고 하는데요. 원곡의 상큼한 매력에 리센느만의 청량한 에너지를 더해 썸머송으로 떠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와, 정말 청량한 음악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그나저나 저도 한 청량하는데
3: 어?
2: Girl, pretty girl, pretty girl. 나나나 예예.
3: 아, 이거는 청량이 아니고 청양고추가 생각날 만큼 느끼하다고. 캠든 앵커는 역시 멋진 래퍼가 어울리네요.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캔드님입니다.
1: Yes, sir.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P1 하모니의 때깔이었습니다. 나발의 때깔!
0: Oh my god!
1: Yes, 한국인들의 메시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330님께서 월요일엔 하트하트, 또 캔디 막디를 볼 수 있어서 좋아, 히히, 라고 하셨네요. 아유, 저희도 항공이들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XXMiffy님께서 I need them to do the lemon tang dance.
1: Lemon tang
0: dance 쳐줘요. Lemon tang, tang, tang, tang. 이거 레몬 스퀴즈.
1: We'll try. 네, 그리고 아기두부69님께서 월요일에 상큼이 캔디 막디, 오늘도 레몬처럼 톡톡 튀는 하루 보내줘요. 겁쟁이들 화이팅!
0: 어, 겁쟁이들이라뇨.
1: 이게 또 저희가 또 겁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0: 그리고 Abigail Taylor 06님께서 우리 스페셜 DJ 캠디랑 막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라디오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사랑해요.
1: 오늘 뭐 먹었는지 하나 둘 셋 한번 말합시다. 하나 자, 둘 셋 햄버거! 햄버거, 치즈버거, 레레, 샘포테로. 네, 햄버거 먹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먹었죠? 우리 한국인들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안 먹으세요.
0: 네, 오늘 K-POP 뉴스에서는 또 어떤 소식을 전했죠, 마카야 군?
1: Yes, we've brought you news about P1 Harmony's horror-themed fan meeting as well as the release of Lisena's remake album as they rise as icons of chart reversal success.
0: Oh, wow.
1: Wow. 네, P1 Harmony가 여름에 걸맞은 호러 컨셉으로 팬미팅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0: 네.
1: 아, 이게 캠디는 못 가겠네요.
0: 왜요?
1: 호러 무서워하잖아요. 아. 귀신, 뭐 좀비, 뭐 엄마 무섭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무섭거든요.
0: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1: 저는 그래도 귀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0: 그리고?
1: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엄마.
0: 그리고 좀비요?
1: 그 다음 좀비예요. 네, 왜냐면 좀비는 그래도 제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뭐 어떻게든 뭐 잡아가지고 뭐 묶어놓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더 무섭습니다.
0: 네.
1: 캔디는 뭐가 네. 더 무서워요? 귀신, 좀비 아니면 엄마?
0: 저는 저 근데 귀신, 좀비가 공등 1등이에요.
1: 엄마 안 무서워요?
0: 왜?
1: 엄마 왜 엄마만 무서운 걸까? 장난이고. 아, 귀신 좀비 중에 그러면 한 명을 앞에 둬야 돼요. 이 실제 상황.
0: 뭘 앞에요?
1: 네, 뭐가
0: 귀신.
1: 귀신이 더 나아요?
0: 아니, 앞에서 듣는 거잖아요.
1: 그 귀신이 빙의할 수도 있잖아요. 캔디 몸에.
0: 좀비 소리가 너무 싫어요.
1: 아. 그래서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좋답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딱 키고
0: 근데 뭔가
1: 처리하면 돼요.
0: 이 생김새가 너무
1: 그쵸,
0: 흉측해요,
1: 사실
0: 흉측해요.
1: 좀비도 종류가 많은데
0: 네, 맞아요. 제가 상상하는 좀비 진짜
1: 최악의
0: 흉측해요.
1: 좀비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내가 지금 상상해봤는데 좀 많이 무섭긴 하네요.
0: 네, 맞아요.
1: 좀 징그럽기도 하고
0: 그래도 대세로 떠오른 걸그룹 리센느가 선배 아이돌 카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 오.
0: 마카 씨는 선배 아이돌의 노래 중 댄스 커버하고 싶은 곡이 어떤 곡이신가요?
1: 아, 전 사실 캔디가 궁금해요. 캔디가
0: 저요?
1: 또 K-POP 노래 아주 많이 알고
0: 그쵸?
1: 있잖아요.
0: 저는 예전에 2010년대쯤에 그 K-POP을 좋아하는데요.
1: 오.
0: 저는 바로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1: 오.
0: 아름다운 밤이야. 이야.
1: 에이, 별을 만드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1: 아름다운 밤이야. 이야.
0: 네,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1: 리메이크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오, 네.
1: 네. 그럼 저는 P1 하모니의
0: 네.
1: LOYL.
0: 오, 오,
1: LOYL. 되게 네, 네. 되게 신기한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1: 어때요?
0: 오, 신선하죠.
1: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P1 하모니가 팬들과 함께 게임, 토크, 무대를 즐기면서 즐기면서도 호러 세계관을 체험하는 색다른 팬미팅을 연다고 하니까요. 팬들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역시 P1 하모니 믿고 있었다고.
0: 마카야 씨, 만약 우리 M%1도 컨셉 팬미팅을 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나요?
1: 아, 일단 이 호러 아이디어 되게 저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약간 무한도전에 그 외계인 컨셉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코스프레하고

0: 약간 외계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외계인 컨셉으로 인간들에게 우리 음악을 전해주러 왔다. 너희,
1: 저희가 외계인인 거죠.
0: 그죠, 그죠.
1: 아.
0: 우리가 우주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음악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친구가 되러 왔다. 약간 이런 느낌.
1: 외계인과 시민
0: 그쵸.
1: 분들.
0: 약간 우리는 외계인, 그리고 우리 팬분들은 인간이고 우리가 이제 너희와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 음악을 가져와서 같이 즐기자. 약간 이런 느낌.
1: 전그 생각해 봤어요. 공주와 난쟁이들. 제가
0: 오!
1: 또 되게 저희 멤버들 키 크잖아요.
0: 그쵸, 우리 캔디
1: 근데
0: 공주.
1: 아니 저희가 난쟁이들이에요.
0: 아, 우리가 난쟁이들이야? 아,
1: 네,
0: 팬분들이.
1: 팬분들이 공주고. 그래서
0: 오!
1: 팬분들 다 이제 뭐 신데렐라,
0: 네.
1: 백설공주, 뭐
0: 다,
1: 라푼젤
0: 입고 와야 돼요?
1: 다 입고 와야 돼요,
0: 아,
1: 무조건. 근데 무조건
0: 그래요?
1: 그 코스튬을 입고 와야 돼요.
0: 아, 그리고 혹시
1: 네.
0: 남성 팬분들도 계시면 그 드레스를 입고 와야 되는 거죠?
1: 맞아요. 네.
0: 완전 공주와 난쟁이들이네요.
1: 맞아요.
0: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근데 저희도 난쟁이 코스프레를 해야 되긴 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윈윈 시츄에이션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오케이.
1: 자,
0: 그러면
1: 그래서
0: 컨셉 좋은데요?
1: 맞죠?
0: 네.
1: 그럼 혹시 살면서 등골이 오싹 서늘했던 순간 있나요?
0: 아, 있죠. 아까 엄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엄마 무섭다고.
1: 네.
0: 아니, 무서운 게 사랑스러운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제가
1: 사랑스러웠어.
0: 몰래 나갔던 적이 있어요, 한번. 밤은
1: 네.
0: 아니고,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1: 네.
0: 나갔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갔죠. 그때 쉬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집에서 계속 공부하라 해가지고, 제가 숙제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1: 아,
0: 주머니가 진동을
1: 등골이
0: 울리더라고요.
1: 오싹했었군요.
0: 진동해가지고 오싹 수준이 아니라 등골이 뽑힐 뻔했어요. 네.
1: 등골이.
0: 네, 그래서 주머니가 징 하는데 안 받았어요. 드릉. 그러다가 한번더징 해서 안 받았어요. 드릉. 그다음 받아라. 메시지 딱 왔는데 그게 제일 오싹했어요.
1: 아니, 그걸 안
0: 그래서
1: 받은
0: 네.
1: 마카시드 용기가.
0: 아, 그때 제가 용기를 좀 세게 냈습니다,
1: 아,
0: 그날. 네.
1: 했어요.
0: 그러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집으로
1: 미안해.
0: 들어갔죠. 미안해. 안
1: 좋아요.
0: 미안해.
1: 저 혹시 무서워도 꼭 해보고 싶은 체험 있으세요?
0: 오, 저는, 아, 있어요.
1: 뭐죠?
0: 이것 좀 무섭고 사실 리스크가 좀 크긴 한데, 캔디가 자는 동안 몰래 들어가서 같은 침대에서 잠들어 버리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캔디가 얼마나 놀라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1: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0: 그쵸?
1: 제가 무서울 것 같은데.
0: 그러면 저는 좀더 리얼리스틱한 걸로, 아, 이것도 되게 리얼리스틱하긴 한데, 좀더 현실적인 거. 저는 패러글라이딩 아니면 스카이다이빙 진짜 해보고 싶어요.
1: 와우.
0: 진짜 너무 무섭고, 아, 진짜 오싹할 것 같은데,
1: 그래도 한 번쯤은 인생에서
0: 예.
1: 해보고 싶다.
0: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뛰고, 한 10초 정도 그냥, 아! 이러다가, 어차피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1: 그렇죠.
0: 예.
1: 이미
0: 이미
1: 뛰어내렸으니까
0: 뛰는
1: 이미
0: 할수 있는 게
1: 뛰어내.
0: 없으니까 약간 받아들이고 이제 그 풍경을 즐기는 거죠. 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이제 패러글라이딩. 저는 사실
0: 아.
1: 스카이다이빙은 안
0: 네.
1: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1: 제
0: 그래요?
1: 인생에서. 네. 너무 무서워서.
0: 네.
1: 패러글라이딩
0: 패러글라이딩.
1: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또 인도어 스카이다이빙은 해봤잖아요. 인도어 스카이다이빙.
1: 그러네.
0: 인도어 스카이다이빙 해봤는데,
1: 그 정도는
0: 네, 그
1: 괜찮아요.
0: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는 진짜 괜찮은 편이죠.
0: 그렇죠. 그건 사실
1: 예.
0: 뭐.
1: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야
0: 와,
1: 진짜죠.
0: 진짜 떨릴 것 같긴 해요.
1: 예.
0: 자, 그러면 우리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1: 혼자 해외여행하기, 마라톤 완주하기,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기 등등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 마음껏 보내주세요.
0: 항공이들, please tell us about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to retry. It could be activities you think you could do better this time, such as traveling abroad alone or riding a roller coaster at an amusement park.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항공이들의 메시지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V8 Sing a Song 그리고 제로 베이스 원 Top 5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0: feel like.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0: A girl group set to brighten up this summer with refreshing energy. Hearts to Hearts has announced a cool comeback with their second mini album, Lemon Tang. Packed with the sweet and sour, tangy charm of a lemon, this album showcases Hearts to Hearts' fresh energy and their even more refined growth.
1: 타이틀곡인 레몬탱은 레몬처럼 시고 짜릿한 설렘과 함께할수록 더욱 달콤해지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통통 튀는 퍼포먼스가 더해진 이번 곡은 올 여름을 강타할 청량 썸머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츠투하츠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0: 네, 상큼한 댄스팝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곡 같은데요. 자, 여름곡. 자, 그러면 앰퍼샌드원 곡 중에서 네.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한번 뽑아볼까요?
1: 전 여러 개 있는데요.
0: 네.
1: Sheesh.
0: 시시 좋다.
1: Someday.
0: 음흠.
1: He'd hug a shit in we.
0: Oh yeah. I think you're forgetting something.
1: What is that?
0: Last summer.
1: 그쵸.
0: 앰퍼샌드원은 아니지만 summer, 네. 그래도 승모랑 마카야의 Last Summer.
1: 네. 그게 좋네요. 진짜 썸머 곡이죠.
0: 그쵸, 이름이 썸머니까 네. 또 I need a summer girl. 저 사실 그거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 플레이리스트 제 위에 있어가지고 네.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하츠투하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하츠투하츠 노래 중에 특히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0: 저는 이거 뭐죠? 스타일.
1: 아.
0: 이거 이 안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서 그거 맞죠?
1: 뚜뚜뚜뚜뚜뚜뚜뚜뚜
0: 맞는 것 같아요.
1: 맞죠.
0: 네네네.
1: 무슨 안무죠?
0: 이거 앞으로 막 나오면서 뚜뚜뚜뚜 궁금해. 맞나? 스타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고 저 사실 루도 좋아요.
1: 루.
0: You know what he said to me?
1: 루.
0: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 멘트 넣는 게.
1: 저는 Focus 굉장히 좋아요.
0: Focus,
1: focus. I can't focus. Anything
0: but Camden.
1: 아니 저는 그 Focus가 사실 이게 만약에 키만 몇 개 낮춰서 커버하고 싶을 정도로. 아니 저 곡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0: 곡이 진짜 좋아.
1: 피아노 소리도 좋아요. 피아 땅땅땅땅.
0: 디테일하게 곡을 좋아하시네요.
1: 네.
0: 그럼 우리도 한번 낮춰서 한번
1: 네.
0: 좋습니다.
1: 네.
0: 항공인들이 생각하는 Hearts to Hearts는 어떤 가수일지 궁금한데요.
1: So I'm really curious how you are 항공인들 would describe Hearts to Hearts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0: Yes, 그럼 항공인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SNS로 XABSpace님이 신청해주신 Hearts to Hearts Lemon Tang 가사를 번역해보겠습니다.
1: 한눈 깜짝 감게 해.
0: It makes me blink in a second.
1: 그 시고 짜릿함.
0: That sour fizzy feeling.
1: 차가운 네 맘.
0: I see your heart.
1: 터뜨리고 싶어.
0: I want to pop it.
1: 넌 쿨한 척 혼자가 좋대.
0: You act cool. You prefer being alone.
1: 무심한 척 하는 것처럼 사라지지 마. 흐려지지 마.
0: Like acting unbothered. Don't fade.
1: 그치만 네가 나한테 DM을 보냈잖아.
0: But you DM'd me.
1: 네가 궁금해서.
0: I was curious about you. They DM'd me because they were curious about me. I'm so curious. I gotta be cautious.
1: 네.
0: 감사합니다.
1: 되게 귀엽네요.
0: 그러게요.
1: 이 가사가.
0: 이게 뭔가 DM도 귀엽네. DM 했잖아. 너가 네. DM 했잖아.
1: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터트리고 싶어 가사가 되게 눈에 띄는데요. 이 가사는 뭔가 이 시고 짜릿할 만큼 설레는 감정이 터져서 펑 하고 터트리는 싶다는 뜻 같은데요.
0: 오, 되게 네. 잘 분석을 하셨네요.
1: 네, 맞죠.
0: 네.
1: 약간, 네.
0: 오, 캠디 좀 달라 보여요.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가사처럼 감정을 펑 터뜨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0: 맞아요.
1: 기쁨의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좀 터뜨리는 편이세요?
0: 우! 미니미니 야스민. 아, 저는 그래도 소리를 좀 내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소리.
0: 우! 아니면 예, 오케이 이런 느낌. 특히 막. 운동할 때
1: 네, 아니면 뭐 약간 Yo, we gotta lock in 기분 좋을 때 아니죠
0: 맞아 맞아 기 lock in은

0: 사실 우리가 좀 집중을 잃었을 때 네. 저는 약간 소리 내는 걸 좋아합니다.
1: 맞아요.
0: 캠리는요?
1: 저는요 점프하는 걸 좋아합니다.
0: 오, 얼마나 점프할 수 있어요?
1: 따라리 따라
0: 네?
1: 점 따라리 따라
0: 아, 딱, 아 점프라는 곡을 부르신 거군요.
1: 네. 아 재밌었나요?
0: 점프 캔디 네. 점프 할 때 그 특유의 무릎이, 네. 행복 점프가 있습니다.
1: 네, 발을 모아야 돼요 일단.
0: 그리고 무릎이 접혀요. 살짝 걸리시하긴 한데 되게 귀여워요 은근. 그게 매력적입니다. 네. 그게 진짜 왜냐면 진짜 신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진짜 기쁘면.
1: 그쵸.
0: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아 캔디 형 진짜 지금 기분 좋구나. 네. 어 살짝 어 약간 맛있는 거 달라고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거죠.
1: 그때 맛있는 거 달라고. 네. 그럼 이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이제 그때 터트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스트레스를 터트립니까?
0: 일단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1: 소리 지른 거예요.
0: 네, 소리 지르고요. 네, 일단 목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게 좀 항상 뭐 목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 가서 제 근육을 팡 터트려 버리면 좀 스트레스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화낼 힘도 없이 그렇게 되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1: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0: 아 소리 지르는 게 짱이에요.
1: 이제 뭐 춤추다가 안 풀리면 안무실에 혼자 있잖아요.
0: 그렇죠.
1: 소리 진짜 크게 질러요.
0: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우리 캠디가 녹음하다가 답답하면 소리 지른다고.
1: 오, 어디서 그렇게 들었어요?
0: 그 회사에서.
1: 어 맞아요.
0: 그 네. 한번 최근에 네. 어, 최근은 아닌가? 뭐 그래도 녹음을 하러 갔었는데
1: 아, 최근에 좀 네.
0: 그때 캠디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와서 네.
1: 아 그때 높은 음이었어요. 그냥
0: 아 네. 어쩔 수 없이 질러야 되는 거였구나.
1: 근데 그때 목 상태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0: 그래서 안 나왔어요.
1: 근데 이제 왜냐면 연습할 때 너무 잘했고 그때 레슨 때도 받았는데 네. 그때 진짜 잘했거든요.
0: 컨디션이 안 좋았고
1: 와 근데 이 녹음 날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아, 화가 나고.
0: 거기 안에는 또 소리 안 들리잖아요.
1: 네. 아니 근데 사람 들렸을 거예요. 아마 밖에.
0: 아, 네. 아 살짝 들렸겠네.
1: 아, 근데 제 목소리가 되게 커가지고.
0: 맞긴 해요. 네. 캠디가 진짜로 소리 지르면 네. 이 건물 날아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이 건물 날아가게 해줘요.
0: 아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은 참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 왔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가사를 보면 네. 넌 쿨한 척 이라는 가사도 보이는데요.
1: 네.
0: 자, 쿨한 척. 사실 쿨한 척은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네, 쿨한 척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캠디 근처에 쿨한 척 한 사람 있나요?
1: 많죠.
0: 오.
1: 네, 우리 그 멤버들도 계속
0: 본명 네. 가능한가요? 전 지호 네. 형이 좀 쿨한 척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쿨한 척이냐면 약간 네. 상처 받았는데 네. 상처 안 받은 척 쿨한 척.
1: 아 귀엽죠.
0: 그러니까, 네, 귀여워요.
1: 제 눈엔 귀여워요.
0: 네, 우리가 네. 막 장난칠 때 네. 약간 아, 난 상관 아, 뭐 그래 뭐 상관없어 하는데 분명
1: 레슨 때도 종종 볼 수 있죠.
0: 아 근데 진짜 귀여워요. 네. 왜냐면 이게 네, 지형이라서 귀여워요.
1: 그러면 마카시 생각하기 좀 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0: 지금 같이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1: 저요?
0: 네, 아니, 캠디가 같이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1: 아, 마카시의 생각하기에 쿨한 사람.
0: 네. 저요.
1: 저요?
0: 아니, 저 마카야.
1: 저.
0: 아, 마카야라는 분이
1: 네, 좀 쿨한 것
0: 쿨한
1: 같아요.
0: 쿨한 것 같아요.
1: 왜요, 네. 왜요?
0: 아, 왜냐면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1: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0: 뭐요?
1: 저는 쿨한 사람들이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오.
1: 네, 저는요. 이게 시간을 오랫동안 어떤 사람이랑 지내다 보면
0: 네.
1: 그 사람이 쿨하다는 건 뭔 다들 진짜 마음은 쿨하지 않아요.
0: 맞아. 어쩔 수 없어.
1: 한 두세 번 봤어요. 만약에 제가 뭐 마카시를 두세 번 봤어요.
0: 네.
1: 그러면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쿨한 모습 많이 볼 수 있겠죠.
0: 그렇죠. 네,
1: 근데
0: 조심하니까.
1: 네. 근데 이제 거의 매일을 같이 살고 뭐 아니면 거의 밥 먹듯이 친구를 만나든지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게 쿨한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0: 맞아요. 사실
1: 다 귀여워요.
0: 쿨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밖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는 면이 있긴 하죠.
1: 맞아요.
0: 뭔가 좀 약간 멋있어 보이고 싶고 약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쿨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 엔디어분들 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저희를 직접적으로 막 많이 보고 그러니까
1: 네.
0: 뭐 실수하는 모습 귀여운 모습 다 알죠. 예. 네, 그래도 마카가 좀 쿨한 것 같긴 하네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하츠 투 하츠 레몬 텐 가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지금부터 톡톡톡 쏘는 레몬.
1: From now on, 레몬 탱, 탱, 탱.
0: 네가 싫어하는 거 알아.
1: I know you hate it.
0: 그치만 또 나를 섞는다면 우릴 거부하지 못해.
1: But like, if you mix me in, can't deny us.
0: 다 이겨, 여름 마음.
1: We win every summer heart.
0: 레몬, 레몬, 시큼한 레몬. Oh.
1: 레몬, 레몬, 레몬 사워. Oh.
0: 같이 라면 더 달아.
1: Tastes sweeter when we are together.
0: 너무 좋잖아.
1: It feels great.
0: 톡쏘는 나의 레몬.
1: My lemon tang.
0: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여기 다 이겨 여름 핫.
0: 네.
1: 가사가 사실 지금 여름이니까 좀 눈에 띄는데요.
0: 네.
1: 하,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비까지 오잖아요.
0: 아, 그래서 이제 또 습하죠.
1: 습해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름이랑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과의 전쟁 꼭 이기는 것 그리고 꼭 지는 것 뭐가 있으신가요?
0: 참 이기는 거요?
1: 이기는 거 뭐 이거는 내가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더운데 아이스크림으로 극복을 한다. 뭐 이런 느낌.
0: 그거 예시가 아니라 마카시의 그냥
1: 저의 삶이죠.
0: 네, 삶이죠. 이기는 거. 저 진 것부터 얘기할게요.
1: 오케이.
0: 저는요 이 땀한테 집니다.
1: 오. 네. 왜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심지어 춤추지 않고 그냥 걷더라도 좀 땀이 좀 나요.
1: 네. 맞아. 제가 최근에 회사를 그냥 잠깐 걸어갔다 왔는데 걷기만 했는데
0: 그러니까요.
1: 땀이 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0: 너무 찝찝해요. 그래서 져버려요.
1: 그러면 이렇게 지는 것도 괜찮지만
0: 이기는 거?
1: 이기는 거를 예를 들면 저는 뭐 벌레를 잘 잡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여름에 나오는 뭐 모기나 이런 거 다 잡아버린다.
0: 아,
1: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혹시 캔디 뭐 가사 눈에 띄는 거 있었나요?
0: 저는요 그 가치라면 더 달아.
1: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0: 되게 같이 이제 뭔가 혼자 해야 재밌는 순간도 있겠지만
1: 네.
0: 같이 해야도 재밌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1: 아, 전 개인적으로
0: 네.
1: 게임 모바일 게임이나 뭐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막 통화나 옆에 같이.
0: 어떤 이게, 게임?
1: 아, 저는 일단 김땡모 씨랑
0: 네.
1: 아, 이름은 그렇게 안 해도 되구나. 김승모.
0: 네,
1: 승모랑 같이 모바일 게임 브롤별을 많이 하는데요.
0: 엄청 하시잖아요. 네.
1: 많이 하죠. 그 팀 게임인데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고요. 우리 브라이언 씨랑은 LOL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 약간 야야 여기 있어 막 이런 거. 캠디는 같이 뭐 하나요?
0: 저는요 같이 갈 거면 놀이공원 가야 됩니다.
1: 오~
0: 저는 혼자서 절대 놀이공원 못 가요.
1: 두 명이서 괜찮아요?
0: 두 명, 네, 괜찮아요.
1: 세 명 괜찮아요?
0: 세 명도 좋아요.
1: 네 명?
0: 좋아요.
1: 여섯 명
0: 좋아요.
1: 열두 명도
0: 좋아요.
1: 30명?
0: 30명은 좀 그렇다.
1: 아, 오케이. 자, 30명 30... 이하로
0: 네.
1: 네, 가는 걸로.
0: 네. 마카시 씨 같이 있으면 좀 더 달아지는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한 친구? 약간 공감이 되는 친구.
0: 아, 예를 그런 들면, 게 더 달아지는
1: 친구. 좀 개그 코드가 비슷하던가 아니면 관심사가 비슷하던가 약간 네. 이런 게 좀 더 달아지는 것 같아요.
0: 요즘 관심사 뭐죠?
1: 전 캠디.
0: 너무
1: 좋아. 요즘 너무 예뻐. 좋습니다. 네, 하스투어츠 레몬탱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레몬탱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가 다시 해보고 싶은 일,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0: 혼자 해외여행하기, 마라톤 완주하기,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기 등등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 마음껏 보내주세요.
1: 항공이들, please tell us about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to retry. It could be activities you think you could do better this time, such as traveling abroad alone or riding a rollercoaster at an amusement park. 자, 이 노래 들어야겠죠. Hearts to Hearts, Lemon Tang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go.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하겠습니다.
1: 글로벌 한국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저희가 앞서 번역했던 Hot Towards Lemon-Tang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네가 궁금해서.
1: The Korean word 궁금하다 means to feel very eager and restless to know something. It i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curious.
0: Curious.
1: I'm so curious.
0: Curious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 was curious. 그 아티스트 알아요? Next door. Weekend. was just curious. 이 노래 알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1: 들어봐 알 거야.
0: 네, 오늘의 한국어 궁금하다 배워봤습니다. 예시 문장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1: 나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야.
2: I can't resist my curiosity.
1: 영화 내용이 궁금해서 스포일러를 찾아봤어.
2: I looked up spoilers because I was curious about the movie.
1: 시험 결과가 궁금해서 선생님께 물어봤어.
2: I asked the teacher because I was curious about the test results.
1: 자, 궁금하다 독감 나눠볼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내가 참지 못하는 궁금증 어떤 게 있습니까?
0: Oh my goodness,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거 웹툰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다음 화가 아직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미리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결제를 하면 미리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 제가 원래는 결제를 그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이제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볼까?
1: 네.
0: 하나만 결제해 볼까 했는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면 뭔가 계속 이렇게 미리미리 보면 뭔가 그 기다리는 스릴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 어, 잘했어요.
0: 네. 네. 캠리는 뭐 참지 못하는 궁금증 있으신가요?
1: 궁금한 거요? 저는 보통 저희 막 다음 컴백 안무 그런 거 못 기다려요.
0: 곡 같은 것도.
1: 네, 그래서 보통 저희 퍼포먼스 팀한테 약간 빨리 보고 싶어요.
0: 막 항상 물어봐. 네, 약간 네. 선생님들도 되게 곤란해요. 어쨌든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이 계시고 팀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그 언제 아티스트가 볼 수 있는지 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냐면 수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안무를. 근데 우리가 계속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데 캔든 형이 일단 메인

0: 그 뭐라 해야 되지? 리더 거기서 되게 리더예요. 되게 약간 그 추종자라고 해야 되나?
1: 예.
0: 거기서 되게 적극적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든
1: 얻어냅니다.
0: 조금 얻어냅니다.
1: 네.
0: 조금이라도.
1: 이번엔 그래서 영상을 얻어냈죠, 저희가.
0: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받아가지고 캠든 덕분에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진짜
0: 네.
1: 궁금해요, 그냥 항상.
0: 자, 그럼 우리 궁금증이 많은 두 명이니까 궁금하다로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증은 바로 해결해야 하는 성격? 아니면 몰라도 되지 뭐 하고 넘어가는 성격?
1: 오케이.
0: 1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1: 1번.
0: 아, 그치.
1: 오케이.
0: 이거는 어떻게 참어.
1: 맞아요.
0: 근데 저는 가끔 진짜 못 알아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생각에서 빨리 지워버리려고 해요.
1: 아, 저도.
0: 네, 다른 걸로 그냥 채워버립니다. 근데 궁금한 거못 참아. 자, 오케이.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내가 좋아하는 건 비밀이 많은 신비한 사람? 아니면 모든 걸 오픈하는 사람? 이거 좀 어렵네. 오케이. 뭐 친구로 예를 들면. 오케이. 하나, 둘, 셋. 1번! 오. 좀 미스터리한 거 좋아하시나요?
1: 네, 약간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풀어내는 재미.
0: 아하! 아, 어차피 풀어낼
1: 네,
0: 거다.
1: 저는 무조건 풀어내죠. 네.
0: 전 비밀.
1: 제가 한때 그 이름이 두빈 열쇠였어요.
0: 두빈 열쇠? 그 시애틀에서 좀
1: 네,
0: 유명했다고.
1: 두빈
0: 네, 사람들이
1: 열쇠.
0: 막 비밀 알아내고
1: 아,
0: 싶으면.
1: 맞아요. 제가 나랑 같이 가면 돼.
0: 영광입니다. 아,
1: 두빈 열쇠예요.
0: 같이 라디오 하게 되어서 영광이네요.
1: Of course, no problem.
0: 오케이.
1: 자, 그러면 오늘의 한국어 토크까지 해봤고요. 계속해서 하시터치 레몬탱 가서 살펴볼게요.
0: 리즈기리.
1: 좀더 가까워졌지.
0: We became closer.
1: 몇 센티미터쯤?
0: A few centimeters.
1: 다 마신 유리잔.
0: Empty glass cups.
1: 어색한 얼음처럼.
0: Like awkward ice.
1: 오, 그치만 점점 달아져요.
0: Oh, but it becomes sweeter.
1: 부서진 별사탕. 그 감성.
0: Crushed star candy. That mood.
1: 예상 밖의 맛도 좋죠.
0: Unexpected flavors can be good too.
1: 우리만 괜찮다면.
0: As long as it's okay with us. 오, 오케이. 전 여기서 좀더 가까워졌지라는 가사가 보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저희 또 가까워졌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 이 친구 나랑 좀더 가까워졌네 하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약간 어느 정도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말이 잘 통할 때죠. 사실 말이 잘
0: 아, 이제
1: 통할 때가.
0: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눈만 봐도
1: 네.
0: 알
1: 무슨
0: 수
1: 말
0: 있는
1: 할
0: 거.
1: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서로의 취향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이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더 알아가고, 아,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베스트 프렌드랑, 그냥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가끔, 베스트 프렌드랑 뭐, 별로 안 친한 친구들 이렇게 다 같이 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빛으로, 약간, 갈래? 이거 알죠? 약간 눈빛으로, 얘가 옆으로 쓱 이렇게 하면, 약간 고개도 살짝 이렇게 하면, 걔도 그냥 같이 이렇게 답하면, 딱 가는 그런 커넥션. 예, 그런 게 확실히 좀, 친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1: 맞는 것
0: 둘만의
1: 같아요.
0: 시그널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친해지게 되면 부를 때나 아니면 휴대폰에 저장되는 호칭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친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저장하는 편인가요?
1: 저장은 일단 그냥 저는 일반 regular
0: 어떻게 저장해요?
1: 이름으로
0: 그냥 마카야?
1: 네.
0: 오.
1: 마카야 머서.
0: 진짜요? 그
1: 장난.
0: 예준까지 넣어주세요,
1: 네,
0: 그러면.
1: 장난이고요. 마카야라고 하죠.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약간 요를 많이 하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Yo.
1: 네, 요.
0: 이제는 굳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 예의를 안 갖춰도 되는 사이. 예, 약간 친하니까.
1: 약간 편하죠. 네, 편하니까.
0: 저도 전 저장은 항상 저장을 항상 닉네임으로 하고 그리고 부르는 닉네임이 또 따로 있어요.
1: 오, 바쁘네요.
0: 아, 전좀 바쁜 편입니다.
1: 되게 머리가 좋아야 되겠네.
0: 제가 데뷔하고 나서 좀 지났을 때 우리 멤버들 다 닉네임으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1: 네.
0: 그때 이후로
1: 안 바꿨어요?
0: 저는 원래 안 바꾸는 성격이신 거 아시잖아요. 음악이나 그런 거. 저 배경화면도 데뷔 때랑 똑같고,
1: 네.
0: 그리고 연락처도 다 똑같아요.
1: 진짜.
0: 그래서 배경화면이 아직도 저희 첫 FNC 킹덤, 우리 뒷모습 사진, 그 진짜 예쁘게
1: 알죠.
0: 나왔잖아요. 그거 아직도 있고, 연락처도 다 우리 두부단 캡틴으로 돼 있고요. 캠디는 두부단 캡틴이고, 메모리가 다 다른데, 뭐 승모를 예를 들자면,
1: 네, 뭐예요?
0: 원래는 우리 집 래퍼였거든요. 저장된 건 우리 집 래퍼예요. 근데 부르는 거는 KSM. 김승모.
1: 그거 진짜 많이 하죠. 네,
0: 닉네임으로 에이요 KSM 이렇게 불러요. 네. 그게 더 뭔가 편하고 그쵸.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1: 그쵸.
0: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1: 네. 네. 이제 여기서 또 예상밖의 맛도 좋죠. 이 가사도 한번 있는데요. 이 말처럼 음식 중에 네. 내가 맛본 예상밖의 맛은 어떤 거였습니까?
0: 캠디 있어요?
1: 저는요 곱창.
0: 오!
1: 진짜 도전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0: 네.
1: 부모님이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먹게 되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0: 맛있죠?
1: 네. 맛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괜찮았어요.
0: 괜찮았어요? 네. 다행이다.
1: 왜냐면 사실 제가 식감이 되게 민감한데 곱창 식감이 조금
0: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1: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0: 근데 곱창은 저도 많이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그 곱창 대창을 한번 먹었거든요. 네. 좀 이제 한 1년 됐나? 좀 된 것 같긴 한데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
1: 아,
0: 그 소스가
1: 무슨 맛이에요?
0: 뭐지?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뭔가 뭔가 그 중독적인 소스 맛이 있어서 그게 진짜 맛있어서 다시 한번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긴 하네요.
1: 곱창 먹은 지?
0: 네, 곱창은 사실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1: 어이.
0: 약간 옷도 약간 냄새 묻혀도 괜찮은 옷.
1: 맥이죠.
0: 그리고 시간도 뭐 한 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나? 곱창 먹으려면. 그죠? 그리고 또 사람 많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런 거는.
1: 그쵸.
0: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잡아서 저희 멤버들이랑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좋습니다.
1: 그럼 계획에 없던 일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재미있었던 일. 있으십니까?
0: 저는 저는 은근 뭐라 해야 되지? 헬스장에서 노래 부르는 거? 어젯밤에 제가 헬스장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일부러 노래를 안 틀고 있었어요. 좀 집중하려고. 좀 제대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끝나고 이제 운동하고 나서 목 잘 나오는 거 아시죠?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한번 불러봤는데 그거 연습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무슨 노래요?
0: 그 콜드베이님의 LIP Love Is Poison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Hearts to Hearts 레몬텐 가사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1: 그럼 Hearts to Hearts 노래 더 듣고 올게요. Hearts to Hearts Focus. Play.

0: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랑 호러 팬미팅 하고 싶잖아.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한국인들 and talk about them together. Today's topic is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to retry.
0: 네,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1: Let's go!
0: 0324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알프스에서 스카이다이빙 하기요. 예쁜 알프스에서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캠디 막디도 추천해요. 오~ 알프스 좋죠.
1: 알프스.
0: 거기죠. 알프스. 이거 스위스.
1: 아 너무 좋죠. 그럼 같이 가면 되겠다.
0: 저희가
1: 지금 자료 화면을 보고 있는데
0: 아 근데 이건 좀
1: 되게 예쁘네요.
0: 예쁜데요.
1: 무서워요?
0: 네.
1: 그러면 막디랑 갑시다. 막디랑.
0: 네. 저도 갈게요.
1: 밑에서
0: 파이팅.
1: 아, 오케이. 그리고 윤세라나데 108님께서
0: 세레나데.
1: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아직 해외여행을 못 헐. 가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혼자나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네요. 하트하트. 근데 해외가 많이 달라요. 이게 진짜 신기하긴 해요. 저희도 이제 직업 덕분에 많은 나라들을 이제 가볼 수 있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0: 네.
1: 항상 감사한데 나라마다 음악도 너무 다르고
0: 네.
1: 음식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너무 다른 곳이긴 한데 되게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뭐 간단하게 가까운 곳부터 가다가
0: 네.
1: 점점 멀리 가면 되죠.
0: 그리고 109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루지 타기요. 여수에 있는 루지를 탔었는데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서 멈췄거든요. 이번에 가면 세 번 타고 싶어요. 바이 초등학교 4학년 김유준.
1: 야 유준이. 아이고
0: 초등학교 4학년이야?
1: 귀엽다.
0: 참 너무 어리잖아.
1: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한 10살인 12살인가? 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0: 귀엽다.
1: 아 유준이 이거 타이핑 되게 잘하네. 타자 잘 친다. 아 여수에 있는 루지.
0: 루지 뭐였죠? 루지가 뭐죠?
1: 루지가 약간 그 카트 같은 것 같아요. 약간 내려오는. 근데 그게 제가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무서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무서울만해. 괜찮아.
0: 11살.
1: 다음에 우리 삼촌들이랑 같이 가자. 11살 친구. 아 이거 고카트 느낌이네. 세 번 타고 싶다. 아 이번엔 세 번 타고 싶대요. 이거,
0: 나중에 그 캠든 형이랑 마카야 삼촌이랑 같이 한번 가보자.
1: 아 오케이. 그래. 우리 라디오 들어줘서 고맙다 유진아.
0: 예.
1: 네, 그리고 앤디 로즈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하와이에서 다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0: 와우.
1: 오래 잠수하면서 예쁜 바다와 물고기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요. 오 캠디 이거 무서워하죠?
0: 예.
1: 물그 물고기들이랑
0: 저 계속 무서운 게 끝도 없을까요?
1: 아니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호주에 The Great Barrier Reef라고 엄청 유명한 그 스노클링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시드니보다 좀 위쪽이라서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거기 Great Barrier Reef에 가서 좀 스노클링 하는 게 약간 저의 좀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0: 아 이게 사실 맨 밑에까지 가보면 아 사실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도 되게 야 되게 밝은 색감의 물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약간 잘 보이면 괜찮은
0: 네,
1: 거죠?
0: 너무 어두워서 막 오!
1: 지금 엄청 큰 물고기 사진을 보고 있는데
0: 야, 이거 진짜 싫다.
1: 옆에서 같이 수영할 수 있어요?
0: 절대 못하죠.
1: 아 근데 이게
0: 할 수 있어요?
1: 아 저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물고기는 안전한 물고기잖아요.
0: 입술이 너무 두꺼워요. 입술.
1: 근데 진짜 이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아무 관심을 안 줘요.
0: 아, 그런가?
1: 그냥 쓱 자기 갈 길 가고 되게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저희 한번 스노클링 가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0: 좋아요.
1: 좋아요.
0: 네. 그리고 공구이구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학생 때 작곡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작곡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때 작곡을 배웠더라면 캠디막스도 제 곡 받으려고 줄 서야 했을걸요.
1: 저는 지금 만들어도 줄 서러 가겠습니다.
0: 네 만들어주세요. 네.
1: 만들어서 FNC Entertainment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check it out 해보겠습니다.
0: 예, 약간 열었어요.
1: 근데 이게 진짜 작곡은 늦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작사 작곡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영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0: 네, 음악 많이 들으세요.
1: 맞아요, 음악 네. 많이 듣고 나를 펼치면 됩니다.
0: 예.
1: 네, 좋습니다.

0: 저 이제 벌써 어머나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1: 네.
0: 아,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또 앰퍼센동원의 시시를 준비했습니다.
1: 예, yeah, 그럼 한국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
1: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축축하고 꿉꿉하고 눅눅하고 wet, musty and humid. It's officially monsoon time.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질 거라고 하죠. 습도 높고 기온은 오르고 마침내 한국의 여름 날씨로구나 싶습니다. 얼마나 무더우려나 걱정도 앞서지만요. 한편으론 또 설설 끓는 폭염에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강추위가 닥쳤다는 남반구 아르헨티나 같은 지역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정도 날씨는 정말 감사하다 싶습니다. 왠지 몸이 축 처지고 괜히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월요일 오후인데요. 이런 날엔 딱 어울리는 것도 먹고 또 이런 날엔 딱 어울리는 음악도 듣고요. 그 제일 중요하게 이런 날엔 딱 어울리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출발할게요. 오늘 첫 곡입니다. Roxette, Joyride.

0: 자, 오늘 엄청 습하죠, 여러분. 그 습도 99% 안에서 왠지 헤엄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진짜 아, 한국의 여름이구나 싶은 그런 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머리가 살짝 이제 반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살짝 묻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컬이 지는데 분명히 드라이기로 아침에 펴고 나왔는데 이 정도면요. 이거 습도 정말 높은 겁니다. 네, 이거 확인을 해줘요. 자, 이쯤 하니 한 분 모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왠지 자연공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드님이 엄마 이 정도 습하면 에어컨 돌리자 해도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 하면서 문 활짝 열어놨다가 밤새 집안에 빗물 다 들어왔을 것 같은 인간 제습기 아니라 가습기 크리스틴 쌤. 아, 환영합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What an intro. Oh,
0: 아,
1: oh, honey, you know, listen, okay. Let me tell you. Okay. When I am preparing for our script, evening special script, I have that air AC full-on blast.
0: Really?
1: Yeah, in the office, I'm like, you know, 20, you know, yeah, I did. I
0: feel like you never liked AC.
1: Oh, why would you think that?
0: I don't know.
1: You see, that's your, that, no.
0: You're a 자연인이잖아요.
1: Oh,
0: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
1: Oh, but I don't like being hot. And you know, when you're hot, you can't concentrate. Mm-hmm. So I definitely like the AC.
0: 인정합니다.
1: Okay,
0: 더 인정.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1: Okay. 네.
0: 자, 에스터 님이요. 쌤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비가 왔다리 갔다리. 이런 날은 부침개인데 못 먹었네요. 어? 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면서 저도 오늘 군대색 입었어요. 마유쌤 하셨습니다. 자, 다림 8098님이요. Hi guys, it's been raining on and off all day 하시면서 이브닝 스페셜에서 브라질 축구 기사 듣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아침에 떨어져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혼란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 딥다이브 데일리에서 했었죠. 근데 브라질 versus 노르웨이. 근데 1대2 브라질 8강 진출 실패라고 합니다.
1: Yeah, 와. I mean, remember we had that deep dive daily article right. about Brazil.
0: Yes.
1: But I'm sure that Brazil was excited that they went even that far.
0: Right. 엄청 그래도 많이 간 거고 sure. 잘해줬고요. 퀄리티
1: yeah,
0: 자체가
1: they
0: 그렇죠.
1: Did.
0: 그렇습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Starting today, the $1 foreign exchange market runs around the clock every weekday. The move is expected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to get in, which could help stabilize the exchange rate. But concerns over potential volatility are also coming into play.
0: 1달러 외환 시장이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율 안정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변동성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Reports of shark sightings off the coast of Gangneung in Gangwon province have been coming in one after another. Warming waters in the East Sea, along with shifts in the distribution of prey species, are being linked to the movement of top marine predators, like sharks, into the area.
0: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동해와 달라진 먹이 생물 분포가 상위 포식자인 상어의 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1: A short video posted by a cafe owner in Jeju in support of victims of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Venezuela has struck a chord. It has drawn an outpouring of heartfelt comments from viewers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reflecting a growing sense of cross-border empathy.
0: 제주의 한 디저트 카페 사장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올린 짧은 영상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

0: 한편 현지에서 뜨거운 댓글 반응이 이어지면서 국경을 넘어선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A study has found that prolonged sitting may be linked to an increased risk of cancer-related mortality. Researchers point out that it's not simply total sedentary time that matters most, but rather sitting for long, uninterrupted stretches.
0: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암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총 좌식 시간보다 장시간 끊김없이 앉아있는 것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Starting today, the $1 foreign exchange market runs around the clock every weekday. The move is expected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to get in, which could help stabilize the exchange rate. But concerns over potential volatility are also coming into play.
0: 원 달러 외환 시장이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율 안정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변동성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이렇게 외환 시장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오늘부터 월요일 오전 6시부터죠.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가동된다고 하네요.
1: Yeah, the doors are wide open. So 24-hour around the clock weekday trading system in the Korea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has officially started today. And this will give more access for foreign investors because right now some domestic assets are really hot. You know, there's a lot of demand for it. So it makes it easier for, you know, importers and exporters and also helps with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0: 아,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밤새도록 거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1: Yeah, and it makes sense because we all live in different time zones. So it makes it easier for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access, to get in and do their transactions.
0: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 다른 곳에 사는데 시간대가 다 다른데. 그렇죠?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arting today, the $1 foreign exchange market runs around the clock every weekday.
0: 원달러 외환시장이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Starting today, the $1 foreign exchange market이 runs around the clock 이라고 했는데요. Every weekday에 지금 그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계 주위를 막 이렇게 계속 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계 주위를 달린다고?
1: Yeah.
0: 무슨 말일까요?
1: Well, I mean, it's basically talking about the clock operating constantly, right? Yeah, so run around the clock. Yeah, not running around, but yes, you're always like there with the time. And basically, this is another way of saying 24/7, which is a common expression that we have heard before. But it is the idea of doing something continuously without a break.
0: 진짜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운영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1: Constantly, right. So, yeah, it could be 24/7, but it could also be like I've been working, you know, around the clock.
0: Okay.
1: Meaning like I've not taken any breaks. You could be working like 15 hours.
0: 아, okay.
1: Not 24/7.
0: 그러면 around the clock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이제 run이 되니까 운영이 된다라는 뜻이 이제 합쳐지면서 run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운영이 된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없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쌤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나 진짜 정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한다라는 뜻으로 회화체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1: Yes, you can. Yes, you can. So, you know, sometimes like nurses literally, right, they are around the clock, working around the clock, but they're not working like 7 days a week around the clock. They're just maybe for 3 or 2 days just like going at full speed.

0: speed, then take a break.
1: Okay, so 약간 figurative하다는 거네요. 그만,
0: a little bit.
1: 그만큼 정말 나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0: Yes.
1: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0: yes.
1: 있다. Okay, so run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계속 운영하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쌤이 지금 24/7이라고 하는 표현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것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진짜 24시간 근데 7일 내내
0: yeah.
1: 그러니까 1년 내내
0: yeah,
1: 한 번도 안 쉬고 24 뭐 I mean we are open 24/7 이러면은 계속 열려
0: yeah.
1: 있다.
0: That's right.
1: 이런 뜻으로도 알아 같이 알아두실 것 같은데.
0: Literally. Yeah.
1: 오케이.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The move is expected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to get in, which could help stabilize the exchange rate. But concerns over potential volatility are also coming into play.
1: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율 안정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변동성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move가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 사실 아까 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켓에.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 exchange rate를 stabilize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환율이 더 안정이 되는가 봐요.
0: Yeah, that's right. Well, we know we've heard of the word stable.
1: Mm-hmm.
0: So it is making something stable. So you have a situation where mm-hmm. it keeps going up, it keeps going down.
1: Right.
0: But to be specific, mm-hmm. in our case, the Korean won has just been increasing.
1: Right.
0: Right. Mm-hmm. So to stabilize that means basically to kind of make it a little bit secure mm-hmm. and not constantly rising or not constantly falling mm-hmm. or going up and down, up and down.
1: Okay.
0: Whatever it is, mm-hmm. is just to kind of stabilize, mm-hmm. to make something steady.
1: 아, 그러면은 foreign investors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stabilize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0: Well, that's what they say.
1: Oh, okay.
0: That's what they say.
1: All right. So exchange rate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환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 뉴스에서는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Right?
0: I think I check every day, Sam. I'm like, okay, what is the dollar? How much? Oh, gosh.
1: 진짜로 요즘에 보면서 딱 보면
0: I don't shop anymore. I cannot. It's too high.
1: 쇼핑을 잠깐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0: Yeah, I have to stop.
1: 당분간은 멈추셔야 돼요.
0: okay. 네.
1: So exchange rate을 stabilize 한다는 건 make something stable.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걱정이냐면 potential volatili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Volatile 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단어잖아요.
0: Well, if something is volatile, there's like drastic fluctuations, drastic changes. We don't know. Yeah,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Right? So that is the idea of volatility.
1: 아, 그럼 volatility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And it's coming into play라고 얘기를 놀러 들어오는 건가요?
0: Okay, so think of a game and you're in the game, right? But then you leave the game.
1: Right.
0: And it's like, okay, I'm going to come back into the game.
1: Mm-hmm.
0: Okay? You come into play. The idea is that you were kind of sitting on the benches
1: okay.
0: and now you are suddenly active and you do something.
1: Mm-hmm.
0: 뭔가 it shows up.
1: 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뭔가 something comes into play 한다는 거는 참여를 하는 거네요.
0: It's
1: 영향을 주고.
0: Yes.
1: 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아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 같은 거가 실제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 right. So something comes into play 한다는 건요.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Starting today the $1 foreign exchange market runs around the clock every weekday. The move is expected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to get in, which could help stabilize the exchange rate. But concerns over potential volatility are also coming into play.
1: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미리 드릴 텐데요. 국가별 외화 표시가 있잖아요. 약자로 돼 있는 거. 근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0: Number one, 한국 KRW. Number two, 미국, USD. Number three, 중국, CNY. Number four, 일본, JYP.
1: 갑자기 뭔가 K-POP이 떠오르면서. 네. 자, 국가별 외화 표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0: Number one, 한국, KRW. Number two, 미국, USD. Number three, 중국, CNY. Number four, 일본, JYP.
1: 네. 자,
0: I love it.

0: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이상하다?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자, 일찍 나온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David Guetta with Love Don't Let Me Go.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은근히 여러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순간
1: I was too. I'm like, wait, which one is the wrong answer?
0: 오늘 정답이 없나 생각을 했는데요. 자, 국가별 외화 표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1: right.
0: 정답은 뭐가 될까요?
1: The answer is number 4. 일본 JYP가 아니고요.
0: 아니고요.
1: Yes, it's JPY.
0: 맞습니다. Japanese yen이 정답이 되겠죠.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6004님, 그리고 오디오 악단 구독권은 조지연님, 4번이요. 회사에서 서류나 이메일 쓸 때 가끔 JYP라고 표기한답니다 하셨습니다. We all do this, don't we?
1: Yeah, we do. Right? It's the same thing. Yes. We're all the same wavelength.
0: 자,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Miracle Joe님께 보내드릴게요. 4번 JYP요 하셨고요. 간만에 자신 있는

0: 는답 나와서 put your hands up 해봅니다 하셨어요. Oh, put your hands up.
1: All right.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and thank you.
0: All right.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Reports of shark sightings off the coast of Gangneung in Gangwon province have been coming in one after another. Warming waters in the East Sea, along with shifts in the distribution of prey species, are being linked to the movement of top marine predators like sharks into the area.
0: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동해와 달라진 먹이 생물 분포가 상위 포식자인 상어의 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인데요. 이 그 영화 조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요. 근데 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에 저는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한 5, 6년 정도 있었는데 그 샌디에고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상어 얘기가 나오면 What? Sharks? Yeah. 이런, shark attacks? Yeah.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니라 그랬구나.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1: A lot of sharks.
0: 그 LA 쪽에는 좀 어때요? 좀 위쪽으로 올라가요?
1: I think a little bit less than San Diego. I think San Diego, the water is a little bit warmer,
0: right?
1: Yeah, mm-hmm. I think that's why. And that's the whole thing. Mm-hmm. The idea is that because of the warming ocean, mm-hmm. our cold waters are now getting warmer.
0: Right.
1: So it's attracting different types of fish.
0: Uh-huh.
1: And then if that fish is there, it also attracts different types of predators.
0: Wow.
1: So imagine at Anmok Beach in Gyeongpo Beach in Gangneung, they are spotting sharks left and right.
0: Oh, wow. 그러니까 안목 해변 그리고 경포 해변 인근 해상에서 그러니까 계속 한 번이 아니라
1: yeah.
0: 그런 shark sightings가 잇따라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1: 46 of them.
0: Wow.
1: Yeah.
0: 46번이요?
1: This year.
0: Wow.
1: In the EC.
0: 이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그 표층 수온 상승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랑 샌디에고도 큰 차이는 없지만 샌디에고가 확실하게 조금 더 따뜻하다고 들었거든요.
1: Yes, that is correct.
0: Wow.
1: Yeah, so that it is affecting how the marine animals are moving in the ocean, right? So the you know fish that live in cold waters, they're moving to another area, and then the guys who like warmer waters are moving into our area. This is what is happening.
0: 저는 그냥 집에만 있겠습니다. 저는 바다를 무서워하거든요.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Reports of shark sightings off the coast of Gangneung in Gangwon province have been coming in one after another.
0: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shark sightings라고 나오는데요. Sight 이랑 관련이 있는 게 이게 뭔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와, 저기서 나왔대. 여기서 나왔대. 이게 목격담 같은 것을 이제 사이딩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 Yes, correct.
0: So 그런 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have been coming in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오는 건 대충 상상 가는 것 같아요.
1: Yeah.
0: 아, 뭐 나오나 보지. 근데 one after another 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Okay, this is a great expression, which means that they are continually happening. But the idea is there is a kind of rhythm to it. It's like one after another, after another, after another. So it's kind of like, you know, dominoes, they fall and they knock over, right? So it is that idea that there are no breaks in between and it just kind of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0: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1: And again and again. It just doesn't stop. That is the feeling that you get. Or this is how we should use this expression. It's like, oh my gosh, you know, like in life, you know, bad things come all together at the same time. It's just like, oh, one bad thing after another.
0: 오, 그러니까 하나 끝났는데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이거 심지어 one after another, rhyme도 살아있어요. 있어요.
1: Yes, 네. there's a rhythm to it, isn't there?
0: 그러니까요. Oh. 계속 연결되는 그런
1: 느낌. One after another. Oh my. Yeah.
0: 자, 그래서 하나씩 연달아라는 뜻으로 one after another. 그래서 계속 그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Warming waters in the East Sea along with shifts in the distribution of prey species

0: are being linked to the movement of top marine predators like sharks into the area.
1: 따뜻해진 동해와 달라진 먹이 생물 분포가 상위 포식자인 상어의 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Warming waters in the East Sea. 그러니까 쌤 원래 water는 one water, two water, three waters 못 세잖아요.
0: That's right.
1: 여기서는 이제 약간 다양한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 area, sea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So along with shifts in the distribution of prey species. 오, 뭔가 헤비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0: Yeah.
1: 뭔가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이 distribution of prey species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Okay, so we're going to take two things because they're kind of on the same level
1: yes.
0: here. We've got the prey species and then we have the marine predators.
1: Okay.
0: So basically, preys are the ones that are being hunted
1: mm-hmm.
0: and predators are the one that does the hunting,
1: okay.
0: like sharks and orcas. Mm. So the prey species are more widely in this area.
1: Mm-hmm.
0: And so that's why we have the marine, top marine predators coming mm-hmm. to feed on those prey.
1: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Yes.
1: 이 prey라고 하는 거, predator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딱 반대되는 단어가 한 뉴스에 나와버렸습니다.
0: Yeah.
1: 아름답지 않나요? 또 여기서 prey는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뜻의 그 prey가 아닙니다. 여러분, prey여서 이 그 먹이가 되는 그렇죠. 먹이공을
0: yeah.
1: 얘기를 하는 거죠.
0: Mm-hmm.
1: So prey species가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건 분포예요. 그렇죠? 그런 게 막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top marine predators라고 했는데 그럼 predator가 잡아먹는 애들인가요?
0: That's right.
1: 남을?
0: Yeah, they're okay. the ones that are going to feed on the prey.
1: Okay, so 포식자가 되겠네요. Okay,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Reports of shark sightings off the coast of Gangneung in Gangwon Province have been coming in one after another. Warming waters in the East Sea, along with shifts in the distribution of prey species, are being linked to the movement of top marine predators like sharks into the area.
1: 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A short video posted by a cafe owner in Jeju in support of victims of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Venezuela has struck a chord. It has drawn an outpouring of heartfelt comments from viewers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reflecting a growing sense of cross-border empathy.
1: 제주의 한 디저트 카페 사장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올린 짧은 영상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현지에서 뜨거운 댓글 반응이 이어지면서 국경을 넘어선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뭔가 따뜻한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yeah.
1: 이 제주도의 한 카페 사장님이 계신데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를 막 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댓글 달고 장난이 아니래요.
0: I know. So basically, he made a 29-second video with Spanish subtitles and mm-hmm. uploaded it online.
1: Right.
0: And somehow it caught on and he had like 4,500 comments mm-hmm. all saying gracias, you know, thank wow. you in Spanish and it was a very lovely, lovely gesture.
1: 와,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요즘에는 진짜 그러니까 전 이런 것 같아요. AI가 엉뚱한 데 쓰이지 말고 이런 거가 진짜 제대로 쓰이는 거 아닌가요?
0: Totally. I think this is one in that way. This it's really great.
1: 영상을 올려서 이분이 왜냐면 그쪽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근데 AI가 알아서 번역을 해 줘 가지고
0: right.
1: 이런 뭐라 그럴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사람들이 막 oh, gracias 막 하면서
0: yeah.
1: 고맙다라고 하면서
0: yeah.
1: 남겨 주는 거. 우리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0: Okay, shall we?
1: Mm-hmm.
0: From an evening special.
1: Oh, yes.
0: Okay, let's do it.
1: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short video posted by a cafe owner in Jeju in support of victims of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Venezuela has struck a chord.
1: 제주의 한 디저트 카페 사장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올린 짧은 영상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감동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터치하고 막 뭔가 무빙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코드 하나를 드릉 하고 스트라이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Well, that's very good. This expression actually comes from musical instruments.
1: Mm-hmm.
0: So when you hear music and you hear and you feel like oh my gosh, you know something touched you inside.
1: Right.
0: So in a figurative sense, if something strikes a chord

0: with you, it means that it affects you emotionally.
1: Mm.
0: Like you feel something deep inside, like you connect to it.
1: 뭔가 감정을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 감성을 막 자극하고 이런 거. 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코드 하나를 스트라이크 징. 기타라고 봐야 되나? 죄송해요. 징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징 이렇게 하면은 막 마음을 울리는 거네요.
0: Yeah, that's right.
1: 아, 오케이. Mm-hmm. 그래서 그쪽에 있는 뭐 피해자들이라든가 거기 피해 주민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된 거네요.
0: Yeah, that's right. It could be, you know, just it could be empathy, it could be compassion, it could be nostalgia, it could be many things.
1: Okay.
0: Depending on what you're seeing.
1: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It has drawn an outpouring of heartfelt comments from viewers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reflecting a growing sense of cross-border empathy.
2: 지구 반대편 현지에서 뜨거운 댓글 반응이 이어지면서 국경을 넘어선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게 끌어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It has drawn something. 근데 heartfelt comments라고 하면 뭔가 heartfelt는 상상 가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막 느껴지니까 뭔가 진심 어린 거.
0: It's a great word. And this is a word that we often use with apologies. Okay, someone says I'm sorry and you think, well, was it sincere? Or are they just saying that? Mm-hmm. We want a heartfelt apology.
1: Right.
0: And so when something is heartfelt, it's really sincere, it's warm, it's from your heart.
1: 아, 정말 말 그대로 마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진심 어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incere이랑 굉장히 흡사한 단어가 되겠네요. 근데 그게 outpour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0: Well, an outpour is like a lot of, kind of a flood of.
1: 아, 정말 말 그대로 막 쏟아지는 거.
0: Just.
1: Right? 왜 사람들이 막 고맙다, 너무 분위기 좋다, 이런
0: right.
1: 것들이 막 쏟아졌다. 그런 것들을 draw했다는 거, 끌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디서 그랬냐 하면 여기 the western hemispher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구의 서쪽 반구 지역을 나타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sphere이라고 얘기를 하면 구를 얘기를 하잖아요. 왼쪽에 서쪽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Reflecting a growing sense of cross-border empathy라고 얘기를 했어요. Empathy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공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
0: Okay, so I want all of our listeners to remember there's sympathy and there's empathy.
1: Right.
0: And there'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Sympathy is just like feeling, feeling bad. Empathy is like, I understand. I understand that experience, and you're really making a stronger connection.
1: Ah, yeah. I've been there.
0: I've been there. I've been in your shoes
1: 뭐 아닐 수도
0: before.
1: 있겠지만,
0: that is true. But I've had a similar experience, or I know what that's like.
1: 아, 그러면 sympathy보다 어떻게 보면 empathy가 더 공감은 공감인데 더 감정적이고 더 하나가 되는 느낌이 강하겠네요.
0: That's right.
1: Oh, okay. So 여기서는 cross border까지 들어갔으니까 진짜 뭔가 그 border가 국경이잖아요. 국경을 초월한 그런 공감.
0: Yeah.
1: 뭐 당신 뭐 어느 나라 사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0: That's
1: 우리
0: right.
1: 하나입니다.
0: We are the world.
1: 느낌. Okay. Okay.
0: Yeah.
1: 자, 다음으로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 short video posted by a cafe owner in Jeju in support of victims of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Venezuela has struck a chord. It has drawn an outpouring of heartfelt comments from viewers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reflecting a growing sense of cross-border empath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All right, let's listen to Caroline Kruger with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study has found that prolonged sitting may be linked to an increased risk of cancer-related mortality. Researchers point out that it's not simply total sedentary time that matters most, but rather sitting for long, uninterrupted stretches.
1: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암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총 좌식 시간보다 장시간 끊김없이 앉아있는 것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 이 사무직 종사자분들 그리고 뭐 게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은 저 스스로 지금 이거 보고 너무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저 뭐 한 번 책을 쓰거나 그럼 쌤도 마찬가지일 거고
2: Same here.
1: 계속 오래 앉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기 전에도 오늘도 책 쓴다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 저는 사실 허리나 목 이런 거에는 나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건 좀 처음입니다.
2: Yeah, that's right. 어. So basically they follow these people for over 12 years and they found that every additional hour of uninterrupted sitting was linked to about a 9% rise in cancer death risk.
1: What?
2: So it's kind of like, it's not how much you sit, but the uninterrupted sitting. So like just sitting at your desk for 5 hours straight and not getting up.
1: 와, 그러니까 연속인 거네요.
2: Yeah.
1: 연속으로 계속 앉아있는 시간. 그러니까 총 합쳐서가 아니라 연속으로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을 때마다 암 사망 위험이 약 9% 증가한다. 저 한 9,000%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2: I know. Oh so my. I was like, uh-oh.
1: 저 늦은 거예요?
2: Uh-oh.
1: Oh, wow.
2: Okay.
1: 아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노래 나갈 동안 중간에 약간... 크쌤이 댄스도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오래 앉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일어나는 거가 큰 차이를 만든다.
2: So like every 50 minutes, you want to get up for about 10 minutes and do like, they call it snack exercises.
1: 와.
2: Yeah, and then you do a little moving and then you sit down.
1: Okay.
2: Yeah.
1: 앞으로 여러분들 그 이브닝 스페셜 들으실 때 서서
2: okay.
1: 들으십시오. 알겠죠?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 study has found that prolonged sitting may be linked to an increased risk of cancer-related mortality.
1: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암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prolonged sitting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암 관련해가지고 그 암 사망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요. 아까 이미 뭐 말씀은 하셨지만 prolonged 있는 sitting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순하게 오래 앉아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2: Well, I mean, basically, it is you're sitting for a long time. That's what it's saying. The word prolong means to kind of make it go on longer.
1: Okay.
2: And the feeling is that it shouldn't, but you do.
1: 그럼 extended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Kind of similar, okay. kind of similar. However, the idea of something that is prolonged usually is in connected to maybe something negative, like prolong crisis, prolong suffering. All of these are kind of negative. Prolong sitting. So extended is similar in the sense that it continues for a long time.
1: Okay.
2: But extend could be anything.
1: Mm-hmm.
2: Extended time.
1: Mm-hmm.
2: Extended, you know, I mean, hours.
1: Okay. So extended나 prolonged나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늘어난 장시간에라는 뜻이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extended는 꼭 무조건 나쁜 거라는 뜻은 없는 것 같아요.
2: Yeah,
1: 그렇죠?
2: it's neutral.
1: Right. 근데 prolonged 있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2: Yeah.
1: 진짜 장시간 앉아 있다든가.
2: Right. It is continuing when maybe it shouldn't be continuing for so long.
1: Right.
2: Yeah.
1: 그래서 그런 것이 관련이 있는데 cancer related mortality. Morta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2: All right. Researchers point out that it's not simply total sedentary time that matters most, but rather sitting for long uninterrupted uninterrupted stretches.
1: 총 좌식 시간보다 장시간 끊김 없이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prolonged sitt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이게 뭐 uninterrupted 된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냥 오래된 정도였는데 이제 제대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 Here's the key.
1: Right.
2: Yeah.
1: 이제 point out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다 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It's not simply total sedentary time t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게 다 합쳐진 sedentary time이 많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Sedentary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To be sedentary means that it's not moving. There's very little physical movement.
1: Okay.
2: So usually we talk about sedentary lifestyle.
1: Okay.
2: Or a sedentary job where we're not required to move. Like we're just like at our desk, or maybe you're a researcher and you're just like looking through the microscope all day long.
1: 그러면 sedentary 하다는 거는 원래 앉아 있는 약간 sitting 같은 느낌이잖아요. But if you're standing but not moving, but you don't call it sedentary though, do you?
2: Yeah, that is true. That is a very good point, actually. But I would say that sedentary, the word sedentary, is literally very little physical movement.
1: Ah, okay.
2: Okay, so that is true. All If you stand all day and you don't move, that can be sedentary too.
1: 오, 이거는 좀 새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왠지 sedentary 하면, I mean, you, if you look up in your dictionary, you find the meaning, but definition 나오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앉아 있는이라고 해석한다기보다는 오, 신선하게
2: lying down.
1: 그냥 가만히 있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이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2: Ooh. So sitting, typically sitting, lying down, those things are sedentary.
1: Okay. Yeah. So 가장 중요한 거는 다 합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but rather sitting for long, uninterrupted stretches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Okay, the key word is stretches. A stretch. Are we stretching our arm? No, no. In this context, a stretch is basically a continuous period of unbroken time or span.
1: Okay.
2: So you can say that a road has a long stretch.
1: Right.
2: With nothing to look at, okay?
1: Okay.
2: Typically when you drive in the States. So here, uninterrupted stretches means that you have a long stretch of sitting without doing anything.
1: Okay.
2: You're just sitting and it's not, you don't stand up to go get something or do a little movement or do a little walk. You're just sitting the whole time.
1: 완전히 이거 설명을 못 들었으면 오해를 할 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stretch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앉아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라고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 몸을 펴는 stretch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stretche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긴 구간 뭐 거리로 봤을 때 아니면 시간으로 보면 긴 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uninterrupted 이러면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거잖아요.
2: Yeah,
1: 그렇죠?
2: That's
1: 나는
2: right.
1: 계속 앉아 있는 거를 얘기를 하겠네요.
2: And you can say you have maybe you're very ill, you're very sick and your parents they have a long stretch of illness.
1: Okay.
2: We can use it in that context or a financial stretch.
1: 긴 기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Okay, very nice.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A study has found that prolonged sitting may be linked to an increased risk of cancer-related mortality. Researchers point out that it's not simply total sedentary time that matters most, but rather sitting for long, uninterrupted stretches.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다니님이요, 중요한 내용인데 잘 안 지킨다는, 그렇죠.
2: Oh, we're all the same.
1: 쉽지 않아요, 진짜.
2: Yeah.
1: 장윤희님이요, 재수생인 저희 딸은 10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데 어쩐대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꼭 스트레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2: Yeah, that is true. Even for young people, this is important.
1: Right. Yeah. 연피님이요. 몇 시간째 오디오 악당으로 이브닝 스페셜 듣고 통닭 시켜 먹으면서 이스 생방 듣는 1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 많은 분들이 다 멈춰 계신가 봐요.
2: 이제, Everyone's like, uh-oh.
1: 이제 sedentary 하시면 안 됩니다.
2: Guilty.
1: 네.
2: Guilty.
1: Right. 소개 부탁드릴게요.
2: S-O-N-G X님, 저는 요리하면서 들어서 항상 서 있어요. 어? 예.
1: 예. 이제 들을 때는 다 왠지 이브닝 스페셜 이게 들으시는 분들 전국적으로 다 서서들 이제 들으실
2: Everyone
1: 것
2: just
1: 같아요.
2: got up.
1: 네. 김정민님이요. 음악 타임에는 일어서서 움직이기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2: Let's do it.
1: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중간 중간에 okay. 노래가 나가잖아요. Mm-hmm. 다 같이 댄스 타임으로.
2: Let's do dance okay. time.
1: 자, 그러면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run around the clock 이러면 시계 주위를 막 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24시간 내내 계속 운영되다.
2: Customer support runs around the clock.
1: 고객 센터는 24시간 계속 운영됩니다. 였고요. 자, 그리고 strike a chord. 이러면 공감을 불러 일으키다. 뭔가 코드를 징 기타로 치듯이.
2: His speech really struck a chord with me.
1: 그분 연설이 나한테 진짜 와닿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total sedentary time 이라고 하면 총 좌식 시간 혹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죠.
2: Reducing total sedentary time is important.
1: 총 좌식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뭔가 라임이 살아 있었습니다. 리듬이 살아 있었어요. One after another. 자, 하나씩 연달아 계속.
2: Emails came one after another this morning.
1: 아침에 이메일이 계속 쏟아졌어. 하나 체크하면 또고 또고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something comes into play 한다는 거.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다.
2: Weather comes into play in outdoor events.
1: 야외 행사에서는 날씨가 큰 변수야.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는 거가 outdoor events에 참여하려고 확 들어온다. 놀려고 같이 들어온다.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ninterrupted stretches라고 하는 거. 여기서 stretch는 몸을 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끊기지 않는 연속 구간이나 시간이었죠.
2: He worked in uninterrupted stretches for hours.
1: 그는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일했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2: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Radiohead. It's No Surprises.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도서관을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베네수엘라 강진 기사입니다. 멀리 남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건 결코 또 남의 일만은 아니죠. 오늘로 지진 발생 11일째 구조 작업은 점차 마무리되고 있고요. 추가 생존자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겠죠.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만나볼게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릴 건데요. 오늘은 해석 미션을 드릴 겁니다. 자, 문장 드립니다. 샘.
1: This is the golden window to start learning a new language. This is the golden window to start learning a new language.
0: 네, 이것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Golden window라고 하는 거 뭔가 우리 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은 아니잖아요.
1: No, 네. We talked about this in our headlines.
0: Okay. 자, 오늘의 미션 문장 해석인데요. 다시 한번 드리면요. This is the golden window to start learning a new language. 자연스럽게 해석을 좀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 우리말 의미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Rescue teams and residents race to save survivors of Venezuela's earthquakes.
0: 베네수엘라 강진, 생존자 구조 사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강진은 베네수엘라에 큰 상처를 남겼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요. 부상자는 1만 6,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기사는요. 지진 발생 직후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당시 현장을 담은 기록입니다. 기사 일부 모두 네 파트에 나눠서 만나볼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파트 시작해 볼게요. 구조대보다 먼저 잔해 속으로 뛰어든 주민들의 모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Survivors clawed through mountains of brick and concrete with their bare hands across Venezuela's earth-shattered north on Friday, hushing each other to listen for whispers of life and praying to reach people still trapped under the ruins.
0: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는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와 주민들은 맨손으로 무너진 벽돌과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며 혹시라도 생존자의 작은 목소리가 들릴까 서로 숨을 죽였습니다. 잔해 속에 아직 누군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듣기만 해도 그 상황이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를 도와주려고 막 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 right.
0: 그게 정말 희망이 약해지잖아요.
1: That's right. I mean, they are racing and we'll learn some great expressions
0: right,
1: today.
0: Right.
1: You know, racing against the clock. It's a fight with time.
0: 정말 그게 그러니까 뭐 한참 후에 또 다시 해보면 되지 뭐가 아니니까
1: no.
0: 흔히 말하는 그 한국에서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다들 급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Y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urvivors clawed through mountains of brick and concrete with their bare hands across Venezuela's earthquake-shattered north on Friday.
0: 금요일 지진으로 폐허가 된 베네수엘라 북부 곳곳에서는 생존자들이 맨손으로 벽돌과 콘크리트 잔해를 헤치며 아직 무너진 건물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survivors들이요. 거기 이제 떨어진 그런 bricks 같은 게 있을 거고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게 있을 텐데 뭐 이거를 뭐 장비를 가져와서 막 옮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clawed through mountains of brick and concrete with their bare ha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Okay.
0: 엄청 얼마나 상황이 desperate한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So first of all, let's talk about this expression bare hands.
0: Right.
1: Okay, so when anything is bare, it means that it's uncovered.
0: Okay.
1: There's nothing added, nothing hidden. So usually we have bare hands. Use only just the hands. There's no gloves. There's no tool. They do it with their bare hands.
0: Right.
1: So, for example, like you can, if you have a bare face, you have no makeup. It's just that. It's that's it.
0: 생얼, right?
1: Like your, yeah.
0: Yes.
1: I don't.

0: hands are like this, but basically the idea is they're doing this gesture and trying to grab this concrete.
1: 그러니까 새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손톱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너무나 desperate하니까 생존자들을 찾으려고 막 서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claw로 표현을 하게 됐네요. C-L-A-W, claw through mountains of brick and concrete.
0: Okay. So you're trying to get through something that's very difficult. And this is the very literal definition and literal situation where they're clawing through the rubble.
1: With their bare hands. Without any tools or devices or whatever.
0: Nothing.
1: Wow. Mm. Okay. So 그만큼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Hushing each other to listen for whispers of life and praying to reach people still trapped under the ruins.
1: 네. 사람들은 서로에게 조용히 하자며 숨을 죽인 채 혹시라도 들려올지 모를 생존자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Hushing each other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To listen for whispers of life. Hush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0: Yeah. Very similar to shh. Like be quiet, right? Okay. So if you hush a crying baby, you're trying to calm it down. Now, this is a real visual that we can imagine. They're all telling each other, shh, so they can listen for people maybe under the rubble.
1: 혹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들으려면 조용히 해라.
0: Yes, right.
1: So hush라고 하는 거가 hush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며 누군가한테 조용히 하라고 시키는 건가요?
0: Yes, that's right. So you can just say hush. That's kind of like be quiet.
1: Okay, 조용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verb로 hush someone도 가능하다는
0: That's
1: 거네요.
0: 오,
1: 오케이. 자, 그리고요. 지금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아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Listen to whispers가 아니라 listen for whispers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보통 영어를 배우면 listen to something 해야 뭔가를 듣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listen for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look for이랑 섞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o listen for something은 뭔가를 일부러 드러내려고 대기하면서 듣는 거죠, 그렇죠?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0: There is something very specific.
1: Right. Okay. So, life의 whispers를 듣기 위해서 서로에게 hush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reach하려고 하냐면 trapped under the ruins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오, ruins는 얼마 전에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0: Yeah. Well, I mean, usually we hear of ruins like historical ruins, things, buildings, and things that have been collapsed,
1: right.
0: have been destroyed.
1: 폐허 같은 거.
0: Yeah. So here, basically, it's just, you know, destroyed buildings or structures are ruins. And the people who are stuck underneath the rubble or the ruins.
1: Okay. 그러면 ruins라고 하면 그 무너진 건물 전체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0: Yeah.
1: 그 안에 trapped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들으려고 listen for 하니까
0: That's right.
1: hush.
0: Because maybe it's hard to listen. It's hard to hear.
1: Yes. Mm-hmm. 자, part one 다시 들을게요.
0: Survivors claw through mountains of brick and concrete with their bare hands across Venezuela's earthquake-shattered north on Friday, hushing each other to listen for whispers of life and praying to reach people still trapped under the ruins.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Well, we've got your favorite singer, Sam.
1: Oh,
0: we've got Michael Jackson MJ. Here, and he sings Come Togethe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Rescue teams and residents race to save survivors of Venezuela's earthquakes. 베네수엘라 강진 생존자 구조 사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지진 이전부터 경제난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크게 약화돼 있었어요. 그만큼 구조 장비하고 그리고 의료 물자가 부족했고요. 많은 주민들이 외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서로를 도우며 버텨야 했는데요. 당시 현장의 어려움이 기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With little heavy machinery to clear rubble and few medical supplies to help the wounded, many survivors found themselves on their own. Many lacked even a safe place to rest as hundreds of aftershocks rolled across the north, jolting the remnants of apartments, stores, and offices. Faced with the choice of entering unstable buildings or sleeping in public plazas or by a highway, many residents stayed outside.
0: 잔해를 치울 중장비도 부족하고 부상자를 치료할 의료 물품도 충분하지 않아 많은 생존자들은 사실상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여진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무너진 건물들이 계속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광장이나 도로 옆에서 밤을 보낼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많은 주민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죠.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저라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진에 대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더 세이프한가? 밖에 있는 게 세이프한가?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1: Yeah. And the scary thing is these aftershocks. Mm-hmm. And we'll talk about it a little bit later.
0: Right.
1: But you know after a big earthquake, there are a lot of small earthquakes that follow.
0: 아, 오케이. 큰 지진이 발생을 하면 여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1: Oh yeah.
0: 와, 특히 저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험 없는 사람들은 패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Well, right. Even if you do have experience, it's still right. frightening. Yes. Yeah.
0: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ith little heavy machinery to clear rubble and few medical supplies to help the wounded, many survivors found themselves on their own.
0: 잔해를 치울 중장비도 부족하고

0: 있고 부상자를 치료할 의료 물품도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생존자들은 사실상 스스로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지금 보면 heavy machinery라든가 근데 to clear rubble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rubble이라고 하는 거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음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ruins라고 하면 전체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폐허. 근데 거기에 다 있는 그런 뭐 bricks라든가 concrete라든가
1: broken pieces.
0: Right. 부서진 그런 잔해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잔잔한 것을 rubble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치우기 위한 heavy machinery라는 게 이제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1: So heavy machinery, we all know like those bulldozers, the excavators, right. cranes, all of this kind of like machines that help kind of dig this out. They didn't have very many. And then, so I read on the news that there was no fuel for the machinery.
0: Oh, no.
1: So there, you could see the bulldozers and you can see it and they're not moving because they have no gas.
0: Even if they did have those machines.
1: So that was so shocking. I mean, sure, there's not enough. But even the ones that they did have, a lot of them were not operable.
0: 와, 그러니까 일단은 rubble를 clear, 치우려면 heavy machinery, 한마디로 중장비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굴착기가 될 수도 있겠고 기타 등등 그게 필요한데 방금 충격적인 것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기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1: There were many cases, yeah.
0: 오케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겠어요? 그 many survivors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이 they found themselves on their own이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On 여기서 find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엔 어떤 상태에 놓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on their own이라는 상태에 놓인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1: Well, on their own just means that without any help or support, that they are just by themselves. 아, they are not getting the assistance.
0: 그냥 스스로 혼자 있다.
1: Just by themselves.
0: 그래서 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Hey, you're on your own now.
1: Yeah.
0: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라는 표현이잖아요.
1: Yeah, there are a lot of songs like on my own, right? So here's it's their own, but we can say on his own or on my own.
0: Okay.
1: We can change that.
0: 바꿀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if you're on your own, it means that you are living by yourself, no help from the parents.
0: Right.
1: You are independent.
0: 와,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남았구나 하고서 뭔가 이제 많이 도움이 오겠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survivors마저도 중장비도 없고 지금 medical 이런 스태프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Many lacked even a safe place to rest as hundreds of aftershocks rolled across the north, jolting the remnants of apartments, stores and offices.
0: 북부 지역에서는 수백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며 무너진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 건물의 잔해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쉴 곳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쌤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큰 샥 하나 후에 그리고 나서 계속 뭔가 잔잔하게 뭐 제가 말하는 잔잔은 그 큰 거보다는 약한 여진이 계속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Hundreds of aftershocks. Huh?
1: Yeah. So imagine there's a huge, you know, earthquake and then like every maybe 2-3 hours is like another like shake.
0: 그러면 진짜 무너질 뻔한 거 아직은 안 무너졌지만 그거를 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1: Of course. So basically there's that fundamental infrastructure damage.
0: Right.
1: And then if it keeps shaking, you don't know when it's going to collapse. Maybe it didn't collapse in the beginning, but if it keeps shaking, it could maybe collapse.
0: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aftershocks 여기서는 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수백 개가 와요. 그러면 collapse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jolting the remnants of apartments, more stores and offices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를 jolt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1: It means jolt means to shake suddenly. Like, actually, this comes from like a jolt of electricity.
0: Right.
1: Right. It's that kind of feeling.
0: 갑자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Jolt 하는 거 갑자기 움직이는 거.
1: Ooh, yeah, yeah, right. It's like, it's that sort of. So basically, it jolted the remnants of apartments. Simply means remnants is just a more formal way of saying

0: the remaining parts of the apartment.
1: Okay.
0: Mm-hmm. It basically shook these constantly with these aftershocks.
1: 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흔하게 듣지는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jolt라고 하는 게 shock, shake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0: Yes.
1: 그리고 remnants라고 얘기를 하면 뭐 remains라든가. 뭐 아니면 뭐 something that's remaining라고 한다든가
0: yeah. mm-hmm.
1: 그렇게 표현도 가능할 수가
0: yes.
1: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져서 남아 있는 것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 흔들어 가지고 결국 또 collapse하게 만들 수도
0: It could.
1: 있다.
0: It could, and that's why you know this was a big issue too.
1: 쌤은 그러면 LA에서 그런 earthquake를 겪었다고 하셨잖아요.
0: Yes. Mm.
1: 그러면 when that happens, what do you do? Do you stay outside of the building or do you just stay inside and under the tables and stuff?
0: I know they say stay, you know, inside because sometimes being unless it's an open field,
1: okay.
0: like in school, we all go to the playground,
1: right.
0: or we go to the football field. Mm-hmm, we go outside where there's nothing because something can fall
1: right,
0: on you.
1: Right.
0: I tell you, mm-hmm. in an earthquake, it's really hard to hide anywhere because
1: I guess
0: so. The ground
1: mm-hmm.
0: is supposed to support you, but because the ground wow. is shaking, it's hard to really find a safe place.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은 거랑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그게
0: yeah.
1: 또 막 정신이 뭐 막
0: no.
1: 장난 아닐 것 같네요, mm-hmm.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연결해 볼게요.
0: Faced with the choice of entering unstable buildings or sleeping in public plazas or by a highway, many residents stayed outside.
1: 네,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광장이나 도로 옆에서 밤을 보낼지를 두고 힘든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or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Faced with the choice of 이거 할까 or 이거 할까 or 이거 할까 이 얘기는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저거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선택의 고민에 직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With little heavy machinery to clear rubble and few medical supplies to help the wounded, many survivors found themselves on their own. Many lacked even a safe place to rest as hundreds of aftershocks rolled across the north, jolting the remnants of apartments, stores, and offices. Faced with the choice of entering unstable buildings or sleeping in public plazas or by a highway, many residents stayed outside.
1: 자, 김정미 님이요. 지진 매뉴얼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듯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영상도
0: Absolutely
1: 보고.
0: True.
1: 그렇죠. 실제로 겪은 분도 지금 mm-hmm. 되게 당황했었다 그랬잖아요. 쌤도.
0: Oh, yeah.
1: 연피이 님이요. 몇 년 전에 지진을 경험했는데 무엇보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크더라고요. 마유쌤 얘기하신 것처럼 안이 더 안전한지 밖이 더 안전할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서 몇 년 전에 지진 났을 때 저희 엄마는 밖으로 아빠는 집안이 더 안전하다고 두 분이 따로 대피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와.
0: Oh, I can understand. 와. I tell you there is a debate. Do you stay inside or do you go out? Yeah.
1: Right.
0: Mm-hmm. 다림 님 says 기사 읽고 왔 는데 정말 슬펐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뭐라고 말 더 이상 꺼내기
0: yes.
1: 힘들 정도입니다. Mm-hmm. All 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Here is Owl City with Fireflies.

0: earth turns slowly. It's hard to say that I'd rather stay awake when I'm asleep, because my dreams are bursting at the seams.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Rescue Teams and Residents Race to Save Survivors of Venezuela's Earthquak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구조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진 발생 8일 만에 쇼핑센터 잔해에서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된 이후로는 더 이상 추가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구조되는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직후 일정 시간을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The first 24 to 48 hours after an earthquake are crucial for finding survivors. Although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survive longer, said Dr. Jerome Lee, an associate professor at Harvard Medical School. Other experts said that there was a 72-hour golden window during which the most lives can be saved.
0: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이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7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생존 사례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사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나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 Yeah.
0: 그러면은 심지어 rescuers들도 사람인데 이런 뭔가 압박을 받으면서 they are working under pressure, right?
1: Yeah, totally under pressure, that time pressure.
0: 와, 그거가 사실은 원래 잘하시는 분들도 더 긴장하게 만들 것 같아요.
1: Yeah.
0: 그래서 많은 압박 속에서 또 벌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뒤로가면 갈수록 와, 또 희망도
1: yeah.
0: 없어지게 되고.
1: It's tough, yeah.
0: Right.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first 24 to 48 hours after an earthquake are crucial for finding survivors. Although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survive longer, said Dr. Jerome Lee, an associate professor at Harvard Medical School.
0: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이 생존자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도 생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차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irst 24 to 48 hours after an earthquake.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이게 crucial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or finding survivor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않는데요. 뭔가가 crucial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1: Well, it means it's extremely important.
0: Okay.
1: But not only is it extremely important, but depending on how you do this rescue, you will be able to find more survivors or not find more survivors.
0: Okay.
1: So it depends. Whatever it is that you do depends on the outcome.
0: 아, 그러면 진짜 이 crucial 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important 정도가 아니라.
1: It's way stronger than important.
0: Okay.
1: It means that it's just like the outcome really depends on what you do.
0: 거의 이게 다 결정한다.
1: Yeah.
0: 첫 24에서 48hours가 다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1: Yes.
0: 중요한 것을 crucial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혹은 거의 결정적인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For what? For finding survivors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베이직한 거긴 한데요. Find 하다는 거를 look for 하는 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find는 보통 결과 위주잖아요.
1: Yeah.
0: 그렇죠? I'm looking for something은 I still haven't found it, right? But I'm in the process of finding it, right? 그래서 look for는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Survivors를 결국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crucial 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look for 아니라 finding survivors라고 쓰는 게 이제 맞겠죠. 이제 물론 당연히 좀그 뒤늦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분들도 있긴
1: Yeah.
0: 하죠.
1: I think it was this morning or yesterday. Yeah, there was a survivor that they just found.
0: Right.
1: So, I mean, yes, there will be those very unusual cases, but this is the general rule.
0: Right. 오케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1: Other experts said that there was a 72-hour golden window during which the most lives can be saved.
0: 일부 전문가들은 72시간을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거가 골든 윈도우라는 게 하나 나왔는데
1: Yes.
0: 얼마 전에 윈도우 얘기가 창문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1: That's right.
0: Right?
1: It's that time frame.
0: 아하. Time frame.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72시간 되는 데까지의 그런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correct.
0: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건좀 콩글리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1: I think so.
0: Right?
1: Yeah. We would say golden window.
0: Golden window. 오케이. 그게 굉장히
1: But
0: crucial.
1: I do feel like if a native speaker heard that, they would kind of understand in that context, but we would say golden window.
0: 그러니까 맥락이
1: Yeah.
0: 있으면 이해는 가능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golden window or how about golden hour? Does that
1: Golden
0: sound
1: hour,
0: about right?
1: yeah, we do have an expression golden
0: Okay.
1: hour, yes.
0: So 그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golden time.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쌤 말을 믿고 golden window로 가면 좋겠습니다.
1: let's
0: 저는,
1: do window.
0: 저는
1: okay,
0: 그걸
1: let's play
0: 믿도록
1: it safe.
0: 할게요.
1: okay.
0: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golden window다. So the most lives.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leaves가 아니겠죠. verb가 아니라 그 life의 복수이기 때문에 lives가 맞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 first 24 to 48 hours after an earthquake are crucial for finding survivors, although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survive longer, said Dr. Jerome Lee, an associate professor at Harvard Medical School. Other experts said that there was a 72-hour golden window during which the most lives can be saved.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릴게요. 자, 영어 문장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This is the golden window to start learning a new language. 라는 문장이고요. 이 문장에 우리말 의미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 is Destiny's Child with Lose My Breath.

0: Deep Dive Daily. Rescue teams and residents race to save survivors of Venezuela's earthquake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의 수천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병원과 쇼핑몰을 포함해 1,400여 채 건물이 파손됐고요. 이후에도 94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국내외 구조 인력과 자원 봉사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됐지만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조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지금도 현장의 상처는 여전하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기다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On Friday morning, families searching for relatives flooded a state morgue in Caracas called Belomonte. The atmosphere was one of shock. A few people were weeping, but most stood in silence, vacant stares on their pale faces. Loud sobbing occasionally erupted as someone confirmed a death.
0: 카라카스의 한 시신 안치소에는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이면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On Friday morning, families searching for relatives flooded a state morgue in Caracas called Belomonte. The atmosphere was one of shock.
0: 금요일 아침 카라카스의 한 안치소에는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families들이 they're searching for relatives, right? Relative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친척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Flooded. 아무튼 이렇게 relatives를 찾는 families들이 flooded a state morgue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 flood 시킨다라고 하는 거 원래 flood는 홍수 아닌가요?
1: Yes, that's

0: Right. So just like we had that word outpour, right. flooded, mm-hmm. it just means in large, large numbers.
1: 아, 뭔가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홍수가 나서 넘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뭔가 갑자기 크게 벌어지는 걸 얘기를 하네요.
0: Yes, okay. that's right. So here, flood a state more, a large number of people mm-hmm. came to this place. And the place is a state more.
1: State more.
0: Okay. First of all, state, the word state means that it's run by the government.
1: Right.
0: Okay. A morgue is spelled M-O-R-G-U-E. Mm-hmm. M-O-R is the root for death.
1: Okay.
0: Right? So mortal, mortality. Right, you know, right, these right, words, right. right? So morgue is the place where they keep the dead bodies. Mm-hmm. You know, before they bury them, you're going to go there to identify the bodies, examine them.
1: Right.
0: Yeah.
1: So 안치소라는 단어가 morgue가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OR or MRG까지일까요? Right?
0: Possibly MOR. I think it's MOR.
1: So MOR로 시작하게 되면 뭔가 죽음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생존자 아, 생존자가 아니라 희생자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morgue. 근데 state morgue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립 안치소 정도가 되겠네요.
0: That's
1: 거기로
0: right.
1: flood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정말 설마 하면서 이제 몰려들고 한 번에 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Yeah, they all want to check.
1: Okay.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A few people were weeping, but most stood in silence, vacant stares on their pale faces. Loud sobbing occasionally erupted as someone confirmed a death.
1: 네.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대부분은 창백 한 얼굴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망이 확인될 때마다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단어도 뭔가 중립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슬픈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0: Sad.
1: You know what I mean? So 일단은 벌써 a few people were weeping이라고 했는데 이 weep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내서 우는 것보다는 좀 흐느끼는 느낌 아닌가요?
0: Yeah,
1: right?
0: it's a kind of silent crying, but it's kind of like tears just running down.
1: Okay,
0: and the reason why you're crying is because you're incredibly sad, or you have grief, your sorrow. Okay. So it's very like you know you lost somebody, or a terrible accident happened.
1: Okay.
0: Crying sometimes can just be like you can be happy and you can cry, or you can be like you know very angry, so you can cry, right? Crying can come in a different number of ways.
1: Okay.
0: But weeping is specifically very, very sad, and you're full of grief.
1: Okay, so cry라고 하는 거는 뭐 우는 거야. 아파서 우는 게 될 수도 있고, 슬퍼서 우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서운해서 이럴 수도 있겠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eep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흐느끼고, 약간 눈물이 흐르고 이런 특징도 있지만은 이게 specifically 굉장히 슬플 때 우는 것을 weep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And most stood in silence라고 했는데 in silence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충격이니까 침묵해서 그리고 vacant stares on their pale faces 굉장히 창백한 얼굴에 vacant stares라고 했습니다.
0: Yeah.
1: vacant하다는 건 원래 vacancy라고 해서 뭔가 없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So like vacancy, empty. So vacant means it's a kind of like empty look, and it is referring to the idea that you're so shocked and you're in disbelief that you have a kind of numbness.
1: Okay,
0: like you don't even know how to process this.
1: All right.
0: So this vacant eye is just like there's nothing.
1: 완전 넋이 나간 거네요.
0: Yes.
1: Oh, okay. 그래서 뭔가 vacant 자체가 비어 있는 뭐 사실은 공실해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그것으로 stare 한다는 건 쳐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뚜렷이 쳐다보는데 그건 결국에는 넋이 나간 영혼이 나간 그런
0: right.
1: 눈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선 당연히 그렇죠. 확정을 했을 때 death다라고 confirm 했을 때 그런 큰 sobbing 같은 거 loud sobbing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sob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흐느껴서 눈물이 펑펑 터지면서 우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0: It's a very loud cry.
1: That's
0: yeah.
1: right. 자, part 4 다시 듣겠습니다.
0: On Friday morning, families searching for relatives flooded a state morgue in Caracas called Belomonte. The atmosphere was one of shock. A few people were weeping, but most stood in silence, vacant stares on their pale faces. Loud sobbing occasionally

0: erupted as someone confirmed a death.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재난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복구와 회복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텐데요. 베네수엘라 피해 지역 주민분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앞에 드린 미션 정답 이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석 미션 일단은 어떤 문장이었죠?
0: This is the golden window to start learning a new language.
1: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적기다, 좋은 기회다 등등 이렇게 해석해서 보내주셨고요. 너무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케이, 자 정답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뭐 골든 타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이미명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612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Alright, let's listen to CCR with Fortunate Son.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베네수엘라 강타한 두 차례 지진 소식 들었어?
0: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구조대가 생존자들을 찾으려고 시간과 싸우는 중이래.
1: 피해가 엄청난 것 같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잔해 밑에 갇혀있대.
0: 상상도 못하겠어. 지금은 1분 1초가 중요해.
1: 맞아.
0: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굉장히 짧긴 했는데 1분 1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중요하다? 뭐 important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 Important.
0: Right? 그리고 아니면 약간 센스가 있다면 우리 아까 전에 crucial, you guys
1: It's
0: remember?
1: Crucial? Okay.
0: 그거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1: Sure.
0: 그러나
1: But of course that would not be 마유's 한 문장, 하루 한 문장.
0: Okay.
1: There's an expression, every minute counts. So every something counts.
0: Every something counts.
1: Yeah.
0: Okay.
1: So every, in this case, it's every minute counts.
0: Mm-hmm.
1: So it means that even if it's a minute, it's precious.
0: Okay.
1: It's important.
0: Mm-hmm.
1: Right.
0: 그러니까 여기서는 1, 2, 3, 4, 5 이렇게 실제로 센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 아니면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0: 있다.
1: It has 볼 수 있겠네요. great value. That's
0: 아,
1: right.
0: Mm-hmm. Okay, so every minute counts라고 얘기하는 거는 1분 1초가 뭐 센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생각해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count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0: 중요하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count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1: So sometimes you know when they're asking for a charity is asking for donations, they say every dollar or every cent counts, meaning that you know even if you give us a dollar or $2, that's important for us.
0: 의미가
1: that
0: 있다.
1: is meaningful for us.
0: 아,
1: yeah.
0: Okay.
1: Also, every vote. counts.
0: 와 이거는 진짜 선거 때 되면은 미국에서도 항상 뭐가 그게
1: Every
0: 떠 있어요.
1: Vote. Yeah, that's right. Every vote counts means yeah, there's like millions of people, but your vote is just as important.
0: 아,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만 당신의 vote도 count가 된다. 결국에는 중요하다.
1: Yes.
0: 영향을 미친다. 의미가 있다. 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쌤이 베네수엘라 강타한 두 차례 지진 소식 들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영어로 하게 되면 일단 강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1: Yeah.
0: 정말 친다고 쓰나요?
1: Yes, that's right. To hit.
0: Hit?
1: Yeah. In this case, so a lot of these natural disasters hit.
0: All right.
1: Uh-huh. So here, that earthquake, the twin earthquakes hit Venezuela.
0: Mm-hmm. 그거는 뭔가 hit한다는 거는 그냥 벌어졌다는 느낌보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벌어졌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1: Yeah. I mean, think about the word hit. It means like, you know, you hit somebody with great force. So if a place is hit by something, it has that much impact. It has that much damage.
0: 큰 영향을 갑자기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1: Right.
0: Okay. So hit은 강타하다, 뭐 덮치다, 영향을 미치다 정도가 되겠고요.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조대가 생존자들 찾으려고 시간과 싸우는 중이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간과 싸우는 거가 영어로 될까요?
1: Okay, so okay. I mentioned this earlier because it was such a great expression, race against the clock.
0: 오.
1: So it's a imagine like you are fight. Here's time,
0: right?
1: And this is you, and you are actually in a race to see who wins.
0: Okay,
1: you're competing with time.
0: 와,
1: yeah, this is a great one.
0: 와, 진짜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과 막 싸운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race the clock을 상대로 race. 스를 버리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1: Yeah.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루 한 문장 1분 1초가 중요해. Every minute counts였고요. 영어 대화문 들을게요.
1: Did you hear about the twin earthquakes that hit Venezuela?
2: Yeah. It's heartbreaking. Rescue teams are racing against the clock to find survivors.
1: The damage sounds massive. And a lot of people are still trapped under the rubble.
2: I can't even imagine. At this point, every minute counts.
1: So true.
0: Right.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for this evening. It's Nirvana with All Apologies.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Join us tomorrow. Bye-bye, everyon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Do you still do your work
2: with your hands? I do it
1: with my mouth. Listening to speaking.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누구든지 집에서 뭔가를 먹는 사람은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설거지죠.
1: 네. Washing the dishes.
0: 네. 사실 영어 표현을 배울 때 나의 삶과 동떨어진 표현들을 배우게 되면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주말에는 한 번 정도는 드시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 테마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테마예요. 네, 그래서.

0: 굉장히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일주일치를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might be useful for you, or it might not, because some people don't use the dishwasher.
0: True.
1: But this expression is,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사실 서양에서는 dishwasher가 옛날부터 거의 모든 집에 다 있지 않았어요?
1: 그래요?
0: 아니에요. 저는 제 주위에 없는 집이 없었거든요. 90년대 때.
1: Yeah, I think I've mostly only lived in houses that had a dishwasher.
0: 그쵸.
1: But
0: 아니,
1: sometimes they didn't.
0: 네, 없는 집도 물론 있기는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식기세척기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양에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식기세척기가 보급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it hasn't been too long.
1: But I've also heard a lot of people just use them as a drying rack. They don't actually use them for washing dishes.
0: 그쵸. 맞아요. 그냥, 건조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 부부들은 식기세척기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건조기가 처음에 이제 많이 나왔을 때는, 아, 건조기를 쓰니까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식기세척기를 쓰니까 또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식기세척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이 표현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뭐, 또 모르죠. 미래에 살 수도 있으니까 같이 모두들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표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네,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자, 일단 내가 뭘할 거예요. 조금 의지를 밝히거나 강한 뉘앙스를 줄 때는 I will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ll로 보통 줄여서 많이 말을 하죠. 자, I'll 제가 뭐뭐 할게요라는 말이고요. 자, 뭘 하는 거죠?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일단 설거지거리, 즉 그릇을 넣을게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 그 행동이 먼저 나오니까. 자, 그릇에 넣는다. Put the dishes라고 하는데 put, P-U-T가 바로 놓다 혹은 넣다라는 뜻의 동사죠. 자, 그 다음에 The dishes라고 했는데요. The dishes는 우리가 방금 사용한 그 그릇들, 더러워진 그 설거지거리이기 때문에 the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dishes, 복수로 사용해 줘야 되겠죠? 우리 식기세척기를 돌리는데 그릇 하나만 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네, 그래서 I'll put the dishes. 까지 이렇게 S, ES를 붙이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디에 넣어요? 식기세척기에. 근데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the dishwasher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집에 있는 그 식기세척기이기 때문에 the dishwasher, the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조금 길고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Good job.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expression was,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So we're going to change the dishes and the dishwasher. So I'll put Momo in the Momo.
0: I'll put the momo in the momo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패턴화 시켜볼게요. 근데 in은 어디 어디 안에잖아요. on이라고

0: 아무래도 어디 어디에라는 sure. 뜻이 되거든요. 어는 어디 어디 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 안에 넣는 건지 위에 넣는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in을 쓸지 on을 쓸지도 한번 구별해서 써볼게요.
1: I'll put

0: 라고 하지만 줄여서 fridge라고도 합니다.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1: I'll put the leftovers in the container.
0: 먹고 남은 음식을 leftovers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s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I'll put the leftovers, 우리가 남은 음식들, 바로 그 음식들이니까 the가 붙고요. In the container, 바로 그 용기에 넣는 거니까 여기도 the가 들어가야 되겠죠. Container가 용기라는 뜻이에요. I'll put the leftovers in the container.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음식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딴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1: Sure. I'll put the keys on the table.
0: 열쇠를 탁자 위에 놓을게요 라는 말이죠. I'll put the keys on the table. 이 경우는 테이블 위에 얹어놓는 거니까 in이 아니라 on the table이라고 mm-hmm. 말을 해야 되겠네요.
1: Let's do another one with on.
0: Okay.
1: Kaylin, where should I put this pot? 이 냄비를 어디에 둘까요?
0: I'll put it on the stove. 제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둘게요. 오, 가스레인지 위니까 on the stove라고 하네요. 어, 가스레인지 gas range 영어 mm-hmm. 아닌가요?
1: You could say that you'll put it on the range, but it's not very common compared to stove or oven.
0: 그렇죠. 그리고 gas range라고는 보통 얘기 안 하고 보통은 그냥 range라는 걸 쓸 수는 있겠지만 stove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Mm-hmm. I'll put it on the stov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I'll put the book in the bag.
0: I'll put the book in the bag. 이 경우는 가방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in the bag라고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on the bag라고 하면 가방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가방 위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in하고 on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 I'll put the cup in the sink.
0: I'll put the cup in the sink. sink가 싱크대를 뜻합니다. sink. 근데 방금 제 발음에서 차이를 느끼셨죠? sink하고 싱크대. s하고 시옷의 발음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sink, s 발음은 좀 더 입 앞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I'll put the cup in the sink. Should we try more?
1: Sure. I'll put the luggage in the car.
0: luggage라고 하면 짐이잖아요. 짐. 보통 여행 가방을 luggage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I'll put the luggage. 우리가 가져가는 그 짐이니까 여기서도 the luggage이고요. in the car. 그 차니까 the car가 되겠네요.
1: I'll put Maisie in her crib.
0: Maisie. 어, 맞아요. 사람을 어디에다가 안아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Mm-hmm. In the crib라고 했어요. crib는 요람을 뜻합니다. 요람 같은 경우는요. 침대와는 다르게 양 옆에 이렇게 빗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넣는 느낌이라 in the crib이에요.
1: 네.
0: 그럼 침대는요? In the bed?
1: Or you could put on the bed? Either way. You could say either way. But probably you would say in.
0: 침대도 역시 이불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라 네. 아마 in the bed라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는 in the bed, 요람도 in the crib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in 물론 침대 위로 올라가긴 하는 거지만 네, 이불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in이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0: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라고 했어요. 자, groceries는 장을 봐온 것들을 grocer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봐온 그 식품들.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우리 카운터 위에다가 그 장 봐온 식품들을 올려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어떤 공간 위에 혹은 안에 넣을게요, 놓을게요 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연습했던 것들 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0: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1: I'll put the leftovers in the container.
0: I'll put the leftovers in the container.
1: I'll put the keys on the table.
0: I'll put the keys

0: is on the table.
1: I'll put it on the stove.
0: I'll put it on the stove.
1: I'll put the book in the bag.
0: I'll put the book in the bag.
1: I'll put the cup in the sink.
0: I'll put the cup in the sink.
1: I'll put the luggage in the car.
0: I'll put the luggage in the car.
1: I'll put Maisie in her crib.
0: I'll put Maisie in her crib.
1: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0: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을 쭉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일단 영어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요.
3: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 이제 뒷정리해요.
2: 제가 설거지 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3: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0: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아내와 남편. 너무 보기 좋네요. 그쵸? 자,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다. 아마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나 봐요. 자,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맛있었다. 뭐, delicious, yummy, yum. 이런 표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 아, 우리 이 표현, 기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glad가 들어갑니다. 아, 이제 뒷정리해요. 자, 뒷정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그냥 정리하다라는 표현으로 영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 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오, 이 표현 아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뭐를 어디에 넣다 우리 많이 연습해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큰 도움. 요거 약간 우리말로 살짝 어색하죠? 네, 영어 표현을 그대로 써서 그런데 큰 도움 그대로 영어로 옮기시면 됩니다. 네, 뭐뭐가 되겠어요는 would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조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That was a delicious dinner.
5: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4: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5: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요.
4: That was a delicious dinner.
1: That was a delicious dinner.
0: 아,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That은 지금 먹으니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Was a delicious dinner.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라는 말이겠네요. That was a delicious dinner. 라고 했더니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 이제 뒷정리해요.
5: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1: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0: 자,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를 I'm glad you liked it. 이렇게 얘기를 했죠. I'm glad 라고 하면 저는 기쁩니다 라는 말인데요. You liked it. 당신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게 나는 기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I'm glad you liked it. 그래서 이제 뒷정리를 해요. Now let's clean up. Clean up을 그냥 쓴 거죠. 그쵸?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남편이 제가 설거지 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4: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이 문장은 이제 다 아시죠?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The 들어가는 거 그리고 in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5: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1: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Thanks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That would be a big help. 자, 크게 도움을 주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크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셀 수 있어서 a big help 이렇게 어가 들어갑니다. That would be 뭐뭐는 그건 뭐뭐일 거예요. 뭐뭐가 될 겁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쓰여요. 그래서 That would be a big help. 그건 참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0: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That was a delicious dinner.
2: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2: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자, 발음 연습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3: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인데요. 자, I'll, 요거는 이제 짧게 발음하면 I'll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put the 라고 할 때 put의 마지막 T 발음은 그냥 쇼 받침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dishes 하고 in은 연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ishes in 이렇게 연음할 수도 있고요. The dishwasher. So dishwasher 강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는요. 첫 철자이든 중간에 있든 입 모양을 W 발음하기 전에 으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생각하면서 딱 한 번 연습해 볼까요?
3: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Good job, everyone.
3: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꾹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우리가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보내줬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삼신할머니가 엉덩이를 뻥 차서 자 저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그래서 엉덩이에 몽고변점이 파랗게 있다고 이렇게 탁 손으로 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1: Okay, okay.
0: What about in the West? 서양에서는 there's no such thing as grandma or kicking the butt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1: The Eastern culture has many sort of superstitions.
0: You mean the Western culture?
1: 동양에도 그런 게 많죠.
0: 아, 동양 얘기? 네. 아, 네네네.
1: In the Eastern culture.
0: 아, 네네.
1: Right? 그러니까 무슨 뭐 태몽을 껐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재밌잖아요, 솔직히.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게 딱히는 많이는 없어요.
0: 어.
1: 뭐 애기 관련된 뭐 다양한 표현들은 많지만 I can't think of anything that's maybe you know more than I do.
0: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1: Related to pregnancy maybe. But 이런 건 있어요. She is craving pickles and ice cream. 들어보셨죠? 갑자기 보영쌤이 아이스크림하고 피클을 먹고 싶어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다 거의 다 이해해요, 사람들이.
0: 아,
1: 아 임신했구나.
0: 그렇지. 뭔가 이제 땡겨하는구나. 입에
1: 뭔가 특이한 것들을 땡길 때 너무 막 극극극이잖아요.

0: 라고 아이스크림 어떻게 맞아. 땡겨 같이?
1: 왜요? 저 항상 땡겨요 저는.
0: 같이 먹는다고요?
1: What's wrong with that? 피클이 얼마나 맛있지 않아요 선생님?
0: 그 동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 또.
1: 아, 동시에 먹긴 좀 그렇...
0: Pickles and ice cream.
1: It's a little weird.
0: 네. It is a weird.
1: 아니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stork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stork. 네. The bird.
1: 황새가 옛날에 디즈니 만화 영화를 봤을 때 okay. 황새가 긴 부리에다가 mm-hmm. 그 무슨 주머니 같은 거를 매달고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0: Okay. 근데
1: obviously we couldn't get it.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그 집집마다 배달이 되어 황새에 의해서 배달되어진 그 무슨 주머니 같은 거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아기가 예. 거기서 있더라는 거예요.
0: 와.
1: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삼신할머니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황새가 아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나 봐요.
0: Oh, interesting.
1: 네, 그러니까 stork, S-T-O-R-K, right, right. 황새 말하죠. 입이 부리가 기다란. 그러면서 어쨌든 아기가 있을 때 아기를 아기가 태어났다 할 때 a bundle of joy라는 말하더라고요.
0: Bundle of joy. 네. 참 좋은 표현이죠.
1: 그죠, 선생님.
0: When you a bundle like a huge sack 네. or bunch of joy put together, incredibly happy. 너무 happy해서. Diane is a bundle of joy.
1: 아, 어른을 가리켜서도 말할 수 있어요?
0: You can. If in a playful way. She is somebody that makes me so happy. She is a bundle of joy.
1: She's a bundle of joy.
0: Yes.
1: 그러면 남자를 가리켜서도 주치생님 is such a bundle of joy라고 해도 돼요?
0: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1: 아, 그렇구나.
0: If it is true.
1: 아, 네. It is true. Very true.
0: True 한다면.
1: 네.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태어난 아기를 가리켜서 조그만 아기가 그 아주 모든 집안에서 행복해하니까 bundle of joy 이렇게 불러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 That's right.
1: 바로 그런 이제 아기를 갖게 됐다라는 얘기로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0: 들었어?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
1: 맞아. 줄리도 바로 지난주에 알게 됐다.
0: 대단한 일이다. 얼마 됐지?
1: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됐대.
0: 와, 아직은 초기구나. 근데 정말 엄청난 일이다.
1: 대화 내내 와우 우와, 오 진짜 와우 다 끝났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제 아는 친구 혹은 뭐 친척인데 내 또래다. 근데 그 친구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면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은 그 사람은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0: 근데 영어로 네. 누가 이제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1: 네네. 네, 네.
0: expecting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expecting.
0: 뭐 누구누구 is expecting. she is expecting.
1: 아, 예. 그렇군요.
0: 누구를 기대하는 아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는 expecting.
1: expecting.
0: but generally pregnant.
1: 그렇죠.
0: Oh, I'm pregnant.
1: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미국 TV에서는요.
0: Yes.
1: 미국 60년대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60년대까지만 해도 pregnant란 단어를 방송에서 쓰지 못하게 했었대요. 네.
0: I wonder why.
1: 네, 뭐 그냥 너무 노골적이다. 뭐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0: too direct.
1: 네, yeah. 호스트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비유해서 이제 뭐 right. 뭐 아기가 생겼는데 그뭐 bun in 뭐더라 그 she has a
0: bun in the oven,
1: bun in the oven.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0: 상상해 보면 오븐 안에 네. bun이 있어
1: 그렇죠
0: like hamburger bun like a 네. bread bun
1: 그 오븐 속에 빵이 들었어라고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을 따뜻하게 이제 그 yes. 아기를 가졌다는 뜻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는 That's 표현이 right. 있었다고 합니다.
0: Mm-hmm.
1: 네, 자 그래서 expecting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expect가 나오는 첫 줄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0: Okay.
1: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들었니?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
0: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1: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자, 야, 너 들었어? 라는 말. Hey, did you hear? 라고 시작하는군요.
0: Did you hear?
1: Did you hear?
0: 그 얘기 들었어?
1: 그렇죠. Did you hear? Did you hear? 그러니까 우리가 hear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영어 듣기를 이렇게 말할 때 hearing이란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
0: 아, hearing.
1: 그런 못 들어보셨죠?
0: 이거는 예.
1: 네, hearing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나온 표현을 알고 있는데,
0: right.
1: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hear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청각이 있어서 청각 기관으로 어떤 소리를 감지해서 내가 느낀다.

0: 라는 뜻으로 이제 hear가 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어떤
1: right.
0: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들었다라고 할 때 I heard that 뭐뭐뭐 너 들었니? Did you hear?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한 영어 듣기라고 하는 건 listening comprehension이 되는 거죠.
1: LC.
0: LC, 그렇습니다.
1: Listening comprehension.
0: 네, 듣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될 텐데요.
1: Yes.
0: 자, 여기서는 그냥 들려오는 얘기를 너도 소식 들었느냐? Did you hear? 라고 하면서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라는 말이
1: She is expecting.
0: She is expecting.
1: Julie is expecting.
0: Julie is expecting.
1: Yes.
0: 자,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를 갖게 되는 거지만 보통 여성에 대해서 이제 아기를
1: yeah.
0: 임신했다라는 뜻으로
1: right.
0: Julie is expecting 이렇게
1: yeah.
0: 말하는 거죠.
1: 근데 expecting이 가장 많이 쓰는 좀 흔한 표현이긴 한데
0: 네.
1: 저는 이런 표현 좋아요. Julie is eating for two. 그거 참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Diane is eating for two.
0: 어.
1: She has another person inside her body.
0: 아, 아니 평소에 많이 먹는 경우도 있을
1: eating
0: 수 있잖아요.
1: Eating for two people.
0: 아.
1: 그만큼 많이 드시면 좀 문제고요.
0: 아, 네네. 그러니까 2인분 먹는다는 거죠?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 그러니까 Julie is eating for two.
1: 그러니까 two가 two people.
0: 그렇죠,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T-W-O로
1: mm-hmm.
0: 아, 두 사람 분을 먹고 있어 요즘.
1: Oh, she's pregnant.
0: 그렇구나.
1: That's right.
0: 근데 그렇게도 말 못 알아듣고 저 같은 사람은 Oh my God, what's wrong with her?
1: 왜, 두 배로 먹어?
0: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1: 근데 자, 쌍둥이가 있어.
0: 응.
1: She's eating for three. 이렇게 표현할
0: 아,
1: 수 있어.
0: 아, 네네네. 어, 깜짝이야.
1: She's twins.
0: 어, 어떻게 three일까라고도 헷갈렸네.
1: Me plus two.
0: 그냥 expecting이라고 해주세요,
1: 네,
0: 제발.
1: 그냥 expecting으로만
0: 네.
1: 오늘.
0: 자, Julie is expecting. 자,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좀 그 미완성된 그런 문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1: mm-hmm.
0: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Julie is expecting 혹은 I am expect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1: Yeah, I'm expecting.
0: I'm expecting. 제가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라는 말로. 근데 expect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떤 걸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1: right.
0: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 That's right.
0: 네. 혹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1: mm-hmm.
0: 저 올 사람 더 있어요. 그
1: right.
0: 일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1: right.
0: 말하면 I'm expecting my friend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I'm expecting someone.
1: Yeah, I'm expecting someone
0: 응.
1: to join me for dinner.
0: 그렇죠.
1: Right.
0: 네, 그렇게 말할 때 I'm expecting someone까지만 말해도 되나요?
1: Yes, I'm expecting someone.
0: I'm expecting yeah. someone.
1: 그럼 물어보겠죠. Oh, how many people?
0: 아,
1: 테이블을 준비해야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Oh, two people or two three people.
0: 아, 그렇구나. Right.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Are you ready to order? 라고 와서 뭐 주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할 때 No, not yet. I'm expecting someone.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That's perfect.
0: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임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누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1: Yes.
0: 여기서는 Julie is expecting. 줄리가 지금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 자, 그 말을 듣고 오, 그래, 맞아. 줄리 자신도 바로 지난주에 알게 되었어.
1: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0: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네, just found out 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알게 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1: Yeah. To know something, to understand or know, to hear the news for the first time.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뉴스고.
0: 그렇죠.
1: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뉴스잖아요.
0: 맞아요.
1: This is amazing news.
0: 어.
1: The fact that she is pregnant.
0: 어.
1: I found out last week. She found out last week.
0: 어.
1: Yeah, find
0: 그,
1: out.
0: Find out.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ind라는 동사 자체는 어떤 것을 이제 찾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걸 이미 찾아낸 것을 뜻할 때 보통 find를 많이 쓰게 되죠. 결과를 말할 때. 근데 찾기 위한 과정일 때에는 look for를 보통 많이 쓰게도 되지만요.
1: Right.
0: 근데 이런 경우 봤어요, 선생님. 구어체에서요.
1: Yeah.
0: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었는데
1: okay.
0: 요즘은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I am finding, I'm finding it. 이렇게.
1: I'm finding it
0: I'm finding
1: difficult
0: it.
1: to
0: 그게,
1: like you. 그거 아니고요?
0: 아니고 진짜 나 그거 찾고 있는 중이야. I'm finding my key.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1: Oh, I'm finding my key. I'm looking for my keys,
0: 그렇죠.
1: right? Yeah, okay.
0: 네. 근데 원래 find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0: 네.
1: 근데 약간 요새는 좀 약간 슬랭식으로 약간 신조어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솔직히.
0: 선생님도 헷갈리겠다.
1: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0: 네.
1: 근데 그렇게 쓴다고 틀린다기보다는
0: 네.
1: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표현들이 생기고 아. 옛날 표현은 없어지고. 어. So these

0: These are new expressions, new slangs that are just being born all the time.
1: Right. Evolving이란 말이 맞나 봐요.
0: Evolving language.
1: 그렇죠.
0: That's right.
1: 진화하고 있는 거죠. Mm-hmm. 어쨌든 이 find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미 찾았다라고 하는
0: yes.
1: 결과의 소실은 사실은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find out라고 하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고 어떤
0: yes.
1: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she just found out 해서 과거형으로 말하면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그걸 알게 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0: Yeah, to get to know something.
1: Right.
0: You learned of something.
1: Learned of something.
0: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1: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자, find out의 과거형이 found out가 되겠습니다.
0: Yes.
1: 네, she just found out last week까지 들어볼까요?
2: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3: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1: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자, 그랬더니 와, 진짜 대단한 일이다.
0: That's amazing.
1: That's amazing. 뭐가 amazing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0: 놀랍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 expecting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놀랍고 멋지다. That's amazing. That's amazing. 그러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됐지? 라고 묻습니다.
0: How far along is she?
1: How far along is sh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기를 가진 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
0: right.
1: 되는 거죠.
0: 뭐 몇 주 됐냐, 몇 달 됐냐.
1: 그렇죠.
0: Specifically, how far along is she?
1: How far along is she? 마치 어디까지 그 거리를 가는 것만큼
0: yes.
1: 그런 것인 것처럼 how far along, 얼마나 멀리까지 Is she 그녀가 갔느냐라고 하는 건 얼마나 오래됐느냐라고 묻습니다.
0: 가끔 네.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할 때
1: 네네.
0: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1: 네.
0: 어떤 뭐 납기도 있고 이제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는데
1: 네.
0: 그 중간중간에 How far along are you?
1: How far along are you?
0: like where in the project timeline are you in? 몇 퍼센트 정도 끝냈냐?
1: 어.
0: 이걸 그냥 통틀어서 How far along are you?
1: How far along are you?
0: Yeah.
1: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0: yes.
1: 그 과정을 이제 출발해서 이제 막 finish line까지 간다고 쳤을 때 얼마만큼이나 멀리 갔니?
0: Yes.
1: 이 말이군요.
0: Yeah.
1: 그러면
0: So like when you're traveling, 보영 쌤이 부산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Hey, how far along are you? Halfway there. 한 반 정도 왔어.
1: 아,
0: 빨리 와 보고 싶어.
1: 그럼 literally,
0: literally.
1: 정말 말 문자 그대로 얼마나 멀리까지 너 갔느냐.
0: That's right.
1: 그 길을 따라서 그래서 along이 붙은 거죠.
0: Along.
1: How far along are you?
0: Yes.
1: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야 우리가 좀 얼만큼이나 한 거지? How far along are we?라고 할 수
0: right.
1: 있겠네요.
0: 얼만큼 또 이렇게 진전을 해왔는지.
1: 네.
0: It's like how much more time do we have left? So it's a progress report.
1: Right.
0: Yeah.
1: 네. 얼마나 진척됐는지를 말할 적에
0: yes.
1: 자, How far along is she?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0: right.
1: 줄리가 얼마만큼이나 오래됐느냐? How far along is she?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2: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1: How far along is she? 그랬더니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됐어 라는 말을
0: Oh, she's only about 2 months in.
1: She's only about 2 months in. 자, 중요한 게 뒤에 i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군요.
0: in이 들어왔을까요?
1: 네,
0: 갑자기
1: 왜 그럴까요?
0: 그냥 2 months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네.
0: She's only about 2 months in. So day one부터 뭐 day 뭐 이렇게 38 weeks가 있잖아요. So she's every single day you're counting the days. She's 2 days in, 2 weeks in, 2 months in. Progressing along that timeline.
1: I see. Yeah.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들어와 있어. 그만큼을 지금 들어와 있어라고 할 때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0: Right.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임신 기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다양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입사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됐어. 혹은 그 여자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됐어. 이렇게
0: right.
1: 말할 때에도 she's only 2 months in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0: yeah.
1: 겁니다.
0: Into the pregnancy.
1: 네.
0: That's right.
1: 그렇죠. 또 그 여정에서 말이죠.
0: Right.
1: 그랬더니 와 아직은 초기구나.
0: Wow, still early.
1: 네, 아주 간단합니다. Still early. 아직까진 좀 초기 단계네. Still early.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일이다.
0: But super exciting.
1: 네, but super exciting.
0: Yes.
1: 그렇군요.
0: Mm-hmm.
1: 네, 아까 amazing 뭐 이런 말 있었는데
0: right.
1: super exciting.

0: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1: She's only about 2 months in.
2: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1: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2: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1: She's only about 2 months in.
2: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0: 네, 자 같이 말해보세요.
3: Let's go.
0: 야, 너 들었니?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3: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0: 맞아, 줄리도 바로 지난주에 알게 됐어.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3: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0: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얼마나 됐지?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3: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0: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She's only about 2 months in.
3: She's only about 2 months in.
0: 아직은 초기구나. 근데 엄청난 일이다.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3: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0: 여기까지입니다.
3: Yay! Good job, everyone.
0: 흔히 하는 말인데, how far along is she? She's only about 2 months in. 이었습니다. 네,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English.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manage. 뜻은 어떻게든 해내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Middle-aged men who can perform 40 or more push-ups have a 96% lowe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compared to those who can manage fewer than 10.
2: 여기서 manage라는 표현은 쉽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He managed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2: 그는 가까스로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끝냈습니다. 뉴스에서
0: manage to survive, manage to recover
2: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manage
2: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주문은요, 짬뽕 곱빼기. 맵게요. 아주 맵게요. 6,000원이고 선불이에요. 선불이에요? 근데 곱빼기면 5,500원 아니에요? 소희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묻자 여자가 역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맵게 하면 500원 추가라고 말했다. 모든 메뉴 아래에 빨간 고추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500냥이라고 적혀있다. 500원이나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계산지를 꺼내 표시를 하고는 큰 인심 쓰듯이 말했다. 여기는 매운맛 소스를 안 쓰고 유기농 청양고추로 맛을 내거든. 6,000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를 한근 살 수 있다.

빼기도 말고 맵게도 말고 그냥 4,500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음에 올게요. 권여선 작가의 소설 손톱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우지의 행진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문학동네에서 펴낸 권여선 작가의 소설집 아직 멀었다는 말에 담긴 수록작이죠. 손톱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지금 소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짬뽕을 너무너무 매운맛의 짬뽕을 먹고 싶어서 그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아주 맵게요 이 한마디 추가한 것으로 이 값이 500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다가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옵니다. 이게 단지 뭐 매운맛에 500원 추가되는 거 지금 나는 뭐 내고 싶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소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쭉 나옵니다. 엄마도 떠났고 언니도 지금 떠났어요. 그렇지만 언니는 돌아올 거라고 소희는 믿고 있고 이렇게 월마다 월급을 받으면 그걸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딱딱 떨어지도록 그 계산하는 것을 소희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매달 62만 원씩 내가 저금을 하면 그래 7개월 만에 나는 깨끗하게 빚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빚을 7개월 만에 다 갚을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다가 아 옥탑방 그 월세를 또 뺐네. 그 월세를 내고 하면 또 계산이 달라지네 하면서 계속 이 착착착 뭔가 자신에게 지금 입출금 되는 그 금액들을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마음으로 아주 매운맛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필요로 해서 들어간 그 짬뽕집에서 여기서 매운맛에 500원 추가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단순 500원 금액 추가 정도의 그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여선 작가의 소설 중에서 제가 아름다운 한국 그 문학 단편 한 100편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100편 중에 무조건 권여선 작가의 작품 요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손톱하고 그리고 봄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손톱과 봄밤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직 멀었다는 말에 담긴 수록작 손톱의 일부 깔아드렸습니다. 정경희님이 지금 다음에 올게요

청춘의 삶을 얘기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장수정님, 오늘같이 습한 날 반짝 아, 한 주 또 즐겁게 북카페에서 놀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북카페 개장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번 주도 12시부터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해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또 이번 주 이어지죠. 우리 카페인 분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낮 12시부터 2시까지 본방 혹은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방 들으시는 거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2729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반짝 장마철이어도 구름 사이 빼꼼한 햇살 놓치지 않는 오늘을 만들어 보기로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장마철 본격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다 우산 챙겨 들고 나오셨죠? 저도 오늘은 우산을 꼭 비가 많이 오길래 우산 긴 우산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출석 암호 그래서 우산으로 정했습니다. 우산입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암호 우산 오늘의 암호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반디 앱도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이 출석 이벤트 3주간의 생방 출첵 이벤트 모두 개근하시면 북카페에서 준비한 책 선물 드리고요. 지난주에 갑자기 생겨난 변수가 있었죠. 한 번 빠진 경우 어쩌다가 3주 중에 딱 한 번만 빠졌어요. 그런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 사연이 너무 많아서 아차상도 우리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신 분들 아차상 그리고 모두 출석 암호 입력하신 분들 개근상 이렇게 네 3주가 지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 우산 이 여름 하면 또 우산이 필수죠. 날씨도 워낙 변덕스럽기도 하고 또 우산은 우양산 역할도 하잖아요. 양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끔은 햇빛 가리개도 되었다가 또 갑작스런 소나기를 막아주기도 했다가 해서 저도 늘 자그마한 그 겸용 우산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아주 큰 우산 들고 왔습니다. 출석 암호 기다릴게요.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그리고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티켓 이벤트도 있습니다. 우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7월 26일까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요. 매일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입니다. 오늘도 네 분께 이 티켓, 모바일 티켓 전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면 오늘 방송 끝날 때 당첨자 발표 드리고요. 이 이벤트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모바일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당첨자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것도 이 이벤트 준비해주신 허슬심 심성아 도슨트가 주신 질문인데요. 이겁니다. 나는 왜 미술관에 가는가?

미술관에 가세요.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이 미술관 이벤트는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말머리 이 뮤지엄 이름이죠. 미메시스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 더하시고 그리고 내가 미술관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카페인님도 진짜 여러 이유로 미술관에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러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상으로 내가 그런 내가 미술관에 간다면 어떤 이유로 가는 걸까?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벤트에 당첨돼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아, 미술관에 가는 이유 더하셔서 사연 보내주시죠. 아, 그리고 최자윤님 암호 우산 하시면서 네 개그는 이미 넘어갔지만 적적한 마음에 출석 입력해보아요 하셨습니다. 네, 암호를 꼭 우리가 출석 개근하기 위해서만 입력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 시기에 이 또한 그냥 제철 인사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게임하듯이 즐기시면서 인사해주시는 마음 너무 좋고요. 1727 쓰시는 카페인님, 아 오늘은 우산이군요. 아차상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합니다. 왠지 마음이 놓여서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나는 개근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진짜 아차 해가지고 놓치는 하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분으로 아, 한 번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분이 있다는 거 자체가 우리에게 안심이 된다.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인님 우산 아, 진짜 필수적인 단어네요. 우산도 참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우산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이 카페인님은 2729님은 어떤 우산을 선호하실까요? 저 진짜 종류별로 다 우산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건 원래 비닐우산인데 투명한 우산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비닐우산 좀 자그마해서 조금 더 큰 우산 진짜 큼직한 파라솔 같은 그런 우산을 들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자주 이제 들고 가는 우산은 초경량, 무게가. 저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고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초경량이면서 자외선도 좀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으면서 비 올 때는 우산도 되면서 이런 정도의 그 아주 자그마한 우산. 가벼운 우산을 제일 많이 이렇게 건드리긴 하죠. 최근에는 그 어느 그 러닝 대회에 그 나갔는데 제가 뛴 건 아니지만 신청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참여는 하죠. 근데 거기서 자동 우산을 주더라고요. 3단 자동 우산. 그런 거 좋던데요. 이게 딱 접을 때도 손에 물이 묻지 않고 그런데 약간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초경량 우산입니다. 그리고 9339 쓰시는 서지연님 얼마 전 초경량 암막 우양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마련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서지연님은 소나기 자주 오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마련했으니까 소나기도 좋고 사실은 해가 쨍쨍해도 좋죠. 양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송경민님, 구름 사이로 잠시 반짝 나온 햇살처럼 오늘도 순간의 설레임을 포착하는 하루 만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은진님, 우산 써보고 싶어서 비를 기다리는 23개월 아기가 있답니다. 익숙한 일들이 아이에겐 뭐든지 처음이라는 사실이 저도 덩달아 삶을 새로 사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첫 비, 첫 우산, 그리고 무릉덩이, 그리고 바다, 뭐 첫 모든 것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은지님도 나에겐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 같은 느낌을 느끼신다는 거 너무 알 것 같습니다. 2476 쓰시는 카페인님, 어릴 적 어두컴컴한 학교 복도에서 언니 우산 건네주려 기다린 국민학생이었던 작은 제가 우산하면 떠올라요 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저도 국민학교 졸업생이죠. 초등학생. 아, 그랬을 때 정말 비가 갑자기 오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우산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때 가끔 보면 형제 자매가 또 우산 들고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또 친구와 함께 혹은 빗속을 돌진하듯이 가기도 하고, 그 어릴 때의 갑작스런 소나기와 우산에 얽힌 추억들이 지금 이 사연 보니까 새록새록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카페님들 우산 하면 뭐 얘기 쓸거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도 새 것입니다. 틈새와 그늘이에요. 틈새와 그늘. 아마 리넨 셔츠 같은 거 여름에 한 벌쯤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 만나보시죠.

여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부에 닿는 감촉이 다른 옷을 찾게 됩니다. 땀에 젖어 살까지 달라붙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리넨이나 까슬까슬한 모시 같은 여름 옷감들 말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물리적 특징은 실과 실 사이의 간격이 매우 성글고 헐렁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 한치의 틈도 없이 촘촘하게 짜인 겨울의 스웨터와 달리 여름의 옷감들은 굳이 실을 바짝 당겨 묶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긴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글게 비어있는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드나들며 우리의 뜨거워진 체온을 식혀주죠. 어떻게 보면 옷감의 불완전한 결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 헐렁하고 무심한 빈틈이 역설적으로 숨막히는 무더위를 견뎌내게 하는 지혜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단 하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팍팍한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타인에게 언제나 완벽해 보이고자 하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마치 한겨울의 두꺼운 방한복처럼 내 삶을 촘촘하고 틈새 없이 엮어내야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곤 하죠. 그러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직조된 삶은 우리를 쉽게 지치고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는 마음을 식혀줄 아주 작은 바람조차 드나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빈 공간을 억지로 채워넣으려는 고군분투가 오히려 내면의 온도를 위험수위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리넨의 헐렁한 짜임새는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비워둠의 쓸모를 가만히 일깨워줍니다. 모든 순간을 촘촘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에도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너그러운 틈을 의도적으로 허락해보자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우연히 빈 시간이나 누군가에게 무심코 들켜버린 나의 작은 서툼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팍팍한 삶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여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한낮, 나를 향해 세워두었던 날선 기준들을 옷깃을 여미듯 바짝 조이지 말고 조금은 헐렁하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느슨한 틈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어 요동치던 마음을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윤종신의 그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 리넨 옷감에게서 우리가 이런 힌트를 좀 얻어야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에게 빈틈을 허용하자, 이 틈새를 허용하자, 이런 마음. 아마 오늘 일카 들으시면서, 와, 지금 저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니까요. 지금 조지현님은 운동하는 아들에게 너무 팍팍하게 몰아붙인 건 아닌가, 일카드리며 반성해 봅니다 하셨거든요. 제 아들의 마음에도 이따금 바람이 드나들며 작은 여유와 느긋함이 닿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사실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또 깊게 이렇게 후비고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빈틈을 허용치 않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좀 덜렁덜렁합니다. 허당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빡빡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빈틈

통과 그 틈새 이런 것들을 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2802 쓰시는 카페이님, 저의 새벽의 빈틈이요 하시면서 지금 사진도 첨부해 주신 거죠. 이 텃밭 근처 블루베리 농장 가서 블루베리를 사고 사장님에게 커피를 얻어먹고 정자에서 책 읽기요. 저의 새벽마다의 빈틈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새벽에 아니 그 블루베리 사고 커피 얻어먹고 책 읽고 이렇게 하시는 이 지금 이 행동들이 그냥 한낮이 아니라 오전도 아니라 새벽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일찍 종달새처럼 움직이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에게 허용하는 이 달콤한 빈틈이 있는 거겠죠. 우리 오늘 출석 이벤트 암호가 우산입니다. 그래서 우산 관련 사연 정말 많은데요. 박준영님, 저는 우산을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블루투스로 몸에서 멀어지면 울부짖는 우산이 나오면 좋겠어요. 와, 이거 엄청난 소설, 영화, 드라마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로 이내 몸에서 멀어지면 울부짖는 우산이 나오면 좋겠다. 와, 이 기능이 진짜 생기면 우산에만 쓰실 건가요? 휴대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근데 아무튼 우산이라는 한정된 것에 사물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절규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거리가 비 오는 날마다 울부짖는 소리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서, 와, 너무너무 놀라운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어릴 때 가족도 많고 우산도 늦으면 고장난 것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쓰고 가야 했어요. 소녀 감성이라 비 오는 날이 싫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가족 식구가 많아가지고 우산 먼저 들고 나간 사람은 이제 멀쩡한 걸 이렇게 펴보고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후발대 후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고장난 우산이지만 들고 나가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가득했던 밀착된 그런 우산 관련 추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 계속 기다릴게요. 그리고 미술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기획전 이벤트 티켓 안내도 드렸는데요. 아까 보니까 2390 쓰시는 카페인 님이 그 미술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보내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미션이 미술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찾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 때문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없어요. 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 그리고 말머리를 미메시스, 이 미술관 이름으로 해주셔서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뭔지까지 더해주셔야 이벤트 응모가 가능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김사월이 함께한 곡 가능성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비가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비를 뚫고 두 분 또 오셨는데요. 최대한 이 시간 통해서 그래도 장마철의 습기를 좀 꿉꿉한 기억을 좀 많이 날려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럴 만한 작품을 또 골라주셨어요. 오늘 책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습기를 날려버릴 작품을 제가 선정했는지
0: 우리가
2: 조심스러운데요.
0: 집중하면 나를 둘러싼 어떤 그러니까 여름의 공포 소설 같은 것도 인기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잖아요.
2: 아 그래요? 네,
1: 무서운 거 하면 세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작년쯤에 일간 카페인을 한번 썼는데 벌써 까먹었네요.
0: 지금 들어오는 족족 어딘가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입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일간 카페인은
1: 네, 함부로 인풋을 많이 받은.
0: 네, 막 뒤섞였어요. 네. 근데 헷갈려요. 어쨌거나 진짜 좋은 이야기 읽으면 지금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은 잠시 까먹게 되긴 하잖아요. 전 그러니까 책 읽다가 지하철도 많이 내리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1: 그거 되게 마케팅하기 좋은 용어네요.
0: 어떻게요?
1: 읽다가 지하철을 놓친.
0: 놓칠 뻔했다.
1: 그런 작품은 무엇일까? 지금 작품 제목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0: 네.
1: 나중에 밝히시면 그거 다 사러 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0: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1: 지하철을 놓칠 정도면 진짜
0: 근데 이게 않죠.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윤고은이면 이분은 자주
1: 재미가 없더라도
0: 이분은 자주 놓친 상습인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야.
0: 그냥 별로 개의치 않더라. 그래도 놓치면 다음 지하철이 있다 뭐 이런 게 생각하더라.
1: 왜 놓쳤지 이걸 보고
0: 그래요. 근데 놓치면 다음 지하철이 있긴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여분을 약간은 두고 타긴 해야 돼요. 다음 지하철 탈 수 있는 여분을
2: 그래도 뭐 책 읽다가 내릴 정거장 놓치는 건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어떤 집중력도 높았다는 얘기니까.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기 정도도 잊을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작품은
1: 어떻게든
0: 네.
1: 습기를 이렇게 주시는데
0: 의아해하지 마시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2: 네, 7월부터 외국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저도 뭔가 본능적으로 약간 무서운 작품들 읽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그렇죠. 뭐 본격 공포 호러 소설까지는 뭐 저도 겁이 많아서 잘 못 읽지만
0: 저도 겁이 많아서 잘 못 읽는데
1: 저도요.
2: 네. 근데 이제 매년 북클럽 따라와 주신 이 북클럽 카페인 분들께서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하는 미스터리 뭐 호러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만인이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약간 오싹
0: 약간
2: 오시옷 정도 오삭 정도 오삭함 정도 느낄 수
0: 오삭한 거 아니고 오삭 정도 오삭
2: 제가 감히 오삭함까지는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0: 네.
2: 제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0: 넌 좋아하지 않으니까.
1: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소설 북클럽에 여기 앉아있는 세 명 다 심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2: 노약자.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약해, 그래서 약해.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는 오사캄 정도 지향하면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네, 3주 정도 그런 오사캄 소설들을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1: 이것도 네. 마케팅 괜찮은데 오사캄.
2: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실 무섭거든요.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런 공포소설 같은 거 나오면 어쨌든 더 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1: 아, 맞아요.
2: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건
0: 강렬하고
2: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좀 무섭단 말이죠.
0: 맞아요.
2: 오히려 손에 안 댄단 말이죠. 네, 이거는
1: 이건 오삭한 것이다.
2: 1단계 정도다라고 하면 1단계. 또 손에 댈 수 있죠.
1: 맞아요. 만약에 공포 지수가 오삭 지수가 1부터 만약에 한 5까지 있으면 이건 한 1단계.
0: 1에서 2 정도?
1: 1에서 2고 만약에 5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초대석 2부 놓치지 마시죠.
2: 또 이렇게 큰 거를.
1: 네, 지금 틈새 거기 5가 있어요.
2: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저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5는 수요일 2부에 있을 거라는 거. 네. 네.
0: 오늘은 1, 2 정도니까.
1: 오늘은 5삭으로.
0: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도 처음 보는 작가입니다. 국내 초역이고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로즈 키팅이라는 여성 작가거든요. 표제작은 오드바디인데 오늘은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벨라 로고시는 죽지 않았다 라는 단편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1: 네. 벨라 로고시는 죽지 않았다. 네. 어떤 얘기일지 들어가기 전에 카페인 분들 이 오삭한 소설 오삭에서 조금 약한 이 오삭한 소설 원하시면 받기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우리 집 주소 포함하셔서 나의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포함하셔서 말머리를 오삭으로 할까요? 말머리 오삭은 안 돼요.
2: 오삭하면 실패.
1: 네, 오삭은 실패.
0: 오타나면 어떡해요?
1: 오타 안 돼요. 우리 오타나 맞춤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삭으로 오삭 해서 이제 주소 하셔서 보내주시면 그 책이 갈 겁니다. 네.
0: 네, 좋아요. 이 책도 로즈 키팅 단편집 오드바디라고 해가지고 이런 낯설고 약간 기묘한 제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집어들게 되는데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보 문구예요. 극단적인 충격과 불편함 속에서 외면했던 감정의 진실을 마주하다. 이런 홍보 문구도 사실은 이 작품을 손에 쥘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극단적인 뭐 이런 표현들.
1: 그렇죠.
0: 약간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데 첫 단편인 오드바디부터 굉장히 기묘함을 넘어서서 기괴합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소설의 분위기나 정조 자체가 기괴해요. 왜냐하면 신체 부위 같은 것들이 약간씩 뒤틀려 있고 어느 정도 작중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 수치심 같은 감정 구조와 결합이 돼서 약간은 읽어나가기에 낯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오드바디를 지나가면 이제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 를 만나게 되는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는 약간 시각적인 불편함보다도 독자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여러 영상적 요소들을 활용한 것 같아요. 일단 벨라 루고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어도 벨라 루고시라고 하는 실존 배우가 있었대요.
1: 네.
0: 헝가리계 미국 배우라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공포 영화의 고전으로 불렸던 드라큘라의 주연 배우였다고 합니다. 벨라 루고시.
1: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드라큘라 역할을 한 사람인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드라큘라 이미지를 그 사람의 이 벨라 루고시 얼굴로 기억할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 있죠. 약간 뭐 분장도 감이 됐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특정한 영웅, 히어로물에서 특정 배우와 연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큘라를 연기하는 배우였을 뿐인데도 한평생 벨라 루고시는 드라큘라 그 자체로 통용이 됐던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드라큘라 하면 무조건 실체 없는 유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존했던 이 배우의 얼굴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제목부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큘라 역할을 맡았던 실존

0: 배우는 이미 1956년에 사망했는데
1: 네.
0: 2026년에 아일랜드계 여성 작가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 소설의 제목이 펠라로고시는 죽지 않았다라니
1: 무서워.
0: 어느 정도
1: 벌써 무서운 네. 것 같아요.
2: 제목이 무서워.
0: 미스터리 추리물의 아주 전형적인 제목인
1: 네.
0: 거죠.
1: 그러네요.
0: 네.
2: 낚으신 것 같은데 오사칸 아닌 것 같은데.
0: 오사칸 맞고요.
1: 네. 오사칸.
0: 네. 네.
1: 자 박주영님이 승숙 작가님의 호러는 저도 읽을 수 있는 책들.
0: 아 그럼요. 네. 이제 뒤에,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2: 뒤에 물결 이 두 개가.
1: 너무 지금 즐겁게 그냥 아 호러 이렇게 하시는 느낌.
0: 저도 읽을 수 있는 책들.
1: 네. 그러니까요. 또 볼까요?
2: 네. 이동일님께서는 세포가 쫄깃쫄깃 하면서 이렇게.
1: 그러니까 이게 다들 우리 선배님 긴장 호러, 안 하시는 느낌인데요. 자 네. 신영아님. 저도 겁이 엄청 많은데 너무 궁금해요. 오삭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크크크?
2: 네,
1: 크크크 왜 붙죠?
2: 저희를 놀리고 계신 것 같아요.
1: 크크크가 왜 붙어요?
2: 네.
1: 지금
0: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하신데요.
1: 우주쪽 오삭 네. 이런 느낌이 좀 약간.
2: 그 무서운 거구나.
1: 네. 아 그렇구나. 무섭구나.
0: 근데 이게 이런. 또 독자분들마다의 네. 상상력 그 역치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또 오삭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어떤 분은 또 오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2: 그렇죠. 그 맞아요. 바이킹도 네. 되게 큰 놀이공원에 있는 바이킹 무섭잖아요.
1: 네.
2: 근데 그것만 해도 안 무서운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2: 저는 그 아파트에서 가끔 하는 그런 벼룩시야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2: 그런 바이킹이 온단 말이죠.
0: 어린이용.
2: 어린이용 되게 네. 작은 거. 네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그네 정도 올라가는 느낌.
1: 그렇죠. 내가 네. 너를 위해 전체 대여할
2: 그쵸,
1: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은 그쵸, 그런 그쵸. 그 정도
2: 네,
1: 규모.
2: 그렇죠. 네, 전 그것도 무섭단 말이죠.
1: 아.
2: 누가 타자고 하면 물론 못하지만 이제.
0: 아 이런 분들 좋은데.
2: 네.
1: 그러니까.
2: 네, 네, 그리고 역치가 아닐까.
1: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게 또 뭐 단지 진짜 옷상 여부만은 아니니까
0: 네네네.
1: 여기 보면. 그 극단적인 충격과 불편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한다고
0: 네.
1: 하니까 또 뭔가 이렇게 오삭하다고 우리가 너무 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오삭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0: 네.
2: 되게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투영하게 되는
1: 네.
2: 그런 작품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상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작품만 보면 오삭할 수 있지만 상상을 엄청 하면서 아 그런 장면 이런 장면 이렇게 떠올리면서 막
1: 그쵸.
2: 피도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 보면 진짜
1: 네.
2: 오삭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0877 쓰신 카페인님이 이 지금 책 제목이 표지작 오드바디인데 오드 아이는 좌우 눈 색깔이 다른 것을 말할 때 이제 쓰는 말인데 오드바디라고 하면 야누스 같은 반반일까요? 어쩐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0: 맞아요. 뭔가 야누스 같은 반반이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신체가 기형화되는 감각들을 느끼고 있는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고
1: 네.
0: 그래서 뭔가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편한 감각들 낯설고 이질적이고 섬뜩한 것에 의해서 내 몸이 건드려지고 만져지는 감각들
1: 네.
0: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형화되는 감각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드바디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오드바디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벨라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소설집 전반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일상의 감각이 존재하는데
1: 네.
0: 또 다른 절반의 한편에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교차되면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실제이고 어느 것이 상상인지를 도무지 분간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이 기묘한 이질감의 세계 그것이 오드바디의 세계인
1: 네.
0: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평범한 인물들의 속으로는 뭔가 곪아 있고 터져 있는 것 같은 아주 내밀한 이 고통의 감각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이 벨라로고시는 죽지 않았다도 마찬가지로 14살 소녀 시어셔가
1: 네.
0: 주인공입니다. 제목에서도 벨라로고시가 등장하지만 고전 호러 이 드라큘라의 아이콘을 내세워서 뭔가 환상적인 존재를 사춘기 소녀의 일상 속으로 틈입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좀 서늘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주조해 나가고
1: 네.
0: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14살 소녀 시어셔는 좀 아파요. 근데
1: 네.
0: 이 아픈 게 막 큰 질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약간의 감기 기운? 그런 것들에 좀 취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뭔가 시야가 흐릿하고 뭔가 코가 짓눌리는 그런 느낌 같은
1: 네.
0: 것들이 들고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그래서 방이 너무 덥게 느껴.

0: 그래서 엄마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얼른 일어나야지.
1: 네.
0: 엄마는 이제 일하러 갈 거란 말이야. 너 혼자 집에 두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꾸물럭거리고 있어? 라고 엄마가 막 얘기를 하면, 아, 나 몸이 안 좋아요, 엄마. 나 그리고 집에 14살이나 됐는데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1: 오.
0: 계속 독촉은 못하고 이 감기약을 이제 물에 타서 이제 시어서한테 먹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둘둘 말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난 아기가 아니니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툴툴대면서 엄마가 현관문 밖을 나서는 걸 보고 있는 거죠.
1: 자, 혼자 남게 됐어요.
2: 네, 이제
0: 맞아요.
2: 판이 깔린 거죠.
1: 그러니까 오싹한 상황이
2: 네.
1: 됐습니다.
2: 네.
1: 김연지님이 오늘 뭔가 공포 쪽인 것 같아서 라디오를 끄려다가 승숙 작가님 믿고 계속 듣습니다 하셨는데
0: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시면 안 돼요.
1: 네.
0: 그렇게 무섭지
1: 연지님,
0: 않다고요.
1: 수요일 2부에도 오시긴 오셔야 돼요. 저도 무섭거든요. 지금 같이,
2: 그러니까 같이 도와줘야지.
1: 같이 해야 돼요.
0: 지금 무서운 상황은 얘기도 안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이제 혼자 집에 있게 됐다.
0: 네.
1: 거기까지 이제 두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돌아와서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잔인토의 파반 듣고 가시죠.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 하는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로즈 키팅의 단편 소설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 입니다. 열림원에서 나온 오드바디라는 소설집 안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 이 책 원하시면 말머리를 오삭으로 하셔서 오삭보다 약간 약한 강도여서 오삭입니다. 오삭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사연들을 좀 보면요. 3793 쓰시는 카페인님.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라고 아까 동민 작가님 네. 얘기하셨죠.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쫄깃쫄깃. 사연이 계속 웃음이 따라붙어요.
1: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판 까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옛날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멍석 깔아주는 거.
1: 그러니까 옛날 막 이렇게 에고사 크리스티처럼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판을 엄청 깔잖아요. 판을 깐 다음에 살인이 네. 딱 벌어지고 이제 그 판을 해결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골자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런 것들도 많고 아유. 갑자기 판이 깔린 채로 시작하는 것도 많고 네. 근데 저는 미약하다 보니까 심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그래서 좀 싫거든요 그런 네. 거. 그래서 이런 옛날 방식
0: 전통적인 방식의
1: 그쵸, 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0: 약간 기승전결이 있는 스타일이죠. 그쵸. 예열도 길고 이런 거
1: 그쵸, 서사 길고 네.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소설도 약간 요즘 나온 거지만 그런 옛날 방식을 좀 차용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 고전적인
1: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0: 5431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공포의 서늘함이 뇌 속에서 사라지

0: 있지 않을까 두려운데요라고. 네,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1: 네,
0: 분이
1: 그렇군요.
0: 계시는군요.
1: 그렇죠. 김여진님, 무서운 거안 좋아하는데, 아, 무서운 건 이해되는 순간 공포가 되는 거라. 오늘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이해하지 않겠다.
0: 그쵸.
1: 그냥 나랑 먼 얘기다. 이렇게 그냥 밀어두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2: 소설은 소설일 뿐. 네.
1: 그렇게. 네.
2: 네.
1: 7915 쓰시는 카페님, 14세, 이제 주인공. 아까
2: 네.
1: 유영주님 사연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시어셔잖아요.
0: 네.
1: 시어셔란 이름도 뭔가가 좀, 아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어셔란 이름 자체도 약간 그 오싹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2: 그렇군요.
1: 근데 지금 이7915 쓰시는 카페님은 14살에 집중하셨습니다. 사춘기 내면의 어둠이 극도로 치닫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흡혈귀처럼 소녀를 급습하나요? 한눈 질끈 감고 몸의 긴장을 풀려 하는데 잘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2: 아,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아,
2: 네.
1: 맞아요. 오현주님은 지금 남량특집이라는 단어도 여름에 기습적으로 당하는 공포영화 광고 어택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1위인데 흐흐 웃으시면서 오삭 아 왠지 안심되고 재밌네요.
2: 네네네.
1: 수요일 2부는 고민 좀 해볼게요 하셨는데 수요일 2부 그 작가님이 되게 매력적일 거라서 저도 그 작가님을 뵙고 싶어서 읽은 거거든요 책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주님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오삭
2: 네,
1: 1단계 1, 2단계로
2: 맞아요.
1: 갑니다.
2: 네, 이 소설 도입부부터 지금 14살 사춘기 소녀 시어셔가 감기 기운으로 지금 집안 소파에 틀어박혀 있고 담요를 둘둘 마른 채로 엄마가 주는 감기약 마시고 누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나가셨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파에는 시어셔만 있는 게 아니라 벨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1: 네.
2: 벨라도 머그잔 하나 들고 있고, 시어셔도 머그잔 하나 들고 있는 채로 계속 이 이불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이제 벨라가 담요 밑으로 시어셔를 막 발로 툭툭 차면서 장난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문장들이 있는 거죠. 벨라의 차가운 맨발이 닿으니 동상을 입어서 피부가 화끈거렸다. 이런 문장들이 나열되는데, 벨라 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 수족냉증이네. 벨라는
2: 아니,
1: 발이 차다.
2: 수족냉증이 동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1: 심한 거죠.
0: 그렇죠.
2: 네.
0: 시적
1: 순환이 잘
0: 허용
1: 안
0: 같은
1: 돼서.
0: 거
2: 그렇죠.
1: 벨라는.
2: 그래서 시어셔의 발목에 그을린 자국 같은 것들을 이제 독자들이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시어셔가 막 아프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진저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가
1: 네.
2: 시어셔의 무릎으로 훌쩍 뛰어오르고 뭐 그런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제목부터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이니까 어떤 면에서든 이 벨라 루고시라고 하는 1956년에 사망한 이 실존했던 배우의 이미지를
1: 네.
2: 활용하게 되잖아요.
1: 그쵸.
2: 당대 최고의 드라큘라의 아이콘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드라큘라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사실은 실제 배우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다른 배역에 이제 캐스팅이 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약물 중독으로 이제 너무 험난한 노년의 시기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소설에서 벨라의 외향을 시어셔가 묘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시어셔는 벨라의 외모가 굉장히 좋았대요.
1: 네.
2: 약간 못생겼는데 또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코가 크고 귀가 뾰족하고 약간 잔인하고 돌출된 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2: 눈이 너무 낯설고도 멋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눈빛, 소위 네,
1: 강렬하네요.
2: 그런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천장 어딘가에서 항상 벨라의 눈빛이 조명처럼 쏘아내리고 있었는데, 시어셔는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 방향의 출처를
1: 네.
2: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큘라 백작 하면 늘 떠올릴 수 있는 외양이 있잖아요.
1: 그쵸.
2: 특징적인 외양. 뚜렷한 M자 헤어라인. 그 뚜렷한 M자 헤어라인으로 둘러싸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시어셔는 무엇보다도 이 벨라의 강렬한 눈빛과
1: 네.
2: 그 이마의 푹팬 선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통 영화 속에서와 같은 모습을 벨라가 하고 있었는데, 다재다능한 변신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는 그냥 시어셔의 옆에서 드라큘라의 외양을 가지고 늘 툭툭 찔러대고 만져대고 이러는데 항상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박쥐,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늑대,

0: 브래드 피트로도 네. 변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벨라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환하고 솔직한 미소가 있는데 뭐 너무 유명한 남자 배우로까지 네. 막 변신을 하니까 히어로서는 그게 얼마나 놀랍고도 또 반짝반짝 황홀했다가 그렇죠. 또 어느 때는 막 늑대, 박쥐 이런 걸로 변하면 또 섬뜩했다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이 엄마가 놓아둔 이 거실 한 켠에 이 벽장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는데 시어셔가 그 아버지의 사진을 또 골똘히 보고 있는 날에는 벨라가 또 은근슬쩍 슥 다가와가지고 요즘엔 착하게 지내고 있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시어셔가 딱 옆을 돌아보면 벨라가 자기 아버지의 얼굴로 변해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는 거죠.
1: 이런 벨라와 함께 사는 거 어때요? 동민 작가님.
2: 어떠냐고요?
1: 어떨 것 같아요?
2: 고민도 안 하고 싫은데요.
1: 고민도 안 하고 싫다고요?
2: 좀 의문스럽잖아요. 이게 모습을 변한다는 게 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 영화를 봐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요즘 변장술 같은 게 되게
1: 맞아요.
2: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얼굴에 마스크 같은 걸 딱 쓰면 너무 완벽하게 변하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네. 상황이 되면서 엄청난 서스펜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1: 우리 작가님 지금 네. 손으로 벨라를 콕 집어서 던지고 싶은 것 같은 그런
2: 집에
1: 모습이
2: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 문제가 커지죠.
1: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또
0: 맞아요.
1: 그게 문제인데
0: 맞아요.
1: 우리 아이언 앤 와인의 피버드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카페인님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들은 얘기 통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227 쓰시는 카페인님 헌혈하고서 들으니 더 오싹합니다 하셨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로즈 키팅의 단편소설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입니다. 오드바디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아, 8672 신카페이님,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책이죠. 커피 네. 괴담 지금 읽고 있어요. 그때는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야 해서 도전했는데 날씨도 갯다 어두웠다 아주 으스스합니다. 책상에 책을 두기도 무서운데 자꾸 펼쳐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네요. 커피 괴담과는 좀 다른 무서움일까요? 도전하셨는데 그쵸? 어때요?
1: 그때 당시의 커피 괴담 내용은 사실 너무 일본의 아주 주요 도시 관광지들을 네. 막 오가면서 낯선 맞아요. 카페에 들어가고 그 카페에서 약간 으스스한 괴담 얘기를 미션처럼 나누는 네. 거였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커피 괴담 읽을 때도 음료를 드셔야 돼요.
0: 아.
1: 읽으실 때 책상에 책 두기고 무서우면 이것저것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막 저는 요새 생크림 커피에 빠졌거든요.
0: 생크림 커피? 네,
1: 그냥 커피인데 커피 위에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거 안 붓고 네. 아예 동물성 생크림만 붓는 거죠. 네, 꽤 맛있더라고요.
0: 그렇죠. 맛있을 것 같아요.
2: 맛이 없을 수 없을
1: 네.
2: 것 같아요.
1: 저도 이것저것 막 많이 만들어보는 편인데 커피 괴담 읽으실 때 아무거나라도 만들어서 향도 느끼고 온기도 느끼면서
0: 그래야 진짜 완성이 되는 독서인 거죠.
1: 네, 같이 네. 그 괴담을 들으면서 같이 드셔야 되는 거죠.
0: 네, 그 앞에 책상 앞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얘기하면서
1: 네네네.
0: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 그렇죠. 그게 사람일지 아닐지도
0: 네, 알 수 없지. 0686 쓰시는 카페인님 혹시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니 오늘 밤엔 다시 듣기는 안 할래요. 낮과 밤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직은 없었어요.
2: 그렇죠. 네. 그 변신하는 친구밖에
1: 그렇게 크게 안 무서워요.
0: 네.
2: 없었으니까 밤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0: 그렇죠. 네. 단지 벨라라는 그 존재가 너무 수상할 뿐이죠.
1: 맞아요. 네,
2: 지금까지는 이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벨라 루고시라는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0: 아, 이름이.
1: 맞아요. 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편향되어 있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명사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벨라 루고시.
0: 그렇죠.
1: 그래서 무서운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시어셔는 지금 집에 혼자 있고
0: 네.
1: 혼자 있다기보다는 벨라와 함께 있는데 벨라는 인간 존재는 아니고 끝없이 변신을 거듭하는 유령 같은 존재란 말이죠.
0: 네.
1: 그리고 조금 섬뜩하고 기괴한 면이 있는데 때로는 벨라가 시어셔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뭔가 멍해지고 좀 새로운 감정에 휩싸이는 시어셔 앞에서 착하게 지내고 있니? 라는 식으로
0: 네.
1: 옛날에 아빠를 흉내내는 장난을 칠 때 시어셔의 반응이 벨라 루고시의 낯빛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0: 하지 마세요.
2: 네, 그쵸.
1: 네, 하지 네.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벨라는 또 그때는 또 의기소침해져요. 벨라가 하지 마세요라고 시어셔가 말하니까 장난을 뚝 멈추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0: 네.
1: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0: 이런
1: 과정들을 보면 이 사진 속 아빠의 모습 파란 작업복 차림이었대요.
0: 네.
1: 햇볕에 탄 팔이 아주 젊고 강해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0: 그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시어셔의 모습을 통해서 아 지금 소설 도입부에서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고 감기약을 타주고 나갔지만 아버지와는 꽤 오랜 시간 전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는 시어셔의 표정이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감 같은 것들로 좀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벨라의 장난을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뿌리친 것을 보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마저도 또 느껴지는 대목이어서 셔셔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이 소설은 계속해서 이 벨라 루고시와 함께 이 가정 내부에 존재하는 시어셔의 일상을 포착해 주는데 둘이 함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지? 라고 독자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 계속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봐요. 그 안에는 이런저런 아주 고전 영화들도 있고 당대 영화들도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거나 되감기를 이용해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어느 날엔 엄마가 다가와서 뭐 이렇게 봤던 영화를 보고 또 보고 재밌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어셔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아 지루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는 게 어떻게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또 보고 할 수가 있어. 또 막 한탄을 하면 뭐가 잘못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 라고 시어셔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1: 뭔가 밑줄 긋게 되는 지점이네요.
2: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스포 좋아하거든요. 저는 미리 알고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놀라는 거 싫고 슬픔도 미리 알고 봤으면 좋겠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공포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겁쟁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계신지
1: 그게 겁쟁이 유전자인 거예요?
2: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0: 근데 단순히 겁이 많다기보다는 뭐가 잘못될지 미리 아는 게 좋아요라는 시어셔의 말을 통해서 그 내면에 감춰진 감정 구조가 뭘까 궁금해지는 거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것을 감각하고 불행을 유예시켜왔던 어떤 방식으로든 시어셔만의 좀 안전 법칙이 있지 않았을까. 그쵸.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일상세계가 흐트러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격렬한 이 뭔가 감춰져 있는 이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0: 뭐가 너의 일상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왔고 앞으로 무언가 잘못되리라고 하는 예감에 왜 휩싸여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까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비디오 테이프 재생, 되감기 기능이 계속 소설 안에서 활용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실제 일어났던 현실 사건을 벨라가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거든요. 그 예로 고양이 진저에 관한 건데요. 어느 날 시어셔가 부엌 식탁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을 때 노을이 막 창문 틈으로 흘러들고 있는 저녁 즈음이었는데 현관문 밖에서 막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진저를 품에 안고 혹시 너희 집 고양이니? 라고 아주 다급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 이 고양이가 지금 집 주변에 나와 있었는데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살짝 치였어. 미안해. 근데 멀쩡하다. 어쨌든 난 네 고양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잘 돌봐줘. 하고서는 후다닥 자기 차로 돌아가서 차 몰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어셔가 잠깐만요. 이 진저는 암컷이에요. 라고 이제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남자가 운전수가 사라져버리니까 뭐지? 라고 하면서 진저를 받아든 거예요. 근데 진저는 지금 귀를 빠르게 팔랑거리고는 있었는데 그 진저의 이 정수리 있죠. 투개골이 뭔가 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진저의 얼굴이 되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저를 쓰다듬으려고 진저? 진저? 하고 있는데 손에 닿는 털이 축축하고 끈적한 거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시어셔가 진저를 무릎에 내려놓았는데 이

0: 고양이 진저의 배가 점점 차갑게 굳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셔가 이제 담요를 이제 덮어줬는데도 담요 덮으니까 괜찮다, 좋다, 그치? 하고 있는데 이제 시어셔는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진저는 반응 없이 차갑게 굳어간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고양이 진저는 집 주변 바깥에서 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고양이의 죽은 사체를 껴안고 이제 마치 죽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담요를 덮어주고 털을 쓰다듬어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저가 보이지가 않아서 엄마한테 시어셔가 진저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죽었잖아. 엄마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렸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라고 엄마가 이제 차갑게 얘기했는데 시어셔는 그 죽음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출근하고 나서 벨라와 둘이 있을 때 벨라가 비디오 테이프 보자 라고 하면서 테이프를 이제 재생시켰는데 그 안에 화면에 벨라가 손을 쑥 집어넣더니 고양이 진저를 쑥 뽑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비디오 화면에서는 고양이 진저가 트럭에 치이는 장면은 나왔지만 전혀 아무런 사고 없이 멀쩡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마치 시어셔가 부정하고 싶고 간절히 다시 복구를 염원하는 장면들을 벨라가 재현해주고 있는 광경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1: 너무 놀라운
0: 부분들이
1: 얘기잖아요.
0: 놀랍고 좀 섬뜩한 거죠.
1: 현실과 지금 이 비디오 화면 안에 세계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0: 맞죠. 우리 일상 세계에서는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사실은 아주 사사롭든 아니면 엄청 크든 그 경도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불시에 무시로 일어난단 말이죠.
1: 그쵸.
0: 근데 이 모든 삶의 여로에서 나쁜 일을 무조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러한 비극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어셔는 이 14살짜리가 계속해서 자신한테 다가드는 이 엄혹한 세계의 비정성을 좀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벨라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수정하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듯한 그 벨라의 곁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1: 자, 라나 델레이의 비디오 게임스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로즈 키팅의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홍은심님, 오늘의 영덕은 쨍하니 맑아서 하나도 안 무섭네요. 기상캐스터처럼. 왜냐하면 비 오거나 흐린 날은 분위기가 벌써 공포스러운데 맑은 날은 좀 낫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2: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게 무서울 때 아이들이 나 안 무서운데 이렇게 하면서 허세 부릴 때 있잖아요.
1: 아닌데,
2: 하나도
1: 아닌데.
2: 안 무서운데 지금.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혹시 아닐지.
0: 사연이 귀엽게 느껴지는데 또 볼까요?
2: 네, 1867님께서는 저도 벨라라는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서도 막상 옆에 있으면 섬뜩할 것 같아요. 오싹도 아니고 오사기 이런 느낌이군요. 네, 아 벨라가 오삭.
0: 네,
2: 같은 친구군요.
0: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승숙 작가님이 어디 뭐 오사 컬렉션 이렇게 좀 이렇게 엮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2: 겁쟁이들이 모은 공포 소설 네. 특집 그래가지고. 아.
0: 서명희님, 점점 기괴합니다. 뭔가 조마조마한 것이 아 오늘 오후는 카페인이 필요 없네요. 잠이 안 와요. 벌써.
2: 네. 아직
0: 이런 효과가
2: 있는데.
0: 낮이니까 이기도 한데 그런데 원래는 좀 카페인이 필요하셨던
1: 카페인
0: 것 같은데.
1: 절감 효과까지. 오사 컬렉션의 뭔가.
0: 그렇죠. 벌써 지금 잡아가시는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2: 네, 서혜진님께서는 어쩌면 벨라는 주인공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상상 친구가 아닐까요? 아, 이래서 눈치 빠른.
0: 문학을 좀 맞습니다. 문학으로 다져진 네. 독자들은 또 조금.
2: 그렇죠. 의심하게 되죠.
0: 맞아요. 네.
2: 요즘 이랬는데 아니었다. 대려 이런 게 더 반전일 것 같아요.
0: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네. 하면서 또.
2: 네. 그런데 진짜였어.
0: 네.
2: 네, 라거나.
0: 뭐, 두뇌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2: 네.
1: 맞아요.
0: 네,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네.
1: 그래서 시어셔는 계속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벨라와 함께하고 있고 벨라가 아주 짓궂게 뭐 아빠로 변신해서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어셔의 내면의 꿈틀거리는 약간의 성적 충동 같은 네. 것들을 건드리는 기제로서 아주 아리따운 소녀로 변신해가지고 입을 맞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말 이제는 그들만의 환상적 세계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엄마가 다시 등장해서
0: 네.
1: 너한테 벨라는 정말 좋지 않다.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0: 재생하는 리모컨을 막 폭력적으로 집어들거든요.
1: 아우.
0: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엄마가 무언가 이 모든 상황을 제지하고 통제하려고 할때 갑자기 이제 벨라가 엄마를 멈춰 세워놓는
1: 네.
0: 이런 환상적인 상황도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어셔가 겁을 먹고 엄마를 저대로 둬도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벨라가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지만 무언가 이 시어셔를 둘러싼 일상 세계가 자꾸만 비틀리고 뒤틀려
1: 네.
0: 간다라고 하는 예감을 독자로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의 세계는 재생과 멈춤, 되감기 많은 기능이 있어서 특정한 현실 세계의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재생하고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을 유예시키는 방식이
1: 네.
0: 있을 수 있지만 인간 세계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정말
1: 우리는
0: 촌각을 다투는
1: 네.
0: 이 순간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똑같이 동시에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벨라가 아주 너무 놀라운 축하 파티야라고 하면서 어느
1: 네.
0: 특정한 장면을 재생하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시어셔를 초대하면서 무엇이든 축하하자라는 방식으로 박수를 치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하는데 시어셔가 너무 놀라운 부분을 인지한 거예요.
1: 네.
0: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없이 그들의 몸통만 있는 테이블에서 시어셔가 앉아 있다가
1: 네.
0: 너무 깜짝 놀라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케이크 위에 촛불이 사라지면서 그 시어셔가 앉아 있었던 가정집 내부가 아주 회색빛으로 재가 흩날리듯이 날리게 되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엄마가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한 침대에는 엄마의 유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벨라가 엄마와 충돌하면서 무언가 실재한다고 느꼈던 감각적
1: 네.
0: 세계가 이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난 뒤, 부모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시어셔의 아주 날선 상상력이 만들어낸 좀 끔찍한 이 세계였다라는 걸좀 알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럴 때 어떤 공포심을 자각하게 되는 이 시어셔의 면면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환상이 붕괴되고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이 고양이 진저의 사체, 엄마의 유해, 그리고
1: 네.
0: 사라진 아빠. 벨라와 한창 싸울 때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그냥 우리를 떠난 거야. 어떤 특정한 뭐 교통사고라든지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어서 널 떠난 게 아니야라고 막 소리소리를
1: 네.
0: 질렀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벨라가 아버지가 이 시어셔와 엄마를 떠나게 된 상황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되감아서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상황을 날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엄마가 그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떠난 거야 라고 소리를 쳤던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엄마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혼자 남겨진 시어셔의 내면이 아주 기괴하게 얼크러져서 나타난 이 상실의 감각이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섬뜩한 지점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다고 라고 감각하게 되는 것.
1: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 아니다 이런 뭐 공포스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슬픔 이런 것들을 결국 끝에
0: 그렇죠.
1: 가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인간의 상실감, 이 죽음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잠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1: 네.
0: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타인의 이 친밀한 존재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1: 그렇죠.
0: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벨라 루고시와 같은 드라큘라와 같은 존재가 만들어준 죽지 않는 비극의 영화 속에서
1: 네.
0: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영원히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 아, 그쵸.
0: 이 영원한 구속적인 감각에서 이 시어셔의

0: 그리고 유약한 내면이 더 공포스럽게 뒤틀리는 것 같아요.
1: 이 로즈 키팅의 이 오드바디에 수록된 작품들, 이 작품들 우리 이제 고딕 호러로 얘기할 수도 있는
0: 그쵸,
1: 거잖아요.
0: 그쵸.
1: 근데 보니까 뭐 한국 작가 중에 뭐 강화길 작가님도
0: 네.
1: 고딕 호러 소설로도 이제 많이 쓰는 작가로도 많이
0: 네.
1: 알려져 있고, 고디 붙어 있고, 그쵸? 고딕 호러 장르를 사람들이 지금 이 21세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뭘까? 이런 걸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해요.
0: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확실히 고딕 호러라고 하면 그 아주 고전적인 이미지들, 유령,
1: 그쵸.
0: 드라큘라, 뭐
1: 대저택,
0: 대저택, 흑혈,
1: 맞아요.
0: 죽지 않는 어떤 영생의
1: 그쵸.
0: 막흰 낯빛들 뭐 이런 것들.
1: 거미줄 낀 샤크리에
0: 그렇죠.
1: 이런 거.
2: 그럼 왜 청소를 안 했을까?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21세기에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이 익숙한 것 속에서 약간 또그 익숙한 듯또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을 느끼나 봐요. 그렇죠.
0: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 소설도 아주 부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진실을 외면한 존재. 얘가 시어셔라는 주인공이고
1: 네.
0: 그를 위로하고 좀 구원자처럼 벨라 루고시가 등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1: 네.
0: 진실을 파헤쳐 보면 아니었잖아요.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갇혀 있게 만드는
1: 그렇죠.
0: 포식자 같은 존재로 벨라 루고시가 등장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두려움의 감정이
1: 네.
0: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요. 고디코로는 저도 좋아하는데
0: 네.
2: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어떻게 보면 본성과 되게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저택이라거나 그런 안정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1: 네.
2: 그건 우리 모두가 찾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안정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현실에서 찾고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는 본성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안정성이 항상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다음날 되면 무너질 때도 많고 갑자기
1: 맞아요.
2: 무너지거나
1: 유지하기
2: 없어지거나
1: 힘들죠.
2: 그렇죠. 그럴 때 심각한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좀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를 이 벨라 루고시 이 소설 안에서의 시어셔는 그걸 반복해서 보는 걸로 그걸 좀
1: 네.
2: 배워가는 과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디코르를 보는 것도 그렇게 대저택 좋았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상처받았을 때
1: 네.
2: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공포 소설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의잖아요. 그런 유의
1: 그렇죠.
2: 장난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려 요즘에 이런 되게 현실적인 그런 공포보다
1: 네.
2: 고디코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도 그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셔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
1: 네.
2: 친구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유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계속 반복해서.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의 불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2: 그쵸, 네.
1: 그쵸? 김주영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말이 너무 무섭네요. 이책 왠지 모르게 승숙 작가님이랑 잘 어울려요. 아, 저 작가님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0: 왜 덧붙이시는 거죠?
1: 네, 지금 오사 컬렉션을 이렇게 이제
0: 네.
1: 만들게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3661 쓰신 카페이님, 중1 딸이 요즘 매일 소설을 써요. 유일한 독자는 동생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와 이야기 나누는지 궁금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오싹한 기시감은 뭘까요?
2: 이거 거의 애거스 크리스티잖아요. 네. 항상 자기 자매 둘이 같이 소설
1: 네,
2: 써서
1: 와.
2: 서로 이렇게 돌려봐주고 이런
1: 멋있다.
2: 그런 모습인데 미래가 되게
1: 그러네요.
2: 기대가 되네요.
1: 그러네요, 지금. 자, 시간은 애프터 섹스의 아포칼립스 듣고, 이제 출근 상점으로 가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기대감이 넘치고요. 네. 우리 최아진님도 동민 작가님 얘기하신 그 고디코러에 대한 얘기 들으시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깊은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고 생각해볼 수 있군요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제가 괜한 말을 드린 게 아닌가 또 갑자기 위기소침해지고 무서워지네요.
0: 네, 네. 네. 지금 매력적으로 전달해주셨어요.
1: 네, 고디코러 진짜 재밌죠.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출구 상점에서 물건을 또 팔아야 되니까 처음 생각한 물건을 먼저 꺼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팔 건 아니고 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테이프 클리닝 테이프가 있었어요.
2: 저 알아요.
0: 네. 저도 알아요.
1: 다 아시는 역시 네. 같은 세대. 네. 네, 클리닝 테이프라고 해서 이거 하얀색 이렇게 테이프 카스 비디오 테이프인데 네, 거기 알코올

0: 같은 걸 떨어뜨려서 네,
1: 맞아요.
0: 그걸 한 바퀴 돌리면 네, 그 비디오라고 하나요? 비디오 데크 안에
1: 그쵸?
0: 있는 헤드가 딱 껴서
1: 맞아요.
0: 네, 이제 먼지도 안 묻고 이렇게 더 쨍한 화질로 볼수
1: 맞아요.
0: 있었던.
1: 잠입해서 걔가 그 내부를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0: 지금도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그걸 되게 신격화해서 저는 비디오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거 해서 막 한번 돌리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서 이 시어셔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계속 돌려보잖아요.
1: 그쵸.
0: 그럼 분명 망가진단 말이죠. 그럴 때 클리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너무 나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불량 음식을 하나 더 주는 것 같은 느낌? 네. 비디오는 멀쩡해지겠지만 그러면 시어셔는 계속 그 비디오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1: 그쵸.
0: 고장 나기 전까지 볼 테니까. 그러면 계속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서 계속 머물러서 벨라루고시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뭘까요? 반대의
0: 네,
1: 의미?
0: 오늘은 장난감 하나 준비를
1: 장난감?
0: 했고요. 네, 토이스토리도 개봉한 마당에 네, 장난감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장난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장난감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환상적이었 겠다 생각이 드는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발명되기 전,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이트로프라는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름만 들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이게 1834년에 만들어진 장난감인데 원통형 드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드럼을 만들고 거기에 연속된 동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면 말이 뛰는 동작을 한컷한컷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통에 길쭉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통을 회전시키면 바깥쪽에 틈새를 하나 쫙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에 눈을 갖다 대고 이 원통을 돌리면 말이 뛰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장난감인데 당시에 사람들은 어쨌든 움직이는
1: 그쵸.
0: 무언가를 보게 되니까 그림이 움직이니까 되게 신기하게 봤던
1: 재밌죠.
0: 네, 그런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이름은 해석해 보면 생명의 바퀴라고 해요. 왜 이름이 붙었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장난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되게 명확한 장난감인 거죠. 왜냐하면 뭐 많이 그려봤자 10장 정도 그렸다고 해요. 이 원통이 무한하게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0: 10장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처음 몇 바퀴는 재밌죠. 근데 다섯 바퀴쯤 되면 이게 뭐 하나 싶겠죠.
1: 파악됐다
0: 그렇죠. 어떤
1: 싶겠죠.
0: 내용인지 다 아니까. 그리고 서사를 만들어내기 10컷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서사 없는 그냥 움직임만 담겨 있는 그런 장난감이다 보니까 이 장난감은 처음엔 재밌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어셔가 지금 이 소설 안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자기가 계속 돌려보고 있는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현실의 모습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조이트로프 안에 있는 10컷 남짓의 그런 서사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움직임은 있지만 그건 계속 자기가 반복해서 보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원통 안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어셔한테 이 조이트로프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놀게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1: 그쵸.
0: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결국 아무리 긴 영화라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 이 조이트로프 세계 안에서 과거에는 생명의 바퀴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시시해진 그런 장난감의 삶을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이트로프 요즘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만드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기념품으로 사가기 되게 좋은 이 작품과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하는, 만지면서 누리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시어셔의 생각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0: 그쵸?
1: 하게 돼요.
0: 네. 그리고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네. 비디오 테이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반에는 70분짜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발전

0: 됐을 때좀더 양을 늘려서 120분짜리가 나왔던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옛날 긴 영화들은 두편 이렇게 두 장짜리로 카세트 두개
1: 맞아요.
0: 빌려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1: 그러네요.
0: 나는데,
1: 맞아요.
0: 결국 우리가 보는 과거의 영화들 찍혀 있는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결국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셔도 그렇고 쉬어셔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1: 네.
0: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 조이 트로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 책, 로즈 키팅의 오드바디 선물 받으실 분,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1360 그리고 9276 이렇게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밋메시스 아트뮤지엄 기획전 티켓 받으실 네 분,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4000 그리고 7745 그리고 2390 그리고 0385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지금 0385 쓰시는 카페님 파주에서
0: 네.
1: 살고 계신데 신혼부부시대요. 그러니까
0: 가깝고 좋네요.
1: 동성애
0: 네.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머리는 미메시스 요거고요. 우리 그 말머리 놓치신 분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내일도 이벤트 이어가니까 또 기대해 주시죠. 다음 주 어떤 책으로 이야기
2: 네.
1: 나눌까요?
2: 다음 주에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1: 네.
2: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복수.
1: 복수.
2: 네.
0: 아, 미시마
2: 아름다움이
0: 유키오.
2: 사람을 죽일 때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1: 무섭습니다.
2: 제목은
0: 네.
2: 복수.
1: 사랑을 죽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덜
0: 책이 오늘
1: 무서웠나?
0: 것보단 무서울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1: 네, 알겠습니다.
2: 무섭지
1: 그러면
2: 않습니다.
1: 아,
2: 네.
1: 역시 1, 2 정도.
2: 아, 그럼요. 오사칸
1: 아, 오사
2: 컬렉션이니까요.
1: 컬렉션이니까요. 네,
2: 네.
1: 기대하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팻 메스니의 And I Love Her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 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2: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1: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2: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3: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2: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1: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비게이션이 그 자리에서 갈 수 있는 경로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꿈을 향해서 가는 길도 비슷하지 않을까.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도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라면서요. 앞으로 가야 할 길 탐색해보기 좋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밤 첫 곡으로 김세정의 항해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서 주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해봤어요. 운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 바다님 같은 경우에도 맛집 우리 찾아갈 때 지도 어플 많이 쓰잖아요. 그때도 골목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그렇다고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이렇게 목적지를 찾아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있어요. 그쵸? 꿈을 향해서 가는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길로 갔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는 거. 조금 돌아가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와 이거 지름길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생각했던 길과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꿈꾸던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권수현님, 오늘 오프닝 이야기 너무 감사하다고요. 마음과 머리를 울려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예요. 47의 나이에도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아이들은 가장 불안하죠.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른들도 불안한데 그죠. 최장서인님. 생선님이 노래 한 번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내비게이션 인생. 와 이거 완전 트로트 분위기네요. 내비게이션 한 번 잘못 들면 못 가는 건 아니야. 막 이런 느낌 그죠? 가우디 가우스님은 미분과 적분 덕분에 저 같은 길치도 운전을 편히 할 수 있음을 감사해 하고 있어요. 오! 원리를 알고 계시네요. 계속 내비게이션은 미분 적분을 통해서 속도가 미분한 거잖아요. 그걸 적분하면 목적지에 언제 도착한다라고 우리 예상 도착 시간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분과 적분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강세민님. 오늘 삼성역에서 지하철 타려고 걸어가는데 양옆에 대형 스크린에서 생선님의 우회전 때려잡기 영상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 요즘 제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 시내 광화문 지금은 어디요? 삼성역 큰 LED 전광판에 제가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어제 이태원역에서도 저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저의 얼굴로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M님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오네요. 생선님의 메스 디렉터 고1 수학을 듣고 생선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번에 수학 1등급 맞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맞아요. 하라는 대로 그렇게만 조금만 하면 그때부터

꼭꼭 숨어놓은 그런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민예원님 엇! 생선님 안경 바꾸셨어요? No! 제 안경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안경이라서 세계에서 거의 전 세계에서 단종된 거거든요. 그거 한 4개인가 5개 정도 구해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안경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한대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휴대폰으로 전화가 가요. 근데 딱 받으면요. 라디오 어떤 거 들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 망설이면 안 돼요. 망설이면 거짓말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당연히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청소년의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을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이따가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 조금 다르게 푸짐한 선물 또 준비해드렸거든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은 먼데이 요정 땡깡님과 함께 일단 들어봅시다. 함께 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 켜뒀으니까 지금 바로 반디와 유튜브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사연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떨어진 음식.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정말 괜찮을까? 땅에 떨어뜨린 음식을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 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클렘슨 대학교라는 곳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세균이 얼마나 빨리 옮겨붙나 실험을 했답니다. 참 그랬더니 음식이 바닥에 짧게 있을수록 좀 음식에 박테리아가 덜 붙긴 하긴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닥에 닿는 그 순간부터 세균이 쫙 옮겨지는 경우도 있었대요. 카펫보다는 나무 바닥이, 마른 과자보다는 수분이 좀 많거나 끈적끈적한 음식일수록 박테리아가 더 쉽게, 더 빨리 달라붙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떨어진 음식을 몇 초 안에 주웠느냐 그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음식이 떨어졌느냐 이건데, 그리고 바닥에 우리가 좀 눈으로 막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식중독 세균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곧바로 주웠어도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바다님들?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라는 말 이제 쉽게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민수의 노래, 민수는 혼란스럽다 함께 들었습니다. 김정원님이 전 알아도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아까워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원리님은 그럼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나쁜 세균을 먹고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또. 근데 맞아요.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윤연우님은 그냥 저는 물에 씻어서 먹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최장서희님은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왜 실어 마셨어요? 왜요? 막 이렇게. 그냥 우리 행복하게 먹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떨어진 거 좀 아깝긴 해. 그쵸? 그러면 좀 씻어라도 그렇게라도 먹어야 되나? 아, 먹지 말래요. 그런데. 라라라333님은 주워서 후 불면 세균이 날아가는 건 아닌지 그런 실험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날아가면 그것도 얼마나 날아가는지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쵸?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했었던 이야기.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괜찮다라는 말.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은 안 된다. 앞에서 마른 과자는 다른 음식보다 좀 세균이 붙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대요. 그렇다고 빨리 주워서 후후 털어서 이렇게 탁 먹으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거지 안전하다라는 뜻은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바닥에 떨어졌으면 이건 내 게 아니다. 우리 건강을 또 위해서,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버리기 아까워도 꾹 참고 쿨하게 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떨어진 것까지도 아까워서 먹으면, 그런 얘기 있어요.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으면 살찐대요. 저 진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명카 드라이브의 노래 냉면 듣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좀 특집으로 꾸며진 풍성해진 코너 장르불문 생선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는 거들 뿐 바다님들 선물 드리고 싶어서 만든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내일부터 본격적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청에서도 자체 청취자 조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경청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바다님들의 자기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름과 나이, 직업, 다니는 학교를 모두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소개하고 싶은 부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 베이킹에 빠진 고3입니다. 이러셔도 되고요. 퇴근길마다 경청을 듣는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취미, 특기, 요즘 빠진 것들, 나를 설명하는 단 한 문장까지 우리 바다님들의 자기소개를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특집이니만큼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물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장르불문 생선물 코너는 저희가 휴대번호를 곧바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문자로만 참여를 받을게요. 댓글 말고 유튜브 댓글 말고 문자로만 단디통 말고 문자로 샵1045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인데 짧은 문자의 기준은 40바이트까지 아니다 40 아니다 90 90바이트

90바이트라 그러면 영어 한 알파벳 하나가 91바이트고요. 한글이 2바이트니까 한글로는 45글자인데 띄어쓰기도 1바이트예요. 띄어쓰기도.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셔서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니까 그걸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용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일리시 부릅니다. It's me.

장르불 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아일릿의 아주 신나는 노래 It's Me였습니다. 오늘 장르불 문 생선물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저희 경청에서도 자체 청취자 조사를 해보겠다. 우리 경청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모든 바다님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연이 있으면 무조건 당첨된 거예요. 귀 쫑긋하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433님, 내일의 출근을 위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서 경청 듣는 직장인 누구? It's m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433님은 와, 경청을 듣는 직장인이시래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또 출근 생각하시면서. 9343님도 직장인이시네요. 재수생 딸 하원 시간에 맞춰서 같이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맞아, 한 10시 정도에 끝나니까요. 딸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커피 맛있게 드세요. 7552님. 부산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지지난주에 시험 끝났는데 꽤 잘 쳤어요. 와, 축하해요. 경청은 월요일마다 듣고 있고요. 요즘 빠진 건 성당에서 율동 가르치기예요. 율동을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나 보다. 그쵸, 어린이 미사에. 그러고 있구나. 7552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10님, 창원 명소동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예요. 기말고사가 끝나서 너무 좋아요. 맞아, 직보라 그러잖아요. 직전보강도 많이 하고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1509님은 저는 침착맨 덕분에 경청을 알게 돼서 경청에 빠져버린 34살 직장인 바다입니다. 어우,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침착맨 영상 보면서 취미로 클레이나 여러 재료

그런 미니어처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고. 침착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놓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6146님은 50대도 있으려나요?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 매일 데리러 가면서 듣고 있는 대구에 사는 52세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4815님은 내년에 50살이 되는 워킹맘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익 과외 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와, 토익은 언제 목표 점수가 나올까요? 워킹맘이신데 토익 점수가 중요하신가 봐요. 그죠? 열심히 하시길 금방 점수 오를 겁니다. 아자아자 이렇게 끝을 맺으셨고요. 60대 할매예요. 1497님 번역하신다고? 와, 멋있으세요. 정말 하루 작업 끝나고 요즘 취미 비즈 끈갈피 만들면서 경청을 청취하고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6228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연속 반장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와우. 저는 글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청을 모두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월요일 코너를 가장 좋아한다고 진짜로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장르 불문 생선물 계속 할 거니까요. 내일도 출석해서 커피 쿠폰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월요일에 쌓인 피로를 확 날려주는 우리 경청의 비타민 같은 존재 땡깡님이랑 함께 일단 들어봅시다.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저랑 땡깡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지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리가 부르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오겠습니다.

0: 이분 지난주에 제 칭찬 5개 해보라고 했더니 꽤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경청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바다님들 칭찬은 술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준비되셨나요, 땡깡님? 지금부터 우리 바다님들 칭찬 5개 스타트!
1: 매번 올 때마다 반겨주신다. 2번 귀엽다고 해주신다, 저를. 그리고 3번 꾸준히 출석하신다. 4번 저를 예쁘게 봐주신다. 5번 바다같이 마음이 넓으시다.
0: 생선님 칭찬은 어색해 해도 바다님들 칭찬은 100만 개도 할 수 있다라는. 혹시 준비한 게 단가? 6번째 시작! 5개만 할 줄 아는 땡깡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시다. 귀엽지, 착하지, 춤도 잘 추지, 순수하지, 야구장 가서 TV에도 잡히지. 하지만 5번째 칭찬할 점은 영 또르지 않은 남자, 월요일의 식구 땡깡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제 야구 쪽으로 가실 거예요, 아예?
2: 네. 그러고
0: 하루 종일 야구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네. 영상도 다 야구고.
2: 맞아요.
0: 제가 그때 그 이거를 그 유니폼 사준 다음부터 그때 네. 시작된 거죠?
2: 그쵸.
0: 아, 그렇구나.
2: 저 너무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 취미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2: 네.
0: 취미라기보다 본업에 가깝던데요? 그쵸. 얼마 전에 TV에도 잡혔다면서요?
2: 네, 중계에도 잡히고. 혼자 가서 응원했는데 잡아주셨더라고요.
0: 진짜.
2: 네.
0: 거기 보통 그 외모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잡잖아요.
2: 제가 한 뛰어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2: 네.
0: 이야기 하려 그랬어요.
2: 아, 감사해요.
0: 7월이에요, 땡깡님.
2: 네, 7월이에요, 진짜.
0: 7월이면 여름이잖아요.
2: 네.
0: 어때요? 좀 약간 더위 많이 타세요?
2: 너무 땀이 많이 나고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게 장마 기운이 돌면서 너무 습해진 거예요.
0: 비 너무 많이 왔어요.
2: 저 진짜 물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0: 진짜
2: 와, 이거 진짜 여름이 왔다.
0: 그럼 막 발버둥 쳤어요? 물 속에 있는 줄 알면 막 발버둥 치게 되는데.
2: 저 제 발을 보니까 오리발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0: 오리발이 발에 붙었어요? 정말?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정말.
2: 죄송해요, 넘어갔네요.
0: 여름 싫어하죠?
2: 여름 싫어합니다.
0: 제일 좋아하는 계절?
2: 저는 가을이에요.
0: 가을?
2: 네.
0: 그 다음에?
2: 가을 다음에 봄.
0: 그다음에
2: 겨울,
0: 그다음에 여름.
2: 네.
0: 가을, 봄, 겨울, 나랑 비슷하구나.
2: 이런 거
0: 가을,
2: 잘 맞네요.
0: 가을, 봄이 진짜 제일 좋잖아요.
2: 그쵸.
0: 아니다.
2: 어?
0: 아니, 맞다. 가을 다음에 봄.
2: 근데 가을 봄, 제일 좋아하세요?
0: 봄이랑 가을이 난 제일 좋아요. 비슷하잖아요.
2: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 추워지는 가을이 조금 더 선선하게 느껴지지 않나.
0: 너무 더웠으니까.
2: 시원한 걸 좋아해서.
0: 이제 여름 끝이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2: 네,
0: 좋구나.
2: 너무 좋아요.
0: 그렇게 가을.
2: 그때 또 한강이나 공원에서 이렇게 라면 먹으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0: 근데 저는 바깥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겨울에는 사진을 못 찍잖아요. 너무 추워서.
2: 추워서.
0: 그래서 봄이면 와, 이제 드디어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봄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2: 좀 반대되네요, 저희.
0: 여름에 좋아하는 음식.
2: 여름에 좋아하는 냉면이죠.
0: 냉면. 냉면 중에서?
2: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0: 아니요.
2: 저도 안 좋아해요.
0: 그 평양냉면이 가짜라면서요?
2: 에?
0: 밍밍한 맛 얘기하시는 거죠?
2: 그게 왜 가짜예요?
0: 평양에 그때 그. 그 우리 그
2: 갔었잖아요.
0: 방송국에서 그 네. 우리나라 가수들이랑 갔었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평양 냉면을 딱 얘기하니까 그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이랬잖아.
2: 진짜?
0: 밍밍해서 못 먹습니다. 진짜 그랬어.
2: 그럼 원래 맛이 좀 있나 보다.
0: 함흥냉면은 비슷하게 되게 양념 많이 들어가 있는.
2: 맛있겠는데요?
0: 원래 평양냉면은 되게 밍밍하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이랬다니까, 진짜.
2: 그 우리나라에 와서 약간 변화됐나 봐요.
0: 그치. 평양냉면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2: 그래서 내 입맛에 안 맞나 보다.
0: 그럼 저는 제 입맛에

0: 맛 해도 안 맞는 이유는 딱 그거였을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하거든요.
1: 저도 오리지널인가요?
0: 변형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저도요. 칡냉면 이런 거 좋아해요.
0: 칡냉면이요? 네. 어, 나 그런 걸 안 먹어봤는데. 비빔물 둘 중에 하나.
1: 하나 둘, 셋, 물. 오.
0: 물에서 겨자 넣는다 안 넣는다. 하나 둘, 셋,
1: 넣는다.
0: 식초 넣는다 안 넣는다. 하나 둘, 셋, 넣는다.
1: 어? 왜요?
0: 실망이에요. 실망이에요.
1: 진짜. 왜요? 왜 안 넣어요?
0: 식초를 왜 넣어요 거기에?
1: 조금 더 새콤해지면 좀 더 짜릿한데?
0: 짜릿하구나. 네. 우리 짜릿함을 좋아하는 땡깡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땡깡님 오늘 고이 같아요. 청순해 보여요. 짠이니.
1: 진짜요? 저 10년 전에 고이였는데 딱.
0: 10년 전에?
1: 네.
0: 그랬구나.
1: 2016년.
0: 그거 이렇게 해서 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1: 어, 왜 나 이게 자동으로 됐지? 어. 민망해요.
0: 오모 땡깡님 오늘은 안경 쓴 가나디.
1: 네, 오늘 안경 한번 써봤습니다.
0: 뿔테 안경 쓰시니까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GOD817님.
1: 그, 이게 진절미가 골라준 안경인데 어. 얼굴 작아 보인다고.
0: 진짜? 네. 오늘 너무 댄디하시다고 라라라333님.
1: 아, 제가 또 한 댄디합니다.
0: 진짜? 네. 최장서인님은 오늘따라 두 분이 아빠와 아들 같다고. 아빠 보고 아기 보고 같아요. 이렇게 또
1: 너무 귀여운 비유예요.
0: 그러네요.
1: 보고
0: 좋아하세요?
1: 보고 복국 좋아합니다.
0: 아, 또 안 맞네. 나는 하얀색 국물을 싫어해요.
1: 저 하얀색 국물 좋아해요.
0: 나는 알맹이 그러니까 건더기가 투명한 거 있죠.
1: 네. 그러니까
0: 사이판 바다 같은 거 있죠. 나 그런 거 싫어해요.
1: 아, 진짜요?
0: 사이판 바다 같은데 되게 맛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뭐죠?
0: 곰탕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곰탕 하나 있어요. 진짜 밑에 바닥까지 다 보이는데 너무 맛있어요.
1: 곰탕이 보인다고요?
0: 어, 바닥이 보여.
1: 그럼 맛이 있나?
0: 그쵸?
1: 네.
0: 근데 진짜 맛있어. 되게 유명한 곰탕 집이에요.
1: 우와.
0: 어, 암튼.
1: 네.
0: 그거 빼놓고는 저는 뿌연 국물, 그러니까 막 탁한 국물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1: 뿌연 국물.
0: 맞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일단 들어봅시다에 대한 코너 소개를 땡깡님이, 댄디한 땡깡님이 소개해 줍니다.
1: 네. 바다님들이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가족 친구의 매력까지 경청해 소문내주세요.
0: 예,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도 좋고요. 유튜브와 반디 앱 메시지를 활용하시면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 텐데요. 8414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 경청의 거짓말쟁이 우리 엄마를 신고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3: 아유 이놈의 새끼. 아유 이때자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아유 진짜 내가 얘는 정말 내가 진짜.
2: 아 왜? 몇 시인데?
3: 8시야 8시. 너 학교 안 가? 아유.
2: 어? 8시? 안 되는데? 어? 나 그럼 지각인데?
3: 아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나서 밥 먹어. 아유 진짜.
2: 아 안 돼. 8시면 나 아침 못 먹어. 지금 세수하고 바로 가도 지각이란 말이야.
3: 아 그래도 밥 먹고 가야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2: 뭐야? 아 엄마 지금 8시 아니잖아. 7시잖아. 왜 거짓말해?
3: 아이고 네가 7시라 그러면 퍽이나 일어났겠다. 7시나 8시나 비슷한 거야. 밥 먹다 보면 금방 8시 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2: 이렇게 저는 매일 아침 엄마의 거짓말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답니다. 엄마의 거짓말은 식사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제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3: 야 이 땡깡! 이 땡깡! 밥 다 됐으니까 빨리 나와서 밥 먹!
2: 그러면 저는 하던 게임을 끄고 바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요 식탁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밥 다 됐다며.
3: 아니 지금 다 됐어. 식탁에 쓰레기 좀 올려놓고 있어봐.
2: 밥 되려면 얼마나 남았는데?
3: 아 얼마 안 남았다니까. 20분 남았어.
2: 뭐? 20분? 아 그러면 조금 이따 부르지. 나 게임 완전 잘 풀리던 거 끄고 왔단 말이야. 수전은 1분이면 놓잖아.
3: 야 네가 20분 남았다 그러면 지금 나와. 아유 30분 뒤에 나 슬슬 기어나올게. 진짜 됐고 빨리 얼른 수전아. 수전 못하면 금방 다 돼.
2: 저희 엄마는 어째서, 왜 제가 30분은 미리 당겨서 불러야 제 시간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게 된 걸까요? 엄마 나 앞으로 깨우면 바로 일어나고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면 바로 나갈게. 그러니까 제발 제 시간에 딱 맞게 불러주면 안 될까?
0: 사연 주신 8414바다님, 어머니가 늘 거짓말한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0: 저희 엄마도 그랬습니다.
1: 저희 엄마도 그러셨습니다.
0: 뭐라고 거짓말하셨습니까?
1: 이강빈 빨리 일어나. 지금 뭐 9시까지 가야 되면 9시 반이야 이렇게 말을 하실 때가 있었죠.
0: 진짜. 네. 일어나 보면 7시 반이잖아.
1: 네.
0: 7시 반은 아니겠다. 한 8시쯤. 그치 그치. 그럼 아침밥 항상 드셨어요?
1: 아침밥 급하게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0: 아침밥에 뭐 나왔어요? 뭐 해주셨어요?
1: 저희는
0: 계란후라이.
1: 계란후라이랑 밥이랑 김치, 섞어서 밥. 간장계란밥?
0: 간장? 오 맛있겠다.
1: 그거랑 이제 김을 싸서 여러 개 말아 놓으시면은 그걸 몇 개 주워 먹고 가는 거예요. 와, 급하니까.
0: 엄마 참 되게 자상하시다. 그거 좀 약간 간장 계란밥에 네. 그 마가린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그 기름 안 바른 빳빳한 김 있잖아요. 그냥 굽기만 한 거 거기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
1: 진짜 맛있겠다.
0: 진짜 맛있어 근데 정말 버터 말고 마가린으로 해야지 맛있어요.
1: 나 아침부터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요?
0: 괜찮아요. 요즘 스텐스 시술 잘 돼 있어서 혈관 막힌 거 그거 지워놓고
1: 네. 아 의료과학에 힘을 빌리면
0: 민예원님이 20분이면 게임 한 판 더 할 수 있는데 20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그쵸. 게임 하세요? 우리 땡깡님도?
1: 저도 그 게임을 합니다.
0: 어떤 게임
1: 저
0: 좋아하세요?
1: 최근에 그 조금 말하면 안 되는데 휴대용 게임기 네. 사주셨잖아요.
0: 제가 그거, 사준 거?
1: 네, 그거 최근에 빠져 있어가지고.
0: 닌텐텐.
1: 네,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0: 진짜? 네. 근데 그건 재미 없지 않아요? 아니 그 PC로 하는 게 더 재밌다 그러던데 사람들이 하는
1: 거 PC로 하는 건 조금 더 자극적이고 혼자 하는 거는 이렇게 단아한 재미.
0: 어머, 되게 무자극을.
1: 네.
0: 그럼 거의 스님 같이 사시네요 평상시에.
1: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또 저 PC 게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PC 게임.
1: 근데 요즘에 안 한 지 꽤 됐어요.
0: 자극적인 거 좋아할 때는 PC 게임.
1: 네.
0: 스포츠 게임. 게임도 좋아하세요?
1: 아니요, 스포츠 게임은 안 좋아합니다.
0: 저랑 언제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야구 네. 게임 같이 해요.
1: 있어요 그런 게?
0: 야, 저기 그 놀이역.
1: 놀이역이요?
0: 놀이역 5.
1: 아, 이해했습니다. 놀이역 5. 대박이다. 와, 이해한 내가 대박이야, 지금. 그럼 거기에 야구 게임도 있나요?
0: 그럼요.
1: 좋아요.
0: 그거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네. 야구 게임.
1: 아, 진짜.
0: 네, 그랬었는데.
1: 저보다 대단한 팬이시네요, 진짜 야구에.
0: 아니, 거기에 저거를 하는 게 그 유니폼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해 가지고.
1: 그래요?
0: 예.
1: 근데
0: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1: 재밌겠다.
0: 그래서 제가 아예 그 로고도 만들고 정승재 콩커러스. 콩커러스가 뭔지 알아요?
1: 모르겠네요.
0: 정복자들 해가지고 그 트윈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1: 네.
0: 콩커러스 해가지고 진짜 아직까지도 전 세계 콩커러스라는 팀이 없어요.
1: 진짜요?
0: 멋있지 않아요? 콩커러스.
1: 네.
0: 그죠?
1: 창의적인데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정승재 콩커러스 팀을 만들어서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막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좋아요.
0: 예.
1: 재밌겠다.
0: GOD817님은 어머님이 밥 해주고 아침에 깨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 당시에는 몰라.
1: 그 당시에는 몰라.
0: 그런데 지나고 나면 참 고마운 분이었구나.
1: 진짜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얼마나 그래요. 우리 또 어머님들은 또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보내려면.
1: 그렇죠.
0: 징하게 안 일어나니까.
1: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0: 맞아요. 우리 바다님들도 많이 이런 경험 있으셨을 텐데 엄마의 귀여운 거짓말에 속아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지 또 우리 엄마는 아침에 낮 깨울 때 와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하시더라라는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다님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사실 이런 거짓말까지 해봤다 이런 얘기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좋고요. 무료인 유튜브 반디엠 메시지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보이 넥스트 도어가 부르는 부모님 관람 불가 듣고 오겠습니다.

0: 보이 넥스트 도어의 노래 부모님 관람불가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요. 8414 바다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어요. 어머니의 귀여운 거짓말에 늘 속아서 속상하다고. 어머님이 아침에 깨우실 때 7시에 일어나야 되면 늦었어. 지금 8시야. 뭔지 큰일 났네. 막 이렇게 깨우신다고. 와, 어머님이 어디까지 거짓말하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땡깡님은.
1: 저는 일단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도 진짜 밥이 안 차려져 있는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많으시고.
0: 보통 늦게 나와.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작년에 제가 정승재 하숙집이라는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그 하숙생들 아침에 밥 해주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언제부터 하냐면, 한 5시 정도에 출근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맨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 부치는 것까지 하는데, 다 차려놨는데 안 나오면 지금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되게 속상하다 진짜.
1: 왜안 나오셨어요?
0: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양치하고 막 이러라고. 그래서 일찍 부르게 돼. 내가 그 마음을 이제
1: 따뜻한
0: 느끼겠더라고.
1: 밤 먹이고
0: 맞아.
1: 싶으셔서.
0: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해보고 아기를 낳아봐야지 좀 자식 느낌이, 너 같은 자식 한번 너도 키워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느낀다는데, 야, 그거 잠깐 한 2주 정도 제가 해봤었더니 그 느낌이 있더라고.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게 뭔지를 알아. 그리고 그냥 먹고, 나 그만 먹을래, 그러고 가버리면 되게 속상하고
1: 속상할 것
0: 그렇다. 나 진짜,
1: 같아.
0: 되게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건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그래요.
1: 근데 저는 다 먹어드릴 수 있어요.
0: 그치?
1: 그 자리에서.
0: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카메라 보고 엄마한테 영상 편지.
1: 갑자기요? 저
0: 갑자기.
1: 생선이 음식 말한 건데.
0: 아니, 그래도
1: 그래요?
0: 엄마한테 고맙잖아.
1: 근데 엄마 진짜 너무 고맙고, 최근에도 또 제육볶음을 해주셨거든요.
0: 제육볶음
1: 너무
0: 맛있겠다.
1: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0: 제육볶음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안 자극적이에요.
0: 안 자극적이라고?
1: 네.
0: 그러니까 거의 평상시 스님의
1: 스님은
0: 삶을.
1: 제육볶음 안 드시지 않으실까요?
0: 아, 그러나?
1: 그쵸,
0: 아,
1: 육류 잘
0: 그러네.
1: 안
0: 아,
1: 드시잖아요.
0: 그러네요. 그러네.
1: 네.
0: GOD817님.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요, 빨간 날에 학교 가야 된다고 아침 7시에 깨운 적이 있다고. 근데 그때 기분 되게 좋아, 그런데. 알고 나면. 아, 막 정신없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아, 나 오늘 학교 안 가도 된다.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1: 그럼
0: 다시
1: 좋죠.
0: 잘수 있잖아.
1: 네.
0: 윤연우님. 저희 엄마는 제가 알람을 일찍 울리게 해두면 엄마가 그 알람을 미리 끄고 원래 일어나야 되는 7시 40분에 깨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1: 그러니까 일찍 조금 더 자게 하신다는 거 아닐까요?
0: 진짜? 그 엄마가 좀 이렇게 막 지각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좀 싫으셨나 봐요. 일찍 일어나는 거를
1: 그러게.
0: 싫어하신다는 건가? 진짜? 되게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연우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1: 조금

0: 재우신다는 거죠?
1: 응, 그러니까 너 절대로 개근상 받을 수 없어. 나도 못 받은 걸 내 자식이 받는다고? 이러신 건지. 아, 너무 궁금해요.
0: 아, 웃기다.
1: 막 킥킥 그러면서 아예 오늘 지각이 막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경청은요, 경청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귀요미 땡깡님과 일단 들어봅시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0: 벌써요?
1: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 테니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 재미났던 경험담도 좋고 자랑하고 싶은 친구, 친척, 가족, 매력 포인트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0: 네.
1: 내 자랑도 좋고요. 짧은 그럼요.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 들을 텐데 이 노래 아세요?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2: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라라라라.
1: 듀스의 노래 여름 안에서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좋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0: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굴까요?
2: 땡깡입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나만 알기 아까워서 저와 땡깡님 앞으로 공유해 주신 얘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윤연우 바다님의 사연 알람을 꺼버린다고 아예 늦게 일어나야 될 텐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7시 4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니까 자기가 20분에 알람 맞추고 25분에 알람 맞추고 30분에 알람 맞추고 이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좀 일찍부터.
2: 그쵸.
1: 그런데 좀 더 재우고 싶으니까 애기 힘드니까 일부러 그 알람을 꺼버리고 40분에 확실하게 깨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네요. 절대로 지각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 아, 너무 따스하시네요.
1: 그러네요.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경청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사연으로 받겠습니다. 자랑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인생 꿀팁도 좋고 뭐든 괜찮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아니면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또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얘기를 보내주셨는지 사연 읽어드릴게요. 6147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올해 같은 반이 되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마도 한 입만일 거예요. 진짜 하루에 다섯 번은 저한테 한 입만이라고 하거든요. 친구는요. 저랑 처음으로 매점을 같이 간 날부터 그랬습니다.
4: 땡깡아, 너 빵 뭐 샀어?
3: 나 피자빵. 내가 원래 피자빵을 좋아하거든.
4: 그렇구나. 난 단팥빵 샀는데. 근데 나 피자빵도 좋아하는데. 미안한데 혹시 네 거 한 입만 먹어도 돼?
3: 그럼. 자, 여기. 그때는요. 친구가 한 입만 달라는 말에 그럼 물론이지. 친구인데 한 입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이후로도 먹는 거라면 무조건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아 마셔도요.
4: 와, 콜라다. 나 한 모금만.
3: 제가 초콜릿을 먹을 때도요.
4: 와, 초콜릿이네. 나 한 조각만.
3: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도요.
4: 땡깡이, 너는 아이스크림 뭐 샀어?
3: 나는 초코맛 쭉쭉 짜 먹는 거. 너는?
4: 그거 되게 맛있는데 나는 메론맛.

0: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거 사 먹었어. 근데 너 그거 쭉쭉 짜먹는 거 그 꼭지만 나 주면 안 돼?
1: 아니 쭉쭉 짜먹는 아이스크림은 그 꼭지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소심해 보일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중한 아이스크림 꼭지 친구에게 주고 말았네요. 이제는 뭘 사 먹든 이 친구가 한 입 먹을 것까지 생각해서 차라리 두 개를 사야 하나 싶어요. 제 친구 왜 맨날 제가 먹는 것만 보면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걸까요? 경청에 제 친구 얘기 소문내고 그 이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2: 6147 바다님의 사연. 먹을 때마다 친구가 한 입만 이런다고. 저도 옛날에 맨날 한 입만 그래가지고 내가 야 좀 표현을 좀 달리해봐. Just one mouth, one mouth 막 이렇게 나 그런 얘기도 했었다니까. 아직까지도 화가 나는데. 자기가 먹으면 되죠. 왜 그렇게 계속 옆에서 한 입만 하는 거? 그거 습관이에요. 한 입만 하는 편이에요, 받는 편이에요?
3: 저는 한 입만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2: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왜 그래요?
3: 뭔가 그걸 먹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잖아요.
2: 궁금하면
3: 네.
2: 그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정도는 너한테 피해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 네, 이 정도는 피해가 아니게 아니고 애교다.
2: 땡깡님이 여기 이렇게 그 유튜브로 수익을 얻었어.
3: 네.
2: 어?
3: 네네네.
2: 나 10%만 이러면 줄 거예요?
3: 아닌 것 같은데요?
2: 절대 안 주죠.
3: 네.
2: 그거랑 다를 게 뭐예요?
3: 그런가요?
2: 한 입만 달라는 거는 10%를 달라는 얘기잖아 거의.
3: 네.
2: 그러니까 그거랑 다를 이유가 없잖아. 왜 먹는 거 그 소중한. 그리고 돈은 나중에 충분히 많이 벌 수도 있어.
3: 네.
2: 근데 먹는 거는 평생 우리가 살 수명은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명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3: 네.
2: 네가 이거를 한 입만 달라 그래서 줌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계획했었던 그 스케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잖아.
3: 네.
2: 그리고 한 입만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좋게 날 거 아니야. 쪼잔해 보이고.
3: 그러네요.
2: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일부러 해를 입히는 거잖아. 되게 치사하고
3: 저 지금 대표로 혼나고 있습니다.
2: 아니 난 진짜 그거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천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응.
3: 나 나쁜 사람 됐어.
2: 응.
3: 근데 저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2: 안 돼. 단 한 번도 하지 안 돼요? 않아야 돼. 도둑질 자주 하지 않으면 돼요?
3: 아니요.
2: 사람 때리는 거 자주 하지 않으면 돼요?
3: 아니요.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2: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네. 평생.
3: 네.
2: 여기까지.
3: 잘 알아들었습니다.
2: 라라라 삼삼삼님이 생선이 화 많이 나셨어요.
3: 진짜 많이 나셨어요 지금.
2: 제엠예님 생선님 죄송합니다. 최장서인님 거봐 힘들대잖아. 자꾸 한 입만 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역시 먹는 거에 진심이신 생선. 아니 저는 온도 습도 다 맞춰서 먹거든.
3: 네. 근데 저는 줄 수 있어서 저도 남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봐요.
2: 근데 내가 저번 주에 그 저희 집에 오신 저희 네. 엄마 네. 44년생이라서 80도 넘으셨는데
3: 네.
2: 내가 그 집에 가면서 그 포도 캠벨 포도가 네. 이렇게 냉장고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나 온도 되게 소중한데 나 완전 차갑게 먹어야 되거든.
3: 그쵸.
2: 그거를 꺼내서 다 씻어가지고 바깥에 내놓은 거야. 온도가 다시 올라갔잖아.
3: 그러네.
2: 그럼 다시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3: 그러네.
2: 내가 씻어달라는 얘기도 안 했잖아.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보통 결혼해서 고부 갈등의 첫 번째 나쁜 게 뭐예요? 함부로 냉장고를 열어서 정리하는 거거든.
3: 아 그래요?
2: 내 허락을 받지 않았잖아. 그치?
3: 네.
2: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너 나쁜 사람이죠.
3: 아니요, 근데 저도 어머니한테 그 먹고 싶었던 거를 그런 상온이 갑자기 상온으로 꺼내놓는다. 그러면 저도 약간 버럭하긴 합니다.
2: 버럭해요?
3: 네.
2: 그럼 당연한 거죠?
3: 당연한 건 아니지만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다고요?
3: 네. 그러면 그거 아들이 먹기 위해서 꺼내놓으신 건가요? 아들을
2: 위해서 씻어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0: 마음으로.
1: 좋은 마음인데.
0: 근데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엄마가 꺼내놓은 거를 다시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1: 반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저요? 네. 그렇죠. 반성해야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도 모자른 사람인
1: 것 같습니다. 선서님도 어머니께 음성 편지 한번.

0: 그런 거 되게 괜찮은데.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없죠? 없으시죠? 웨이 어
1: 없나
0: 미닛
1: 봐요.
0: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1: 있대요, 있대요.
0: Just
1: 나왔다.
0: 유혹자 씨. 리버브도 좀 깔라주세요. 리버브, 리버브. 사랑하는 1944년 1월 26일생 유혹자님께.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 하나 있는 거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 그랬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언제나 어머님께는 죄송스러운 마음.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의 음식에 온도의 변화를 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쵸?
1: 근데 조금 어딘가 이상한 영상 편지였습니다.
0: 온도는 소중하니까.
1: 네, 온도.
0: 온도는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한 입만 달라는 친구가 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경험담. 아니면 저는 한 입만을 꼭 하는 스타일입니다. 한 입만을 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는 땡깡님은 반성하셨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한 입만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 생선님이랑 토론해서 이길 자신 있다. 이런 분들도 사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무료인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뻔, 뻔, 뻔, 뻔, 뻔,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빰. 우리 바다님들이 기다리시던 그 아름다운 코너, 저와 땡깡님이 대결을 하는 그 코너 속의 코너, DJ 생선님과 땡깡님의 추천곡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결의 심사위원도 저희 경청의 제작진 분들이십니다. 지난주 벌칙으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칭찬 5개 해주기였잖아요. 오늘의 벌칙, 경청으로 우승자를 극찬하는 이행시하기.
1: 오,
0: 경청 두 개.
1: 네.
0: 그걸로 오늘의 승리자, 우승자를 위해서
1: 어렵네요.
0: 칭찬하는
1: 네.
0: 이행시 하는 겁니다. 극찬을 해주셔야 돼요.
1: 극찬을.
0: 극찬. 그냥 이행시가 아닙니다. 극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1: 네.
0: 할수 있겠습니까?
1: 할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오늘 대결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먹을 때마다 한 입만 달라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1: 우후!
0: 정말. 한 입만, 한 입. 난 저는 지금도 화가 나거든요.
1: 그니까요. 좀 노래가 그럼 화를 내시겠네요?
0: 너무 얄밉잖아요, 이
1: 그
0: 친구가.
1: 정도예요?
0: 그런 얄미운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곡을 제가 추천을 해봤고요. 사연 주신 바다님이 같이 먹을 때마다 한 입만 달라라는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한 그때 들을 수 있는 노래.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땡깡님부터 한번 해보죠.
1: 네.
0: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래요?
1: 저는 러블리즈 분들의 여름 한 조각이라는 노래를
0: 오,
1: 들고 왔거든요.
0: 이거랑 한 입만이랑 어떤 관계예요?
1: 한 입만 먹지 말고
0: 예.
1: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한 조각이나 맛봐라. 그런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0: 아,
1: 네.
0: 정말요?
1: 남의 음식 뺏지 말고 여름 한 조각 맛봐라.
0: 아, 그런 느낌.
1: 네.
0: 아, 딴거 먹지 말고 여름 한 조각 먹어라.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1: 네.
0: 그리고 생선님의
1: 뭘까요?
0: 추천곡은요, 2019년에 녹화한 2020년 1월 5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 다시요. 2000
0: 20년 1월 5일. 난, 아, 와, 이렇게 날짜를 기억을 잘하지?
1: 모르겠어요.
0: 그게 제가, 미스터 트롯, 1회. 임영웅님이 그 우승했을 때 있잖아요.
1: 네네.
0: 제가 그때 그 참가했었거든요.
1: 네네.
0: 100명 본선 진출자거든요.
1: 오.
0: 그때 불렀었던

0: 노래입니다.
1: 어, 그럼 트로트인가요?
0: 너무 그럼요. 미스터 트롯인데. 네. 너무 얄밉잖아요.
1: 네.
0: 한 입만 너무 얄밉잖아요. 그래서 김지혜님의 노래 얄미운 사람 저는 오. 추천합니다.
1: 와, 궁금해요.
0: 그렇죠.
1: 네.
0: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 바다님들 이거 되게 그때 임영웅님 이찬원 영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성훈 나태주 뭐 이렇게 그때 같이 본선에서 했었던 걸로 음원 그거 전국 고속도로에 USB로 음원도 막 팔고 막 그랬어요.
1: 오.
0: 그 소중한 음원을 오늘 저는 경청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1: 네.
0: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1: 죄송하지만 저도 라이브입니다.
0: 어, 그렇습니까?
1: 네.
0: 어, 오늘도 라이브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땡깡님의 라이브가 훨씬 더 오늘 주제에 맞다, 훨씬 더 좋았다 1번, 생선님의 라이브가 좋다, 주제에 맞다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를 데는 없으니까 그냥 댓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준비되셨습니까?
1: 네, 됐습니다.
0: 땡깡님의 추천곡 그리고 이어지는 생선님의 추천곡,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와, 엄청나시네요. 열창을 해주시네요.
1: 열창을 했죠.
0: 네,
1: 맞습니다. 열창을 해주신 땡깡님과 정승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예, 그러면서 지금 제작진 열심히 집계하고 있습니다.
2: 아, 졌을 것 같아요.
1: 졌을 것 같습니까?
2: 네, 네.
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직감이 왔고요. 그냥 에너지가 네. 달랐습니다. 제가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요.
1: 선곡을 잘못했습니까? 네. 다음부터 그러면 어떤 좀 선곡에 좀 이렇게 해야겠네요.
2: 네, 좀 더 현장에서 감동을 네. 줄 수 있는 노래를 저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노래를 갖고 와야겠습니다.
1: 땡깡님의 추천곡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그리고 저 생선님의 추천곡 있죠? 예, 김지의 얄미운 사랑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러블리즈 노래 너무 좋네요.
2: 좋긴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름 곡입니다.
1: 그쵸?
2: 네.
1: 그거를 똑같이 율동 당연히 다 할 줄 아시고요?
2: 아, 아니요. 이거 춤은 잘 몰라요.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1: 진짜? 네. 보통 딱 한번 스캔하면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2: 알긴 알죠.
1: 오, 네. 너무
2: 그래서 한 동작 정도는 기억나긴 하는데 예. 디테일하게 외우진 않았어서.
1: 다음번에는 그렇게 춤까지 추면 훨씬 더 좋은 점수가
2: 나오겠죠, 나는.
1: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JM님이 두 분 되게 본격적으로 하시네요. 크크크크. 스카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일어날 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희 완전 진심이죠.
2: 저희 진심입니다.
1: 네, 항상 프로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2: 그럼요.
1: 그럼요.
2: PR로.
1: 그리고 우리는 어디 출신이에요? 음악 방송 출신이잖아요.
2: 아, 그럼요.
1: 음악 나오면 또 이렇게 자존심을 네. 그렇죠?
2: 그럼요.
1: 세워가면서 저희. 열심히 합니다. 안보나님은 우왕. 2주 연속 라이브라니 덕분에 월요일 밤이 즐겁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라라라333님은 땡깡님 조심조심 첫걸음만 하는 가나디처럼 노래하시니까 너무 귀엽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 아,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런데님은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줄 수 있지만 한 입만큼은 못 준다는 생선님이었다고 이렇게 또 제가 부른 얄미운 사람에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야, 이제 제작진님이 엄청 지금 바쁘게 움직이셨거든요.
2: 아, 그래요?
1: 비밀 투표, 보통 선거,

0: 뭐라 그러지? 비밀 선거 뭐 그런 거 비밀 있잖아요.
1: 선거. 어. 선거의 원칙인가?
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집계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선곡 대결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DJ 생선님과 땡깡이의 추천곡 대결 경청 제작진의 심사로 결정된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우와 제작진 투표 3대 2가 났습니다. 아주 어? 박빙이었는데요. 누가 도대체 세 표를 받았을까? 우승자는요 바로 DJ 생선님입니다.
1: 삥삥삥삥삥삥삥. 차라리 완패이고 싶어요.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0: 왜요 왜요?
1: 제가 저번 주에 졌으니까 예. 또 기분이 제가 안 좋으실까봐 배려를 한 게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해요.
0: 아 땡깡님한테 이렇게 딱 주는 그런 네. 그런 게 네, 네.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1: 아니요 저는 완패라고 생각합니다.
0: 어 진짜로?
1: 네, 오늘 성공 너무 좋으셨어요.
0: 어 좋았어요?
1: 네 진짜 인정.
0: 진짜?
1: 네.
0: 오, 짱이다 사람. 짱이다. 왜 그래요? 왜 그래?
1: 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0: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1: 무대를 보면
0: 앞으로 이렇게 건성건성 할 거예요.
1: 저 건성건성하진 않았어요. 단지 생사님의 에너지에 못 미쳤을 뿐입니다.
0: 아 진짜로? 네. 그럼 일단 벌칙 받아야죠 뭐.
1: 어 벌칙 해야죠.
0: 경청 이행시. 경청으로 우승자를 극찬하는 이행시입니다. 네. 그냥 이행시면 안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1: 어 엎드리라고요?
0: 네 여기 엎드려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엎드려 버쳐서.
1: 네. 그렇지 않나요?
0: 아예 괜찮습니다. 아 그냥 경청 그 이행시가 아니고요. 네. 극찬을 해야 됩니다.
1: 그래도 보여야 되고 마이크가 들어가야 되니까.
0: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극찬하는 게 아니면 네. 자리
1: 아, 극찬하라고.
0: 아니, 누가 엎드리라고.
1: 아 엎드리라고 아니, 엎드리면서 하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0: 아니 그 얘기가
1: 아 네네 죄송해요.
0: 그러니까 극찬이 아니면 네. 그 우승자가 기분이 안 좋을
1: 안
0: 거 아니에요.
1: 안 좋으면 어,
0: 그러면 이제 딱 곧바로 벌칙.
1: 어, 어떻게? 좀 준비하긴 했는데 아까. 진짜 저 방금 생선님 노래 부르실 때 생각했어요.
0: 난
1: 것
0: 너무
1: 같아서.
0: 웃겨? 아니 진짜 엎드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깜짝이 놀랐어요.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경청 두 개요.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하나 둘 셋 경!
2: 저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0: 경찰 좀 불러주세요. 청!
2: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진행을 너무 잘해요. 정승재 생선님이.
0: 아니 잠깐만 빨리 설명해 주세요. 경찰이랑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너무 경청 진행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왜 경찰이 와야 돼요? 정확하게 빨리.
1: 왜냐면요.
0: 예. 그냥 경 그리니까 경찰밖에 생각이 안 난 거잖아요.
1: 그게 아니라 제 예. 심장을 예. 뺏어 가셨어요.
0: 그러면 이국종 교수님을 불러야지.
1: 아니요. 훔쳤어요. 제 심장을. 너무 잘해서.
0: 아 훔쳤으니까.
1: 훔쳤으니까
0: 심장을 훔쳤어.
1: 네네 도둑이야.
0: 아,
1: 도둑.
0: 아 도둑이야. 그래서 네. 경찰이 와야 된다.
1: 네.
0: 아 심 너무 잘해서.
1: 네.
0: 오케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잘 넘어갔다.
0: 아, 너무 재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우리 또 땡깡님이랑 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또 떠들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아, 시간.
1: 아 또 왔네요 그 시간이.
0: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짜장면 먹고 갈 거예요?
1: 오늘 짜장면이에요?
0: 예.
1: 저 짜장면은 그만 먹고 싶어서.
0: 딴 거면 좋아요?
1: 네.
0: 딴 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1: 아니요. 생선님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아,
0: 같이 먹을 거예요?
1: 아니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오늘.
0: 안 먹을 우리 땡깡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절미님이랑 같이 오신다고요?
1: 아 그럼요. 이제부터 매달 셋째 주에 제가 데리고 나올 예정입니다.
0: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얼마나 재밌을지.
1: 죄송해요. 둘째 주래요.
0: 매월 둘째 주에. 네. 그렇죠?
1: 네.
0: 근데 그렇구나. 진절미님과 함께하는 네. 시간. 그러면 다음 주의 대결은 또 진절미님과 땡깡님의 대결일 것 같고. 그렇죠?
1: 네.
0: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절미님이랑 같이 뵐게요.
1: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
0: 저희는 노래 듣고 올까요?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하림의 위로 그리고 존 레전드와 웬디가 같이 부르는 리듬 인 더 스타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히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0804님 친구가 매점에 다녀오더니요 저한테 초코우유를 쓱 내미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사왔어 하는데 저 완전 심쿵. 초코우유도 감동이었겠지만 지나가듯 말했었던 나의 취향을 기억해주는 거 이거 정말 감동이잖아요. 저라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 초코우유가 훨씬 더 달달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윤연우님, 저요 지난번 펭수가 경청에 놀러왔을 때요 생선님이 들려주셨던 모닝콜을 녹음해서요 요즘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꽤 효과 있어요. 여태까지 사용했던 알람 중에서 제일 좋아요. 완전 별이 다섯 개라니까요. 바다님들 생선님 모닝콜 꼭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네요. 진짜로 모닝콜로 쓰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막 냅다 소리만 질렀었는데 그런데 그거 기분 나빠서 일어날 것 같긴 해요. 궁금하신 바다님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나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EBS 경청 팽수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4월 14일에 업로드된 영상이 있습니다. 1시간 26분쯤에 나옵니다. 7910님 수학학원 다녀오는 길인데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학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이거 진짜 얘기해주면 제가 중학교 때 교생선생님이 이랬거든요. 이거 100만 물짜리 이야기인데 수학 잘하려면 해설지를 보지마 그랬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였었던 거 저의 수학 인생에 큰 감흥을 줬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수학 잘하려면요.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문제를 잘 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자체를 깨우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디 앱과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경서의 슈퍼스타, 김푸름의 안녕.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7월이 시작된 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거의 6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 정말 빠르네요. 김시민 님이 아 노래 이 시간에 너무 좋네요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안녕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너무 좋아서 원래 김창한 님이 부르셨던 노래인데 리메이크 하는데 와 정말 너무 좋네요. 정말 곧바로 저의 페이보릿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276 하나님은 생선님 오늘도 많이 웃었어요. 특히 생선님 영상 편지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아까 1부 경청 듣고 계신 바다님들 사연으로 자기소개해달라고 장르불문 생선물 했었잖아요. 거기에 소개 못해드리는 사연이 있어서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5님은 저는 경찰관입니다. 늦은 시간 퇴근하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7151님은 전라북도 완주에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1년살이 하고 있으시다고. 완주에서 와 발코니 뷰로 층층이 먼 산이 보이는 그림 같은 곳에서 느긋이 음악 듣고 책도 읽는다고. 와 부럽다. 여유가 느껴지네요. 8245님은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직장도 다니신다고 바쁘시겠네요. 쌤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라디오로 쌤 목소리 다시 들으니까 신기하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있으면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그러면 정승재 경청이요. EBS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화요일 경청 초대석 시간에는요. 중국 음식, 중식의 여신이죠. 박은영 셰프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또 나와주신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으시는가요? 내일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빠이빠이 할 수 있는 노래는 선우정아의 그러려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바다님들 안녕히 주무셔야 되고요. 월요일부터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코 잘 자요.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 마을에 도서관에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의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럽 최대의 음악 축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2027년 내년에 참가국을 하나 더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참가국은 바로 캐나다입니다. 유로비전의 참가국 추가, 이것은 2015년 호주가 합류한 이후 12년 만인데요. 호주도 캐나다도 유럽이 아니죠. 하지만 이 유로비전은 이름과 달리 유럽 국가만 참가하는 대회가 아니죠. 참가 자격은 유럽 방송 연맹, 즉 EBU의 회원 방송사를 보유한 나라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EBU의 정회원이 되면서 참가 자격이 부여된 거죠. 캐나다와 유로비전의 인연은 이미 오래됐죠. 1988년 캐나다 국적인 셀링 디옹이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을 차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신기하게도 청취자 한 분이 이 곡 나오기를 7년 기다리셨다고 써주셨는데요. 옹이 뉴키님께서 7년 기다리신 캐나다 가수 나타샤 송피에르가 부른 주네크 모남 내게 남은 건 영혼뿐이었습니다. 이 곡 역시 캐나다 출신의 가수가 프랑스를 대표해서 당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불렀던 그런 곡입니다. 7년을 기다리셨던 사연이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올해 유로비전 결과를 새 음행에서 소개했었죠. 불가리아의 가수 다라가 부른 망가랑가 뭐 대혼란이라는 뜻이었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곡으로 우승을 차지해서 내년 컴페티션은 불가리아에서 열리게 됐죠. 캐나다는 그동안도 유로비전의 열렬한 지지자였답니다. 캐나다 국민의 관심이 꽤나 높았는데 예를 들면은 올해 치러진 70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비유럽 그러니까 BEBU 유럽 방송연맹 멤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온라인 투표율 상위 3위에 꼽힌다네요. 캐나다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온라인 투표도 꽤 활발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같은 70회 비엔나에서 열린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준 결승 그리고 결승 무대를 보기 위해서 이 표를 구매한 그 숫자도 꽤나 높은 게 바로 캐나다 팬들이랍니다. 뭐 분위기가 이러니 CBC 측에서 이러느니 차라리 우리도 가입을 하는 게 뭐 이런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캐나다 뭐 별로 바뀌는 건 없겠지만 이제 뭐 캐나다 가수가 캐나다 대표 이런 대표성을 갖고 참여를 한다면 좀 더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유로비전 이번에 보이콧 사례로 시끄러웠죠.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바니아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다섯 개 국가가 이스라엘 참여를 보이콧을 했죠. 이 문제는 이렇게 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를 따라 추적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공영방송사 KAN이라고 하던데 EBU의 멤버죠. 이 방송사가 경고를 먹었네요. 26년 경연에서 2위를 차지한 이스라엘 출신 가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자국민들은 이스라엘 가수가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룰 때문에 이제 뭐 타 국가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는 그 결과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데 KAN 방송에 이스라엘 대표에게 무더기 투표를 해라라는 그런 조직적 투표 독려 사례가 이 적발이 돼서 경고를 날렸고 KAN 사측은 즉시 뭐 한 20분 만에 그 광고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또 많은 변명을 또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방송사나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 참여 아티스트 측에서 개인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설명, 해명. 그런데 26년에 처음 있었던

벌어져서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도 냈는데 이렇게 조직적인 투표 독려 이런 캠페인이 이 전체 점수 순위까지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좀 조사하는 그런 탐사 보도까지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한국 아티스트도 참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유영주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글로벌 방송 연맹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사실 다 하면 좋을 텐데 아닌가?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 이용하시거나 EBS 반지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아티스트가 피처링된 음악 두 곡입니다. 영국의 데이브, 나이지리아의 템스가 함께 부르는 래퍼와 싱어의 조합으로 발표한 곡 Rain Dance, 비를 부르는 춤 먼저 듣고요. 한국계 지금 어디 계시나, 독일에 계시죠? 영국인가? 아무튼 DJ이자 프로듀서인 패기구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가수 아이라 스타가 함께한 신곡 워맨, 이렇게 두 곡입니다. 듣고 오죠.

한국계 DJ 프로듀서 패기구의 신곡이었습니다. 노래는 나이지리아의 아이라스다였고요. 워만이었고요. 뭐 클럽 버전은 훨씬 더 길겠죠. 3분 20초 남짓으로 편집된 버전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나이지리아의 댄 템즈 그리고 영국의 데이브와 함께한 레인 댄스 비를 부르는 춤이었습니다. 김현우님께서 시원한 느낌의 곡이다라고 써주셨네요. 박미희님께서 덤블링 하고 싶어지는 곡이다. 몇 번을 하실 수 있어요? 예, 한 3분 동안 하면 한 100번? 와. 7월 6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잔혹한 군사 정권의 수렁 속에 빠져 있던 1972년은 브라질 팝, 흔히 에미베베라고 불리는 장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있다. 이 시기 노부스 바야노스, 리니우 다 비올라, 네우송 안젤루, 조이시, 칭마야, 잘지 마스칼리, 통제 엘리세지나가 역사적인 앨범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랜 망명생활 끝자락에서 각각 걸작 앨범을 발표한 트로피칼리아의 영웅 지우베우투 지우와 가이타노 벨로주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사건이 있었으니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음반 중 하나, 글루비다 이스키나였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영미팝 음악사의 명반, 예를 들어 밥 딜런의 블론드 온 블론드나 더 롤링 스톤스의 엑사일 온 메인 스트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시에 더 희망적이고 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2018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피트포크에서 1972년 브라질 음악 명반 글루비다 이스키나에 바친 헌사입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 길모퉁이 클럽. 이 이름은 앨범 타이틀을 넘어 브라질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소, 공동체, 그리고 음악 운동을 상징합니다. 글루비다 이스키나는 브라질 문화에선 고립된 곳이었던 주 미나스 제라이스 고유의 음악을 브라질 전역은 물론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도약대였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가톨릭 성가의 현대 재즈의 화성이 결합한 이 독창적인 사운드는 글루비다 이스키나 음반을 거쳐서 마침내 세계 대중음악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의 거장 미우동 나시멘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브라질에선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나시멘뚜와 나란히 음반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가 바로 로보지스였습니다.

그룹이 나이스키나를 발표했을 때 로볼지스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볼지스 가문은 미나스테라이스의 주도 벨루 오리존티 중심가에서 대대로 음악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우동 나시멘토는 이들과 일찍부터 교류하고 있었고, 로볼지스는 10살 때부터 그와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미나스 제라이스는 영국에서 건너온 비틀즈 음악에 열광했고, 로볼지스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똥 나시멘뚜는 그에게서 브라질 음악의 미래를 봤다죠. 그래서 히우지자네이루의 창작 레지던시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거장과 신예의 협업은 글루비다이스키나 모퉁이 클럽이라는 불멸의 음악 유산을 낳은 겁니다. 동시에 로볼지스라는 새로운 거장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로볼지스는 리나스테라이스 공동체 음악의 유산을 바탕으로 하되 내면의 독백과 사이키델릭 록의 서사로 나아갑니다. 그는 당시 브라질에서는 대세이자 절대적인 교본 같았던 삼바나 보사노바의 틀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바로크 팝,

재즈, 프로그레시브 록의 실험적인 사운드를 탐험하며 브라질 팝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국제음악신에서 로볼디스는 1960년대 영미 팝 스타일을 브라질, 특히나 미나스테라이스의 지역색과 실험적으로 접목, 독자적인 음악 언어로 발전시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치포크가 로볼지스에게 바친 헌사를 인용하며 이야기 마칩니다. 로볼지스는 20세기 음악을 통틀어 가장 심오한 영역에 거한다. 브라질 동료들은 물론 폴 사이먼, 어스, 윈드 앤 파이어, 허비 행콕, 애니멀 컬렉티브 같은 국제적 거장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고향 미나스 제라이스의 전통음악과 당대 국제 팝의 조류를 실험적으로 접목한, 그렇게 해서 브라질 대중음악 에미페베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 로보지스를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대표 수많은 작품 가운데 대표곡 두 곡이었죠. 성인의 나이도 아닐 수 있는 그 10대의 나이로 발표한 1972년 작 글로비다 이스키나 수록곡 웅지라소 다꼴두 세우카벨루, 너의 머리카락 색을 닮은 해바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은 글쎄요, 아까 그 비틀스와의 비교도 나왔지만 유럽의 영향도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작품 세계도 있었구나. 뭐 두 번째 곡은 좀 더 브라질, 특히 미나스 제라이스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말이죠. 뭐 21곡 중에 8곡에

보르지스가 작곡자로 크레딧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시작이었죠. 데뷔 시절부터 이렇게 모차르트만큼의 주목은 아니었을지언정 어쨌든 미오똥 나우시멘트의 가이던스를 받아서 출발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스트레스나 부담도 따라왔겠죠. 아니나 다를까 72년 데뷔 이후 그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웠던지 7년 동안 음악을 떠난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79년에 아비아 락티아 은하수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이 앨범 수록곡 에콰토리알 적도 두 번째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곡 자체는 67년도에 이미 발표 이전에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2년에 19살이었으니까 그보다 5년 전이니까 아이고 14살. 우주적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세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또 최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법이 들어서기 전에 원초적인 공간, 삶이 있기 전에 우주적 공간, 빛과 어둠, 만남과 이별, 소멸과 탄생이 서로의 꼬리를 문 채 순환한 공간으로 등장. 무한한 자유, 새 출발의 가능성을 내포. 밤은 낮이 되고 작별은 만남이 되고 늙어 죽은 아버지가 아기로 태어나는 그래서 역설이 희망이 되는 공간. 이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은하수라는 앨범 제목을 보면서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 철도의 밤도 생각이 났습니다. 뭐 아까 수많은 뭐 영미권의 아티스트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극찬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미국의 특히 그 재즈의 거성이죠. 팻 메스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음악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브라질에서 직접 리서치 좀 해봐라 라고 부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보내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DJ 선곡 시간에 2019년 그가 7순을 바라보는 나이부터 좀 더 촘촘하게 음반을 냈다라고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디스코그래피가 약간 거꾸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황혼기에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새알은 마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시고요. 이탈리아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아 말티니가 부르는 에논 피니시에 미카 일체도 하늘이 사라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아. 역시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지니가 벨케 로파에 왜 그런 거니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르는 카보베르지 망다 망떼냐, 카보베르데가 안부를 전합니다 입니다. 축구보다 먼저 카보베르데를 전세계에 알린 거장이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1999년 앨범 카페 아틀란티쿠의 수록곡입니다. 카보베르데의 언어 크리올로 노랫말을 썼습니다. 제목 만다만땡냐는 1차적으로는 안부를 전한다는 뜻이지만 포르투갈의 식민지 시절 노예로 팔려간 카보베르데 사람들에게 이 인사말은 이 특유의 서름과 그리움, 소다지의 정서를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노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나라의 향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카보베르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담긴 곳입니다. 카보베르데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축복과 그리움을 담은 입맞춤을 전합니다. 카보베르데가 내게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옛 시절의 온기를 그대로 품고 있다고. 그녀가 낳은 모든 자식에 대한 사랑 또한 변함없다고 여러분에게 전하라 말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카보베르데의 전설적인 세사리아 에보라의 1999년 발표곡 카보베르지 망다 만테냐 카보베르데가 안부를 전합니다 였습니다. 축구를 정말 잘했다고 하네요. 이번 경기를 지켜보신 AP7176177685님께서 아르헨티나 대항 경기를 보면서 카보베르데를 절로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아깝게 도전이 끝났지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이거 꼭 볼랍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실제 축구 전설인 티에리 앙리도 이거 보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기분이었다. FIFA는 특별상이라도 줘야 한다라고 했다니까요.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2부로 다시 복귀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까치산의 한태인과 잠시 후 함께합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장 로크의 Can You Feel It? 이 음악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time is here. The time is now.

holiday. Put your drinks in the air. It's time.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페이스북 카페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번 달 July, 7월을 또 재즈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느껴봤는데요. 핀란드의 이로란달라의 July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서 SMMFOT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비 시프레의 캐넉 체이스 신청합니다. 최근에 센티멘털 밸류 봤는데 영화 좋더라고요. 이 노래도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최신 영화네요. 노르웨이의 요아킴 트리에의 센티멘탈 밸류에 수록된 영국의 아티스트 라비 시프레의 72년 곡 캐넉 체이스 함께 듣고요. 바로 이어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이어갑니다.

0: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웰컴입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아주 오랜만에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주말에 무지무지 바빴네요. 페스티벌 무대를 하나 아니라 두 개를 소화하고 오셨어요. 2026 팔레트 페스티벌 고향 무대 그리고 민트페스타 볼륨 84 무대를 정복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주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면 뭐 객석에서 만난 사람 또 겹치는 사람도 꽤 많 반가운 얼굴도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고 이게 네. 좀 먼 데는 잘 안 보여요, 사실.
0: 아야, 못 보죠.
1: 네, 먼 데는 네. 사실 되게 네. 점점이 작게 보이니까 네. 얼굴을 감식할 수 있을 정도로 판별할 수 있을
0: 근데
1: 정도로.
0: 근데 앞으로 와서 펜스 잡으면서 아는 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네. 이제 그 이제 정신이 없을 때는 네. 한 분 한 분 얼굴을 자세히 볼 정도로 제가 네.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0: 자세히 그래서. 보려고 할 겨를이 없지.
1: 그렇죠. 바쁘죠. 아. 내 거 하기에도 바빠가지고 한 분 한 분 얼굴을 뭐 이렇게 약간 좀 하나하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해서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라는 추억을 안고 가시는 분들은
1: 그렇죠.
0: 야, 눈이 마주쳤어 하면서 이게 평생 있죠. 가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좀 관객적을 어쨌든 많이 보려고는 하는데 네. 긴장을 많이 하는 탓이라.
0: 이제. 혹시 야외 페스티벌에 태양광도 있고 그러니까 선글라스 같은 것도 쓰세요?
1: 아니요. 선글라스는 공연 때 아. 땀나고 이런 불편해서 아. 안경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0: 좋네요. 그럼 네. 눈을 볼 수 있네요. 저희 팬들의 입장에서.
1: 그렇죠. 네. 어쨌든 눈은 좀 맨눈으로 공연을 하는 편이긴 한데 나중에 뭐 괜찮으면 선글라스도 한번 써볼까요?
0: 너무 눈이 부시면 네. 선글라스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찡그리게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햇빛을 네. 이렇게 막 맞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선글라스를 네.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0: 이제 쓸 것 같은데
1: 생각해
0: 눈 마주치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1: 안 보면 되는 거라서 사실 괜찮습니다. 네.
0: 어땠어요? 이 팔레트 페스티벌 고향 그리고 민트 페스타 볼륨 84 별 이변 없이 잘 넘어갔나요?
1: 네,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뭐 전에도 해봤던 그 아, 곳들이라서 네, 킨텍스하고 이제 상상마당이라는 곳에서 공연 잘 하고 재미있게 하고 왔습니다.
0: 아, 이렇게 인기 아티스트네요. 콜백을 받는다는 게 한 번 했던 아티스트 다시 부른다는 게.
1: 어, 그렇죠. 장소가 같았을 뿐이죠. 네, 아, 같은 브랜드의 공연은 아니었는데.
0: 아, 그 공연 장소에 경험치가 다른, 있기 다른, 때문에
1: 다른 공연으로 그 장소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엄청 처음은 아니었어가지고 네. 뭐 그 긴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런 네. 느낌인 거죠. 긴장은 하지만 네. 심각하진 않았다.
0: 앞으로도 페스티벌은 또 잡혀 있죠.
1: 그렇습니다. 일단 네. 확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8월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올해에는 어쨌든 공연 다양한 공연으로 좀 많이 네. 인사를 드리자라는 네. 게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의 목표였기 네. 때문에. 얼굴 많이 보여드리고 자주자주 보여드리고 좀 아끼지 말고 네. 공연 좀 하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쨌든 다양한 공연으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차트 등반 어느 나라 가볼까요?
1: 네, 오늘은요 아르헨티나. 오늘 아르헨티나 얘기가 앞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아르헨티나. 네. 예.
1: 그럴 줄 알고는 네. 뻥이고, 네, 뻥이고. 아르헨티나 네. 차트 그리고 이탈리아 네. 차트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아니 월드컵 네. 열기가 이제 아직도 후끈후끈하더라고요.
0: 예예. 네,
1: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좀 탈락을 하긴 했지만, 네,
0: 그건 참 많이 아쉽지만, 네,
1: 굉장히 네. 아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기력이 좋은 팀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네. 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어 이건 경기가 재밌는데 싶을 만한 경기들 명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0: 그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네네네 경기 혹시 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그 장면만 봤어요. 골 장면 이런 것만 이제
0: 아, 모아놓은 거
1: 네네네 맞아요. 예, 예. 경기를 그 새벽 같이 봐야 되니까 이번에 예. 경기들이 전부 예. 아, 쉽지 않더라고요.
0: 한 청취자께서 네. 감동의 경기였다.
1: 그럴만해요. 네. 이게 참 전 세계적인 공통이잖아요. 언더독의 네. 어떤
0: 그러니까
1: 언더독의 이런 신화를 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0: 언더독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1: 맞아요. 저도 네. 엄청 좋아요. 저는 무조건 언더독의 편이에요. 네.
0: 그래요.
1: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진짜 아쉽게 패배하는 이런 그 공이 둥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 네.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꺾고 올라갔어도 진짜 멋있는 건데 네. 어쨌든

0: 진짜 최고의 우승 후보라고 이제 네. 일컬어지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네. 아깝게 패배한 것도 좀 그림 같았다. 그 이제 멘트도 딱 우리는 이렇게 퇴장합니다. 다 얘기하는
1: 멘트도. 아, 그런 멘트를 날렸어요.
0: 네, 이게 그 인터뷰도 봤어요.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1: 그 카보베르데 그 한 선수의 어머니가 비자 거부를 못 왔는데 비자를 불합리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아들의 경기를 보러 이렇게 오는 장면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이벤트였던 네,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이게 월드컵입니다. 이게 스포츠입니다.
1: 네, 언더독 스토리 이 참 감동의 신화가 기록된 축구 경기고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차트를 살펴보시고 또 이탈리아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순서네요.
0: 네.
1: 아르헨티나는 음악 면에서 언더독인가? 땅고가 있으니까
0: 어쨌든
1: 일단은.
0: 자국의 음악의 이런 뿌리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확실히 스페인어권의 어떤 이 록음악 록밴드로서의 이런 정체성 같은 것도 얼터네티브한 그런 장르의 정체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애초에 록은 에스파뇰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에스파뇰 록 스페인어권의 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그게 사실 뉴웨이브죠. 뉴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누에버 록이라고 해서 그 좀 뉴록이다라고 좀
1: 우리도 본인들의. 한번 만들어보자 네. 뭐 이런
0: 어쨌든 흐름은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흔히 80년대의 뉴웨이브를 생각하는 그런 흐름하고는 엄청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기에 이 록이라는 장르에 믹스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장르들이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신스가 잘 들어간 일렉트로닉한 이런 장르라든지 아니면 뭐 전통 어권 이게 말만 달라도 사실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누에버 록이라고 본인들의 장르로서 록앤 에스파뇰이나 누에버 록이라는 이름으로 좀 뿌리를 좀 본인들이 이렇게 드러내곤 하더라고요. 말로서.
1: 아니 새 음향에서도 뭐 주요한 아티스트 뭐 피토 파에즈 뭐 짤리 가르치아 뭐 구스타보 세라티 이렇게 빅 네임들을 소개는 했었죠. 네. 밴드 음악들은 자세히 이제 뭐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0: 아 그렇죠. 저는 일부러 좀 밴드 음악
1: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0: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골자는 하드록.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클래식 록이라고 했던 70년대 위주의 일렉트로닉 기타가 좀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찐득한 드라이브톤 사운드, 앰프 진공관 앰프 사운드. 그런 하드록 기반의 클래식록 기반의 음악들이 많기는 해요. 지금도 그래요.
1: 지금도 그래요.
0: 네, 지금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라틴록이라든지 라틴팝이라든지 이런 리듬이라든지 색깔들 이런 거를 좀 섞어서 내보내는 듯한 얼터네티브한 느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좀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장르를 다른 결로 가져와 보고자 노력을 했으니까요. 한번 소개해드리는 음악 들어보시고 아 요건 요렇게 다르구나 요건 골자가 뭐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시면 차이를 찾아보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0: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르헨티나 스포티바 아이데인티 차트부터 그러면 발견한 첫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0: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의 16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꽤나 높은 순입니다.
1: 16위 네. 그러네요.
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밴드예요. 에어백이라는 밴드고요. 2021년 발매 앨범입니다. Al parecer todo ha sido una trampa라는
1: 길다.
0: 네 앨범이에요. 이게 이제 뭐 모든 게 함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그런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Pensamientos라는 곡이에요. 이게 thoughts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상념,
0: 상념들, 뭐 생각들, 뭐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이제 에어백이라는 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 고전적인 록 밴드 포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드록 성향이 있고 아무래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드록 밴드들에서 대중적인 히트가 하는 곡들은 어쨌든 록 발라드란 말이에요.
1: 좀 나긋나긋해지는
0: 록 밴드 성향의 어떤 클래식 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발라드가 섞여 있는 이런 곡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높은 차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곡도 그런 호흡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팀도 하드록적인 기타 리프나 밴드 앙상블이나 뭐 록 발라드 이런 하드록적 에너지에 좀 무게를 둔 팀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재미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면에서는 본인들이 아르헨티나 록이라고 해요. 본인들을. 근데 이제 사실 아르헨티나 록이라는 건 명명하기 나름인 거고 70년대에 클래식 록 하드록적인 사운드가 강한 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21년에 7번째 앨범이 나왔고

0: 곡이 그 수록곡이라면은 네네. 커리어가 상당히 뭐 적어도 한 뭐 2000년 초반 초중반부터 시작한 그런 느낌이에요.
1: 맞아요. 2004년 네. 정도에 데뷔를 4년? 했다고 하고요. 데뷔한 지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네, 중견 네, 밴드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다양한 그 안에서도 70-80년대에 클래식 록을 하드록을 기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0년대에 시작한 밴드이다 보니 2000년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얼터네티브 록적인 골자들도 잘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서 그거를 현대에 와서도 자기들의 색깔로 믹스매치를 해가지고 잘 풀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중적인 호흡의 발라드 곡도 상당히 잘 뽑아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차트에 네. 아직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네. 아주 음악력이 좋은 팀이다. 이렇게 소개를 네. 좀 드립니다.
0: 노랫말은 좀 단순한 편인데 우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1: 이런 것도 정확하게 70-80년대 록밴드들의 가사와 맞닿아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포인트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네.
1: 되게 그럼, 간단해요. 되게 네. 간단하고 방탕하고.
0: 방탕.
1: 그런 느낌으로 미국의 70-80년대 록밴드들이 흔히 드러냈던 네. 하드록 밴드들이 드러냈던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뭐 뭔가 좀 2차, 3차 적으로 막 꼬지 않은 그런 가사들이 인상적인 그런 팀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일단
1: 욕망에 충실하다.
0: 욕망에 충실한
1: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랑 노래긴 한데 그래서 단순한 사랑 노래는 아닌 거죠.
0: 에어백이 있어야 돼요. 가서 큰 사고.
1: 네, 네. 기본적으로 어두운 정서가 섞여 있어요. 네. 네, 알죠. 이게 술이라든지 뭐 후배 체념 뭐 아, 난 도망칠 수 없어 이 사랑으로부터 왜일까 하면서 술을 착 마시면서. 네.
0: 이 에어백이라는 이게 노래 제목이기도 했잖아. 저기 라디오헤드.
1: 아 맞아요. 네, 근데
0: 좀 헷갈 약간 뉘앙스가 그쪽으로. 생각이 가다가 약간 멈췄어요. 네. 전혀 다른 동네죠.
1: 밴드명이라는 거.
0: 네. 네. 스포티파이 디니 차트 아르헨티나의 16위 곡입니다. 에어베그의 벤사미엔토스 상념들 듣고 오죠.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 차트 16위 곡이었습니다. 2021년 그들의 정규 7집 수록곡 아르헨티나의 밴드 에어백의 벤사미엔토스 상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0~80년대 말씀하신 게 이런 아레나나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토치송이라고 하는 그런 발라드
1: 맞아요.
0: 그런 넘버의 뉘앙스라고 하셨는데
2: 맞아요. 스타디움 록적인 네. 이런 성향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부에노스아이레스 씬의 이런 밴드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0: 그 프론트맨도 잘 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근데 헤어스타일을 그 예전 복고풍으로 아직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2: 옷, 뭐 네. 스타일, 바지 핏, 뭐 모든 거, 그 눈화장, 네. 그 모든 게 이제 70~80년대 네. 그런 하드록적인 뭐 요소에 맞춰져 있어요.
0: 90이나 2000년 초반으로 봐도 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90년대까지는 그런 팀들이 좀 있었죠. LA 메탈이나 글램 쪽으로 가기 전까지의 어떤 네,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보였던 이제 아웃핏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유지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0: 노랫말 뭐 좀 더 소개하시겠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2: 아니요. 노랫말은 네, 이제 네. 시간이 네. 한국에서 너무
0: 욕망에 충실하고 방탕한 네. 그런 어떤 예. 자,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2: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의 19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이것도 차트 순위가 굉장히
0: 있네.
2: 높습니다. 예. 네. 아르헨티나의 마찬가지로 밴드인데요. 여기도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라고 해요.
0: 네.
2: 아르헨티나의 밴드 바바소니코스라는 밴드고요. 네. 2008년 발매 앨범이에요. Mucho. 이제 많다 이런 얘기죠. 네. A lot 뭐 이런.
0: 아, 딱 한 단어예요.
2: 네, mucho. 어.
0: 많아.
2: 네, mucho.
0: 골라봐 뭐 이런 네, 이런 느낌이네.
2: 그렇죠. 네, 네. 이 중에 하나 골라봐 mucho니까.
0: 설마.
2: 아니겠죠. 네. 네. 네. mucho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Como eran las cosas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제 뭐 직역하면 예전엔 어땠는지 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91년 결성된 밴드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오. 팀을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런 팀입니다. 네,
0: 30년 넘었어요.
2: 그렇죠. 이 팀도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뭐 Rock and Espanol, 뭐 라틴 록, 뭐 라틴 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라틴이라는 스페인어권과 라틴이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네. 본인들의 어떤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까도 맨 처음에 뭐 뉴웨이브랑 이런 걸 걸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뉴에보 록이라고 해서 록인데 우리는 그래도 이 에스파뇰 어권에서 좀 새로운 흐름으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뉴에보 록이라는 걸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터네티브 록에 그 골조를 두고 골자를 두고 90년대 락에 골자를 두고 이제 섞어내는 거죠. 일렉트로니카라든지 심지어 힙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뭐 펑크, 노이즈, 뭐 글램, 뭐 이런 포스트록적인 이런 것들도 다 좀 흡수를 해서 라틴어권의 호흡으로 보여주겠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내수용이자 언어로 뭉친 그 스페인어권 용이다.
2: 그렇죠. 스페인 어권에서 네.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게
0: 뭐 영미권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2: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팀들은 보통 영어로 이제 가사를 하거나 하더라고요.
0: 하거나 음악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 텐데.
2: 맞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 밴드가 이제 바바소니코스라는 밴드가 대중적인 팝 록 밴드 라틴어권의 대중적 팝 록 밴드로서 완성도를 높이던 시기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고요.
0: 네.
2: 예, 상당히 이제 기타가 전면에 나서서 막 과격하게 하드록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뭔가 질감이라든지 짧은 멜로디 라인 같은 걸로 분위기를 메이킹해 나가는 그런 곡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바소니코스의 Como era?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월요일에 만난 한태인의 월드차트 까치산의 한태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르헨티나 스포티파이 데일리 19위 곡이었는데요. 밴드 바바소니코스의 Como eran las cosas, 예전에는 어땠는지였습니다. 2008년도 발표 음반에서 소개해드렸고요. 이 음악 나간 동안에 이들은 비범한 그런 음악 실험으로 또 유명세가 높은 밴드라고 해주셨고.
1: 맞아요. 초창기에는 엄청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했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맨 처음 초창기 음악들을 좀 들어봤는데 난해한 곡들도 굉장히 많고 멜로디의 흐름이 썩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꽤나 있었어요.
0: 이 곡도 약간 기승전 기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1: 그렇죠. 결이 없고 그냥 어쨌든 흘러가고 어쨌든 이런 몽환적인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0: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한 듯한 그런 호흡들이 보이죠. 네. 근데 놀랍게도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이들이 굉장히 아, 나 이제 팝스타. 나 이제 완전히 대중적인 음악 할 거고 나 이 과거의 이 익스페리먼트
1: 실험실을 나왔어.
0: 실험실 랩 나 이제 랩에서 나왔어. 나 끝. 오케이. 나 이제 대중의 호흡을 완벽하게 맞춰 갈 거야. 예. 네, 라고 낸 건데 그냥 대중들이 듣기에는 분위기가 그렇네.
1: 그렇네.
0: 얼터네티브 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적인 음악들이나 아니면 도전적이고 막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본 팀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호흡을 냈을 때 그 뭔가 딱 그 조합이랄까요? 그 비율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1: 이 정도만 해도 좋다.
0: 네. 저는 충분히 이 정도도 이들이 생각하는 대중성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어쨌든 납득이 좀 되는 느낌이라서 어쨌든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흐르잖아요.
1: 훅이 약간 들려서
0: 다다다다 니다다다다 이런 이제 흐르는 멜로디가 있으니까 어쨌든 좀 팝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얼터네티브 팝록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이들이 말하는 누에보 록의 흐름이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 뭐 외모 품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헤어스타일인지 뭐 옷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 중에 하나잖아요.
0: 중요한 단서예요. 네. 이들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이들이 추구하는 어떤 에라가 어떤 에라인지에 대한
1: 시기적으로도
0: 힌트가 생기거든요.
1: 예, 힌트가 있죠. 네,
0: 그래서 확실히 얼터너티브 에라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런 복장의 뉘앙스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재미가 있었던
1: 그런 재미도 그랬습니다. 있군요. 자료, 영상 자료도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0: 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곡이고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르헨티나의 2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26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밴드예요. 단 비오니카라는 밴드의 2010년 발매 앨범이에요. 네. Obsessionario라는 앨범인데 요건 이제 없는 말인데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1: 아, 신조.
0: 네. 예. 그래서 이 뭐 집착적인 옵세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착적인 뭐 강박적인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수록곡인데요. Obsessionario en la mayor라고 하는 en la mayor라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마찬가지로 앨범에서 따온 이 Obsessionario라는 걸 이 곡 제목에도 이제 같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en la mayor 이게 뭐냐면 A 메이저예요. A 메이저의 강박 뭐 이런
1: 지선상의 느낌. 아리아 뭐 이런 거구나.
0: 정확하네요.
1: 랩소디 인 블루 뭐 이런 것처럼
0: 진짜 딱 그런 느낌이네. 아, 그래서 이 A 메이저의 강박이라는 곡인데 제목부터 이미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만 보고 일단 골랐거든요.
1: 아, 제목도 중요하죠.
0: 제목 보고 아, 나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러고 딱 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A 메이저예요. 진짜 A 메이저.
1: 아. A 장조에 들려주는 옵세시오나리오
0: 그런 강박. 근데 물론 뭔가 그 A 메이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밝게만 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6도 마이너나 이런 걸 또 쓰고 그래가지고 뭐 F 샵 마이너나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써가지고 마이너의 색채도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A 메이저 A 메이저 이런 느낌도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음악으로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티를 냈구나라는 게 또 재미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록 밴드 포맷을 갖고 있는 팀이긴 한데 사운드도 그렇고 그 들려주는 것도 그렇고 기타 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앙상블이나 밴드 이런 거는 제대로 나오는데 그래도 좀 신스팝이라든지 얼터네티브 록에 어떤 좀 기묘한 혼합이랄까 이런 뉘앙스도 좀 느껴졌고 보컬적인 것들도 그렇고 들어봤을 때 클럽 음악이나 댄스 음악으로 취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댄서블한 음악도 잘하고 이런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라디오 팝적인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챙긴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밴드다 이렇게 좀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1: 이 뭐 오늘 밴드들은 다 그 프런트맨이 남자죠?
0: 맞습니다.
1: 왠지 딴 비오니까는 혹시 여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아르헨티나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26위 곡 밴드 딴 비오니카의 옵세시오나리오 엔 라 메이홀 듣고 오죠.

0: 아르헨티나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현재 26위 곡이었습니다. 단 비오니카의 옵세시오나리오 엔 라 메요르. A장조의 강박증 등등 뭐, 예. 아까 다 태인 씨가 설명했죠. 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이 아니라 두 곡 더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탈리아 차트로 옮겨가야죠.
1: 네, 아르헨티나에서 어쨌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이런 새 밴드들 음악적 색깔이 네. 조금씩 다른 이 재미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밴드들의 새 곡을 잘 들어봤고요. 네. 좀 이탈리아 차트로 넘어가서 또 두 곡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15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입니다. 아날리사의 2026년 3월 발매 싱글이에요. 깐소네 에스티바라는 곡입니다. 제목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름 노래.
0: 여름 노래.
1: 여름 노래 하면 이제 우리가

0: 이제 흔히 이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쿨 같은 거. 와, 여름이다. 네. 이런 걸 그렇죠. 생각하는 네. 거죠. 네이저풍에 이제 네. 촥 하는 이제 파도 소리가 딱 깔려 있고 그런 느낌을 생각하지만 네. 이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요게 이제 현대 이제 유럽의 팝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런 제목을 공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안나리사라는 뮤지션이 여름 노래라는 제목을 걸어놓고 본인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지 어떤 이미지로 그들이 나를 볼 건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그런 곡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대중은 나한테 어떤 노래 어떤 이미지 어떤 여름을 기대하는 것인가 라는 메시지인데 가사 중에 이게 되게 재밌는 그게 있어요.
1: 네. 여기 있네. 네. 네.
0: 설명이 여기 아마 적어주셨을 네. 거예요, 작가님이.
1: 수녀의 모습을 원해 아니면 성인 배우 성인물의 배우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길 원해. 뭐 이런 맞아요, 극단의 맞아요. 모습을 예, 이렇게
0: 되게 극단적인 네. 모습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할 것인가. 이제 비디오에서도 비주얼적으로도 그 양쪽의 모습을 다 이제 본인이 표현을 하면서 네. 이제 시장에다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목은 전혀 상관없는 여름 노래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완전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반전인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노래가 시즌에 하나씩 딱 나와가지고 그거를 뭔가 상업적으로 대형 기획사라든지 회사나 음반사에서 밀어가지고 성공시켜서 어딜 가나 틀어지게 만드는 예. 그런 식의 상업적 클리셰를 좀 비틀어내보고 싶었다라는 느낌인 거죠.
1: 결과가 어땠을까 궁금한데 이 3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3개월 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차트 115위에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1: 이걸 이 메시지를 전광판에 홍보를 했대네. 밀라노 시내 전광판.
0: 멋있는 거죠. 예. 여름 노래 이러면서 막 홍보했는데 예. QR 찍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1: 성모 마리아인가 성인물 배우인가
0: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르적으로는요 신스팝이라든지 댄스팝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냉소적인 노래예요.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네. 한번 들어보시면서 재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탈리아 가수 안나리사의 신곡 간소네 에스티바 여름 노래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랜만에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 씨 안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선곡은 안나리사 이탈리아 아티스트의 신곡 깐소네 에스티바 여름 노래였습니다. 앨범에도 소녀복장이네요. 오 까치 도둑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그렇구나.
1: 네 커버도 이런 식으로.
0: 예, 근데 어두운 이제 조명 아래
1: 조명을 잘 써서 네. 얼굴의 절반을 싹 가리게 한 것도 이제 이 연출인 거죠. 방식이에요.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빛이 오는 부분에서는 쫙 이게 네.
0: 이쪽 성녀의 모습이고 네,
1: 그렇죠. 이쪽에서는 네. 이제 어느 이 중에 네. 어느 방향에서 날 볼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커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네.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봅니다.
0: 전광판 광고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다음.
1: 비싸던데요, 전광판은.
0: 그래도 그 저기 유명한 오거리에다가 이거 래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네.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1: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0: 안날리사의 신곡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45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네. 포미나치라는 아티스트고요. 2016년 3월 발매 앨범이에요. 네. 깔치나치라는 맞아요. 이거예요. 깔치나치. 깔치나치라는 앨범이고요. 파편 뭐 이런 뜻이라고
0: 깔치나치.
1: 해요. 깔치나치. 네, 깔치나치라는 앨범 수록곡입니다. 말레데토메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직역하면 뭐 제길 뭐 정도가 되겠죠. 안 좋은 말이에요. 말레데토 이게
0: 주운 욕이군요. 주운 욕.
1: 땡 이런 거죠. 뭐 아무튼 제길 뭐 나란 놈은 뭐 요 정도가 되겠어요. 매는 미입니다. 미.
0: 자기에게 실망해서 그냥 네. 욕이 나오는 거죠.
1: 맞아요. 제길 나란 놈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안 인디팝이에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오늘 네네. 마지막으로 듣기에는 되게 환기가 될 만한 그런 노래라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고요. 네네. 그러니까 깐타우토레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면은 싱어송라이터죠.
0: 그러니까요. 네,
1: 깐타우토레라고 하는 깐타우토레 팝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 내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근데 인디팝이라고 해서 뭐 인디팝도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되게 막 로우파이 하거나 막 실험적인 쪽에서 머무는 그런 아티스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노래를 몇 개 많이 안 들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호흡으로서 좀 깐타우토레 그 우리가 흔히 싱어송라이터라고 한국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쨌든 멜로디적 서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몇 개 들었을 때도 아 이건 되게 무겁지 않고 경쾌하다. 노래를 앨범을 쭉쭉 들었을 때도 무리 없이 뭔가 BGM으로서도 그냥 무리 없이 소화가 될 만한 그런 소화 잘 되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아티스트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팝 리듬 깔끔하고요. 한국에서 뭐 베이스 드럼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복잡하고 실험적이지 않은 네. 네, 그런 팝적인 사운드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프로듀서형 깐타우토레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0: 네. 네, 오늘 주말 힘들게 또 공연하고 좋은 선곡으로 또 돌아와 주셨는데요. 정말 반갑고요. 건강하게 이따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0: 예, 풀미나치의 말라데토메 빌어먹을 나란 놈 이 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리게요. 내일은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2: 만나보세요.
4: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헤, 시리마센 데시타.
0: 와, 몰랐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인 마생 데시다 라는 형태를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사다.
1: 가우. 가우.
0: 가우. 1그룹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삽니다.
1: 가이마스. 가이마스.
0: 사지 않습니다.
1: 가이마센. 가이마센.
0: 샀습니다.
1: 가이마시타. 가이마시타.
0: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가우. 우를 이로 바꿉니다. 카이. 이 뒤에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 연결해서 가이마스 삽니다. 부정 형태는요. 마스의 부정형이 마생을 연결해서 가이마생. 과거 형태는요. 마스의 과거형이 마시다를 연결해서 가이마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터넷으로 책을 사다.
1: 넷토데 혼을 가우. 넷토데 혼을 가우.
0: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사다.
1: 콤비니데 오니기리를 가우. 콤비니데 오니기리를 가우.
0: 아무것도.
1: 나니모. 나니모.
0: 원래 나니라고 하면 무엇이에요? 뭐는요? 뭐뭐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니모 직역하면 무엇도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특히 부정문에서는 아무것도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몸 상태.
1: 다이초. 다이초.
0: 다이초. 몸 상태란 뜻이고요. 안 좋다, 나쁘다.
1: 와르이. 와르이.
0: 와르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좋다는요?
1: 이. 이.
0: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선생님, 요 이를 가지고 안 좋다, 나쁘다, 부정형 만들어 볼까요?
1: 요くない. 요くない.

0: 여러분,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요, 마지막 모음 이를 크로 바꾸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에 연결합니다. 그럼 이가 좋다니까 좋지 않다는 이끄나이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좋다라는 의미는 이이, 요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미 이가 활용을 할 때는 요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요끄나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무슨 무슨 거리.
1: 도리, 도리.
0: 단순히 거리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할 때는 토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명이라든가 이름 뒤에 무슨 무슨 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땡땡 붙여서 나니나니 도리라고 합니다. 쪽, 방향.
1: 호, 호.
0: 우리가 방향할 때 그 방을 음으로 읽으면 호라고 하죠. 그래서 쪽 혹은 방향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유감이다, 아쉽다.
1: 잔낸다, 잔낸다.
0: 잔낸이라고 하면 유감, 아쉬움이란 뜻이고요. 다를 연결해서 잔낸다라고 하면 유감이다, 아쉽다,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알다.
1: 시르, 시르.
0: 시르. 알지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르, 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눌 분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와까르라고 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이 와까르도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 시르 그리고 와까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1: 하이. 주로 지식을 알다라고 할 때는 이 시르를 사용하는데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와까르라고 합니다.
0: 여러분, 이 시르 그런데 몇 그룹 동사일까요? 형태만 보면 루르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러면 형태적으로는 2그룹 동사지만 실제로 시르는요,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1그룹 활용을 해야 하죠. 우리 정준형 마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압니다.
1: 시리마스.
0: 시리마스라고 합니다. 1그룹 동사의 정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인 마생되시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마생되시다는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이에요. 뭐뭐 하지 않습니다. 마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마생의 과거형이 바로 마생되시다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 대신 마생되시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우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다.
1: 가을, 가을.
0: 사지 않습니다.
1: 가이마센데시다, 가이마센데시다.
0: 가이마센데시다, 사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우, 사다. 먼저 삽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1그룹 동사니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꿨어요. 가이, 이 뒤에 마스 연결합니다. 가이마스, 삽니다. 부정형은요, 마스 대신 마생 연결합니다. 가이마생, 사지 않았습니다. 과거형 만들고 싶어요. 마생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대시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이마생 대시다, 사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까요?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지 않았습니다.
1: 다베마센데시다, 다베마센데시다.
0: 다베마센데시다, 먹지 않았습니다. 먹다, 다베르,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르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베마스, 먹습니다. 부정형은요, 마스 대신 마생 연결해서 다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과거로 만들고 싶어요.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대시다를 연결해서 다베마생 대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백화점에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1: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나니모 가이마센 대시다.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나니모 가이마센 대시다.
0: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0: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까지 보면 백화점에 갔습니다. 입구, 가다,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입구, 가다, 이키마스, 갑니다. 이키마시다, 갔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연결하면 뭐뭐 하지만 이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백화점에 갔지만 나니모 가이마생 데시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가우 사다. 가이마스 삽니다. 가이마생 사지 않습니다. 가이마생 데시다. 사지 않았어요. 하나 더 볼게요. 베지테리언이어서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1: 베지타리안다카라 니쿠와 타베마센 데시타. 베지타리안다카라 니쿠와 타베마센 데시타.
0: 베지타리안다카라 베지테리언이어서 베지타리안다라고 하면 베지테리언이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베지타리안다카라 베지테리언이어서 니쿠와 고기는 타베마센 데시타 먹지 않았어요. 다베르 먹다, 다베마스 먹습니다, 다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다베마생 데시다 먹지 않았어요.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앞에 다베마생 데시다, 다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데시다를 붙여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데시다는 뭐뭐였습니다인데요. 왜 과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생 데시다에 붙이는 데시다는요, 뭐뭐였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과거만 나타내는 형식적인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문에서요, 학교입니다.
1: 가꼬 데스.
0: 이때 데스는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형은요, 학교였습니다.
1: 가꼬 데시다.
0: 가꼬 데시다. 이렇게 명사 뒤에 붙은 데시다는 뭐뭐였습니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요, 동사문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1: 학교에 行きません.
0: 학교에 行きません 이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요?
1: 학교에 行きません 데시다.
0: 학교에 行きません 데시다. 行きません 뒤에 붙은 데시다는요, 뭐뭐였습니다. 아니고요. 정말 과거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구별되시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이 마생 데시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가다.
1: 이끄.
0: 이끄. 1그룹 동사입니다. 갑니다.
1: 이키마스.
0: 이키마스. 갔습니다.
1: 이키마시다.
0: 이키마시다. 주말에는 어딘가에 갔어요?
1: 週末はどこかへ行きましたか?
0: 週末は 주말에는 どこかへ 어딘가에 行きましたか? 갔어요? 아니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었어요.
1: いいえ、どこへも行きませんでした. 体調が悪くて家で休みました.
0: いいえ、 아니요, どこへも 아무데도 行きませんでした. 가지 않았어요. 다이조가 와르크때 몸이 안 좋아서 이에데 집에서 야스미마시다 쉬었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볼게요. 20페이지.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난 안 가. 제가 힌트 드렸어요. 그래서까지. 시작.
1: 因为外面下雨，所以我不去.
0: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어? 뭐라고요? 라고 하신 분들은 복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전날. 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국어로 시작.
1: 你最喜欢什么季节?
0: 그 중국어랑 한국어 가장 큰 어순 차이가 우리는 수로가 맨 뒤에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다. 중국어는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이 연습부터 하시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네.
1: 今天比昨天热多了.
0: 여러분, 오늘 비교문 배울 거예요. 내가 너보다 귀여워, 이런 거요. 재밌겠죠?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제가 방금 비교문 이제 배운다 그랬죠? 내가 너보다라고 할 때 이 녀석을 떠올리세요. 비교하다 할 때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비.
0: 자, 기본 구조 말씀드릴 테니까 얼른 필기하세요. 펜 꺼내시고요. 어? 펜이 중국어로?
1: 비.
0: 똑같아.
1: 오, 준비했어요?
0: 아, 이거 애드립이에요.
1: 오, 很厉害.
0: 이런 게 어려워요.
1: 오, 对对对, 你很厉害哦.
0: 감사합니다. 문맥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A, B, B, 수러. 얼른 쓰세요. A, B, B, 수러. 수러가 뭐예요? 형용사나 동사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A가 B보다 수러하다예요. 저는 그래서 이 A, B도 헷갈려서 이걸 외웠어요. 그냥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몇 배인 줄 아세요, 피디님? 96배래요. 정말 100배 큰 거예요. 남한. 남한의 96배.
1: 오호.
0: 정말 크죠.
1: 자,
0: 한번 들어볼게요.
1: 要说什么?
0: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
1: 중국比韩国大.
0: 이거 외우세요. 중국比韩国大. A가 B보다 수러하다. 괜찮죠? 좋습니다. 덥다.
1: 热.
0: 이제 청취자분들 꽤 많은 분들이 러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러 이렇게 해요. 러. 그럼 오히려 L 발음에 가깝고요. 러. 더 혀를 드르륵 말면서 러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1: 러.
0: 좋아요. 맞아. 그래.
1: 是啊.
0: 아 빼고 그냥
1: 是.
0: 혹은 맞아니까 뭐 또에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좋습니다. 밖

0: 바깥, 어이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 와이면.
0: 저는 문장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바깥에 비가 오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1: 네, 因为外面下雨.
0: 그렇죠. 이런 게 복습입니다. 짜릿하지 않습니까? 배운 거 나오면 태양, 햇볕.
1: 태양.
0: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태양이죠. 네, 햇볕 할 때도 태양 떠올리시고요. 너무 너무 너무.
1: 태.
0: 很, 非常보다 더 센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매우, 크다.
1: 太大.
0: 자, 근데 오늘은 이게 햇볕이 너무 세. 우리는 한국어로요, 선생님.
1: 음흠.
0: 어우, 햇볕이 너무 세다. 이러잖아요. 세다.
1: 是说强是吗?
0: 그렇죠. 강하다. 强을 쓰는 게 아니고 중국은
1: 大.
0: 에, 태양이 세다. 크다를 씁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를 워만 많이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빼놓고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 모두 포함하는 우리는
1: 잠만.
0: 잠만.
1: 네.
0: 이성, 경성, 아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1: 잠만.
0: 좋아요. 마시다.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허허 아니죠?
1: 허.
0: 허어. 허. 좋아요. A, 허,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가 B를 마시다. 어, 하나 해볼까요? 물 마시다.
1: 허水.
0: 밑에 보이시죠? U, 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슈이가 아니라 슈에이에요. 쉐이. 그럼 나 물 마시다가 워, 허, 쉐이에요. 나 물을 좀 마시다. 그냥 말투의 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물을 조금 마시는 걸 수도 있고 나 물을 좀 마신다. 나 물을 조금 마신다.
1: 我喝点水.
0: 숫자 1 집어넣어서
1: 我喝一点水.
0: 자, 이点은 단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 뒤에 쓰이면 뭐뭐를 좀, 정말 조금일 수도 있고요. 喝点水. 예, 좀이에요. 사다.
1: 마이.
0: 오, 단어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비 빼고는요. 자, 옆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고 눈을 감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안 늘어요. 듣기 실력이. 오먼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三课. 今天比昨天热多了.
3: 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
2: 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
0: 오, 진짜 본문 안 보시고 들었네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마음껏 보시고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교문에는요, 매우, 很, 非常, 太,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1: 今天比昨天热多了.
0: A, B, B, 수러多了. 얼른 필기하세요. A가 B보다 훨씬 뭐뭐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수러 뒤쪽에 多了만 쓰면 됩니다. 하나 해볼까요? 중국이 한국보다 96배 크잖아요. 中国比韩国大. 조금 심심해요. 이 多了 집어넣어볼게요.
1: 中国比韩国大多了.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근데 中国比韩国很大. 알아듣죠?
1: 能听明白,但是是错的.
0: 알아듣지만 엄연히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왕 선생님께서 증인입니다. 어, 맞아.
1: 是啊.
0: 혹은 是, 혹은 또야 다 됩니다. 바깥에 햇볕이 너무 강해. 자, 지금 해석이 강해라고 돼 있죠? 강약할 때 강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보시죠.
1: 外面太阳太大了.
0: 바깥 태양이 너무 세. 여기 일러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오, 맞습니다. 타이 뒤에 있는 러입니다. 생략 가능?
1: 可以.
0: 네, 생략 가능합니다. 타이다 됩니다. 우리 물 좀 많이 마시자.
1: 咱们多喝点水吧.
0: 多는 많다가 아니라 동사 앞에 있으면 많이, 많이 좀. 여기서

0: 문맥상 DR은 정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그냥 좀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1: 没错.
0: 네, 들어보죠.
1: 咱们多喝点水吧.
0: 성조 끼워드리고 싶어요.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喝点儿, 그 다음 반삼성, 喝点水吧. 뒤가 경성이니까 올라가면 안 되죠. 喝点水吧. 그렇죠. 좋아, 알았어.
1: 好.
0: 내가 가서 물좀 사올게.
1: 我去买点水.
0: 나올 때마다 드리는 잔소리. 동사를 두개 연속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맨날 我吃饭 이러지만 마시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1: 我们去吃饭.
0: 去吃饭. 공부하러 가자.
1: 去学习.
0: 중국어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쓰면 좋습니다. 공부하러 가자. 먼저 가야 될거 아니에요. 취学习吧.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이고, 삼성이 세 개네요. 여기선 앞에 두 개가 이성입니다. My dear 水. 들어보시죠.
1: 买点水.
0: 그렇죠.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안 올리시는 게더 회화에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My dear 水. 되는데, My dear 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1: 没错.
0: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더잘 들릴 것 같아요.
2: 今天比昨天热多了.
3: 是啊, 外面太阳太大了.
2: 咱们多喝点水吧.
3: 好，我去买点水。
2: 今天比昨天热多了。
3: 是啊，外面太阳太大了。
2: 咱们多喝点水吧。
3: 好，我去买点水。
0: EBS 초급 중국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두 번째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을 때 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오, 잘 들린다. 그런 또 쾌감이 있거든요, 선생님.
1: 是的.
0: 선생님 한국어 처음 배우셨을 때 이제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어 또.
1: 对呀，很难的.
0: 너무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막 들리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 很开心.
0: 선생님께서 보면은 우리 한국어 조사를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중국분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제 은느니가를 좀 어려워하는데.
1: 我也觉得很难的.
0: 지금 선생님께서 한국어 쓰시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1: 哦，是吗？谢谢.
0: 라디오 끝나고 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 네.
0: 자,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냥 무작정 매우 모모하다, 타이 땡땡 러만 외우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에 사실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타이가, 그죠?
1: 是的.
0: 무조건은 아니에요. 보통 쓰일 수가 있다고요. 이 옷은 너무 비싸.
1: 这件衣服太贵了.
0: 자, 옷의 양사가 지엔입니다. 그냥 맨날 这个만 하지 마시고 이프 옷 기억하시고요.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타이 땡땡러 사이에 있으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담겨 있죠. 여기 음식은 너무 짜다야.
2: 这里的菜太咸了.
0: 이성경성. 아하, 시엔러.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시엔러. 짜다가 뭐죠?
2: 咸.
0: 요리, 음식.
2: 菜.
0: 여기.
2: 这里.
0: 혹은
2: 这儿.
0: 这儿. 这里 다 됩니다. 的는 여기의 음식이죠. 자, 수량사입니다. 정말 말투의 좀일 수도 있고 조금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정립하겠습니다. 과일을 좀 사고 싶어요, 제가.
2: 我想买点水果.
0: 선생님, 왜 웃으시는 줄 아세요?
1: 为什么?
0: 삼성이 지금 연달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예요. 우리
1: 哦.
0: 초급자분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아,
1: 但是好像你很开心哦.
0: 즐거워요. 설명 드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많으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성처럼 막 올려도 괜찮긴 하잖아요.
1: 可以的.
0: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워시앙 마이디알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기본기를 위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2: 我想买点水果.
0: 워시앙, 샹이 안 올라갔죠? 그죠, 선생님?
1: 是的.
0: 워는 이성, 워시앙 마이디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로 끄는 거예요, 두 개씩. 예. 앞에는 이성, 그다음 반삼성, 다시 이성, 그다음 반삼성, 이런 식으로 워샹 마이디알 쉐이고 이거죠. 괜찮았어요, 여러분? 한번더 들어볼게요.
2: 我想买点水果.
0: 그렇죠.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이성처럼 올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삼성이 많이 껴 있었습니다. 워샹 마이디알 쉐이고. 그렇죠. 차좀 마셔.

0: 오디오 어학 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比昨天热多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이에요. 아, 숫자 좋습니다. 7월 7일. 그럼 그냥 오늘은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그렇게 단정 짓고 재밌게 사십시오. 알았죠? 아, 그러면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오늘 여섯 문제 푸는데 아, 이거 한번 다 맞춰보자. 좀 틀려도 좋으니까 과감히 도전하세요. 이 답을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뭐 성공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해라가 아니에요. 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확 저질러 보는 거예요. 이 토익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 보겠다. 아, 조금 심한 말로 웃기지 마십시오. 뭐가 완벽하게 준비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준비되면 확 저질러 보고 시험 보고 아 이런 좀 어려움이 있네. 그럼 그걸 바로 배우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아 그냥 또 이제 시험 안 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아, 이 발전이 빠릅니다. 알았죠? 아, 지금 이거 여섯 문제 시도해 보십시오. 41쪽입니다. 32에서 37번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We need to step up hiring here at North Valley Medical Group. Since more patients are using our online portal and digital record system, we have to bring in a few more cybersecurity specialists.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reach qualified applicants?
3: We might want to contact technical colleges that offer information security programs. Their instructors could probably introduce us to some of their strongest students.
2: That makes sense. Let's move forward with that idea.
3: All right. Could you send me the job overview and key duties? I'll begin sharing the opening with a few schools nearby.
1: Number 32. What field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in? Number 33. What hiring approach does the woman recommend? Number 34.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send?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Naomi, I'd like your opinion on how we can improve the appointment scheduling system at our dental clinic.
4: I think upgrading to a more advanced software program would solve many of the issues we've been dealing with. Some systems can automatically refresh the schedule when

0: whenever a patient books an appointment online.
1: That sounds promising. Could you look into a few options and send me the information?
0: Of course. I'd be glad to.
1: Thanks. We should also revise our cancellation policy to cut down on last-minute cancellations. I'll prepare a new version to present at Thursday's team meeting.
2: Number 35.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Number 36. How does the woman suggest solving the problem? Number 37. What does the man plan to present at a meeting next week?
3: 정수 길이 보이님, 들판의 신선님, 김성애님, 이지훈님, 열심히 듣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32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것 같냐? 그럼 what field work in 이게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시고 아 이건 뭐 첫 부분에 답이 나오겠군 그렇게 예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33번 보면 어떤 고용 접근법을 여성이 추천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what hiring approach the woman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34번 여성은 남성이 무엇을 보내도록 요청하냐. 이게 여성이 남성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woman ask, the man what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문에서 남성, 여성 구분은 중요합니다.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We need to step up hiring here at North Valley Medical Group. 우리 North Valley Medical Group에서 채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를 붙이는 게 step up이죠. Since more patients, 자 여기 medical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patients가 나와요. 그건 병원이나 의료기관이죠. 그죠?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더 많은 환자들이 using our online portal, 우리의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고 digital records system, 이 디지털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We have to bring in a few more cybersecurity specialists. 몇몇 그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더 영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요원이 필요하지만 여긴 병원과 관련된 곳이에요. 32번 정답은 C번. 그래서 healthcare가 보기 중에 제일 가까운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시죠.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reach qualified applicants?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We might want to contact technical colleges. 우리는 이 기술 대학들의 연락을 하고 싶을지 몰라요. That offer information security programs. 여기서 보면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대학에 Their instructors, 거기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could probably introduce us, 아마도 우리를 to some of their strongest students, 그들의 가장 강력한 이제 유망주죠. 이런 학생들을 이제 결국 우리에게 이런 학생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두 문장을 들어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풀려요. 요즘의 트렌드가 뭐라고요? 두 문장 이상 듣고 한 문제 풀리기야. 풀기. 그래서 33번 정답은 결국 C죠. Working with technical colleges. 기술 대학들과 협력해서 거기 이제 요청하는 거죠. 좋은 학생 없어요? 이렇게 부탁해갖고 추천도 받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at makes sense. 타당한 판단이군요. Let's move forward with that idea.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 봅시다. Alright, 알겠습니다. Could you send me the job overview and key duties? 그 일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과 주요한 임무들, 의무들을 보내주시겠어요? I will begin sharing the opening with a few schools nearby. 근처 몇몇 학교와 그 일자리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빈 일자리가 오프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34번. 이게 job description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B인데요. 좀 더 상세한 직업 설명을 위해서는 저한테 전화 주세요.

0: 그렇게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For a more detailed job information이 맞아요. For a more detailed job information이 맞아요. 다시 한번. For a more detailed job description이 맞아요. For a more detailed job information, 커마 찍고 call me at 전화번호. 이 그냥 들어서 하려니까 좀 힘들죠. 잘 들어봐요. 좀 더 많은 직무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나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럴 때 For a more detailed information, call me at 전화번호가 맞아요.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call me at 전화번호가 맞아요. 이게 description이 답이에요. 그거 시험에 나왔는데 990점 받을 사람도 985 나온 게 그 점수 때문에 그 문제.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For more information이지 For a more information은 없어요.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이건 있어요. Description이 셀 수 있는 명사랑. 지금 여기 비번에 a job description 있죠? 이거 어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알았죠? B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 문법까지 파트 5 문제까지 알려드렸어요.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 need to step up hiring here at North Valley Medical Group. Since more patients are using our online portal and digital record system, we have to bring in a few more cybersecurity specialists.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reach qualified applicants?
2: We might want to contact technical colleges that offer information security programs. Their instructors could probably introduce us to some of their strongest students.
1: That makes sense. Let's move forward with that idea.
2: All right. Could you send me the job overview and key duties? I'll begin sharing the opening with a few schools nearb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에서 37로 넘어가죠. 35번 이 화자들이 어디서 일하냐. 이것도 이제 where, work 이게 이제 밑줄을 그어 두시면 좋죠. 그리고 36번 이 여성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렇게 되는데 how the woman solving the problem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풀라고 제안했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아무튼 이 키워드는 그 정도 밑줄 그어두시면 취지가 보이죠. 그리고 37번 남성은 이 회의에 다음 주에 무엇을 발표할 것이냐. What the man present next week 이 정도가 키워드가 돼요. 그리고 이제 next week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이제 바로 next week은 안 나와도 이제 또 힌트로 하여튼 다음 주가 시간으로 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Naomi, I'd like your opinion. 저는 당신의 의견을 얻고 싶어요. On how we can improve the appointment scheduling system. 어떻게 우리가 예약을 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 At our dental clinic. Our 동그라미. Our, my, here, this가 들리면 그 뒤에 답이 나온다. 우리 치과에, 그러면 여긴 치과죠, 그죠? Our 뒤에 단서가 나온다. Our 동그라미 쳐요. 35번 정답은 D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our 뒤에 답 준다. 이걸 알면 이 문제가 쉬운데,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아워가 우스운 단어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Our, this, here, my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Our, this, here, my 이런 거 뒤에 답을 준다. 그 다음 I think upgrading to a more advanced software program 조금 더 진전된 그런 고급화된 발전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would solve many of the issues we've been dealing with.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라. 그게 좋은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성이 뭘 제안해요? 업그레이드해라. 그걸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죠? 36번 답 A. By switching to a more advanced software system. 그래서 A번이 답이에요. Paraphrasing.

0: 거의 친절하게 돼 있죠. Upgrading to a more advanced software program이 switching to a more advanced software system. 이게 paraphrasing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계속 대화문을 보시죠. Some systems can automatically refresh the schedule. 자, 몇몇 시스템들은 스케줄을 자동으로 다시 새롭게 하던데 whenever a patient 환자가 books an appointment online,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마다 That sounds promising. 오우, 그거 괜찮겠는데 원래 promising은 이제 전도가 유망한, 가망성 높은 이럴 때 많이 쓰이죠. Could you look into a few options? 몇 가지 옵션을 좀 조사해 봐줄래? And 그리고 send me the information. 정보 좀 보내줘요. Of course, I'd be glad to. 아, 좋아요. 기꺼이 그러죠. Thanks. 감사합니다. We should also revise our cancellation policy. 우리가 취소 정책도 좀 수정해야 돼요. To cut down on last minute cancellations. 막바지 취소를 줄이기 위해서. I will prepare a new version.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Present. To present. 발표할. At Thursday's team meeting. 목요일 팀 미팅 때. 그 이게 목요일이지만 아마 다음 주쯤 되겠다고 유추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on Thursday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제 37번이 더 정확한 문제인데 그렇게 안 나왔어도 이게 그때쯤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막바지에 취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 변경 아니겠죠. 그래서 B번 policy change가 답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Naomi, I'd like your opinion on how we can improve the appointment scheduling system at our dental clinic.
2: I think upgrading to a more advanced software program would solve many of the issues we've been dealing with. Some systems can automatically refresh the schedule whenever a patient books an appointment online.
1: That sounds promising. Could you look into a few options and send me the information?
2: Of course. I'd be glad to.
1: Thanks. We should also revise our cancellation policy to cut down on last-minute cancellations. I'll prepare a new version to present at Thursday's team meeting.

토익 노부가나님, 토익 퀸님, 그리고 하루님, 류미래님이죠. 잘 듣고 계신 거죠. 박진우님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열공하는 시원이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토익퀸 게시판 가이죠. 한 단어라도 더 봐야 됩니다. 5월, 6월 핵심 토익 만점 강의 노트인데 하단 마이너 어저스먼츠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조정. The technician made minor adjustments to the printer. 그 기술자가 프린터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adjustment가 셀 수 있는 명사라 관사가 없으면 이렇게 복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문법은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문법을 나중에 암기하든 뭐 미리 암기하든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어쨌든 공부해야 돼요. Engagement survey, 참여도 조사죠. 그래서 The company will share the engagement survey results tomorrow. 내일 직원 참여도 조사 결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 회사가. 그리고 historic building. 우리 전에 봤죠.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하니 historic. 그냥 역사의 하면은 historical입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은 historical novel 이렇게 써요. historic novel 하면 그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설이 되겠죠. 다른 의미가 돼요. The office is located in a historic building. 그 사무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omination, 지명, 추천의 뜻이죠. Each department may submit one nomination. 각 부서가 한 개의 그 추천을 제출할 수 있어요.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 정말 강조할 단어, given, 무엇을 고려하면, 동의어가 뭐라고요? considering. given the heavy rain, 심한 비를 고려해 볼 때, the event may be delayed. 그 행사

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Collaboration, 협업, 협업이라는 단어죠. The project require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eams. 그 프로젝트는 팀 간의 아주 긴밀한 협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Master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Tuesday.
1: 네.
0: So 선생님, yesterday we took a look at part one
1: right.
0: of the summary for Vanilla Sky.
1: 네.
0: 이 영화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1: 아마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0: 네.
1: 좀 이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Vanilla Sky의 그 두 번째 그 요약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All right, here is Learn English with the movie Vanilla Sky Part 2.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As strange events occur, things begin to go south. Dreams and reality blur, and he begins to lose his grip on reality. He is obsessed with control and perfection. He starts to question everything around him, unsure of what to believe. He eventually learns the shocking truth about his life and the choices he has made.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버전 들어볼게요.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는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다. 그는 통제와 완벽함에 집착한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주변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삶과 자신이 내린 선택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0: 이거 듣기만 해도 막 I can relate to his feelings.
1: Right. 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0: 맞아요.
1: 기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오늘 summary는 그에 관한 얘기죠. 거의 다. 그렇죠?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끝까지 스포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 yes.
1: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네, 여기서 핵심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Mm-hmm.
1: 상황이 나빠진다. 뭐 get worse. 뭐 이 mm-hmm. 정도가 떠오를 것 같은데
0: 네.
1: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0: 그럼요.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Go south.
1: 남쪽으로 간다고요?
0: 네, 맞아요.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
1: 네.
0: 상상해보세요. 밑으로
1: 네.
0: 내려가는 거잖아요.
1: Oh, no.
0: 좋지 않아요. 네, go south.
1: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이 남쪽인 거고.

0: 맞아요.
1: self goal.
0: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뭔가 어떤 진행이나 누구의 관계. Go south라고 하면 지금 계속 나빠진다는 느낌이에요.
1: 아래쪽이니까 뭔가 떨어진다는 느낌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상황 좋아진다고 go north를 쓰진 않잖아요.
0: 네, 그건 안 됩니다.
1: Oh, things are going north. 이러면은 what? 이럴 수 있겠네요.
0: 네.
1: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게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 모든 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자, 모든 게 남쪽으로 갔어.
0: Everything went south.
1: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
0: when the plan failed. Everything went south when the plan failed.
1: 네. 자, 두 번째는요. 그 날씨 때문에 우리 여행이 나빠졌어. 안 좋아졌다. 자, 우리의 여행은 남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0: Our trip started to go south.
1: 그 날씨 때문에.
0: Because of the weather. Our trip started to go south because of the weather.
1: 그렇죠.
0: 만약에 이 표현을 모르셨다면 정말 이 여행에서 남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 우리가 원래는 북쪽으로 놀러 가려고 했는데
0: 네.
1: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1: 자, 세 번째 예문은요. 나 있잖아.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나 그냥 나갈 거야. 나 탈퇴할 거야. 이런 느낌. 자, 이것저것들이 남쪽으로 가면
0: If things go south.
1: 난 여기서 나가.
0: I am out of here. If things go south, I am out of here.
1: 정말 배신자네요.
0: I know.
1: So, go south 한다는 거. South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다 였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상한이라는 형용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0: Strange.
1: Strange.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 놀랄 때 좋은 것에 대해서 놀랄 때도 쓸 수 있을까요?
0: In what way?
1: 뭐 예를 들어서 와 희한하다 우리 이렇게 만나네 또 이러면서.
0: 어, 네 맞아요. It's so strange. How did we even get here?
1: 아, okay. 네. So weird는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 편인데 strange는 이 컨텍스트에 따라 많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0: 맞아요.
1: Okay.
0: 네.
1: 자 다음은요 행사 어떤 일.
0: Event. Event.
1: Event. 이게 VE의 강세가 많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잘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이벤트 이렇게 안 되고 약간 event처럼
0: yes.
1: 들릴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자, 다음은 벌어지다, 발생하다.
0: occur. occur.
1: 오, occur가 아니네요.
0: 네. 스펠링이 OCCUR이고 occur. occur의 강세를 주시면 돼요.
1: 아, 뒤쪽이 올라갑니다. occur. 자, 다음은요. 흐릿해지다. 뭔가 흐릿해지다.
0: blur. blur.
1: blur. 그래서 그 blur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아, 네.
1: 사진 같은 거. 그죠?
0: 네.
1: 마이 얼굴이 너무 잘못 나와 가지고 blur 처리를 했다. 저 blurry. blurry한 게 흐릿한이라는 형용사인데
0: 네.
1: 실제로 동사로 쓸 때는 be L-U-R까지 쓰네요.
0: Yeah.
1: 자, 다음요. 의문을 품다. 신문하다.
0: Question.
1: 네,
0: question은 명사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1: 네네네.
0: 이거는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아.
0: 근데 이거는 특히나 네. 뭔가 좀 의심 있을 때 He's questioning me.
1: 아, 그러면 he's questioning me. 이러거나 뭐 he's questioning my authority. 이렇게 하면
0: 네.
1: 제가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ask 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0: 네, 맞아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막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일까?
1: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0: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는
1: right, right.
0: the police question the suspect.
1: 아, ask보다.
0: 네네.
1: 오, 뉘앙스가 이렇게 바뀌는군요. 뭔가 의문을 품다, 신문하다. 자, 마지막으로 알게 되다. 뭔가를 알게 되다.
0: Learn. Learn. 이거는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1: 네.
0: 뭔가 팩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때, 알게 될 때 learn도 씁니다.
1: 가볍게.
0: 네.
1: 그렇죠? 그래서 학습도 되지만 그냥 들어서 알게 된 것
0: 네.
1: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뭔가에 대한 통제력을

0: 잃다. 명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다.
1: Lose one's grip on 명사. Lose one's grip on something.
0: 오.
1: 일단은 선생님, grip가 뭐죠?
0: 이렇게 잡는 거죠.
1: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르는 거예요. 약간 미끌거리면서 이게 못 잡게 되는 느낌.
0: 그립이 떨어지는 거네요.
1: 맞아요. 즉 통제가 없어지는
0: 힘들게 된
1: 거죠.
0: 거네요. 네. 이게 진짜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런 그립을 자동차가 잃는다라고 쓰기는 해요. 그립력이라고 해서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래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통제력으로 쓰게 되네요. 마음의 통제력이라든가. 그러면은 쌤, 이게 그러니까 그립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는 감정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었어. 그는 그의 통제력을 잃었어.
1: He lost his grip.
0: 그의 감정들에 대해.
1: On his emotions. He lost his grip on his emotions.
0: 네. 자, 두 번째는요. 난 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어. 난 내 통제력을 잃었어.
1: I lost my grip.
0: 인생에 대한.
1: On life. I lost my grip. On life.
0: 네.
1: 그래서 lost one's grip도 좋지만 lost one's control, lose one's control도 괜찮아요.
0: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뭐 빈도는 사용 빈도는 더 높긴 하겠죠.
1: 네.
0: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에 혹은 누군가에 집착하다. 이미 집착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1: 네. Be obsessed with 목적어. Be obsessed with someone or something.
0: 네. 이 S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스펠링이.
1: 네, 맞아요.
0: 주의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OBS의 하나, 그 다음에 ESSED입니다. Obsessed.
1: 네.
0: Right. So 이미 집착한 상태. 참고로 어디에 집착하다, 동작 강조하시려면요. Obsess over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1: 아, that's 네. right.
0: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남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집착해 있어. 자, 남자들은 집착한 상태야.
1: Men are obsessed.
0: 그녀의 아름다움에.
1: With her beauty. Men are obsessed with her beauty.
2: I know.
0: Oh my. 아니었어요. 세 번을 얘기한 거였어요.
2: 자, Come on, we all know it's me.
0: 아, 두 번째 안 그래도 나옵니다. 세리아나는 마유의 카리스마에 집착해 있어. 세리아나는 집착한 상태야.
1: Seriana is obsessed.
0: 마유의 카리스마에.
1: With Mayu's charisma. Seriana is obsessed with Mayu's charisma. That's right.
0: 난 흔들리지 않아. 오케이,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다. 명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다.
1: Be unsure of 명사. Be unsure of something.
0: 네. 뭐 물론 unsure 대신에 not sure 써도 되겠죠.
1: 네.
0: 그쵸?
1: 괜찮아요.
0: Alright. 근데 unsure 하면 조금 더 formal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 그 선택에 대해 확신이 없어. 아,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난 확신이 없어.
1: I am unsure.
0: 그 선택에 대해.
1: Of the choice. I am unsure of the choice.
0: 두 번째는요. 그들은 다음에 뭘 할지 확신이 없어. 그들은 확신이 없어.
1: They are unsure.
0: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해.
1: Of what to do next. They are unsure of what to do next.
0: 네. 그래서 사실 unsure or not sure까지 하고 나서 끝내도 되지만 of something이라는 걸 붙여주는 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So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Right?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표현 잡아봤으니까 어순영작 가볼게요.
1: All right,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41.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며
1: As strange events occur.
0: 이것저것들은 시작한다.
1: Things begin.
0: 남쪽으로 가기
1: To go south. As strange events occur, things begin to go south.
0: 네, 이거 사실 easy writing에 많이 나오지만 things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에 뭐 this thing, that thing, 뭐 three things, five things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things면 그냥 이것저것들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흔한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1: 맞아요. 원어민들이 사랑하는 단어이죠.
0: 그렇죠. 네. 하나만 go south가 아니라 모든 것, 이것저것들
1: 네.
0: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0: 는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는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다. 꿈들과 현실이 흐릿해진다.
1: Dreams and reality blur.
0: 그리고 그는 그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다.

0: 그렇죠. 이거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났는데 이거 꿈아냐? 뭐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것을 blur 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현실의 대한 통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on을 써주는 거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그는 통제와 완벽함에 집착한다. 자, 그는 집착한 상태다.
1: He is obsessed with
0: 통제와 완벽에
1: control and perfection. He is obsessed with control and perfection.
0: 네, 이건 사실은요 이미 집착한 상태다라고 해서 be obsessed with를 썼는데 동작을 써도 괜찮습니다. So he obsesses over 이런 식으로도 이 문장에서는 가능하죠.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진지하게 obsessed with control and perfection이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이거 가볍게 쓸 수 있어요.
0: 네.
1: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I'm obsessed with this drama.
0: 아,
1: I'm
0: 맞아요.
1: obsessed with this singer.
0: 네. 이게 왠지 우리가 집착한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느낌 있잖아요.
1: 네.
0: 그 우리말에서는.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굉장히 나 진짜 완전히 반해 있어.
1: 아.
0: 좋은 표현으로 쓰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네 번째는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주변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자, 그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1: He starts to question everything.
0: 그의 주위에
1: around him.
0: 뭘 믿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으며
1: unsure of what to believe. He starts to question everything around him, unsure of what to believe.
0: 네. 여기서 unsure of something, not sure of something. 뭐 uncertain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0: right?
1: 맞아요.
0: 오케이. 확신이 없으며라고 얘기를 썼고요. 여기서 he starts to question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질문 아니네요. 그렇죠? 의심하는 느낌이 드네요.
1: 맞아요.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삶과 자신이 내린 선택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자, 그는 결국 배운다.
1: He eventually learns
0: 그 충격적인 사실을
1: the shocking truth
0: 그의 인생에 대한
1: about his life
0: 그리고 그가 만들어 온 그 선택들에 대한
1: and the choices he has made. He eventually learns the shocking truth about his life and the choices he has made.
0: 네, eventually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진짜 choice가 없이 결국에는 벌어진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에 the choices he has made라고 했는데 make a choice라는 덩어리 표현을 아셔야겠죠. 그렇죠? Make a choice 한다는 건 선택을 내리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As strange events occur, things begin to go south. Dreams and reality blur, and he begins to lose his grip on reality. He is obsessed with control and perfection. He starts to question everything around him, unsure of what to believe. He eventually learns the shocking truth about his life and the choices he has made.
1: And here's today's review.
0: 벌어지다, 발생하다.
1: Occur.
0: 흐릿해지다.
1: Blur.
0: 의문을 품다, 심문하다.
1: Question.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상황이 나빠지다.
1: Go south.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다.
1: Lose one's grip on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0: 그가 약속을 깨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어. 모든 게 남쪽으로 갔대요. 그가 그의 약속을 깼을 때 말이죠.
1: 네, 맞아요.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상황이 나빠지다 go south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Another industry-related one today about an American airline that has stopped operating.
2: Right.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업계를 이제 뭐 다뤄보고 있는데 항공 업계도 굉장히 중요한 업계로 항상 다루지 않습니까?
3: Mm-hmm.
2: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미국의 항공사가 뭐 생각보다 많은데 이 큰 항공사 중에 하나예요. 이 Spirit Airlines라고 해가지고 그 노란색 비행기를 써요.
3: 네.
2: 눈에 잘 들어옵니다.
3: 그렇죠.
2: 공항에서 보면 저 노란색은 Spirit Airlines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저가 항공사 중에서도 저가 항공사 LCC라고 하잖아요. Low Cost Carrier.
3: 그렇죠.
2: 그보다 한 단계 더 아래예요. 그 ULCC라고 해가지고 약간 UFC처럼 되네요. 이게 Ultra Low Cost Carrier라고 해가지고 초저가 항공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항공사들이 그 위탁 수화물부터 시작해서 뭐 좌석 지정, 음료 모든 부가 서비스 그냥 다 없애고 필요한 무조건 다 돈 내.
3: 네.
2: 우린 그냥 자리값만 받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3: Yeah, so great to have that as a choice for customers. So as this was the largest ultra low cost carrier in the US,
2: 맞아요.
3: customers are a bit scared that now prices are going to go up 맞아요. even from the other carriers. 네.
2: 이 항공사는 정말 극단적으로 항공권의 가격을 낮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갔었던 기업인데 미국에서 초저가 항공사 중엔 제일 컸거든요. 여기가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3: 네.
2: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살리려고 금융 지원 패키지에 대한 협상도 있고 그랬는데 이 기존의 채권단에서 이걸 무산시켰어요.
3: 음흠.
2: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파산 절차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상으로 이제 5월 2일이었는데 새벽 3시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운항을 못한다라고 그냥 폐업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상승이 이제 마지막 그 the last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이라고 하잖아요.
3: Yeah, it was already struggling, but that was the, I guess, in the end, the last straw.
2: 치명타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 Page 38 in the July books for part 1.
4: Spirit Airlines ceases operations following failed bailout effort. Spirit Airlines officially ceased all operations after failing to secure a crucial financial rescue packag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closure followed intense negotiations with bondholders that did not reach a consensus on necessary funding requirements. A sudden surge in fuel costs due to regional conflicts further strained the budget carrier's fragile financial situation.
2: Spirit Airlines가 노선을 일단 그 만드는 그런 노선에서는 다른 항공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막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항공기가 거의 그냥 일일 교통수단처럼 그렇게 활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항공사의 존재 자체가 전체 항공권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3: 네.
2: 이로 인해서 좀 앞으로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0: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Spirit Airlines.
1: Spirit Airlines officially ceased all operations after failing to secure a crucial financial rescue packag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0: Ceased all operations.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cease가 중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Mm-hmm. 모든 운항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After failing to secure a crucial financial rescue packag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자, 여기 rescue package라든가 그 제목에 나온 bailout이란 것들이 전부 다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구제하는 그런 패키지를 말합니다.
1: Exactly. That investment to rescue them, to stop them from going under, right? Spirit Airlines officially ceased all operations after failing to secure a crucial financial rescue packag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0: 자, 그다음 볼게요.
1: This closure followed intense negotiations with bondholders that did not reach a consensus on necessary funding requirements.
0: Bond는 채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 Mm-hmm. 네.
0: Bond가 물론 이제 끈끈한 정이나 네.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mm-hmm. 경제 용어로는 당연히 채권인데 bondholder 그러면 채권단이 되겠죠.
1: 그렇죠. 네. Yeah, the people with that invested interest mm-hmm. in the country, in the company, I mm-hmm. should say. Mm-hmm. And the closure here is talking about the shutdown of Spirit Airlines, 맞아요. right? And those negotiations did not reach a consensus. This is the other key word. Consensus mm-hmm. is that general agreement.
0: Mm-hmm. So 이 폐업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항공사 하나가 무너지는 건 큰 사건이기 때문에
1: mm-hmm.
0: 이걸 막으려고는 했습니다. 최대한. 자, 그런데 문제는 채권단이 did not reach a consensus on necessary funding requirements. 이 정부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한 5억 달러를 준비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 요건에 다 같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1: Mm-hmm.
0: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 그쪽 합의가 없으면 이게 구제 금융이 못 들어오거든요.
1: Exactly.
0: 그래서 파산이 된 겁니다. Okay.
1: This closure followed intense negotiations with bondholders that did not reach consensus on necessary funding requirements. A sudden surge in fuel costs due to regional conflicts further strained the budget carrier's fragile financial situation.
0: Fragile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항공기에서 짐에 약간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쵸.
0: 스티커로 fragile이라고 하면 이제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다랄 때 붙여주는 스티커인데 뭔가 이 Spirit Airlines 자체가 상당히 좀 재무 상태가 취약했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이미.
1: Yeah, it was already delicate.
0: 이미 carrier라고 하는 단어는 항공사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잖아요.
1: 네.
0: 항공사 자체를 carrier라고 하는데 budget carrier는 budget airline과 똑같이 이제 저가 항공사를 말하는 말입니다.
1: Yeah, the low-cost airlines, mm-hmm. right? So this just further strained that situation. To strain means to weaken, to push to the limit, but this did it even more.
0: 그러니까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갑작스러운 항공료의 어떤 급등 자체가 이제 이 이미나 취약했었던 스피릿 항공의 재무 구조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즉 압박을 가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무너진 거예요.
1: A sudden surge in fuel costs due to regional conflicts further strained the budget carrier's fragile financial situation. Here's part two.
2: Chief Executive Dave Davis expressed deep regret over the shutdown, which leaves thousands of employees without jobs. This collapse ends a long era of affordable travel that provided millions of passengers with discount flight options. Whil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facilitate a loan, other lenders blocked the deal because they feared losing priority status.
0: 왜 채권단이 이 구제금융을 막았는지 후반에 좀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CEO가요.
1: Chief Executive Dave Davis expressed deep regret over the shutdown, which leaves thousands of employees without jobs.
0: 우리 이제 그 깊은 유감을 표명하다? 우리도 그대로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1: Mm-hmm.
0: 영어의 그 표현이 express deep regret입니다.
1: 네.
0: 자, Spirit Airlines의 이제 CEO가 이 뭐 항공사의 운항 중단 사태, 즉 파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1: which leaves thousands of employees without jobs.
0: Leave someone without a job or jobs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수천 명의 이제 실직 사태가 유발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한 17,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0: 이제 직접 고용한 인력들만 한 수천 명이 항공사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회사가 없어지니 실직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얘기 다시 합니다.
1: Chief Executive Dave Davis expressed deep regret over the shutdown, which leaves thousands of employees without jobs. This collapse ends a long era of affordable travel that provided millions of passengers with discount flight options.
0: 그러니까 Spirit Airlines를 이제 묘사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affordable, discount 이런 단어들이에요. 왜냐면 초저가 항공사였기 때문에. 자, so this collapse 지금 파산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앞에 closure, 바로 앞에 shutdown, 이번에 또 collapse까지 나오니까 이 단어들 한꺼번에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업 파산 쪽에 기사들을 읽다 보면 흔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End a long era of affordable travel. 그 저비용, 즉 부담이 덜한 저비용 항공 여행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 막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1: Yes, and that era provided millions of passengers with discount flight options, right? Not just the regular carriers.
0: 저가 항공권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수백만 명의 승객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냥 뭐 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예산을 따져봐야 되는 경우는 초저가, 가장 낮은 가격대의 항공권을 구하잖아요. 그런 그 승객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었는데 이 항공사가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사라지는, 즉 막이 내리는, 그런 것에 막이 내리는 시점이 왔다,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1: Yeah, the way it's described as well, collapse, sudden failure, right?
0: 그렇죠.
1: This collapse ends a long era of affordable travel that provided millions of passengers with discount flight options. Whil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facilitate a loan, other lenders blocked the deal because they feared losing priority status.
0: What does that mean?
1: Yeah, so priority status, you usually hear this with like VIP customers, right? You've got lounge access or something like this. But in this case, it means the right to be ahead of others who are owed money.
0: 자,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이제 빌려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을 구매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제권인데 거기 우선 변제권이 있을 거거든요. 먼저 나중에 이제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면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데
1: 네.
0: 그걸 잃을까 봐.
1: 그렇죠.
0: 정부에서 이제 큰 자금이 들어오면 후순위로 밀릴까 봐. 그것 때문에 아, 우린 저못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1: Exactly. Usually the government will have priority once they've invested,
0: 그렇죠.
1: right?
0: 왜냐면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항공기 100대 이상 갖고 있는데 그중에 뭐 리스 한 60대, 한 30여 대, 한 24, 25대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팔거 아니에요. 자산
1: 그렇죠.
0: 팔면서 뭔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일부 자산을 회수하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게 이제 후순위로 밀릴까 봐 정부 측의 어떤 그 구제금융 거래를 이제 블럭했다, 저지했다는 얘기예요. 안 돼, 우리 안 받아요, 이렇게.
1: Exactly. The government did attempt to facilitate the loan. Remember, facilitate means to try and make something happen. In this case, the deal. Whil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facilitate a loan, other lenders blocked the deal because they feared losing priority status. Here's part three.
2: Rival companies like American Airlines and United Airlines are now offering discounted fares to assist stranded travelers. These carriers aim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yellow planes that pioneered no-frills service across the country. Consequently, the aviation industry anticipates higher ticket prices as competition decreases following the disappearance of this ultra-low-cost carrier.
0: 끝에 나오네요. Ultra Low Cost Carrier죠. ULCC라고 해서 초저가 항공사를 말합니다. 자, 볼게요. 이제 항공권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 얘기 나옵니다.
1: Rival companies like American Airlines and United Airlines are now offering discounted fares to assist stranded travelers.
0: 자, 미국의 뭐 대표적인 항공사 두 군데잖아요. 자, American Airlines하고 United Airlines 이두 항공사가 경쟁 항공사들인데 할인 운임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스피릿 항공이 그 운항을 하던 노선에 대해서 지금 할인 운임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임시 조치입니다. 네.
1: Good
0: 나중에
1: job. Yeah.
0: 올릴 거예요, 다시.
1: Just temporarily, maybe to improve their image as well. A stranded person or passenger is someone who cannot escape from somewhere, right? They've lost the mode of transport. Usually from an island, you don't have a boat or something.
0: 원래 stranded란 건 발이 묶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1: 네.
0: Spirit 항공권을 미리 예매해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초저가로.

0: 그렇죠.
1: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비싼 가격을 낼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못 가잖아요. 어디로 네. 가고 싶은 곳으로. 근데 그 이제 승객들을 구제해주는 조치로서 일단 다른 경쟁 항공사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항공권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스피릿 항공권이 있으면 그것에 가격을 맞춰서 항공권을 제공한다든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임시 조처로.
0: Yeah, and then there are some people who've maybe gone out somewhere and then this went bankrupt and they can't return home as well, right? Rival companies like American Airlines and United Airlines are now offering discounted fares to assist stranded travelers.
1: Okay.
0: These carriers aim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yellow planes that pioneered no-frills service across the country.
1: Fill the void.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항공사 하나가 파산하면 그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항공사가 운영하던 노선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공백을 메우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0: 그렇죠. And the other key phrase here is no frills, right? No frills means nothing luxury, nothing unnecessary, just
1: 맞아요.
0: the basics.
1: Frill 자체는 군더더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군더더기 없는 그런 실속형 서비스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는 물, 네. 사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항공사를 운영한 거거든요. 근데 싼 가격에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오퍼였던 거예요.
0: 그렇죠. They don't need any frills, no. so to speak, right? These carriers aim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yellow planes that pioneered no-frills service across the country.
1: 그렇죠. 이런 부가 서비스가 없는 항공 서비스를 개척했었던 노란 항공기라는 건 이제 스피릿 항공사 말하는 거죠. 그 항공사의 어떤 공백을 이런 항공사들이 일단 메울 거란 얘기입니다.
0: Consequently, the aviation industry anticipates higher ticket prices as competition decreases following the disappearance of this ultra low-cost carrier.
1: 이 마지막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이 초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사라짐으로써 그 경쟁이 약화돼서 결국에는 항공권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혹은 전망이 앞으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 All right, time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big go. Try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on page 41. But as you listen, try to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you hear on page 42.
2: 스피릿 에어라인스 ceases operations following failed bailout effort. Spirit Airlines officially ceased all operations after failing to secure a crucial financial rescue packag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closure followed intense negotiations with bondholders that did not reach a consensus on necessary funding requirements. A sudden surge in fuel costs due to regional conflicts further strained the budget carrier's fragile financial situation. Chief Executive Dave Davis expressed deep regret over the shutdown, which leaves thousands of employees without jobs. This collapse ends a long era of affordable travel that provided millions of passengers with discount flight options. Whil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facilitate a loan, other lenders blocked the deal because they feared losing priority status. Rival companies like American Airlines and United Airlines are now offering discounted fares to assist stranded travelers. These carriers aim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yellow planes that pioneered no-frills service across the country. Consequently, the aviation industry anticipates higher ticket prices as competition decreases following the disappearance of this ultra-low-cost carrier.
1: So,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피릿 항공 파산 소식을 좀 만나봤고요. 자, 내일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또 기업이죠. 우버에 관련된 기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0: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elcome aboard.
3: EBT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EBT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EBT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은퇴하셨는데 영어 공부를 이제 한 지 한참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했었던 영어 공부는 이제 회사 진급을 위해서 시험 점수가 필요해서 좀 억지로 영어 공부를 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은퇴하고 시작한 영어 공부는 그렇지 않다 해주셨죠.
2: 맞아요. So after looking for a hobby that would bring some energy into our listeners' life. 따라 바로 영어.
3: 맞아요.
2: 이거야 라고 느끼신 거죠.
3: 이게 이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 소일거리를 찾다가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해주셨어요. 뭐 운동이나 취미 많이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서. 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해주셨어요. 해외여행 목표를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네,
3: 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좀 자신감 있게 구사를 해보고 싶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뭐 강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주셨고 물론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진 않고 눈도 좀 침침하지만 저도 지금 우리 입티형 온 걸 안경 벗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재미쌤이 안경을 왜 벗냐 해서 좀 안경 벗으니 잘 보이네요. 뭐 이런 거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 나이가 돼서 이런 사연들 올 때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2: 네.
3: 자, 그래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아니냐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계시다고 해주신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it's never too late.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정확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독일 병정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3: 네,
2: 감사드립니다. Let's listen.
4: Studying English past 60. I am a retiree in my 60s. The last time I studied English was 27 years ago. Back then, I only studied because I needed good test scores for a promotion at work. I did it against my will, not because it was actually useful. After retiring, I started looking for a hobby that would bring some energy into my daily life. That's when I thought about studying English again. Then one day, I found out about Ipteyong and Gwitteyong at a bookstore. I liked that I could listen through the Bandi app, so I could still study even if I missed the live broadcast. I'm older now, so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and my memory isn't as sharp. But I want to keep studying with the hope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confidently while traveling abroad. I believe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omething new.
3: 저는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한 게 27년 전인 한갑이 넘은 은퇴자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2: I am a retiree in my 60s.
3: 그렇죠. 일단 은퇴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 retire 자체가 은퇴하다, 퇴직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를 하나 더 붙여서 retiree 끝에 힘 주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0: 보세요.
1: Retiree.
0: 'I'm a retiree' 은퇴자다. 'In my 60s' 자,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한 게
1: 'The last time I studied English was 27 years ago.'
0: 이런 영작할 때 주어 자체가 마지막으로 한 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Mm-hmm. So the last time I studied English, 이게 주어고 뒤에 시점 was 27 years ago. 자, 다시 한 번요.
1: The last time I studied English was 27 years ago.
0: 그 뒤에 어떤 몇 년 전이라는 시점을 주셔도 되고 특정 시점을 명시하셔도 돼요. 뭐 was when I was in school. 이런
1: 혹은
0: 식으로 한다든가.
1: was in 2022.
0: 그렇죠.
1: Yeah.
0: 뭐 마지막으로 한 게 2022년인가?
1: 네.
0: 1년인가? Or 혹은 뭐 30대 후반 이런 식으로 was in my late 30s. 이렇게 오.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ago 붙여서 몇 년 전이다 붙여도 되고 특정 시점을 명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버전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영어 공부는요, 실용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회사 진급을 위해서 시험 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 공부였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좀 나눠 볼게요. 자, 그 당시에 back then,
1: I only studied because I needed good test scores for a promotion at work.
0: 그렇죠. I studied 앞에 only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only의 뜻이 뭐 고작 한 게, 그럴 때도 only 이렇게 쓰지만 여기서 only는 뭐 그 당시 공부한 이유라고는 오로지 이런 이유다. 이런 식의 어떤 한정을 주기 위해서 only를 이제 동사 앞에 붙인 거잖아요.
1: Right.
0: So I only studied, 뭐 내가 공부한 그 당시 목표는 딱 하나였다. Because I needed good test scores for a promotion at work. 그렇죠? 회사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진급을 위해서 시험 점수 등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어 점수들이 이제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니까요. 네. 다시 한 번요. Back then,
1: I only studied because I needed good test scores for a promotion at work.
0: 자, 그래서 억지로 했다, 그 부분.
1: I did it against my will, not because it was actually useful.
0: 자, 실용성을 바탕에 뒀다기보다는 조금 억지 공부에 가까웠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말 살아가면서 은근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어. 이걸 어떻게 해요? Against my will. 미리 의지니까 그것에 반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잡을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1: I did it against my will.
0: 그대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1: I did it against my will.
0: 오늘 본문에는 좋은 표현이 워낙 많이 나와서 오늘 통한기 문장은 총 3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본문에서. 자, 1번 문장은 이거예요. I did it against my will. 좋습니다. 자, 은퇴 후에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다가 그런데 저는 영어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After retiring, I started looking for a hobby that would bring some energy into my daily life. That's when I thought about studying English again.
0: 자, 스토리텔링을 이제 여러분이 할 때요. 본인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고 하잖아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After retiring, 그 다음 문장, that's when, 동그라미, 바로 뒤에 시작하는 때, then one day, 동그라미. 이게 다 스토리텔링 연결사들이에요. Conjunctional devices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아, 제가 은퇴 후에 바로 그 순간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이어가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 I started
1: looking for a hobby that would bring some energy into my daily life.
0: 나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into 전치사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삶 안으로 뭔가 들여온다는 얘기니까 so bring some energy into my daily life. That's when I thought about studying English again. 자,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이티형과 큐티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연결어. 그러던 어느 날
1: Then one day, I found out about 입티형 and 큐티형 at a bookstore.
0: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다죠. Find out about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다. 자, I found out about 입티형 and 큐티형 at a bookstore. 그냥 I found 입티형 and 큐티형 하면 발견했다는 얘기죠.
1: Mm-hmm.
0: 아, 이런 책이 있네라고 그걸 발견한 discovery의 의미라면 find out about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아, 이런 게 있었네라고 알게 됐다거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럴 때 find out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Find는 그냥 발견인 거고 물리적으로. 좋습니다. 자, 반디 앱으로 또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0: 아침에 그 본방송을 놓쳐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 I liked that I could listen through the Pandi app so I could still study even if I missed the live broadcast.
0: 우리 EBS 방송의 가장 큰 매력이 그거잖아요. 본인이 루틴만 잘 지키면 특정 시간대 딱 그 수업 듣듯이 아침 본방송을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놓치시면 나중에 본인이 반디 앱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 들으셔도 되겠죠. 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I like that.
1: I like that I could listen through the Pandi app so I could still study even if I missed the live broadcast.
0: Missed the live broadcast 하면 생방송을 놓쳐도 본방송을 듣지 못해도 Even if 동그라미 설령 뭐뭐 일지라도 이럴 때 쓰는 연결어죠. 자, 나이 들고 공부를 하자니 눈도 좀 침침하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볼게요.
1: I'm older now, so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and my memory isn't as sharp. I'm older now. 이제는 나이가 더 들었어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so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예전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eyesight가 나왔으니까 나의 시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and my memory is not, isn't as sharp. 예전만큼 이제 기억력도 좋지 않다. Sharp 하면 여기서 좋다라는 뜻인데
0: 그쵸.
1: It's kind of blurry. It's not sharp.
0: 기억력이 예리하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니까. My memory isn't as sharp. As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없으면 그냥 my memory isn't sharp 하면 그냥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네. as sharp이 왜 들어가냐면 뒤에 뭐가 들어갔냐면 as it used to be.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Isn't as sharp as it used to be. 그런 게 뒤에 생략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생략된 것도 한번 잘 써놓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잘 말씀하는 표현은 isn't what it used to be 이거예요.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거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외울게요. My eyesight.
1: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안 하면 뭐 팔의 힘이라든가 다리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my arms aren't what they used to be. My legs aren't what they used to be. 혹은 아까 그 기억력 my memory isn't what it used to b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운전을 뭐 한 5년 동안 안 했어요. My driving isn't what it used to b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One more time. 통한기 2번.
1: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0: Okay. 자, 하지만 해외여행 가서 자신 있게 영어를 구사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1: But I want to keep studying with the hope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confidently while traveling abroad.
0: 이런 긴 영작이 되려면 연결어 with the hope that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를 붙일 수 있으면 문장이 쫙 길어집니다. 자, I want to keep studying 그 다음에 붙이면 되죠. With the hope that one day, 언젠가는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confidently, 뭐뭐 하면서는 붙이면 되죠. While traveling abroa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1: I believe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omething new.
0: 이런 말 우리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it's never too late, 늦지 않다. To start something new. 너무 멋진 말이니까 통한기 3번으로 외울게요. It's부터 new까지.
1: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omething new.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1: Here we go.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omething new.
0: 자, 오늘은 그래서 본문에서 이 세 개 문장을 완전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Studying English past 60. I am a retiree in my 60s. The last time I studied English was 27 years ago. Back then, I only studied because I needed good test scores for a promotion at work. I did it against my will, not because it was actually useful. After retiring, I started looking for a hobby that would bring some energy into my daily life. That's when I thought about studying English again. Then one day, I found out about Ipteyong and Kwiteyong at a bookstore. I liked that I could listen through the Bandi app, so I could still study even if I missed the live broadcast. I'm older now, so my eyes...

0: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and my memory isn't as sharp. But I want to keep studying with the hope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confidently while traveling abroad. I believe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omething new.
1: Pattern practice.
2: 자, 오늘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볼게요. 오늘 패턴 세 가지 정말 다 영작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자, 뭔가 의지에 반하게 억지로 했다란 말할 때 against one's will 연습 좀 해볼게요. I studied English.
1: I studied English against my will.
2: 오늘 더한 게 1번 문장이었죠. 자, 전 처음에 피아노를 내가 원해서 배웠던 게 아니다. 억지로 시켜서 배웠다 할게요.
1: I first started learning the piano against my will.
2: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직무로 배치되었다.
1: I moved to a different position against my will.
2: 자, 그다음 예전 같지 않다.
1: Isn't what it used to be.
2: 자, 시력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볼게요.
1: I'm older now, so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2: 아, 다리미 예전 같지 않다.
1: My legs aren't what they used to be.
2: 시력 얘기를 여기 그냥 my eyes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Eyesight 해도 되고 My eyes aren't what they used to be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 품질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런다면
1: The quality isn't what it used to be.
2: 아, 그거 있잖아요.
1: 어떤 거요?
2: 여기 셰프님 바뀌셨나? 어, 맛이 왜 예전 같지 않지?
1: 아.
2: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식점에서. The taste isn't what it used to be.
1: Or the food here isn't 어, what it used to be.
2: 야, 음식이 왜 이래? 옛날에 맛있었는데 요즘 이상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쓰기 딱 좋은 문장이기 네. 때문에 오늘 통한기를 하자는 거예요. The food isn't what it used to be. 자, 마지막 패턴. 언제라도 너무 늦지 않았다. Is never too late.
1: I believe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omething new.
2: 새로운 취미는 언제 입문해도 너무 늦지 않다.
1: It's never too late to pick up a new hobby.
2: 다시 처음부터 언제든지 시작해볼 수도 있는 것 같다.
1: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gain.
2: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패턴 워낙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잘 챙겨주세요.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I heard you've started studying English.
0: Yes. After I stopped working, I wanted to take up studying again.
1: Oh, I see.
0: It's much more interesting now than it was back in school.
1: Do you have a goal in mind?
0: I want to communicate fluently when I travel overseas.
1: The woman says, I heard you've started studying English.
3: 영어 공부 시작했다면서 했더니 남자가,
1: Yes, after I stopped working,
3: 일을 그만둔 후에, 즉, 뭐, 퇴직하고 나서
1: I wanted to take up studying again.
3: Take up, 뭔가 시작하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공부가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고.
2: Take up,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구동사 중에 이 시작하다 의미로 많이 쓰는 말이죠. Take up a new hobby 혹은 take up ing 하면 뭘 처음 시작하다 의미로 쓰는 아주 유용한 구동사 잘 표시해 두시고. Okay?
1: It's much more interesting now than it was back in school.
3: 예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아.
2: 그쵸?
3: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
2: 왜냐면 실제 쓰려고, 실제 이해하려고 이 현실성의 바탕을 둔 영어 공부를 또 하게 되니까 현실에 나오면.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영어 공부하는 것보단 훨씬 더 흥미가 느껴진다. Okay?
3: 네. 혹시 목표가 있는지 물어봤죠.
1: Do you have a goal in mind?
2: 이 문장 좋네요.
3: 네.
2: 그렇죠? 혹시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가 있나요? Do you have a goal in mind?
1: And he says, I want to communicate fluently when I travel overseas.
2: 외국 가면 좀 원활하게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좋습니다. 자, 대화문으로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 42페이지에 영작을 손으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문장 중에 1번과 2번에는 좀 별표 쳐놓고 잘 보시면서 꼭 해주세요.
1: Alright, that's a wrap for today,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Bye, everyone.
1: Bye-bye.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주제가 설거지죠.
1: Mm-hmm.
0: Do you like doing the dishes?
1: I don't mind.
0: Me neither.
1: It's probably one of the least annoying household chores for
0: 아,
1: me.
0: 아, 그래요? That. 그럼 제일 짜증나는 건 뭐예요?
1: Oh, probably cleaning the floor.
0: 아, 바닥 청소요?
1: 네.
0: 아, 화장실 청소보다 바닥 청소가 싫어요?
1: 네.
0: 오, 진짜요? 신기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가 싫을 텐데. 아, 네. 그런데 설거지 같은 거는 약간 차례를 두고 오늘은 내 차례,
1: 아.
0: 내일은 너가 해, 오늘은 내가 요리했으니까 이제 설거지는 너가 해. 약간 그럴 정도로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설거지를 하면서 또 힐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My husband does not let me do the dishes.
1: Really?
0: 네, 우리 남편은요. 제가 설거지하는 거를 못 봐요. 제가 설거지하면 다시 또 하더라고요. He's not satisfied.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봤을 때 깨끗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네,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my turn일 것 같아요. 그리고 do the dishes.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뭔가요?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Okay. 자, it's my turn. 이 문장은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s my turn. 제 차례예요. 내 차례야. 보통 아이들이 놀 때 내 차례야. It's my turn. 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장은 이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urn 자체가 차례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my turn은 나의 차례를 뜻하는 거고요. It's my turn. 자, 그런데 이어서 뭘 할 차례인지, 무엇을 할 차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to do가 와요. 그래서 it's my turn to do 뭐뭐. 뭐뭐를 할 차례야. 내가 뭐뭐를 할 차례야 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어권에서는 설거지를 하다 라는 표현이 do the dishes 예요. 물론 do 자체가 뭐뭐를 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설거지를 하다 라고 할 때도 이 둘을 쓰거든요. 그래서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설거지를 할 차례야 라는 뜻입니다.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그러면 do the dishes 대신에 다른 말로 할게요. It's my turn to 뭐뭐.
0: 어떤 규칙적인 일이나 순번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내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패턴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차례야 라고 할 때 It's my turn to 다음에 그 행동이 오면 돼요.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거는 행동이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 였잖아요. 그러면 to 다음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네요.
1: Let's do a different household chore first.
0: 아, 다른 집안일이요?
1: 네.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0: 쓰레기를 버리다. Take out the trash.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라고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1: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0: 그렇죠. 돌아가면서 밥값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저녁을 살 차례야.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Pay가 돈을 내다 라는 뜻이고요. For dinner가 저녁 식사를 위해 라는 의미겠네요.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1: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0: 네, 우리 아이들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뭐 하원시키거나 하는 당번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엄마가 집에 계시면 엄마가 매일 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내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 차례야 라는 말이죠. Pick up이 데리러 가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이 됐죠.
1: 오늘은 Whose turn is it to feed the dog? 누가 강아지 밥 줄 차례지?
0: It's my turn to do it. 제가 할 차례예요. It's my turn to do it. 어떤 행동이든지 그 내가 할 차례야 라고 할 때는 그냥 이 문장 사용하시면 돼요. It's my turn to do it. 네, 이 예문을 넣은 거는 우리 집에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whose turn is it to feed the dog? 누가 강아지 밥 줄 차례지? It's my turn to do it. 제가 할 차례예요.
1: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0: 우리가 장거리 운전할 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목포를 간다. 그러면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보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예요.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새 차를 샀어요.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이제 내가 운전할 차례라고.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도 쓸 수 있겠죠?
1: It's my turn to clean the kitchen.
0: 내가 주방을 청소할 차례야 라는 말이 되겠네요. Clean the kitchen. 주방을 청소하다 라는 의미죠.
1: It's my turn to do the laundry.
0: 또 다른 집안일이네요. Do the laundry. Do the dishes처럼 do the laundry는 빨래를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laundry는 깨끗한 빨래와 더러운 빨래를 다 얘기할 수 있는 단어죠. 그렇죠?
1: Oh, sure.
0: 맞아요. 그래서 do the laundry는 이제 빨래를 하다이지만 fold the laundry는 다 깨끗해져서 나온 빨래를 접는 거죠.
1: From the moment the clothes enter the laundry basket to the moment that they are folded and put away, they are laundry.
0: 맞아요. 그래서 옷이 빨래 바구니에 들어간 순간부터 접어져서 옷장에 들어간 순간까지 그냥 그 옷은 다 빨래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 그런데 laundry라고 다 부릅니다.

0: My turn to ride the swing.
1: Ride the swing. 그네를 타다라는 뜻이죠. 이건 아까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하고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네요.
0: 보통 그 말투로 나와요.
1: 그죠? 이제 내가 그네를 탈 차례야. It's my turn to ride the swing.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0: It's my turn to put her to bed.
1: Put her to bed. 그녀를 재우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아까 pick up the kids처럼 부모님들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재우잖아요.
0: 네.
1: 여기서 her는 Maisie를 뜻하는 거겠네요. It's my turn to put her to sleep. It's 혹은 put her to bed. Which
0: put her
1: one
0: to
1: was
0: bed.
1: It? Put
0: yes.
1: her to bed.
0: It's my turn to choose the event.
1: Choose the event. 행사를 정하다라는 뜻인데요. Choose the event.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갈지 선택하는 건가요?
0: 네.
1: Do you want to go to the book fair or do you want to go to the exhibition?
0: Right.
1: 제가 갈 그 행사를 정할 차례입니다.
0: How about one more?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1: Walk the dogs. 산책을 시키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할 차례입니다.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 dogs, plural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마리면 두 명이 나가는 게 맞더라고요. 아, 세 마리면 세 명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한 문장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 텐데요. 여러분, 잭쌤을 잘 따라해 주세요.
0: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1: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0: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1: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0: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1: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0: It's my turn to do it.
1: It's my turn to do it.
0: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1: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0: It's my turn to clean the kitchen.
1: It's my turn to clean the kitchen.
0: It's my turn to do the laundry.
1: It's my turn to do the laundry.
0: It's my turn to ride the swing.
1: It's my turn to ride the swing.
0: It's my turn to put her to bed.
1: It's my turn to put her to bed.
0: It's my turn to choose the event.
1: It's my turn to choose the event.
0: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1: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Good job. 자,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할 차례. It's 오늘의 대화's turn. 자, 그러면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2: 접시들은 탁자에 그냥 두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3: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했잖아요.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2: 정말요? 피곤할 텐데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안 걸려요.
1: 아, 그렇죠. 누군가 요리했으면 상대방이 설거지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 남편이 처음에 접시들은 탁자에 그냥 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두다. 두다라고 할 때는 우리 떠나다 하고 같은 그 단어를 씁니다. 떠나다, 두다 같은 단어죠. 그리고 접시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dish, plate. 그 다음에 식탁 위에입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했잖아요. 당신이 오늘 요리를 했다. 오늘이라는 말은 맨 뒤에 가겠죠?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여러분.
0: 아하.
1: 영어로 말씀하셨죠? 정말요? 피곤할 텐데요. 정말요? Really? 도 될 것 같고요. 문장으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피곤할 텐데, 뭐뭐 할 텐데, 이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 다 알잖아요. Don't worry. 그죠?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다를 부정하는

0: 동문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리다는 take long이라는 표현을 응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거 다 종합해서 한번 영어 표현들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1: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0: 자, 처음에 이렇게 일했죠. 접시들은 탁자에 그냥 두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1: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2: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0: 그렇죠. Leave를 사용했네요. 그냥 두세요. Leave. 떠나다랑 똑같은 단어죠. 자, leave the plates. 접시들을 그냥 두세요. 어디에? On the table. 그래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영어에서는 보통 맨 뒤에 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죠?
2: I'll handle them.
0: Handle.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I'll handle them. 여기서 them은 the plates를 뜻하는 거고요.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했잖아요.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3: No, you cooked today.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2: No, you cooked today.
0: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요리했잖아요. You cooked today. Cook,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2: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뭐 이 표현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일 것 같아요. 정말요? 피곤할 텐데요.
1: Are you sure? You must be tired.
2: Are you sure?
0: 네, really? 정말? 이란 뜻이지만 Are you sure? 라고 하면 sure가 확실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합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고요.
2: You must be tired.
0: You must be 다음에 어떤 형용사가 오면 당신은 그런 상태일 거야, 일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So you must be tired. 피곤할 텐데 라는 뉘앙스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안 걸려요.
3: Don't worry about it. It won't take long.
2: Don't worry about it.
0: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까지만 말해도 되지만 Don't w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2: It won't take long.
0: It won't take long. 자, it will take long 이라고 하면 오래 걸릴 거예요 인데 will not을 줄이면 won't가 되거든요. 그래서 it won't take long.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다 들어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들을 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3: No, you cooked today.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1: Are you sure? You must be tired.
3: Don't worry about it. It won't take lo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2: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인데요. 여기서는 딱히 연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turn이라는 단어가 R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이 단어를 turn 이렇게 발음하는데 으에 더 가깝고요. 모음 소리는 turn 이렇게 R 발음 나면서 은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turn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서 그럼 연습해볼까요?
2: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2: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요즘은 그 이제 출산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국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1: The birth rate is dropping. We have a low birth rate in Korea.
0: 그렇죠. We have a low birth rate in Korea.
1: Right.
0: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할 때 birth rate 말 그대로 이제 붙여서 단어를 문장을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It's on the rise again. It's like slowly.
1: The birth rate is slowly on the rise.
0: 네.
1: On the rise again.
0: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반가운 일입니까?
1: That's good news.
0: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번 주 내내 그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사촌 언니인 줄리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과연 이 집안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하는지 물론 좋아하셨겠죠. 기뻐하셨을
1: of course,
0: 것이고
1: yeah.
0: 그걸 구체적으로 they were very very happy 이렇게도 물론 말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1: right.
0: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우리말로 먼저.
1: Many good expressions.
0: 그렇죠. 우리말로 먼저 듣겠습니다.
1: Yeah, 너희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떠셨어?
0: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지. 엄마는 약간 우시기까지 했어.
1: 아, 뭉클하다. 너희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0: 잘 지내고 있어. 약간 힘은 좀 들어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아.
1: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0: 그렇죠. 아직까지 모든 게 참 순조롭다. 이렇게 말하고
1: yeah.
0: 있는 거죠.
1: 그런 것 같네라는 표현이 sounds like
0: 네.
1: we will learn that soon.
0: 그렇죠.
1: It's a good expression.
0: 네.
1: Sounds like.
0: Sounds like. 그러니까 네 말을 듣고 보니 이런 것 같네. Sounds like. 우리가 흔히 이제 looks like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
1: Feels like도 있고.
0: Feels like도 right. 있고. 여기서는 오랜만에 sounds like. 자, 조금 이따가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Yes.
0: 자, 먼저 너의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니?
1: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0: 네.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가 되겠습니다.
1: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0: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1: 네. 보인쌤 기억나세요? When you had your first baby, how did your parents first react to the news?
0: 아, 오, 그럼요. 기억나죠. 그
1: How did they react?
0: 굉장히 굉장히 기뻐하셨죠.
1: Very very happy.
0: 네, super excited, super happy.
1: 우리 며칠 전에 배웠죠. They were elated.
0: They were elated. 언제 한번 교재에 넣어야겠다. Elated.
1: Very very happy.
0: 네, 사실 일상적으로 elated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1: 많이 쓰죠. 엄청나게 해피할 때는. She was elated.
0: Elated.
1: Like your face is like glowing.
0: 어, 그렇죠. 너무 기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1: Elated.
0: Elated. E-L-A-T-E-D. 며칠 전 저희 방송을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1: right.
0: 아주 엄청나게 기뻐해서 막 빛이 사방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elated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1: Incredibly happy.
0: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려운 단어, 소위 말해서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에 들어가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Yeah, a little bit. Yeah.
0: 네, 단어가 단어 자체는 쉬운데.
1: Sure. 그렇죠? 네. Simple word, right?
0: 그렇습니다. Yeah. 자, 어쨌든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를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셨냐라고 할 때 이제 키워드가 보통 두 개 정도가 떠올려질 수가 있어요.

0: how 어떻게라는 말과 반응하다 react가 되겠죠.
1: React.
0: React.
1: How do they react?
0: How did they react?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 네, 그래서 그분들이란 말을 처음부터 이제 그분들이 누구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How did your parents react? 그다음에 react to 뭐뭐. 원래 이런 표현이 또 있잖아요. Right. 뭐뭐에 대해서 반응하다. React to the news.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다라는 말이 또 이어졌습니다.
1: Right.
0: 네,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1: Right. 네. 그래서 the news 하면 다 아는 맥락이기 때문에
0: 네.
1: about the cousin expecting about her pregnancy.
0: Right.
1: How do they react to the news?
0: How do they react to the news? 그러니까 이제 리액션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1: Right, right.
0: 그 리액션이란 말이 바로 이제 react에서 나온 거죠.
1: That's right.
0: 네.
1: React is the verb. Reaction is the noun.
0: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라고 했더니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지.
1: They were so excited.
0: They were so excited. 자, 여기까지만 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문장이에요.
1: They were so excited.
0: They were so excited. 근데 얼마나 excited 하셨는지를 한 마디를 더 붙여서 말하는 게 나오죠.
1: My mom even cried a little.
0: 네, 우리 엄마는 글쎄 얼마나 excited 하셨던지 약간 우시기까지 했어라고 해서요. My mom even cried a little. 이렇게 말합니다.
1: Yeah, she cried a little.
0: 네, she cried a little.
1: 이런 거를 이제 tears of joy라고
0: 그렇죠.
1: 표현하죠.
0: 네,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
1: Tears of joy.
0: 근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할 때 흘렸다가 shed 아닌가요?
1: She shed tears of joy.
0: 네, 그렇죠. Yes. She shed some tears of joy. 그래가지고 S-H-E-D 맞죠.
1: 그러니까
0: 눈물을 흘리다,
1: yeah.
0: 뭐 떨구다 이렇게 말할 때.
1: Right.
0: 자,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꼭 안 가도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쁨의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셨어. 이렇게 말하긴 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약간 우셨어 라고 해서 She even cried a little. 자, 이때 even이란 말이 들어가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She was excited and also crying at the same time.
0: Right.
1: So excited, woo, happy and also crying. I'm so happy. So she even cried.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ry a little 하면 약간만 울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1: Yeah, a little bit.
0: 그렇습니다. 자, my mom even cried a little까지 들어볼까요?
2: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3: They were so excited. My mom even cried a little.
0: My mom even cried a little.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야, 뭉클하다.
1: Oh, that's sweet.
0: 네. Yeah, that's sweet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말로 옮기면 참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어머니 마음도 너무나 참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1: yeah.
0: That's
1: right.
0: sweet, 뭉클하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1: Yeah, sweet. If somebody is being sweet or acting sweet, that person is, it can be many things, but here, everything is so inspiring, so wonderful, and so happy, all in one. Oh, that's so sweet.
0: That's so sweet.
1: Right.
0: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Juch is such a sweet person.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다정하고 자상하고
1: right.
0: 착하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이제 nice and sweet.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1: Yeah. 달콤하다가 표현하죠.
0: 그렇죠. Yeah. 달콤하다. 꼭 굳이 그렇게 달콤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1: 영어로 왜 sweet인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맞아. 근데 뭐 sweet girl.
1: 캔디처럼.
0: Sweet person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인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1: right.
0: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weet sort of situation이 되겠죠.
1: Right. The situation,
0: 네.
1: the whole process. Pregnancy, expecting a baby. It's wonderful news.
0: 그렇죠.
1: So the news is sweet.
0: 네, 맞습니다.
1: Yeah.
0: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고 정말 너무 좋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that's sweet가
1: sweet.
0: 될 텐데요.
1: Mm-hmm.
0: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를 가진 줄리가 너의 사촌이 되는 건데 너의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1: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0: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아까도 어떻게 반응하셨니? How did 누구누구누구 react가 있었는데
1: right.
0: 이번에는 어떤 상태로 지내니? 라고 하니까 how is 뭐뭐뭐 혹은 누구누구 doing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1: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0: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1: 여기서 친척을
0: 네.
1: cousin이라고 다 표현하는데
0: 네네.

0: 주로 이제 4천, 6천, 8천 다 커즌이긴 해요.
1: 네.
0: 한국어는 너무나 좋은 게 정확하잖아요. 아버지의 뭐 형제, 아들, 딸이면 뭐 사촌.
1: 네.
0: 우린 촌수가 정확한데
1: 그쵸.
0: 영어로는 약간 한 명 한 명보다는 약간 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immediate family,
1: 어.
0: and then the cousin family is first cousin,
1: 어.
0: the next is second cousin, 뭐 third cousin 이런데. But generally in the Western culture, we're not very specific in the title.
1: 어.
0: 그냥 다 통틀어서 촌들은 다 4천, 6천, 8천 cousin이에요.
1: 아, 선생님 방금 first cousin, second cousin 하면서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0: right.
1: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촌 형제가 있을 때
0: right.
1: 맨 큰 사촌형, 둘째 사촌형, 셋째 사촌형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Cousin number one, cousin number two 이렇게 말해요?
0: You put a name to each cousin. yeah, the oldest cousin, 어. 뭐, youngest cousin, 뭐, middle cousin 이렇게 표현하겠죠.
1: 그렇죠. Yeah.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형제 자매가 쭉 있을 적에 나는 몇 번째야, 몇째야 라고 할 때 What number are you?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게
0: yeah.
1: 맞아요?
0: Yeah, all the time, yeah.
1: 어.
0: Oh, 보행사, what number are you?
1: 어.
0: Like, I'm the older.
1: 어.
0: 둘만 있을 때는 older, younger 이렇게 하고
1: right.
0: 세 명부터는 oldest, middle, youngest
1: 아,
0: 이렇게 하죠.
1: Yeah.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네 번째야. 그럼 I'm number fou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0: I'm number four or I'm the fourth child.
1: I'm the fourth child.
0: Yes.
1: 그렇군요. 근데 정말 I'm the number four, number five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0: oh, yeah.
1: 그러더라고요.
0: That's perfectly normal.
1: 아,
0: yes.
1: 내가 4번이야, 5번이야 이런 식으로. 자,
0: 많을
1: 땐. 네, 많을 땐 맞습니다.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그러니까 how is 누구누구 doing 하게 되면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시니 특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을 적에 많이 쓰게 되죠.
0: Mm-hmm.
1: 네.
0: How is she doing these days?
1: How is she doing these days?
0: Right.
1: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That's sweet.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1: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그래서 그 삼촌은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했더니 어,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어.
0: Yeah, she's doing okay.
1: She's doing okay.
0: She's doing okay.
1: She's doing okay. 약간 뭐 힘이 좀 들어가긴 해.
0: Just a bit tired.
1: Just a bit tired.
0: Right.
1: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아.
0: But overall good.
1: 네. But overall good.
0: Right.
1: 정말 딱 딱 할 말만 지금 단어를
0: yeah.
1: 나열하듯이 말하게 되는데요.
0: She's doing okay,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1: 네, 정말 구어체 말이 되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자, she's doing okay. 아까도 how is she doing these days? 라고 물어보니까
0: right.
1: oh, she's doing okay. She's doing really well.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0: right.
1: 여기서는 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긴 있나 봐요.
0: 그런데 이 상황에서
1: 네.
0: 이미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1: 네.
0: 그 상황을 알고 물어본다면 doing보다는
1: 네.
0: How is your cousin holding up these days?
1: 그렇죠.
0: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Holding up.
1: Holding up. 어떻게 버티고 있니? 힘들 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0: right, right.
1: 기본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버티면서 지내고 있냐?
0: 잘 버티고 있니?
1: 그렇죠.
0: How is your cousin holding up these days?
1: How is your cousin holding up these days? 그러면 she's holding up okay 해도 돼요?
0: She's holding up okay.
1: 어.
0: 뭐 그럭저럭 그냥 okay다.
1: 어.
0: Not good, not bad,
1: 어.
0: just okay.
1: Just okay. 그러니까 okay라는 말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 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는 거네요.
0: Right, of course. Yeah.
1: 네, she's doing okay. 나쁘지 않게 잘
0: right.
1: 지내고 있어. 약간은 피곤할 순 있는데 just a bit tired. 그냥 약간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0: mm-hmm.
1: but overall, 전반적으로 봤을 때 overall, good.
0: Yeah.
1: 잘 짓는다는 거죠.
0: Overall good.
1: Overall good. 자, overall, 전반적으로라는 yeah. 말이 되겠습니다.
0: Yeah. Overall, or you can say all in all.
1: All in all.
0: You know, all in all.
1: 그렇죠.
0: All things considered.
1: 맞습니다. 다 따져봤을 때,
0: right.
1: all in all things considered. 여기서는 overall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overall은 또 옷 입는 것도 overall이잖아요.
0: The overalls.
1: 그렇죠.
0: Yeah, we call them, yeah.
1: Overalls. 위아래 right. 붙어있는 옷 같은
0: That's
1: 경우.
0: Right.
1: 그것도 overall이라고 하더라고요.
0: The people who are doing a lot of painting and housework, and they put on overalls.
1: 우리 그거 뽀빠이 바지라 그래요.
0: 맞아. 네. 뽀빠이 바지.
1: 뽀빠이 바지. 네. 뽀빠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0: 파파이.
1: 네, 파파이.
0: The Sailor Man.
1: 네. 네, 뽀빠이라고 못 알아들어서. Overall good. 전반적으로 좋다. 자, 그 말을 듣고 듣고 보니까 네가 하는

0: 말을 잘 들어보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구나.
1: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0: 네,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1: Right.
0: 자, 모든 것들이 everything이 is going well 잘 가고 있는 거구나. So far 지금까지라고 합니다.
1: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들린다. Sounds
0: 네.
1: like. 겉으로 봤을 땐 보영쌤 is traveling everywhere and she looks like sounds like she's doing really well. 근데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she's really sad and struggling. So it's like outward appearance is not everything, right?
0: 그렇죠. But what you see is not
1: everything.
0: The reality all the time.
1: Yeah, it's not
0: 그렇죠.
1: the reality, right?
0: 맞습니다. 그래서 sounds like, looks like, feels like 모두 뭐뭐인 것 같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Everything is going well.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Go라고 하는 건 실제 어디 간다는 뜻이 아니라
1: right.
0: 진행된다는 뜻이 되겠죠.
1: Hey, how's your business? How's your restaurant? How's
0: 그렇죠.
1: your cafe? It's going well so far.
0: It's going well so far. 약간 겸손하다. So far가 들어가니까.
1: So far. 네. 아직까지는.
0: 그렇죠. 아직까지는
1: 이런 표현 배웠잖아요, 우리 so far so good.
0: 네, 맞아요.
1: 아직까지는 오케이.
0: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많은 외국분 선생님들이 원어민 분들이 계신데 so far so good 꼭 그렇게 물어요.
1: So far so good.
0: 네, 아직까지 괜찮냐고 한국에서 지내는 게. 네.
1: So far so good.
0: 네, 그렇게 물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자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자 지금까지 그렇다고서 뭐 이제부터는 힘들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말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좋은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1: Yes.
0: 네, 들어볼게요.
2: She's doing okay.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3: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0: 네, 대화 전체 듣겠습니다.
3: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2: They were so excited. My mom even cried a little.
3: That's sweet.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2: She's doing okay.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3: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now you know what to do.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1: Mm-hmm.
0: 큰 소리로 저희와 함께 각 문장 말씀하시듯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1: Let's go.
0: 너희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
2: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1: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0: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지.
2: They were so excited.
1: They were so excited.
0: 엄마는 심지어 약간 우시기까지 했어.
2: My mom even cried a little.
1: My mom even cried a little.
0: 어우, 듣고 보니 뭉클하다.
2: That's sweet.
1: Oh, that's sweet.
0: 그럼 너희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2: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1: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0: 어, 걔 잘 지내고 있어.
2: She's doing okay.
1: She's doing okay.
0: 그냥 약간 힘은 들어 하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아.
2: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1: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0: 어,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네.
2: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1: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0: 여기까지입니다.
1: Mm-hmm. Yay!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애쓰셨어요. Mm-hmm. 항상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0: 부담 없이 라이딩 시작해보세요. 라이딩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rely on. 뜻은 의존하다, 기대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London borough has successfully curbed urban flooding, relying on the animals' dam-building instincts to transform a local river into a water-absorbing wetland system. 여기서 rely on이라는 표현은 어떤 도움이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Many people rely on public transportation.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의존합니다. 뉴스에서 rely on instincts, rely on technolog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언가를 의지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rely o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7th of July and I'm your host, Che Soo-jin. We're all used to typical museum exhibitions where we quietly stare at ancient relics locked inside silent glass cases. But not this on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shattered that mold with its exhibition, The Korean Table, Food, Nature and Life, transforming centuries of K-food history into a vibrant, interactive journey. 박물관 전시장 하면 고요한 유리 진열장 안에 유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인들의 밥상을 들여다본 전시인데요. To bring the roots of Korean cuisine to life, the exhibition features a multi-sensory landscape of dynamic videos, ambient audio, and hands-on activities, allowing visitors to take a step into the historical kitchens that shaped our cultural identity that's now captivated the world. 한국의 식문화를 종합 조명하는 이번 특별 전시회는 주최 측에 따르면 음식이 없는 음식 전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영상, 소리, 체험 등 여러 감각적 요소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K-푸드가 시작된 진정한 뿌리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밥상을 시대별, 문화별로 복기해보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하네요.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Tuesday morning is Paul Matthews. Good morning, Paul.
1: Good morning. Happy Tuesday.
0: Happy
1: I'm hungry
0: Tuesday.
1: Now.
0: Happy Tuesday. Are you?
1: Yes, all this talk of food.
0: Yeah. Well, you can have a look at the history of Korean food if you go to the Korean National Museum. And although you won't be able to eat it, you can experience it.
1: It sounds wonderful. I love it when museums try something a little bit new, a little bit different.
0: Yeah.
1: Especially for children, for younger people visiting museums, because they can seem a little bit oppressive. You know, oh no, I must be quiet. I can't do anything. I mustn't make a noise. When in fact, yes, you can talk, you can look around, you can discuss.
0: Yep.
1: And when you have exhibitions like this, well, you can hear, see, experience all sorts of things.
0: Exactly. Well, this exhibition is called The Korean Table, Food, Nature and Life. It's started, it opened on the 1st of July this month, and it's going to run until the 25th of October.
1: Okay, so we've got a couple of months to get down and explore Korean food.
0: 네. 그리고 무모한 문장도 밥상과 관련된 겁니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영어로 바꿔주세요. 걘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어.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Yes, I have heard it.
0: 들어보셨어요. 네.
1: But I'm not sure how people are going to translate it. Because if you just translated it literally, I don't know whether native speakers would quite get it. I mean,
0: 그쵸?
1: they might.
0: 직역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겠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의미를 담아서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동참해서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요 뉘앙스를 잘 살려서요. 걔는 다 차린 밥상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어. 요거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

0: 와우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EBS 반디는 무료고요. 유튜브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입니다. Did you notice the thunder and lightning this early morning?
1: I did. My cat certainly did. He was not happy.
0: 네.
1: Yes, so I hope everybody's staying safe and as dry as possible.
0: 오늘 새벽에 수도권은 아주 천둥번개와 소나기로 제대로 장마철을 맞이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7시 55분 충남 금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Alright, well with that said, let's get to the headlines. 그럼 오늘의 morning headlines 시작합니다.
1: 코리아's major mobile carriers and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have introduced enhanced multi-factor identity verification across all sales channels, meaning that a physical ID card alone is no longer sufficient to sign up for a new mobile plan or switch carriers.
0: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망라한 모든 판매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1: The average price of a bowl of samgyetang in Seoul has surged by 29% over the past 5 years, reaching more than 18,000 won as of May 2026, according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0: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은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이 29% 올라 2026년 5월 기준 18,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Raging wildfires fueled by intense heat and dry air are sweeping across southern Europe, devouring over 19,000 hectares of land across Portugal, Spain, France and Greece, equivalent to more than 65 times the size of Yeouido.
0: 폭염과 건조한 기상 여건이 겹치면서 거세게 번지고 있는 산불이 남유럽 전역을 휩쓸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지에서 19,000헥타르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6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1: Japan has successfully demonstrated a key planetary defense collision prevention technology, according to local media, becoming the second nation after the US to secure this capability, despite lagging in general rocket technology.
0: 일본이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는 플래너터리 디펜스의 핵심 기술을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로켓 분야 전반에서는 뒤처졌어도 이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은 두 번째 보유국이 됐습니다.
1: A Korean research team has found that even a single day of social isolation can change the brain in ways that make individuals less inclined to engage with new people, while identifying potential new therapeutic targets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0: 한국뇌연구원 연구팀은 사회적 고립이 단 하루만 지속돼도 이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Korea's major mobile carriers and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have introduced enhanced multi-factor identity verification across all sales channels, meaning that a physical ID card alone is no longer sufficient to sign up for a new mobile plan or switch carriers.
0: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망라한 모든 판매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0: 5 years, reaching more than 18,000 won as of May 2026, according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1: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은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이 29% 올라 2026년 5월 기준

0: 님은 유튜브로 저 요즘 한국사 공부하고 있어서 국중박 다시 가보고 싶어서 안 그래도 어제 검색해봤더니 한국인의 밥상 특별전시 중이더라고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하셨습니다.
1: Yeah, I think it'll be perfect for you, but also for everybody. I think these days we're too busy really to focus too much on the bapsang. But maybe we need to get back. We need to think about the roots of Korean food. And
0: Sure.
1: because food can get more expensive outside, it's sometimes nice to stay inside and cook for yourself.
0: Absolutely. 이소라님은요, 어제 아들이 달팽이를 가져왔어요.
1: 오!
0: 비 오고 난후 촉촉한 길에 걸어가고 있던 달팽이를 손에 들고서요. 이름은 달루이입니다.
1: 아.
0: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없어졌어요,
1: 오?
0: 근데. 그래서 달루이 소동이 벌어졌는데 넣어준 상추 밑에 있더라고요. 비 오니까 좋은 일도 있네요. 수진쌤, 폴쌤, 오늘도 건강하소서 하셨습니다.
1: Oh my goodness. Happy Tuesday to all of you and especially to Dalui.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0: Yeah, exactly. 영국에서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1: 네.
0: 비가 자주 오는데 물론 이렇게 소나기 말고 이렇게 그냥 보슬비는 거의 뭐 굉장히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바닥에 아주 새까만 민달팽이들이 슬러그가 여기저기서 보였던 게 그게 좀 일상이 됐던 그러나
1: Yeah.
0: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정말 very black and you know they're a little bit
1: Very
0: scary,
1: big.
0: very big 맞아요. 좀 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갑자기 이렇게 거리 뭐 pavement 같은
1: 네.
0: 곳에
1: Well,
0: 나타나죠.
1: the other thing you'd see is worms.
0: Worms, well,
1: Well,
0: yeah,
1: lots
0: okay.
1: of worms as
0: Yeah.
1: well.
0: Worms are not so disgusting, I don't think.
1: I don't think slugs are
0: Slugs,
1: disgusting.
0: really? Okay.
1: They're just living their
0: I
1: lives.
0: got used to it, but at first I was a bit scared. You
1: I
0: know, I
1: think
0: was very young.
1: slugs would like a little bit of lettuce. Slugs would like a name too.
0: 네, 좋아요. 달 루이. 이름도 너무 귀엽네요. 달팽이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Alright.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요. 걘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어. 요거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알려주세요. This is Kula Shaker with Hush.

0: 킬러쉐이크 허쉬 들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8시 20분 충북 영동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그리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도 접근하지 마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Right, let's move on. This is headline number three.
1: Raging wildfires fueled by intense heat and dry air are sweeping across southern Europe, devouring over 19,000 hectares of land across Portugal, Spain, France and Greece. Equivalent to more than 65 times the size of Yoido.
0: 폭염과 건조한 기상 여건이 겹치면서 거세게 번지고 있는 산불이 남유럽 전역을 휩쓸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지에서 19,000헥타르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6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My dear, tell us more.
1: Yeah, Europe's having a tough time. I think it was last Tuesday when I was here, we were talking about the heat wave. We were talking about how cities were really suffering under the heat. And now the wildfire season seems to have started a little bit earlier, and it looks like it's going to be longer than usual. And, well, in some areas, it's been a real disaster. In France, near the city of Perpignan, more than 10,000 people were evacuated. A massive wildfire burnt thousands of hectares. It's even affected the Tour de France because emergency crews had to get to the fires to put them out. Portugal have seen issues. Spain has seen issues. Greece has seen issues. And temperatures are climbing back up. So we could see parts of southern Europe hitting 40 degrees or higher again. And, well, that can mean more fires. It's a very dangerous time and hopefully everybody in Europe can stay safe.
0: 네,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최근에 너무 기온이 높다, 너무나 덥다, 40도 온도 얘기를 한 지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산불 소식입니다. 지금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또 프랑스에서 며칠째 계속 이렇게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19,000헥타르라고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딱 감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여의도 와 이렇게 면적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이 65배나 되는 면적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파리의 1.8배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면 유럽과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훨씬 더 와닿는 그런 이제 비유가 되겠죠.
1: Oh, yes, it's always good to have a comparison that makes sense in our brains.
0: To put something into perspective.
1: Yeah, something we can picture.
0: Because when you hear just big numbers, it doesn't really, you know, mean a whole lot.
1: It doesn't have the same impact.
0: It doesn't have the same impact, exactly. All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And this is an interesting verb used in a story about wildfires. It's devour.
1: Yeah, let's look at the original meaning first before we go to the meaning here. So when I think of a devour, I think of a lion or a wolf. I think of a wild animal, a carnivore, eating very quickly with great energy and enthusiasm and sometimes aggression.
0: Right.
1: So the word devour just means eating and eating very quickly and eating a lot. And we can also use it for a fire because fires are really destructive. And for, well, for centuries, we've used these imageries of fire eating a city or eating a forest. So devour makes sense in English to use here, meaning it's consuming all these trees, all these plants. So the equivalent is destroy, but devour has a feeling of intention and aggression and more danger than just destroy.
0: The spelling is D-E-V-O-U-R, devour, 집어삼킨다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맹수나 야수 같은 이런 이제 사자 이런 동물들이 배고플 때 먹잇감을

0: the brain in ways that make individuals less inclined to engage with new people, while identifying potential new therapeutic targets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1: 한국 뇌 연구원 연구팀은 사회적 고립이 단 하루만 지속돼도 이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Tell us more.
0: It's really interesting stuff, especially when we're all glued to our phones and maybe not meeting as many people as we used to. And what they've worked out, they found in their research, is that if you have 24 hours of social isolation, then that can really change a part of your brain. And that part of your brain is how you evaluate relationships. So that if you are isolated for 24 hours, you just prefer the people you know rather than wanting to go out and meet new people, which is the normal tendency for humans. What it does is there's a certain serotonin receptor that surges because of this isolation, and that's a kind of defense mechanism, because if you're meeting new people, you're getting other kinds of serotonin coming in. You're feeling happy, you're feeling excited, you're feeling good. If you don't have that, the brain tries to cope. So all this research, what it's going to do, hopefully, is help them develop a drug that's going to help them treat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t's all related together, and also a good reminder that we need to get out, that people are meant to meet people.
1: 네,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일단 생쥐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개체와 또 익숙한 개체를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격리됐었던 생쥐는 새로운 개체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개체에게 바로 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고립되지 않았던 그런 일반 생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체에 관심을 많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뭐 똑같이 쥐랑 똑같진 않겠지만 사람에게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정도만 고립이 되어 있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인식, 그 새로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0: 네.
1: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럴 필요도 있는데 너무 고립되는 것이 우울증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이 또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이런 것에 대한 치료를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Alright, so people who are isolated, socially isolated, they are less inclined to meet new people.
0: Yeah, and if you're less inclined to do something, that means you have less desire for it. You have less willingness to do it. You don't want to do it as much as you did.
1: 뭐 하려는 경향이 줄어든 겁니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To be less inclined, I-N-C-L-I-N-E-D, to do something. And what about therapeutic?
0: Well, therapeutic is, well, related to the word therapy. It's about helping, whether that's healing or treating or curing, whatever it is, you have a therapeutic treatment, a therapeutic process. It's helping the patient get better in whatever way.
1: 네. 이게 이제 치료의라는 뜻이에요. Therapeutic라고 하면은 therapy가 있죠. 치료. Therapeutic는 스펠링이 T-H-E-R-A-P-E-U-T-I-C인데요. 이렇게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 치료에 새로운 표적이 제시가 됐다는 게 또 굉장히 큰 그런 의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rapeutic target가 그런 이제 치료 표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 A Korean research team has found that even a single day of social isolation can change the brain in ways that make individuals less inclined to engage with new people, while identifying potential new therapeutic targets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1: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오늘의 문무한 문장은 걔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어.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어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다 보내주세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His peach pit. Am I your girl?

0: That was Peach Pit with Am I Your Girl?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and here are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with Paul's examples. 다섯 개의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충분하지가 않다. 부족해. No longer sufficient.
1: It's not enough. Mm-hmm. Always check up on the latest visa requirements when travelling, as the previously requested documents and forms may no longer be sufficient.
0: 여행할 때 비자 관련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필요했던 것만으로는 이번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Yeah, because they get updated.
1: They do, and you have to be prepared.
0: Yes. 자, 다음으로 무언가 한 그릇. A bowl of something.
1: Yes, soup, stew, rice.
0: Yep.
1: It's going to be food, and whatever it is, it's saying this is a portion of it. It could be for one person, for two people, but you'll hear it a lot with soup and with stew and with rice.
0: Right, what's your example?
1: If you're feeling under the weather, a bowl of soup is bound to perk you up.
0: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맛있는 뭐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니면 뭐 탕 이런 거 한 그릇 먹으면은 기운이 생길 거야. 자, 여기서 좋은 표현이 두 개 더 있는데요.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영어로는 be under the weather.
1: Yeah, not feeling very good at all.
0: 몸이 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씨랑 상관없습니다. 이 표현은 feel under the weather.

0: 약간 몸이 좀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다고 아픈 건 아닌데.
1: No, it's just 조금, not feeling great.
0: 오늘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 하는데 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진 않아.
1: No, we do.
0: My condition is bad today.
1: I mean, people 이렇게, would understand, but they'd look at you strangely.
0: Condition is used for serious illnesses.
1: Yes.
0: Or for the state of something.
1: Exactly. So we use it casually for things like yes. the condition of your car, the condition of your microphone, but
0: 맞아요.
1: We wouldn't use it for a person.
0: 맞습니다. 이렇게 물건의 상태를 얘기할 때 아니면은 정말 좀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네. 그럴 때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약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이럴 때는 condition이란 단어를 영어에서는 쓰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표현 쓰면 됩니다.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But I guess a bowl of soup will perk me up.
1: Yes.
0: Perk you up는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해가지고 커피 같은 게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요거 이렇게 기분 번쩍 착 들게 하는 거거든요.
1: Yeah.
0: 그래서 프랜스에서 예전에 커피숍 이름이 Central Perk.
1: Yes.
0: 왜냐하면 뉴욕이라서 Central Park가 또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 커피 마시면 어때요? 그러면 조금 기운이 없다가도 정신 들잖아요. 그래서 Central Park. 그렇죠?
1: Exactly. It makes me think of animals' ears, cats and dogs. When they're suddenly excited, their ears perk up.
0: Exactly. 자, 다음 표현도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커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굉장히 배고파가지고 사자가 먹잇감을 이제 집어 먹는 이런 집어 삼키는 모습.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1: It's devour, meaning to eat energetically. It could be aggressively, but a lot. And we used it for fire, a fire eating, devouring a forest.
0: 맞아요. 비유적으로 쓰기도 하고 진짜 너무 배고파서 맛있게 먹을 때 뭐 집어삼킨다. 동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사람한테도 쓸 수도 있잖아요.
1: Oh, of course, yes.
0: 사람도 써요.
1: Your children. I think sometimes your children will devour a meal in seconds.
0: 너무 맛있게 허기 허겁지겁 이렇게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1: The donkey devoured a dozen delicious donuts in under a minute.
0: How many D's are in that sentence?
1: 1, 2, 3, 4, 5.
0: Okay. 당나귀가 12개의 맛있는 도너츠를 한 번에 집어삼켰습니다. 1분 안에. 여기서 일부러 선생님이 D가 들어간 단어를 많이 쓰셨네요. The donkey devoured a dozen delicious donuts.
1: Yes.
0: 자, 이어서 뒤처지다, lag.
1: Oh, if something lags, it goes too slow. It's not fast enough. It's falling behind.
0: 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Hurry up, Sue. We're lagging behind the others. You don't want to get left behind, do you?
0: Oh, Sue, 어서 서둘러. 우리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어. 이렇게 혼자 남겨질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덜 간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뭐뭐 하는 경향이 좀 줄어든다라든지 뭐뭐 할 마음이 덜 든다라고 할 때 be less inclined to do something.
1: Yeah, to have less desire to do something, to want to do something less than before.
0: 네, 예문 보겠습니다.
1: After a hard day's work, I'm less inclined to socialize. I just want to eat dinner, watch TV and go to bed.
0: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I'm less inclined to socialize. 그냥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1: Lots of people at the end of the workday.
0: Indeed.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걔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어 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9021님, She gets things without having to work for them.
1: Okay, that's an interesting one. Yeah, here it has that feeling of you don't deserve it. She doesn't deserve whatever she's getting. It doesn't quite fit with work, perhaps. It feels like getting things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it's a very creative effort.
0: 그래요. 그냥 get things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얻다. 그래서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많은 걸 얻어. 이건 굉장히 비난 쪽의 문장이죠.
1: 네.
0: 예.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21님이 막상 만들려니까 어렵네요.
1: You did a really good job.
0: 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1: Yeah.
0: 네, 잘하셨습니다.

0: 써요. 자, 준식님은 유튜브로 He is just on finish line without hardship.
1: Oh, this is a very interesting one. I like being just on the finish line, or he's just reached the finish line without hardship. Again, hardship is suffering, going through difficult things. It doesn't quite work as a sentence. I think we need to change it a little bit. I think he's just reached the finish line without suffering hardship.
0: He's just reached the finish line without suffering hardship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just on보다 reach the finish line 이렇게요. 자, 김학렬님은 he is an absolute free rider.
1: Oh, you're absolutely certain about this person. I think free ride we use a lot in English, meaning if someone gets a free ride, they don't have to pay for it, they don't have to put any effort in. Free rider, I'm not so familiar with. I haven't heard this term used, have you, Sue?
0: I don't know, but I would understand
1: Oh,
0: it.
1: yes, I understand it, but it's maybe a little bit unusual, but again, very creative. I like it a lot.
0: 그래요. Getting a free ride라고 하는 게 이게 무임승차 같은 느낌으로 별로 노력 안 하면서 뭔가 얻었을 때 쓰는 표현이기는 하죠. 그래서 free rider라는 표현은 생소하지만 또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이민교님이요. He's just riding on his coattails.
1: Oh, this is very good. The use of coattails to ride on someone's coattails means you're sort of dragging along behind them. The issue is the word his
0: Yeah, he
1: here.
0: can't be riding on his own
1: No,
0: coattails.
1: you ride on someone else's. So
0: That's
1: he's
0: right.
1: just riding on other people's coattails or their coattails. But if you just say his, it gets confusing because you used he.
0: 맞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coattail 뒤에 이렇게 붙어 다닐 수는 없고요. 다른 사람의 coattail. 그러니까 이게 코트 뒤에 있는 뭐 꼬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큰 노력 없이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뒤에 조금만 따라가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요 느낌이 맞기는 맞는데 his 말고요. He is just riding on other people's coattails or their coattails.
1: Whoever's coattails.
0: 다른 사람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6450님. She just joined in without any chipping in.
1: Oh, okay. I like the use of chipping in here because if we chip in, we participate. However, join in and chip in are pretty much the same. So I think we need to change it a little bit. She just joined without chipping anything in.
0: 아하. chip in이라는 게다 조금씩 뭐 n 분의 1 해가지고 돈을 보탠다든지 노력을 보탠다든지
1: Or
0: 이런
1: conversation, you chip in to a
0: 뭐
1: conversation.
0: 대화를 이렇게 함께 한다든지 이런 뜻인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 그룹에 조인을 했다. She just joined without chipping anything in. 별로 보탬은 안 되면서 그룹 멤버가 됐다. 이 느낌이 좀 있죠.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는 7131. We are almost done, but she just pitch in a spoon.
1: Oh, I think we need to put this in past tense. We were almost done, but she just pitched in a spoon. It's a literal translation. I don't think as a native speaker I would quite understand. I'd need to know the context because the context clues aren't there.
0: 네, 문법적으로는 일단 다 과거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나 우리 말을 모르는 영어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갑자기 숟가락이 나오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컨텍스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3645님, It's like I put my little stone on a mountain.
1: Oh, I like this image, but the sentence is not quite there yet. I think you could say, it's like I put my little stone on a mountain and said I built it.
0: 아, 그래요. 내가 산 위에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서는 이 산을 내가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원어민이 이해할 것 같다는 거죠. It's like I put my little stone on a mountain and said I built it.
1: Yes.
0: 이렇게요. 자, 고유석님. 아우, 좋은 문장이 많아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I just put little cherry on top.
1: Oh, I just put a little cherry on top.
0: 네.
1: And I think native speakers will understand because the cherry on top is the little extra,
0: 요거는
1: the
0: 이해가
1: bonus.
0: 되죠. 네, 요거는 cherry on top는 영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이해할 거예요. 이게 금상첨화처럼 좋은 뭐 케이크나 이런 거 위에다가 체리까지 올려놓으면은 더 좋다는 거 이제 외국인들은 바로 요 이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I just put a little cherry on top. 관사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All right, great. Let's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